0: 7월 20일 월요일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침봉 오늘 첫 곡은요. 브라운 아이드 소울, 소울의 라이트였고요. 봉주루 저는 봉태규입니다. 5151님께서 꿉꿉한 날씨에 칭찬 한 스푼 찌끄리고 월요일 출발할게요. 봉디 풋풋한 대학생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오늘 좀 후디에 모자 쓰고 왔어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인가요? 대학생 같은 느낌? 네. 잘한다 잘한다 하면 더 잘하고 싶어지고 예쁘다 예쁘다 하면은 더 예쁜 행동을 하고 싶어지는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네, 이거는 모두에게나 똑같이 해당하는 그런 마음인 것 같고요. 뭐 남들이 해주는 잘한다 잘한다 하는 말도 좋지만 내가 나에게 해주는 것도 꽤 큰 힘이 되어주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나 월요일 아침에는 무조건적으로 나를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게 필요하죠. 그래야 새롭게 시작된 한 주, 아이들 방학은 시작이 되고 장마철에 더 지치기 쉬운 한 주, 조금이라도 더 힘을 낼 수 있겠죠. 그런 의미로 우리 봉구레들 내 자신에게 잘한다 잘한다 좀 해줄까요? 어떻게요? 저부터 해볼게요.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이거 알죠? 이거 할 때는 약간 엉덩이를 좀 들썩들썩 해야 되는 거. 누군가 나를 무릎 위에 앉혀놓고 하는 느낌으로 바운스를 좀 줘야 돼요.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우리 봉디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네, 스스로에게 좀 이렇게 바운스를 주면서 네, 월요일 한 주를 시작해보면 어떨까 싶고요. 2979님께서 새벽부터 축구 보고 피곤한 상태로 부랴부랴 출근했는데 사무실에 아무도 없어요. 혹시 오늘 월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인가요? 토요일이요. 네, 오늘 토요일이에요. 네, 주말인데 깜빡하셨네요. 토요일이에요. 축구 경기를 일요일 날 하겠어요. 네, 토요일이에요. 2979님 지금 얼른 집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지금 듣고 싶은 노래까지 편하게 보내주시고요. 저는 광고 먼저 듣고 돌아올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해 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0: 탕탕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엄마 손은 약손,
2: 나도 수제야. 약국에서 만나요.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5: 케어 원해요?
6: 케어 원해.
5: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6: 케어원 케어.
5: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6: 케어원 케어.
5: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7: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8: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7: 비다샵
8: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7: 비다이렉트샵
8: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7: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 샵.
9: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함께하고 계시고요. 아침봉 청취자들의 애칭입니다. 우리 봉글의 여러분이 보내주신 메시지 만나볼게요. 4522님께서 연휴에 너무 잘 쉬었나 봐요. 머리까지 초기화가 됐는지 오늘 아침에 사무실 노트북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서 고생 좀 했습니다. 정신 좀 차리고 살자고 반성합니다. 그럴 때 있죠. 네, 그럴 때 있어요. 네, 가끔 핸드폰 비밀번호 생각 안 날 때도 있고 뭐 아니면은 계좌 이체하거나 그럴 때 갑자기 그 은행과 관련된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날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죠. 네. 근데 사실 너무 당연한 어떤 번호들이어서 이런 것들이 생각이 안 나면 오히려 더 당황스러워서 더 생각이 안 나고 그럽니다. 네. 근데 사연 보니까 그래도 비밀번호 기억나신 것 같으니까 다행인 것 같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 만나볼게요. The Feeling Song.

일상의 모든 사연, 그리고 그 장면을 더 빛내줄 제목이 마지막에 찾아옵니다.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 지난 주말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확실히 나이를 먹으니까 대화 주제는 아이들 교육 아니면 건강 그리고 재테크더라고요. 사실 재테크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고급지고요. 솔직하게 야 우리 10년 전에 왜 금을 안 사놨던 거지? 그러니까 금값이 이렇게 오를 줄 알았냐? 아니 태순이 너는 금을 그렇게 좋아해서 귀에 목에 팔에 막 휘두르고 다니던 애 아니었어? 그러니까 근데 그거 쏠랑 다 팔아버렸잖아. 아 진짜 그것만 안 팔고 갖고 있었어도 내가 오늘 술값은 다 냈을 텐데 아 아쉬워. 이런 1차원적인 대화만 오고 갔거든요. 그래도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 스트레스 확 푸니까 좋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지하철 막차를 타고 집에 걸어오는 길 그날따라 왜 그렇게 달도 환하게 빛나던지. 아 달빛이 밝아 밝네. 마치 금덩이처럼 빛나네. 아우 다시 그냥 홀라당 팔아버렸던 내 금들이 아우 너무 아쉬워. 혼잣말을 하고 있는데 순간 길바닥에서 뭔가 반짝하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그쪽으로 시선이 쏠렸고 어 대박 이거 맞지? 아 완전 맞네. 미쳤다 미쳤어. 슬금슬금 걸어가 일단 발로 지그시 그 반짝이는 걸 누른 뒤 주변을 슬쩍 살펴보고 얼른 집어서 냅다 가방에 넣었죠. 그리고는 숨도 쉬지 않고 집으로 달려왔는데요. 마침 아직 안 자고 있던 아들이 절 반겨줬고 전 아들을 은밀하게 부른 뒤 속삭였습니다. 아들 아들 엄마 가방에 손 넣어봐. 아 진짜 어마어마한 거 있다. 아이 빨리 진짜 너한테만 보여주는 거야? 뭔데?

헐. 전 당연히 금붙이인 줄 알고 주워온 게 알고 보니 금색 병뚜껑이 납작하게 눌린 거였다니. 하도 금 이야기 하다 왔더니 그냥 모든 게 다 금으로 보였나 봐요. 그래도 주워온 게 병뚜껑이라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게 황금색 변이 아니? 여기까지만 쓰겠습니다. 안녕! 오늘 사연의 제목,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 네. 금으로 병뚜껑이 금으로 보이는 것과 약간 일치되는 일맥상통하는 어떤 게 있나 봐요. 네. 노래 한 곡 듣고요. 저는 입으로 돌아올게요. 마마스건 파츠 오브 골드.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에 이어서 듣고 오신 노래는요. 김동률 황금가면이었고요. 오늘 사연 보내주신 5169님께는 과일배 세트, 쑥인절미 세트, 김치 세트까지 아침봉 3종 세트 보내드릴게요. 이예린님이 저도 술 취하면 저희 남편이 소지섭으로 보여요.

0: 안녕하세요. 춘천 특집 노래자랑에서 양문형 냉장고를 탄 서유림입니다. 어머니표 고춧가루를 중고마켓으로 판매했었는데요. 한동안 거래를 하러 나가면 컬투쇼에서 춤춘 분 아니세요? 라면서 알아보셔서 아주 난감했지만 좋은 추억이 생겼습니다. 내 안의 끼와 흥을 깨워주는 컬투쇼, 앞으로 20년만 더 함께해주세요. 컬투쇼 20살 축하해.
1: 여러분과 함께하는 컬투쇼.
2: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시엘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3: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2: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3: 시엘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4: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5: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4: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의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5: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4: 02-2677-2677 IS 동서.
6: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7: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가입니다. 저는 평소에 청소하는 걸 워낙 좋아해서 쉬는 날이면 집에서 청소하고 정리하곤 하는데요, 깨끗해질 나만의 공간을 상상하면 조금 힘들어도 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엔 귀찮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꾸준히 하면서 나를 위한 일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면 그 과정 자체가 즐거워지고 더 편안하게 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덥고 습한 여름일수록 집안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내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코요테의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잠깐이나마 여름 바다에 가 있는 기분을 느껴보세요. 지금까지 백가였습니다.
1: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봉디가 읽는 순간 커피 한 잔이 됩니다. 오늘의 문자는 커피가 된다. 일상 이야기와 신청곡을 함께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여러분의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홍대가 비처럼 Fall in Love 듣고 왔고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사연 소개된 모든 봉글에게 커피 한 잔이 갑니다. 이민영님께서 기차 타고 서울 가는 중이에요. 배우고 싶은 게 있어서 서울에 있는 학원에 등록했거든요. 학원비보다 기차비가 더 들 것 같지만 비 내리는 창밖을 보며 기차에서 커피 한 잔 마시는 여유 아주 좋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게요. 비가 오는 날 기차 타고 뭔가 창밖을 내다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근데 지금 이제 여기 목동은 약간 좀 소강 상태인 것 같은데 어쨌든 다니시는 동안은 안전에 항상 유의하셔야 돼요. 네, 길도 그렇고 만약에 운전하시는 분들은 비 많이 내리는 날은 또 이런 날씨에는 꼭 안전에 유의해서 다니셔야 됩니다. 문수미 님이 아 봉디 저 어째요? 8살 둘째 방학이 오늘부터라고 생각을 해서 둘이 놀고 있는데 학교 선생님이 혜원이가 왜 안 오냐고 전화를 하셨어요. 내일부터 방학이래요. 머리가 하얘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둘째는 엄마 때문에 처음으로 지각했다면서 투덜거리면서 학교 갔어요. 추억! 추억! 이 모든 게 다 추억! 나중에 아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 얼마나 이 이야기를 가지고 깔깔대면서 웃을 수 있을까요? 명절 같을 때 아 우리 엄마 참 방학이 내일인데 그것도 모르고 그 전날부터 나 학교 안 보냈잖아. 그래서 인생 살면서 내가 처음으로 지각이라는 걸 그때 경험했잖아. 막 이런 얘기하면서 깔깔 웃을 수 있고 추억이다 수민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추억이에요. 네, 박경진님이 남편 정장 바지가 터져서 드디어 쇼핑몰에 갈 명분이 생겼어요. 육아 4개월 차 바깥 나들이는 두근거리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육아 4개월 차면은 이제 백화점 쇼핑몰처럼 편한 곳이 없어요. 유모차 끌고 다니기도 좋고요. 네. 유아차 끌고 다니기도 좋고요. 그때 이제 나가시면서 경진님도 필요한 게 있으시면 그때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뭐가 있을까요? 4개월 차면은 약간 좀 금팔찌 같은 거 필요하지 않아요? 금반지 같은 거랑? 왠지 육아 4개월 차는 금팔찌랑 금반지 같은 거 하면 육아가 더 잘 되고 그랬다는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남편분한테 꼭 전해주세요.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도록 할게요. 생김 이진아 정승환 권진아 유어송.

0: 생김, 이제나, 정승환, 건재나의 유어소, 그리고 이적의 레인까지 두 곡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김은실님께서 오늘 음악들이 추적추적 내리는 빗소리 같아요. 커피 유발 꼭 들이네요. 그러게요. 레인 그렇게까지 생각 못해봤는데 커피 마시면서 들으면 정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은정님이 천안에서 청주로 딸 가져다 줄 음식 한가득 싣고 갑니다. 비도 오고 노래도 좋고 오랜만에 보는 딸 생각에 그냥 다 좋네요. 그러게요. 아이들, 뭐 저희 아이들은 이제 아직 뭐 그렇게 많이 크진 않았으니까 한 집에 살고 있고 챙겨줄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조금 성인이 된 다음에 은정님처럼 뭔가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뭔가를 챙겨주기 위해서 가는 그 길은 정말 그 설레임이 그 어떤 것과도 비교가 안 될 것 같다. 라는, 네, 그런 느낌이 벌써부터 물씬 드네요. 최형숙님, 남편이 당신은 우산을 먹고 다녀? 라고 묻네요. 제가 우산을 자꾸 잃어버리거든요. 오늘은 반드시 손에 꼭 쥐고 다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차에 두고 내렸습니다. 결국 인터넷으로 20개 주문했어요. 정신이 왜 이럴까요? 아, 형숙님, 거짓말 하시는구나. 먹고 다니시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저도 우산을 먹고 다니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저는 이왕 우산 먹을 거 약간 제가 최근에 뭐 북중미 월드컵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타코에 엄청 빠져있거든요. 그래서 타코 맛 우산을 조금 구입하고 있어요. 네, 어차피 먹을 거, 기왕 먹을 거, 내가 원하는 음식으로 먹자라고 해서 형숙님은 어떤 맛을 20개 주문하셨을까요? 아니면 다 다양한 맛으로 20개 주문하셨을까요? 네, 아마 이 라디오 듣고 있는 우리 봉그레들 중에 형숙님이나 저처럼 우산 먹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어떤 맛이 맛있는지 서로 추천해줘요. 저는 최근에 타코 맛이 맛있더라고요. 광고 듣고 올게요.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

0: 있어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아나운서 김재원입니다. 76년의 세월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무공훈장이 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가족이 있다면 1661-7625로 전화주세요. 우리 가족이 그 주인일 수 있습니다. 1661-7625.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의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3: 세라하임.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4: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5: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6: 26년 3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7: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8: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0: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12: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3: 단백질의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12: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14: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15: 광고까지 듣고 오셨고요. 오늘의 커피도 완판입니다. 2부 끝곡으로는 포트마이너 Where'd You Go 들으시면서 저는 3부 시대차 퀴즈로 돌아올게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3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3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3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3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3원 에드피아.
2: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 필.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남자가 딸을 찾기 위해
2: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가 되는
3: 아빠 유니버스 액션 드라마
1: SBS 금토 드라마 김부장은 매주 금토 밤 9시 50분 SBS에서 만나요.
4: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5: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6: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용입니다.
7: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8: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7: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8: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7: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8: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7: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0: 과거로부터 시작한 태교의 그 시절 퀴즈, 시대착오 퀴즈. 1995년에 불시착한 태규, 짝사랑하던 여자친구에게 고백을 했다. 나 할 말 있어. 나 너 좋아해. 너 지난주에는 다른 애한테 고백하지 않았어? 아이 오해야 오해.
1: 너를 내게 주려고 날 혼자 두온 거야.
0: 아니야 아니야, 그냥 혼자 쭉 있어. 나도 거절할게. 노 땡큐. 아 왜 왜?
1: 하늘도 우릴 축복하잖아.
0: 하늘이 축복한다고? 어 완전 꿀꿀한데. 천둥번개 칠 것 같은데? 아 왜? 왜? 내가 너무 완벽해서 부담스러워서 그러는 거야? 어 그런 걸로 치자. 나 갈게. 안녕. 오늘도 여자한테 뻥뻥 차인 태규였다. 여기서 문제. 특유의 창법과 비장한 가사로 큰 사랑을 받았던 가수 김정민 씨의 대표 록 발라드 곡이죠. 과연 이 노래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노래 한 곡 듣는 동안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소개된 모든 분께 마스크팩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0: 김정미 슬픈 언약시 듣고 왔고요. 이때 그 김정민 씨의 카리스마 그리고 인기가 정말 어마어마했죠. 네. 정답은 슬픈 언약식입니다. 근데 요즘에 김정민 씨 봐도 예전 모습이랑 거의 변화가 없으신 것 같아요. 관리를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목소리도 그렇고요. 왜냐면 이게 막 이렇게 하는 거니까 뭔가 목이 상할 것 같은데 이 노래 라이브 하시는 거 최근에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 거의 목소리 변화도 없고 얼굴 변화도 없으신 것 같아요. 정답 맞춰주신 분들 먼저 만나볼게요. 김연희님 슬픈 언약식. 봉디 김정민 성대모사 너무 잘하시는데요. 의외예요. 왜 의외예요. 저 잘해요. 너를 내게 주려고. 똑같죠? 4408님 슬픈 언약식. 90년대에는 하늘의 허락을 구해야만 연애가 가능했어요. 쉽지 않은 시대였죠. 그럼요. 만약에 하늘이 허락을 해주지 않는다. 그 다음엔 죽음이었어요. 극단적이야. 하늘의 허락을 구하던가 아니면 죽음. 네, 90년대는 정말 사랑하기 참 쉽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던 것 같고요. 6234님. 정답 슬픈 언약식. 중학교 때 짝사랑하던 여자애 앞에서 불렀는데 대책에 차였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아마 그 당시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 언약식이 유행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네, 언약식을 굉장히 많이 했던 뭔가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언약식. 참 뭔가 언약식이라는 말 자체가 뭔가 구슬프네요. 느낌이. 네, 이번에 오답자예요. 전선영님 슬픈 한정식. 권지연님 슬픈 조정식. 비온다님 슬픈 윤무시. 이런 네 가지 없는 놈. 이거 안 되네요. 이런 세 가지 없는 놈. 안 되네요. 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모든 분께요 마스크팩 세트 보내드릴게요. 광고 듣고 오도록 할게요.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엘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닥터피엘.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현대.

0: 하면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케어 원해요?
4: 케어원 헤어.
3: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4: 케어원 헤어.
3: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4: 케어원 헤어.
3: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5: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6: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5: 비다샵!
6: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5: 비다이렉트샵!
6: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5: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7: 잠깐!

0: 상상을 넘어 일상 회복까지 메이드 인 케이보링 개보린정 삼진제약.
1: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진봉 함께하고 계시고요. 3322님께서 오늘 출근해서 회사 사람들에게 이제 월드컵 끝이네요 한마디 했더니 부장님이 아닌데 오륙이 결정전 하는 거 몰랐어?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축구를 모르긴 하지만 그걸 믿을 정도로 모르진 않거든요. 심지어 지난번에는 이제 월드컵 4강 하는 거예요? 물었더니 부장님이 아니 5강 가는데? 이번 월드컵부터 신설된 거 몰랐어? 이러고 놀리시는데 진짜 상사만 아니면 확 부장님 저 그 정도 바보 아닙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근데 피파의 최근 결정을 보면은 5-6이 결정전 할 것 같기도 해요. 네, 다음번에는 64개국인가요? 이러다가는 그냥 월드컵 본선 없이 그냥 월드컵 그 피파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팀들부터 그냥 토너먼트 조별로 나눠서 뭔가 그럴 것 같은 분위기이긴 해요. 네, 내가 잘 모르는 분야라서 주변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았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 그 정도 바보는 아닙니다 라는 주제로 봉글의 여러분의 사연을 받아볼게요. 요리 잘 모르는 나에게 너무나 기본적인 레시피를 알려주거나 아이돌 잘 모른다고 이상한 노래 작곡해서 히트곡이라며 알려주거나 등등 나 그 정도 바보 아닌데 싶었던 에피소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화장품 세트 보내드릴게요. 노래 한 곡 듣는 동안 사연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노래 듣고 오도록 할게요. 박명수 바보에게 바보가.

노래 듣고 왔고요. 지금부터 저그 정도 바보 아닙니다. 내가 잘 모르는 분야라서 놀림받았던 사연들을 만나볼게요. 소개되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화장품 세트 보내드릴게요. 김혜자님, 비행기 처음 탄다고 했더니 비행기 타면 신발 벗어야 한다고 알려주는 친구들. 나그 정도 바보 아니요. 아, 이런 얘기가 많긴 했었죠. 내 신발 벗어야 한다고. 네, 혜자님. 근데 사실 이런 농담은 너무 옛날 거여서 네, 이제는 잘 통하지 않거든요. 근데 혜자님, 그거는 아시죠? 네. 그 밖에서 신었던 신발은 실내화로 갈아 신기는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 입구에 이제 비행기 타시면 신발장 같은 게 있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제 신발 넣고 거기에 있는 슬리퍼로 갈아 신고 꼭 들어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벌금 같은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9908님. 제 친구네 친정집이 옛날에 담배 농사를 지었는데요. 친구가 담배 종류별로 다 따로 재배한다고 했던 말을 믿었어요. 바보 맞았네. 네. 띠땡 뭐 담배밭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뭐 팔땡 담배밭이 따로 있고 뭐 그런 거. 네. 어? 그럼 여기서 제일 키우기 힘든 담배 농사는 그거겠네요. 맨솔. 맨솔은 뭔가 특별한 무언가를 해야 될것 같은데 시원해야 되니까. 아, 아니면 맨솔 그 담뱃잎은 겨울에만 키워야 되나 보다. 왜냐면 화해야 되니까요. 네. 담배 피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 맨솔이 약간 박하 같은 거거든요.

있거든요. 네. 박영호님. 키오스크 주문하고 키오스크한테 감사합니다 인사해야 영수증이 나온다고 뻥치는 딸이요. 아빠가 그 정도 바보는 아니다. 아, 딸이 그런 얘기를 하는군요.

내가 바보야? 이런 것도 모를 것 같아? 이러면서 저한테 안 배운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잘못한 걸까요? 아, 7140님, 잘못한 건 그거예요. 이게 클릭이야?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하는 거야? 라고 했는데, 아내분이 화나신 건 그건 것 같아요. 클릭하는 게두 개잖아요. 오른쪽 클릭은 뭐고 왼쪽 클릭은 뭐고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해 줘야죠. 근데 그냥 이게 클릭하는 거야, 이거야라고 하면 아내분이 생각할 때는 뭔가 되게 성의 없이 가르쳐 준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오른쪽은 뭐고 왼쪽은 뭐야 이렇게 알려주셨어야죠. 네. 아, 그걸 잘못하셨네요. 윤규필님. 친구가 화장실 입구에 적혀 있는 더블 C가 뭐냐고 묻길래 웰컴이라고 말해줬더니 그건 아닌 것 같다고 화냈던 기억이 있네요. 네. 웰컴 아니에요? 아! 대박. 윤규필님. 아, 그걸 WC, W.C는 웰컴이 아니죠. 월드컵. 세계인의 축제, 월드컵. 웬줄 알아요? 축구 경기 뛰려고 하는데 막, 아, 배 아파. 그리고 막, 오줌 마려. 이러면 축구 경기 뛸수 있어요, 없어요? WC는 월드컵. 아, 규필님도 몰랐네. 웰컴이 아니라 월드컵이죠. 네. 노래 들을게요. 데이식스, 웰컴 투더 쇼.

노래 듣고 왔고요. 박유경님께서 가루지기가 애니메이션이라고 알려준 친구요. 야 장난하냐? 절대 애랑 못 봐. 애랑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이 있고요. 애랑 못 보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가루지기는 제가 출연하게 됐지만 어떤 장면은 애니메이션보다 더 하거든요. 네. 근데 아, 그 장면은 애랑 볼 수도 있는 장면이 있기는 해요. 네. 그죠? 네, 유경님. 아직 제가 봤을 때 유경님 못 보신 것 같은데 궁금하시면은 가루지기가 딱 보기 좋은 시간이 저녁 10시 반 정도부터거든요. 왜냐면 딱 끝나고 나면은 한 12시 한 반 정도 되니까. 네. 한 오늘 저녁 10시 반쯤 가루지기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그럼 12시 반부터 잠이 안 와요. 네. 뭔가 후끈후끈해서. 여름인데 한겨울에 보셔야 되는데. 네. 진경춘님. 저는 남편이랑 로또를 처음 사러 갔는데 숫자 다 표시하고 용지에 이름 쓰라고 하더라고요. OMR 카드처럼요. 나 그 정도 알아? 콱 그냥. 아 대박. 알죠? 이렇게 이름이 내자인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 규칙이 있는데. 아 너무 재밌네요. 네. OMR 카드랑 비슷하긴 하잖아요. 네. 김혜원님께서 야구 입문하기 전에 연장전 가면 중간에 돈 더 내고 봐야 된다고 남자친구가 그랬어요. 예전엔 그랬는데 예전에 막 프로야구 초창기 시절에는 약간 그랬었어요. 사실은 9회 말 이전에 약간 방송에 한번 나왔거든요. 연장전 들어가게 되면은 저희 직원들이 수금하러 다니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수금통에다가 연장전 금액 넣어주셔야 된다고. 네 그러면은 이거 17반 나눠서 네. 네, 4부에서도 저 그 정도 바보 아닙니다. 사연과 함께 할게요.

0: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자디니 스파, 국민 스파 자디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디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싹 관리했더니 혈색이 싹 도네. 스파 자디니
1: 스파.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0: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2: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3: 고릴라 SBS 생활정보.
4: 올 상반기 육아휴직을 쓴 직장인들 얼마나 될까요?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아빠 육아휴직인데요. 2024년 처음으로 30%를 넘은 뒤 꾸준히 늘어 올 상반기엔 38.8%. 육아휴직자 10명 가운데 4명 가까이가 아빠였습니다. 또 하반기부터는 육아 지원도 한층 늘어납니다. 다음 달부터는 아이가 아프거나 휴원, 휴교, 방학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1, 2주만 쓰는 단기 육아휴직이 새로 생기고요. 배우자 출산휴가도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게 된다니까

0: 일과 육아를 함께 할 수 있는 여건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4부가 시작이 됐고요. 계속해서 저 그 정도 바보 아닙니다. 내가 잘 모르는 분야라고 놀림받았던 사연들 만나볼게요. 소개되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화장품 세트 보내드릴게요. 4808님께서 주식의 주자도 모른다며 나보고 매수 매도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남편 우희씨 아시는 거 맞아요? 우희씨만 하고 매수 매도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시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 맞아요? 네. 매수 매도가 뭔지 아시는 거죠? 그죠? 왜냐면 이거 생각보다 이렇게 버튼을 잘못 누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대요. 생각보다. 네,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매도를 누른다던가 뭐 약간 이렇게요. 네. 그래서 이거 잘 아셔야 될 텐데요. 4024님. 핸드폰 배터리가 1%여서 충전기 찾는데 남편이 핸드폰을 흔들면 2%로 충전돼 해봐 하는데 내가 바보냐? 웃기면서 괘씸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4024님 제가 봤을 때 지금 보내신 문자 뉘앙스로만 봤을 땐 흔든 것 같아요. 1% 될 때 흔든 것 같아. 근데 이거는 거짓말이긴 해. 남편분이 핸드폰 1% 남았을 때 흔들면 2% 충전된다라는 거는 거짓말인데 그거 아시죠? 건전지 있잖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건전지 다 떨어졌다고 생각할 때 깨물면 그게 약간 구겨지면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 있죠. 핸드폰도 마찬가지예요. 1% 남았을 때 핸드폰을 몇 번 이렇게 깨물잖아요. 그러면은 네, 한 3% 정도까지는 채워지더라고요. 건전지처럼. 네, 4024님 나중에 배터리 없으시면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우리 방송 듣고 계시는 봉그레들도 네, 혹시라도 뭐 지금 뭐 핸드폰 배터리가 없는데 충전을 못한다 그러면은 그 건전지 깨무는 것처럼 약간 이렇게 핸드폰을 꽉꽉 깨물면은 한 2% 정도는 이렇게 충전이 되더라고요. 네. 이광국님이 깨톡 단체방 생겼는데 선배가 여기 어떻게 나가면 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인공지능이라 대화창에 나 나가고 싶다 하고 부탁하면 된다고 했었어요. 그 선배 대화창에 나가기 쓰길래 아니요 부탁을 해야죠. 한 번 더 장난을 쳤더니 나 진짜 나가고 싶어요. 제발 부탁해요 라고 빌어서 엄청 웃었어요. 노크해야 되는데. 아. 똑똑 실례합니다. 이 선배 예의가 없네요. 왜냐면 똑똑하고 실례합니다. 나가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단체방 나가려면. 그래야지 이렇게 가능한 건데 이거 안 하면 알죠. 벌금 있는 거. 아, 이게 예의 있게 똑똑 녹화한다면 실례합니다 했었어야 되는데 아 선배가 그걸 몰랐네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광욱님도 몰랐는데요. 부탁을 하긴 해야 되는데 꼭 노크해야 돼요. 윤민경님. 남편은 저랑 딸한테 매일 장난을 쳐요. 어제는 쌍수 앞둔 딸에게 너 이제 한 달아 앉아자야 해. 그래야 붓기 빠져. 그러는 거예요. 저는 또 그 말에 속아서 큰 쿠션을 질렀다가 뻥인 줄 알고 바로 취소했잖아요. 어? 근데 이거 아예 아닌 건 아니지 않아요? 원래 그 약간 뭐지? 그 제 주변에서 약간 뭐라고 할까? 의학의 힘을 빌린 분들 보면은 누워서 자진 않고 약간 앉아서 자긴 하던데? 그래야지 붓기 잘 빠진다고? 윤민경님 이거는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이건 아마 맞는 말일 거예요.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어? 그랬던 것 같은데? 5534님 카페에 진동벨이 처음 나왔을 때 친구들이랑 카페 갔는데요. 진동벨 울리면 여보세요 하고 받아야 커피 가져다 준다고 해서 진짜 여보세요 한 적 있어요. 징징 울리는데 여보세요? 네. 어우 근데 약간 그 모습을

보면은 제가 만약 카페 직원이잖아요. 그러면 약간 무서워서 가져다 줄것 같기는 해요. 제가 뭔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진동벨을 귀에다 대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면은 뭔가 다른 큰일이 일어날까 봐 저분한테는 커피 가져다 줘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것 같기는 해요. 네. 이 유창님께서 순진한 와이프에게 구슬 아이스크림 만드는 방법이 뭔지 아냐고 물어보니 모르더라고요. 제가 손 시려우니까 특수 장갑 끼고 손수 하나하나 굴려서 만든다니까 진짜 믿더라고요. 너무 철썩 믿어서 그냥 한동안 냅뒀어요. 특수 장갑까지는 모르겠는데 맞지 않아요? 네. 이렇게 손가락으로 돌돌돌 말린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약간 요정들이 막 엄청 많이 몰려와서 손가락으로 돌돌돌 말아서 그 아이스크림 통에 통통통 넣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구슬 아이스크림 그래서 파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요정들이 만들어서 구슬 아이스크림이 생각보다 되게 비싼 거 아시죠? 편의점에서 수량도 얼마 없고 그거 모르셨구나. 요정들이 그 특정 기업에서 고용을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날라와서 구슬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만들어서 던져놓는데 기분에 따라서 막 어떨 때는 초코맛만 만들고 어떨 때는 바나나맛만 만들어서 그 수급을 좀 맞추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네. 라경화님이 봉디 방송 DJ들이 자꾸 청취자한테 거짓말하고 놀리면 방송심의위원회에서 반성문 제출해야 되는 거 모르세요? 봉디는 방송 끝나고 바로 연락 올 거예요. 대박, 알죠. 근데 그거 모르죠. PD가 써야 된대요. 자필로. 원고지에. 그리고 원고지에 쓰는데, 만약에 PD가 자필로 원고지에 그 반성문 쓰는데, 띄어쓰기 틀리고 하면은 다시 써야 된대요. 그래서 저렇게 계속 뻥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즐거울 것 같아요. 황 PD가 원고지에 반성문을 쓰는데 계속 막 맞춤법 틀리고 그다음에 띄어쓰기 틀려서 계속 쓰는 거야. 그리고 그거 알죠? 방송심의위원회 그 원고지를 쓰는데 다섯 번 이상 틀리잖아요. 그러면은 깜지라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다신 그러지 않겠습니다. 해서 A4 앞뒤로 꽉 채워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우, 생각만 해도 너무 즐겁네요. 네. 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깜지 채워야 된다라고 하니까. 네. 황 PD가, DJ가 사기꾼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라고 쓴대요. 그럼 이제 다섯 번 반려한 다음에 깜지 써야 돼. 이렇게 쓰면은. 1755님. 제가 회사 면접 보러 갈 때였어요. 언니가 면접 점수 잘 받으려면 나올 때 마무리까지 확실히 해야 된다고 불도 잘 끄고 나와야 한다고 알려줬습니다. 나그 정도 바보 아니다. 근데 했으면 어땠을까요? 엄청 깜짝 놀랬겠죠? 그 면접 보시는 분들이. 근데 인상에는 남았으니까 합격은 어렵겠죠? 그죠? 네. 불을 끄는 거야. 그럼 엄청 놀랄 거 아니야? 불을 켜면서 얘기하는 거지. 저는 약간 이런 절약 정신이 몸에 배어 있다고. 이건 플러스 요인 아닐까요? 네, 이건 뭐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얘기겠죠? 7564님. TV에서 분당 시청률이 나오자 친구가 저거 경기도 분당 시청률인 거 알아? 라고 묻는데 나그 정도 바보 아니거든? 이거 맞는데? 왜냐면 그 분당이 이제 막 신도시가 생겼을 때 이거 SBS에서 만든 거잖아요. SBS가 서울 방송이잖아요, 원래. 그래서 서울에 있는 그 시청률만 집계를 하는데 이걸 전국으로 넓혀야 되는데 초반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거를 그 전국에 있는 시청률 집계하려면은 그 기기를 설치해야 되거든요. 이게 조금 자금이 모자라서 가까운 수도권, 그중에서도 분당 쪽에만 해갖고 SBS가 처음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 이거 맞아요. 네. 노래 듣고 오도록 할게요. 이소라, 바람이 분당.

노래 듣고 왔고요. 858656님께서 이 정도면 그냥 봉디가 바보 아니에요? 아닌데, 바보 아닌데. 바보 아닌데, 나 완전 똑똑한데. 바보 아닌데, 나 완전 천재인데, 짱 천재. IQ 1억인데. IQ 완전 1억인데, IQ 완전 높은데, 수학도 막 100점 맞는데. 네, 김보배님, 봉디, 그거 아세요? 안양에 가면 모두 예스는 안 하고 노만 한대요. 그러는 거 안양? 내가 봤을 땐 이제 봉글 애들이 주제 문자, 이 주제 이런 거와 상관없이 그냥 본인들 하고 싶을 만만 하기로 돼 있네요. 네, 노안하고 안양? 안양 이렇게요. 네. 김희원님께서 우리 아들 공부할 때 책을 베고 자면은 책 내용이 머리에 입력된다고 했더니 저를 한심한 듯 쳐다보면서 아빠, 내가 바보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거 약간 입력되지 않아요? 약간? 근데 이게 어떤 책이냐가 되게 중요해요. 이게. 왜냐면 이게 만약에 우리가 모국어가 한국 모국어가 있잖아요. 한글이. 한글이면 약간 입력이 되는데 이게 만약에 모국어 아닌 걸로 하면 입력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그리고 숫자 있죠. 숫자는 아무리 배우고 자도 약간 그게 입력값이 내랑 좀 이렇게 링크가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싱크가 좀잘안 돼서 잘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약간 한글책 같은 거 있잖아요. 특히 그거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국어사전 같은 거 배우고 잘때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국어사전이 약간 들어오거든요.

배우자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전을 공부하는 거 말고 이렇게 목침 베개처럼 그래서 많이 배고 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0764님께서 4살 아들이랑 같이 듣다가 봉디 따라할까 봐 라디오 꺼요. 아니야, 근데 4살까지는 괜찮아요. 0764님. 왜냐면 4살이 저를 따라하면 귀엽죠. 근데 이 라디오를 듣고 막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막 30살 넘은 막 뭐라고 할까? 40살 넘은 아들들이 따라할 수도 있어요. 아닌데, 아닌데 이러면서. 네. 그건 좀 걱정이 돼요. 왜냐면 10살 이전까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저를 조금 따라해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네. 왜냐면 그건 귀엽잖아요. 근데 막 낚시 좋아하는 우리 남편분 그래들이 따라할까 봐. 아닌데. 나 낚시 안 갔는데 막 이럴까 봐. 유인영 님이 요즘엔 영화 끝나면 쿠키 영상 나오잖아요. 근데 울 언니 저한테 먹방이야 먹방. 주인공들이 쿠키 먹는 먹방이 나오는 거야 하고 놀리는데 나도 뭔지 알거든? 아, 둘 다 틀렸다. 쿠키 영상은 뭐냐면은 쿠키 영상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나중에 잘 기억하고 있다가 이제 영화 다 끝나고 나갈 때 얘기하면은 쿠키를 하나씩 줘요. 네. 그 포춘 쿠키라고 그래. 이렇게 딱 하면 안에 이렇게 운세 들어있는. 그만할까요? 광고 듣죠?

0: 케어 원에어
1: 케어원 헤어
0: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1: 케어원 헤어
0: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 케어원 헤어
0: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2: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3: 1533-1566 세라하임.
4: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5: 유동골뱅이.
4: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6: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7: 안녕하세요, 카사베르디 모델 리센드입니다.
8: 상큼함이 필요할 때 와인 비니거 굿,
9: 레드 와인 비니거 베터,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 베르디.
8: 리센드처럼 상큼하게 굿, 베터, 베르디.
9: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는 역시
7: 카사베르디.
10: 발효식초 광고.
1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13: 충청 캠퍼스와 고향 캠퍼스로 어디서나 가까운 중부대학교.
14: 캠퍼스가 두 개, 꿈도 두 배.
13: 모든 학생이 성장하고
14: 학생과 함께 성장하는
15: 중부대학교.
13: 중부대학교와 함께
14: 여러분의 꿈을 키우세요.
16: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바이오코.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17: 봉디야, 그래야!

0: 봉글에 귀신이 왔다.
1: 쉬, 조용히 해. 지금 제일 중요한 시간이란 말이야.
0: 아니 귀신이보다 중요한 게 뭔데?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교입니다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아산 원예 농협에서 아산 맑은 배,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0: 우와 이거 다 받으면 완전 봉 잡는 거네. 뻥뻥뻥뻥이 왔어요.
1: 조용히 해. 이어서 소개할게요.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 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 김치,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탐나는 피부 고운미래 화장품에서 마스크팩,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0: 참여 안 하면 완전 손해다. 규진이 또 올게. 손해야.
2: 대한민국 1등 채널 SBS 파워 FM. 이어서 박하선의 시네타운이 방송됩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고요. 오늘 끝곡으로는 바이브의 이 나이 먹도록이고요. 네, 이 노래를 선곡하면서 저희 제작진이 의구 봉디짱이라는 이런 메시지를 저에게 띄워줬네요. 의구.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괜찮은 하루가 될 겁니다.

0: SBS 우리말 지킴이.
1: 내일은 꼭 운동을 시작할 거예요. 내일은 꼭 운동을 시작할 거예요. 앞으로의 일이나 계획을 다짐하며 쓰는 표현인데요. 둘 중에 바른 표현은 거예요입니다. 거예요에서 거는 의존명사 것이 줄어든 표현입니다. 여기에 서술격 조사 이다의 활용형인 이에요가 붙는데요. 앞말에 받침이 없으면 이에요가 예요로 줄어드는 규칙에 따라 거 뒤에는 예요가 붙어서 거예요가 되는 것이죠. 반대로 거가 아닌 것이라는 말을 그대로 살렸을 때는 받침이 있는 말이므로 줄임말인 것예요가 아닌 것이에요로 써야 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2: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2: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잘 만들었다, 몽젤.
5: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선반지 명함 다 있어.
6: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5: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7: 인쇄는 와우프레스.
8: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7: 뉴바옴,
8: 운동할 때도
7: 뉴바옴,
8: 장 건강에도
7: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에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5: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장혜선의 시내타운. 자, 여러분이 영화 감독이에요? 그런데 해리슨 포드랑 리암 니슨이 깜짝 출연을 해주겠대요. 어떡하시겠어요? 뭐 아마 없던 신도 만들어서 카메라 앞에 세우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두 배우를 과감하게 포기한 감독들이 있습니다. 먼저 E.T. 스티븐 스필버거 감독은 해리슨 포드가 교장 선생님 역할로 촬영까지 마쳤는데도 너무 유명한 얼굴이라 관객의 몰입을 방해할 수 있다고 판단해 통째로 편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행오버2의 토드 필리스 감독은요, 리암 니슨을 문신사 역으로 촬영까지 했지만 추가 일정이 맞지 않자 결국 삭제했다고 하네요. 참 쉽지 않은 결정이죠. 아무리 좋은 카드라도 전체적인 균형을 위해선 과감히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버리지 못하는 건 그냥 욕심일지도 몰라요. 박하선의 시네타운 박하선입니다.

0: 7월 20일 월요일입니다. 박하선의 시네타운 첫 곡은 영화 행오버2에서 빌리 조엘의 Just the Way You Are 듣고 왔습니다. 이티의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행오버2 그리고 조커로 유명한 토드 필립스 감독이 작품의 전체적인 균형을 위해 해리슨 포드랑 리암 니슨을 촬영까지 다 해놓고 편집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겠지만 배우로서는 뭐 좀 허탈하고 다시는 안 나오지 않을까요?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까지. 그래요. 저 같으면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나오게 할 것 같은데. 자, 잠시 후 2부에는 영화나 드라마의 명장면을 들어보는 신과 함께로 꾸밉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 그럼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그럼 광고 듣고 우리 다시 만나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0: 빵빵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케어. 원해요?
5: 케어원 헤어.
4: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5: 케어원 헤어.
4: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5: 케어원 헤어.
4: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여러분은 지금 배우 정호연이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오전 11시엔 무조건 시네타운, 그냥 라디오 딱 켜서 시네타운 들어요.

된 사연입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건 대학 동아리에서였습니다. 대학생 때 저는 학교 방송국 PD를 했어요. 그 역시도 같은 PD 동기로 들어왔습니다. 우린 수습 국원으로 활동하며 치열하게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아침 일찍부터 밤까지 교육을 받았고 선배들을 돕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저희 집 앞에 찾아왔더라고요. 아 뭐 그냥 지나가다가 들렀어. 나랑 커피나 한잔 마시자. 우린 벤치에 앉아 자판기 커피를 한잔 마셨습니다. 그는 끝까지 별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다음 날부터 그를 볼 수 없었습니다. 군대에 갔더라고요. 저를 만난 게 바로 입영 전날이었던 거예요. 제 서랍엔 프로그램 대본과 초콜릿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빠지면 제 일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프로그램 대본을 미리 준비해뒀고 피곤할 때 먹으라며 초콜릿까지 남겨두고 간 거죠. 그땐 그 마음이 그저 고맙기만 했습니다. 그가 제대로 하고 다시 만났지만 우린 친구 이상으로 발전하진 못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고 각자의 삶을 살아갔죠. 그러다 오랜만에 동기 모임에 나갔습니다. 반가운 친구들이랑 이런저런 추억 얘기를 하는데 그가 그러더라고요. 야, 너 기억나? 나 그때 너 엄청 좋아했는데. 네가 내 첫사랑이었어. 나는 건축학교를 보는데 그렇게 네 생각이 나더라. 친구들은 뭐야 너네들 뭐야 이재훈이랑 수지야 놀렸고 저는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모임에 다녀온 후 건축학개론을 다시 봤습니다. 영화 속 주인공들의 풋사랑이 참 예쁘고 설레더라고요. 야 나도 한때 저런 시절이 있었다는 게 웃음이 났습니다. 그와 다시 연락을 하진 않지만 아름다운 기억들이 마음속에 몽글몽글 피어나서 기분 좋았던 추억이네요.

영화 건축학개론에서 전람회의 기억의 습작 듣고 왔어요. 영화를 보며 대학생 시절 자신도 모르게 풋풋한 첫사랑의 주인공이 됐던 일을 떠올렸다는 미라님의 사연 소개해드렸습니다. 아니 근데 뭐야? 왜 연락 안 해요? 왜? 결혼을 했나 서로? 근데 그러면 미라님이라고 이렇게 본명을 보낼 리가 없잖아요. 뭐지? 뭐야? 왜 안 만나? 네, 결혼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 못 만날 사연이 뭐가 있나 싶습니다. 결혼도 안 했는데. 뭐지? 네, 여성분도 그때 추억하니까 좋았고 남성분도 첫사랑을 기억하잖아. 왜 안 되는 거야? 왜? 아이 답답하네 진짜. 영화 이렇게 다양한 사연 보내주세요.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네, 시네타운 홈페이지 들어와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사연 소개된 분들에게는 백화점 상품권 드립니다. 2639님이 팀장님이 연수를 가셔서 회사 분위기가 아주 좋아요. 뭐 이렇게까지 좋아요? 어머 라디오 사연 보낼 정도로 좋아? 어떻게 그 팀장님 뭐야? 아 어떻게 했길래 이 순간을 누려도 되겠죠? 어머나 세상에 사연 보낼 정도로 좋구나. 너무 재밌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영화 접속에서 살아보네 러버스 콘체르토 신청해요. 커피 한잔 마시며 동료들과 함께 누려볼게요 하트 보내셨습니다. 언제 오시나 연수 가셔서 아유 최대한 늦게 왔으면 좋겠네. 아유 그 팀장님도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죠? 아 재밌네요. 그러면 우리 영화 접속에서 러버스 콘체르토 듣고 다시 만나요.

시네타운에서 준비한 문화 선물이에요. 정조 이산의 불면과 악몽을 소재로 한 팩션 사극 뮤지컬 해몽가 초대권 드립니다. 작품의 제목 해몽가 이렇게 적어서 보고 싶어요. 고릴라 또는 샵1077 50원의 유료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시네타운 홈페이지 문화선물 게시판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해몽가 저도 요즘에 악몽을 꾸는데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뭐 이런 식으로 길게 뜻깊게 쓰시면 당첨 확률이 올라가겠죠? 윤정님이 10년 동안 동네 커피숍 운영했어요. 근데 이번에 폐업하게 됐습니다. 아이고, 시원하면서도 허전하고 기분이 이상해요. 미루고 미루다가 결정한 일인데, 야,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는 것도 모르고 이랬어요. 너무 길게 잡고 있었나 봐요. 단골 손님들께 인사할 때마다 자꾸 마음이 울컥하네요 하셨습니다. 아, 10년 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동네 분들이 많이 감사하시겠어요. 자, 우리 그래도 우리 윤정님의 새로운 출발도 응원하고요. 0528님은 엄마와 함께 본 영화 맘마미아에서 댄싱 퀸 신청해요. 엄마가 너무 재밌었다면서 영화가 끝난 뒤에도 노래를 계속 흥얼거리시던 모습이 너무 귀엽고 기억에 남았어요 하셨습니다. 요 곡 듣고 우리 2부에서 다시 만나요.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7월의 바다는 여름을 닮아서 뜨거운 생명력으로 가득합니다. 이번 달엔 바다의 상징적인 존재들인 세계 상어 인식 증진의 날과 세계 범고래의 날이 있는데요. 물 환경의 균형을 지켜주는 소중한 생명들을 기억하는 날이죠. 그런데 만약 해양 오염으로 이들의 서식지가 줄어들면 바다 생태계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오염을 줄이고 바다 생물들이 마음껏 숨쉬는 맑고 푸른 바다를 함께 지켜주세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니 12시에 뭐하래?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1: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2: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3: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2: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3: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4: 가구 사려면 어디? 당연히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죠. 왜? 맘에 쏙 드는 가구를 언제나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와우!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 당장 가야겠어요. 가구의 모든 것,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
5: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6: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5: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6: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5: 02-2677-2677 IS 동서.
7: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8: 생활정보.
9: 오늘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는 중부지방 중심으로 강원과 충청, 경기 서남부에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는데요. 남부지방 중심으로는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습니다. 오늘 낮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에, 저녁까지 경상권에 시간당 2, 3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중부지방의 최고 60, 이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폭염특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낮 기온 서울이 27도, 광주가 32도, 대구는 34도까지 오르면서 남부지방 중심으로는 무더위가 계속되겠고요. 내일과 모레뿐 아니라 이번 주는 매일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10: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오래도록 생각이 나는 명장면이 있죠. 그 씬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씬과 함께 주제는 바로 작품 속에서 주인공들의 사랑을 극대화시키는 연애 편지 씬입니다. 그리고 편히 맞힐 수 있는 퀴즈도 함께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첫 번째 만나볼 시는 이영애, 이경영, 차인표 주연의 드라마 불꽃. 방송작가 지연을 사랑하는 재벌 2세 종혁. 종혁의 투박한 사랑 표현에 지연은

0: 좀처럼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종혁이 쇼핑백 가득 편지를 담아 지연에게 건넵니다. 글 쓰는데 서툴렀던 종혁이 한 줄 쓰고 고치고 또 쓰고 지우기를 반복하며 완성하지 못한 편지들이었는데요. 종혁이 그 편지들을 건네는 신과 함께 할게요.
1: 또 있어.
2: 뭔데요?
1: 카드 썼어.
2: 무슨 카드요?
1: 당신한테 주는 카드.
2: 저요 그럼.
1: 응. 아 근데 있지? 나 지금부터 당신 존경하기로 했어. 야 그거 무지하게 어렵더라. 어? 태어나서 그렇게 고생하기 처음이야. 받아.
2: 무슨 카드가 이렇게 많아요?
1: 어 많어. 많다고. 많기는 한데 그런데 그게 나는 바보다야. 나는 바보단데 그래도 그게 내 마음이야. 그러니까 나 무신하지 마라.

0: 박하산의 시내타운 신과 함께로 꾸미고 있습니다. 우리는 드라마 불꽃에서 유열, 서영은의 사랑이의 창가 듣고 왔어요. 아, 이 노래 참 좋죠? 김수현 작가의 드라마 불꽃의 연애 편지신 들어봤습니다. 그동안 종혁에게 쌩했던 지연이 고친 흔적이 빼곡한 편지들을 보고 처음으로 마음을 열게 됩니다. 아, 근데 이게 목소리를 오랜만에 들으니까 이게 차인표 선배님이어서 그렇지 그냥 적당한 사람이 이 대사 했으면 뭐야 이럴 것 같아요. 실제로는 굉장히 오글거릴 수 있는 그런 대사. 하지만 이렇게 작품으로 되니까 아, 멋있네요. 이 작품 봤어요. 키스신 밖에 잘 생각이 안 나요. 분명히 봤는데 SBS 드라마 그때 굉장히 파격적인 키스신으로 이게 난리가 났었거든요. 이런 편지 받으면 글쎄요. 어렸을 땐 좋아했으려나? 대학교 때 별로 막 마음이 안 간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을 닫고 있었는데 계속 옆에서 얼쩡얼쩡대는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너무 막 그날 힘들었던 날인데 갑자기 사물함 옆에 오는 거예요. 아, 왜 자꾸 옆에 와? 저리 가! 말했는데 밤이라 위험하니까 뭐 있어줄게. 뭔 소리야? 이랬는데 열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사과 주스 음료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너무 짜증도 나고 좋으면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건 왜 쏟아져? 이런 걸 왜? 뭐 막 플러스 막 너무 미안한 거예요. 되게 막 그렇게 했던 게. 그래서 조금 마음에 열렸던 그런 딱 이 씬 듣자마자 생각이 나네. 자, 이번에 만나볼 연애 편지 씬은 영화 노트북에서 골랐습니다. 라이언 고슬링, 레이첼 맥아덤스가 출연을 했습니다. 엘리는 노아가 자신을 냉정하게 떠났다고 오해하고 오랫동안 그를 미워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엄마가 노아가 보낸 편지들을 감춰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뒤늦게 읽게 된 노아의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최고의 사랑은 영혼을 일깨우고 우리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줘. 넌 내게 그런 사랑을 줬어. 나도 너에게 그런 사랑을 주고 싶었어. 사랑해. 언젠가 또 만나. 노아가 이 진심이 담긴 편지를 읽고 엘리가 끝내 눈물 흘리는 어머 남인데도 이렇게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얼마나 좋았을까. 그 씬과 함께 해볼게요.
1: best love is the kind that awakens the soul that makes us reach for more that plants a fire in our hearts and brings peace to our minds and that's what you've given me that's what I'd hope to give to you forever

박하선의 시네타운 신과 함께를 꾸미고 있습니다. 영화 노트북의 메인 타이틀 듣고 왔어요. 여기서 깜짝 퀴즈! 영화 노트북은 노인이 된 노아와 엘리, 노아는 엘리에게 이것을 읽어주며 지난 추억을 떠올립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이 보신 영화니까 난도 높여서 주관식으로 가볼게요. 난이도를 높여서 주관식으로 갈게요.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5분 뽑아서 선물 쏩니다. 영어 노트북에서 한 곡 더 들을까요? 지미 듀란트의 I'll be seeing you.

좀 전에 내드린 퀴즈, 영화 노트북에서 노인이 된 노아가 엘리에게 읽어줬던 것 바로 일기입니다. 뭐 일기장도 괜찮죠? 선물 받으실 분들 명단은 시네타운 홈페이지 선곡표 하단에

0: 게시판에 올려두겠습니다. 그럼 광고 듣고 다시 만나요.
1: 소리질러! 고려 게시판자! 반성물! 굿즈! 반성물을 고려하라! 고려! 굿즈! 고려!
2: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0: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1: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0: 비다샵!
1: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0: 비다이렉트샵!
1: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0: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혁씨의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3: 세라하임.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5: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4: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Walk it, walk it. 언제
6: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7: 안전화.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바이오컴.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8: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2시부터 즐거운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이 방송됩니다.
9: 박하산의 시내타운, 오늘은 신과 함께로 꾸몄습니다. 전 여기서 인사드릴 건데요. 끝곡으로는 준서님, 나연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두 분이나.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에서 랜디 뉴먼의 You've Got a Friend in Me. 요 곡 듣고 우리 내일 오전 11시에 꼭 다시 만나도록 해요. 오늘도 영화처럼.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성원 에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 필.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남자가 딸을 찾기 위해
2: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가 되는
3: 아빠 유니버스 액션 드라마
1: SBS 금토 드라마 김부장은 매주 금토 밤 9시 50분 SBS에서 만나요.
4: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5: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6: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7: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8: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7: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8: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복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7: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8: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7: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9: 봄나마에 가면 다섯 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11: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아이들이 색칠놀이에 진심인 이유, 또 어른들이 컬러링북에 빠지는 이유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텅 빈 하얀 도안인데 내가 좋아하는 색을 착착 채워나갈수록 눈도 즐겁고 기분까지 완전 뿌듯해지고요. 이번 주 우리 일상도 그렇게 칠해보면 어때요? 점심 먹고 최애 디저트로 당 충전하기, 또 퇴근길에 묵혀둔 취미 카드 꺼내보기, 의무감 가득한 회색빛 스케줄 사이사이에 좋아하는 순간들을 군데군데 톡톡 끼워 넣는 거예요. 알록달록 기분 좋게 채워나갈 한 주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0: 주연이야.
1: 12시엔 주연형 문 열었습니다. 저는 DJ 주연형이고요. 첫 곡으로 비스트의 아름다운 밤이야 듣고 왔습니다. 색칠놀이 좋아하는 아이들 정말 많고요. 또 성인들을 위한 컬러링북도 한창 유행이었죠. 이제 요즘도 취미로 계속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난주에 우리 그 대구곤듀 민지 작가님도 오랜만에 이 주주맵스를 알록달록 예쁘게 칠하면서 좀 힐링하신 것 같아요. 은근 또 이게 하다 보면은 뿌듯하고 재밌다고. 지금 서울 목동 하늘도 비가 와서 완전 구려요. 회색빛이거든요. 아유, 이렇게 또 가뜩이나 흐린 장마철인데 우리 중간중간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끼워 넣어서 이번 주도 알록달록 예쁘게 한번 채워나가 보자고요. 우리 9969님은요. 라디오 청취율 조사 받았어요. 당연히 12시엔 주연영 주디 청취율 1등 하자 파이팅! 이라고 하면서 또 인증샷도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오늘이 청취율 조사 마지막 날이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문자까지 보내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유지혜님께서는요. 주디 2주 전인가 받았던 커피 쿠폰을 이제야 썼어요. 뭔가 쓰기 너무 아까웠거든요.

0: 그래도 휴대폰에 주디가 준 쿠폰을 보며 사연 당첨되었던 날부터 오늘까지 기분이 너무나 좋았답니다. 주디 라디오는 오늘처럼 다운된 날씨에도 기분을 좋게 하는 마법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주디도 오늘 꿉꿉한 날이지만 즐거운 날이 되길 바랄게요. 라고 이렇게 예쁜 마음을 또 보내주셨어요. 지혜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지혜님이랑 다른 주주님들도 다 오늘 마법 같은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랄게요. 자, 잠시 후에는 주주님들의 일상 속 에피소드를 재밌게 꽁트로 풀어드리는 시크릿 쭈쭈. 또 2, 3부에서는 칙칙한 월요일도 이분들과 함께하면 총천연색으로 되살아나죠. 퍼스널 뮤직 센터의 주드 한희중 원장님 그리고 효진초유 실장님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보는 라디오로 보실 수 있고요. 그럼 저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맛있는 킬바사
1: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2: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3: 아, 탈모인가?
2: 에이 설마.
4: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3: 여자도
4: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3: 탈모 보조 치료제
4: 캐라시딜.
5: 엄마 손은 약손 나도 쓰제야.
3: 약국에서 만나요.
6: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7: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8: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글레오?
10: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0: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너랑 나랑 비밀일기 시크릿 쭈쭈. 주주 안녕. 나 또 왔어. 너는 밖에 다닐 때 가볍게 최소한의 짐만 챙겨 다니는 편이야? 아니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이것저것 바리바리 싸들고 다니는 편이야? 나는 완전 보부상 타입이거든. 어우, 야, 너는 가볍게 집앞 쇼핑몰 나오는데 무슨 피난 가방 같은 걸 가져오니? 언니, 보부상한테 이 정도는 기본이지. 어우, 야, 이거 어깨 안 아파? 아주 가방에 애를 잡아먹겠네.
1: 희준이 손에 가시 박혔어요.
0: 우리 희준이 어떻게 이거, 보자. 이거 손으로 잘 안 집히는데. 언니, 자, 여기 핀셋으로 잘 빼봐봐. 핀셋으로 빼고 알코올 솜으로 이거 한번 닦아.
1: 야, 이준아, 대체 넌 뭘 만진 거요? 가시도 박히고 손까지 베이고, 아유, 여기 피도 나네. 아유, 우리 이준이 아프겠어.
0: 어우, 어떡해. 현영아, 혹시 너 반창고도 있니? 당연하지. 일반? 아, 방수? 하이드로콜로이드? 아, 아니다. 우리 희준이 캐릭터 뭐 좋아해? 뽀로로? 타요밴드?
1: 어머, 진짜 기집애, 너 가방에 없는 게 없네. 아이, 그러니까 현영이가 저 목 디스크가 있는 거 아니엄. 저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댕기는데 어떤 목이 버텨? 현영아, 짐 줄여라. 현영아, 짐 줄여.
0: 사실 그렇게 무겁게 챙겨다녀도 1년 중 360일은 쓸 일이 없는데 말이야. 가끔 1년에 한두 번 정도 딱 필요한 상황이 생겨서 유용하게 쓸 때, 그럴 때 완전 뿌듯해지거든.
2: 어머, 현영씨, 우리 2박 3일 제주도 워크숍 가는 거 맞죠? 그런데 지금 캐리어가 난리도 아니야.
0: 아, 제 캐리어가 좀 크죠? 25인치예요. 아, 그래도 많이 뺀 건데.
2: 와, 조금만 더 걷다가는 현영씨 이민 가는 줄 알았을 땐요. 자, 우리 12시엔 주식회사 워크숍. 오늘만큼은 예, 실적 같은 거 잊고 다들 즐겁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예.
3: 어머나, 나 어떻게 나 배터리가 언제 이렇게 다 됐지?
0: 실장님, 충전 케이블 빌려드릴까요? 사과폰 C타입?
3: 아, 그런데 주변에 콘센트가 안 보여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0: 아, 그러면 보조 배터리도 있어요. USB 꽂아서 하는 것도 있고 땡세이프용도 있는데 뭘로 드려요?
2: 깜짝이야. 갑자기 왜 정전이? 실장님, 현영씨, 안 보여요. 거기 있어요?
0: 잠깐만요. 찾았다. 여기 저한테 손전등 있습니다.
2: 이야, 현영씨, 정말 대단합니다. 가방에 없는 게 없고, 예, 그야말로 나야 다 있어.

네, 아이들의 마이백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시크릿 주제는요, 걸어다니는 만물상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살면서 저보다 더 심한 보부상을 못 봤어요. 작고 마른 편인데 항상 제 몸만한 가방을 이고 지고 다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목 디스크도 있고 어깨도 아픈데 도대체 왜 짐을 못 줄이는지 모르겠다니까요, 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진짜 그냥 저랑 너무나도 똑같으시고, 저는 요즘에 그 공연 다닐 때도 매일매일 이제 갖고 다니는 가방을 보면서 저희 팀원들이, 현영아 너는 이사 다니는 거야 계속? 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고, 너는 있잖아, 너 진짜 어깨에 부서지겠다고 하면서 매번 이제 제 어깨를 마사지를 해줘요. 저도 그게 어깨가 아픈데 왜 항상 이게 짐이 안 줄여지는지 모르겠어요. 늘 항상 혹시 몰라 병이 있어가지고 이것저것 막 들고 다니거든요. 또 시크릿 주주의 사연 보내주신 우리 주주님께는 진짜 닭가슴살로 만들면 JCDM에서 꽃다면 세트 보내드리고요. 우리 정재임님도 제 동생이 보낸 사연인가요? 너무 똑같아요. 진짜 핀셋, 손톱깎이, 연고, 반창고, 물티슈 등등등 필요한 거 물어보면 다 나와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 정재임님의 동생분이 저보다는 조금 더 보부상이신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손톱깎이도 있거든요. 물티슈도 있고. 근데 핀셋이랑 연고랑 반창고는 사실 제가 안 들고 다녀서 뭔가 또 보부상 축에도 못 끼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 조은희님도, 주디 저도 보부상이에요. 기본 가방 무게가 2kg 정도인데요. 이 기본 가방으로도 1박은 거뜬하고 1박은 무슨 7일 이상 생존도 가능합니다, 라고 또 보내주셨어요. 저도 그 보부상들의 늘 기본적인 전제는 그거거든요. 내가 밖에서 갑자기 잠을 자게 되어도 괜찮을 정도로 그 정도의 짐을 들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스킨케어나 이런 거 다 샘플이랑 다 있어요, 가방에. 또 우리 2848님은요, 주디 저도 한 보부상 하거든요. 오늘처럼 비 오는 날은 예비 양말은 물론이고 혹시 몰라 앞머리용 매직기도 챙겨 다녀요. 무겁긴 하지만 이렇게 다 챙겨 다녀야 마음이 편안해요. 크크. 야, 근데 저는 이 정도는 아니지만 마음이 편안한 건 너무 공감해요. 또 우리 변준성님께서는, 어디 갈 때마다 가방 큰 거 가져가는 지인이 있는데요. 늘 도움 톡톡히 받고 있습니다. 덕분에 저는 가방 가득 사랑과 감사만 담아서 가볍게 가요, 라고 또 보내주셨고요. 또 우리 4498님은, 저는 매운 거 너무 좋아해서 가방에 베트남 고춧가루를 늘 챙겨 다니고요. 간혹 깊은 맛 안 나는 가게들이 있어서, 에이 진짜로요? 코인 육수도 몇 개 넣어 다니신다고 엄청 욕이 나답니다. 아니 근데 욕이 날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코인 육수를 갖고 다니는 보부상 주주님은 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또 우리 7288님은 자연스럽게 나이 들면 미니백만 들게 됩니다. 보부상은 젊음의 증거, 주디 들 수 있을 때 들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알겠어요. 그럼 나 주변에서 뭐라 해도 짐 안 줄이고 신나게 들고 다닐게요. 자, 지금 시각도 12시 20분 13초를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 김지선님은, 안녕하세요. 우연히 한번 듣다가 재밌어서 계속 오게 되네요. 제 문자도 읽어주시면 기분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번 한 주도 흐리지만 파이팅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지선님 또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또 우리 지선님 하루 기분이 더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또 환영의 선물로 커피 한 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종옥님께서는요, 주디는 비 오는 날도 예쁘네요. 저는 아침에 힘주고 온 머리가 비 때문에 다 가라앉아서 마치 소가 혀로 핥고 지나간 머리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근데 이런 비 오는 날에는 이거 머리를 어떻게 잘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오늘 그냥 쫙 이렇게 사극에 나오는 머리 마냥 쫙 쫌매고 왔잖아요. 저도 우리 종옥님처럼 요거 뭐 볼륨 주고 뭐하고 세팅했으면 저도 이렇게 소가 혀로 핥고 지나간 머리 됐을 거예요. 또 우리 8952님은,

쭈디, 이곳 진해는 밤에 비 조금 오고 말았어요. 장마가 장마 같지 않아서 더 덥고 습하네요. 다들 찜통더위 조심하시고 즐거운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우리 8952님도 늘 더위 조심하시고요. 우리 불쾌지수

열무김치랑 깻잎김치를 담갔어요. 설거지하며 주디 목소리 들으니 피로가 싹 풀리네요. 사춘기라 한 번씩 엄마 속을 뒤집어 놓을 때도 있지만 엄마 이거 먹고 싶어 한마디엔 또 두 팔 걷어붙이게 되네요. 이게 바로 엄마 마음인가 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맛있겠다. 열무김치랑 깻잎김치. 또 우리 최종현님은 주디 여름휴가 시작으로 동료들과 돌아가면 12시간씩 근무하는데 힘내라고 응원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우리 종현님 이것도 팀원분들이랑 같이 또 파이팅 하셔야겠네요. 또 우리 1545님은 주디 우리 반려견 설탕이 많이 피곤한가 봐요. 지금 이러고 자네의 귀여운 사진 제보합니다. 하고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요. 아우 진짜 이 강아지든 고양이든 자고 있을 때 너무 깨우고 싶어. 그쵸? 그냥 코를 물어버리고 싶고 그냥 응닝닝 이렇게 하고 싶은데 원래 이 반려동물들 잘 때 깨우면 안 된다고 하는데 얘네 숙면 취해야 돼가지고 너무 깨우고 싶은 너무 귀여운 사진이네요. 떼꼬나고. 또 우리 김민재님은 휴가 보내고 왔더니 멍하게 일하는데 주디 목소리 들으면서 월요일 잘 시작하고 있네요. 주디도 더위 조심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민재님 월요일 오늘 파이팅이고요. 우리 같이 다같이 파이팅 월요병 이겨내보자고요. 자, 또 우리 7431님은 안녕하세요 주디 항상 잘 듣고 있어요. 저희 아기가 방금 배밀이를 제대로 성공해서 너무 기뻐서 사연 보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배밀이 성공하신 것도 축하합니다. 자 잠시 후 2부에서는 주드 한희중 원장님 또 효진초의 실장님과 함께하는 Personal Music Summer 이어집니다. 저희는 1부 끝곡으로 정엽의 Nothing Better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0: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1: 자비니 스파, 국민 스파 자비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0: 싹 관리했더니 자비니. 혈색이 싹 도네.
1: 스파 자비니 스파.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3: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4: 휴가철에 잘 지켜야 하는 공중도덕 뭐가 있을까요?
5: 요즘 차박을 자주 하는데요. 음식은 먹을 만큼만 준비하고요. 쓰레기는 다시 잘 챙겨서 가져가요.
6: 밤에 잘 시간에 너무 시끄럽게 떠들고 고성방가하지 않는 거요. 아무리 휴가철이고 관광지라도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도 있으니까요.
7: 관광지에 놀러가서 낙서를 하거나 뭔가를 훼손하는 그런 행동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추억은 사진으로 남기면 되죠.
4: 휴가철 지켜야 할 공중도덕. 소음 예절뿐만이 아닙니다. 주차 질서 지키기, 바른 줄 서기, 자연 훼손하지 않기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약속이죠. 조금씩 배려하고 주위를 살피다 보면 우리 모두에게 즐거운 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리포터 이지안이었습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더욱이 하면 하하림
1: 케어 원해요?
2: 케어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5: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6: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7: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주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8: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9: 단백질의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8: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0: 나에게 딱 맞는 노래가 필요하신가요? 의뢰인의 취향과 성격, 상황을 고려한 1대1 상담으로 최적의 노래를 추천해드리는 이곳 Personal Music Stand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1: 뚠 한이주 헤이 헤이 헤이 헤주연아 헤이 헤주연아
0: 원장 직함의 무게답게 언제나 펌웹센을 묵직하게 책임지는 우리 주드 원장님. 그리고 동해번쩍 서해번쩍 전국 8도 전세계를 돌아다니다가 월요일만 되면 센터로 돌아오는 우리 효진 조이 실장님. 여러분 어서오세요.
2: 안녕하세요.
0: 일단 우리 의리 넘치는 펌유센즈에게 감사 인사부터 올립니다. 아유. 지난 목요일 네. 우리 12시의 패밀리 중에 가장 먼저 주디의 연극 더 커머버스를 보러 와주셨어요.
3: 먼저 얘기 좀 해주시죠.
0: 어떻게 네? 후기를 좀 스포 안 되는 선에서 살짝쿵 좀 이렇게 들려주세요.
2: 아, 나 어떻게 어디까지 얘기해야 되지?
3: 어디까지?
2: 저는 일단 진짜 장담할 수 있는 건요. 제가 보는 주현영 내가 그녀의 진짜 100분의 1도 못 봤다.
3: 99는 봤지 못 봤다.
2: 내가 이 우리 쭈디의 매력과 연기력과 그
3: 찰미
2: 와 그 무대에서 날아다니는
3: 오프라인
2: 저희가 꽁트를 많이 하잖아요.
3: 맞아요.
2: 근데 그렇죠. 그 정말 여러 캐릭터를 표현을 되게 잘하잖아요.
3: 맞아요.
2: 근데 내가 본 쭈디의 연기력은
3: 네.
2: 와 이거 솔직히 장난이었구나 이거는 진짜
3: 키딩
2: 키딩 세발의 진짜 피였구나
3: 조킹 조킹 세발의
2: 와,
3: 피
2: 어쩜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는지
0: 진짜
2: 놀랐다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0: 감사해요 감사해요 야. 아니 우리 원장님은 어떠셨어요? 네.
3: 일단 극 자체는 여러분 네. 꼭 가셔서 보셔야 하는 이유가 일단 2시간이라고 했을 때 사실은 효진이가 제 옆에 앉았지만 2시간인데 인터미션이 없다고 하니까 야 이거 힘들겠는데 효진아 이랬습니다
0: 나 걱정했었어
3: 네 근데 끝나고 났을 때 제 반응이 벌써? 약간 이런 느낌으로
2: 거기 계셨던 분들 다 그랬어요
3: 네, 진짜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바로 끝날 정도로 몰입력이 엄청난 극이었고 일단 우리 현영이의 연기는요 10점 만점에 12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니 사실은 우리 원장님이 또 미국 사람이시다 보니까 미국의 이야기를 갖고 왔다 보니까 우리 희중 원장님이 어떻게 보실까도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2: 맞아요.
3: 그렇지만 미국에 대한 문화의 이해가 없으셔도 가셔서 보셨을 때 너무 재밌고
0: 충분히 공감될 만한 이야기죠.
3: 맞아요. 그리고 호진 씨 그리고 우리 스태프분들 다 같이 했는데 결말에 대한 해석이 다 다를 정도로
0: 맞아요.
3: 너무 많은 시사점을 주는 정말 재밌었던
0: 작품이었다 말씀드리고 아니 또 제가 무대에서 또 춤을 추잖아요.
3: 맞아요.
0: 그래서 우리 맞아요. 실장님께서 우리 또 효진초의 실장님께서 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아쉬웠다라고 또 해주셨어요.
2: 네, 제가 그 갑자기 이렇게 춤을 추시잖아요.
0: 갑자기 추죠.
2: 진짜 갑자기 추시잖아요.
0: 추죠. 네.
2: 놀랐어요, 사실. 놀라면서 조금 아쉬웠다.
0: 맞아 왜냐면 저희 춤선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실장님한테 뭐랄까 좀 부끄럽긴 했었지만 뭐랄까 사실은 막춤 그러니까 막춤 그 이상이잖아요 사실 근본 없는 어떤 느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전 해버렸어요
2: 너무 잘했어요 저는 그 열정에 감동을 했지만 그래도 정말 사랑하는 팀원으로서 좀 더 무대에서 막춤을 추지만 멋있게 막출 수 있단 말이죠
0: 그건 그래
3: 그러네요
2: 저희 따로 얘기 좀 해요
0: 알겠어요 알겠어요
2: 나중에 화장실 앞으로 오세요.
0: 화장실 앞에서 레슨 좀 받아야겠어요. 우리 배서연님은요. 어제 주디 나오는 연극 더 커머펀스 보고 왔어요. 너무 재미있는 극. 두 시간이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주디 춤 실력 최고. 부끄러워서 끼우하고 콕 찌르기는 못했지만 남은 공연도 파이팅. 아니 왜냐면 저희 주주님들한테 이제 우리 공연 보러 오시면 만나면 내가 이제 주주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끼리 수신호를 정했거든요.
3: 뭐라 했어요?
0: 이제 콕 찌르고 끼우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2: 귀여워.
0: 하기로 했는데 이게 내향인 분들한테는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3: 네.
0: 또 그날 우리 매콤즈죠 개그우먼 박소영 씨랑
2: 맞아요.
0: 네, SS50의 김규종 씨도 우리 12시에 제작진분들 다 같이 또 연극을 보러 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아, 진짜 우리 대박이야. 아,
3: 우리 소영이 누나는 저희가 자주 봤지만 네. 저는 또 규종 형님을 처음 네. 뵀거든요.
0: 네. 그쵸, 그쵸.
3: 아, 진짜 너무 잘생겨가지고
0: 그렇긴 하죠.
3: 옆에 있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2: 저희가 그때 실물
0: 처음 뵀을 때 깜짝 놀랐었죠.
2: 말문이 막혔다니까. 제가 입이 되게 약간 술술퀸이거든요.
3: 맞아요, 맞아요.
2: 근데 말문이 턱 막혀가지고
0: 그날 진행이 좀 어려웠었잖아요.
2: 좀 어려웠어요. 네.
3: 그렇죠. 진짜 그분 보면서 진짜 연예인은 저런 분이 해야 된다. 난 진짜 열심히 노래하고 할 수 있는 기술을 많이 쌓아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0: 그럼 오늘도 노래 그쵸. 해주시나요?
3: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 열심히
0: 또 기대하겠습니다.
3: 네네네.
0: 또 신기하게 그날도 연극을 그날 보셨던 주주님들이 많으신데요.
3: 네.
0: 우리 8379님 문자 한 번만 소개해주세요.
2: 저도 지난 목요일 주디 연극 세 번째 보러 갔다가 어라 세상에 낯익은 얼굴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희준 원장님, 효진초이 실장님, 매콤즈 소영님, 규종님 거기에 제작진분들까지 12시엔 식구들이 한자리에 다 계시더라고요. 네. 주디를 위해 총출동한 12시엔 식구들의 의리 낭만 그 자체였네요.
3: 아 낭만인가.
0: 너무 든든해서 그날 오신다는 얘기도 듣고 솔직히 그날 더 잘 되긴 했었어요.
3: 야.
0: 네, 왜 너무 든든해가지고 신나게 무대에서 놀았어요.
3: 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연기를 하실 때 저희가 보여요?
0: 아 사실 잘 안 보입니다. 네,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어디 계신지도 몰랐지만 그래도 여기 어딘가에 계시겠다 생각하면서 신나게
3: 오케이,
0: 했죠.
3: 오케이.
0: 또 우리 6264님은요.
3: 주디 저 지난주 목요일에 연극 보러 갔었는데 정말 감명받았어요.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다시 가고 싶은데 또 봐도 되겠지요?
0: 그럼요.
3: 그때는 친구들과 지인들까지 같이 보려고요. 그리고 주디 연극 보러 갔다가 효진초이님도 실제로 뵀는데 다음번에 기회 되면 사인 요청 드려도 되냠.
0: 아유 그럼요.
2: 당연히 되죠.
0: 그럼요. 용기 내서 저희에게 또 톡톡 두드려 주세요.
3: 네.
0: 자, 그러면 또 우리 퍼스널 뮤직 채널 본격적으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2: 상담비가 있냐고요?
1: 아니.
2: 오히려 저희가 푸짐한 선물까지 보내드리니까 편하게 의뢰해주세요.
3: 네, 상담 원하시는 고객님께서는요. 12시엔 주현영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인 유료문자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0: 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의뢰인을 맞이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0: 네. 저는 제가 이거 웰컴 하면서 우리 화음 쌓을 때요. 네. 늘 기분이 되게 이상해요.
1: 그래요?
0: 이렇게 막 신나게 떠들다가 갑자기 이 화음을 되게 네. 잘 해낼 네. 때 네. 뭐랄까 좀 묘한 이질감도 느껴지고.
2: 아, 좋은 거예요.
0: 어, 그러네요. 네. 네. 자, 첫 번째 사연은요. 후천적 코맹맹이님께서 보내주셨고요. 네. 또 우리 실장님께 네. 선곡 요청해 주셨습니다. 오케이. 소개 부탁드려요.
1: 우리 회사 부장님은 제가 살면서 목격한 사람 중 가장 고약한 발냄새의 소유자입니다. 그냥 조금 꼬릿꼬릿하고 구수한 정도였다면 이렇게 글을 쓰지도 않았을 거예요. 부장님은요, 비 오는 날마다 물웅덩이에 풍덩 빠진 신발을 10년 동안 안 갈아 신는 것 같은 그런 그 독한 냄새, 뭔지 아시죠? 그런 냄새를 풍기신답니다.
3: 자자, 이번 프로젝트 우리 회사의 명운이 달려있으니까 다들 열심히 해보자고! 어라, 주연영 과장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아? 회가 너무 길어져서 피곤한가?
0: 아, 부장님, 그건 아닌데요. 제가 지금 머리가 너무 지끈거리고 아파가지고 죄송한데 저 조퇴해도 될까요?
1: 부장님과 회의실에 갇혀서 한 시간 동안 회의하다가 정말 쓰러질 것 같아서 조퇴를 한 적도 있고요.
0: 어머.
1: 부장님 방에 들어갈 때면
0: 아, 주현영 너 할 수 있다. 자, 숨 최대한 들이마시고 자, 부장님 방에서는 숨을 참는 거야. 자, 하나, 둘, 셋. 부장님 잠시 들어가도 될까요?
3: 어이, 주현영 과장 들어와.
0: 아, 부장님 말씀하신 보고서 가져왔고요. 추가로 결제해 주실 사항이 있는데.
3: 아, 근데 말이야, 주 과장은 왜 항상 호맹맹이 소리가 나? 비염이 좀 심한 것 같은데 병원에 한번 가보라고. 나처럼 섬세하고 배려심 깊은 상사도 없을 거야.
0: 감사합니다. 꼭 병원 가보겠습니다.
1: 병원에 가야 할 건 제가 아니라 부장님 발인 것 같은데 말이죠. 부장님과 있을 때 이 발냄새를 잊을 수 있는 제 코를 마비시키고 후각을 안드로메다로 날려줄 수 있는 그런 뮤직 정형 없을까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0: 오 마이 갓. 네, 후천적 코맹맹이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이분께는 디퓨저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려요.
2: 점점 저의 퍼뮤션의 선곡 그 뭐라 그러죠? 퀄리티가 높아집니다. 네?
0: 야, 퀄리티랑 이게 난이도도 높아지죠.
2: 너무 너무 어렵습니다.
0: 이게 지금 냄새를 잊게 해줄 노래를
2: 부장님 네. 발냄새.
0: 네, 야. 저희가 찾아드려야 되는데 네. 자, 이분께서 보내주신 추가 정보입니다. 네. 사연 속 부장님의 발냄새는요, 탕비실, 회의실, 엘리베이터 등등 부장님이 어떤 동선으로
1: 어머.
0: 이동했는지 추적이 가능할 정도로 상상을 초월한다고 하고요. 마치 그 사람이 향수 뿌렸을 때 그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네, 느낌이네요. 네. 부장님 본인은 스스로가 매우 깔끔한다고 생각하는 편이어서 그 누구도 발냄새를 지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2: 그렇군요.
0: 자, 이렇게 또 이 엄청난 발냄새 때문에 고통받는 사연자님이 코를 마비시킬 수 있는 노래 선곡을 부탁하셨는데요.
2: 네.
0: 굉장히 어려운데 자, 요즘같이 이런 꿉꿉한 여름에 네. 이제 각종 냄새들이 스물스물 올라오잖아요.
2: 그렇죠. 네.
0: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다 같이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쉽지 않습니다.
2: 그렇죠.
0: 근데 나에게도 아마 그런 냄새가 날 수도 있는데
2: 그렇죠.
0: 본인은
2: 그렇죠?
0: 이제 몰라.
2: 몰라요.
0: 남의 냄새만 이렇게 코덱스 들어온단 말이야.
2: 네.
0: 그렇죠. 아니 어때요? 우리 원장님이랑 실장님은 제일 극혐하는 악취의 종류가 뭐예요? 뭐 발도 있고 땀도 있고 입도 있고 아니면 뭐 그 우리가 실내 건조를 했을 때 자칫하면은 이제 좀 습해가지고
1: 네.
0: 그거 습함을 잡지 못해서 나는 쉰내도 있습니다.
2: 네.
0: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들던가요?
2: 엄청난 경험이지만
0: 네,
2: 이걸 여기서 라디오에서 얘기할 줄 몰랐는데
0: 뭐야.
2: 뉴욕에 가면
1: 네?
2: 정말 많은 인종들이 살아요.
0: 그렇죠.
2: 모든 거의 유엔입니다. 세상에 네. 있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여기 사는데 거기 이제 여름이 돼서 지금 비가 오거나 지하철을 타잖아요.
1: 네.
2: 그 지하철 문이 열렸을 그걸 탔을 때 도대체 이건 좋은 냄새인지 안 좋은 냄새인지 그딴 사람이 탔을 때 이건 또 어느 나라의 냄새인지 그러니까 냄새가 자꾸 순환이 되는 냄새들이 있습니다.
0: 와, 이게 그러니까, 다 섞이는구나.
2: 네, 근데 좋은 시간대에 차면 좋은 냄새가 순환이 되고 나쁜 시간대에 되면 나쁜 악취들이 순환이 되는데 각 나라의 세계적인 악취를 계속 맞는 거죠. 그럴 때 그런 기억이 있었네요.
0: 나는 네. 상상도 안 된다. 어떤 느낌인지.
1: 나도 상상이 안 되네요.
0: 예, 우리 혹시 실장님은 가장 좀 힘든 악취가 뭐예요?
1: 저는 겨드랑이 냄새.

0: armnet군요.
1: Oh, yeah.
2: The armnet.
0: 그렇죠. armnet. 이건 또 쉽지 않죠. 우리 대우들한테 잘 갖고 다녀야 돼요.
1: 네,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0: 만약에 두 분이 이 사연자님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어요. 회사를 다녀야 되는데 이 윗분이 이 발냄새가 사실 머리가 아파올 정도로 이거는 두통을 넘어서서 편두통까지 아마 왔을 것 같은데요. 이 냄새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 난 절대 못할 것 같은데.
0: 실장님은
2: 어떻게 해요 이거를?
3: 저는 약간 되게 좋은 제품을 선물해 드리고.
2: 그런 거 좋지.
3: 근데 또 혼자 드리면 나한테 냄새가 나서 주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멤버들한테 팀원들한테 같이.
2: 그거 나쁘지 않다.
0: 나쁘지 않아. 그 저도 너무 동의하는 게 저였어도 약간 저를 깎아내리면서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발 그런 쿨링 뭐 세균 없애는 스프레이야.
3: 네.
0: 그러면은 그거를 막 내가 일단 뿌리고 있는 거지. 와 이거 진짜 좋다 하면서 부장님 그리고 이 뭐 다른 사람들한테 이거 제가 살짝 여름에 조금 이렇게 땀 많아가지고 냄새 날 때 있는데 그럴 때 뿌리면 완전 없어져요. 다들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약간 그냥 선물 주는 거.
2: 이게 제일 좋은 방법 같은데요?
3: 너무 나이스다.
2: 다른 건 생각이 안 납니다.
0: 원장님은 아예 얘기 못 할 것 같아요.
2: 나는 절대 못 할 것 같아. 저는 이런 걸 얘기를 잘 못해요.
0: 그럼 어떻게 편두통 오고 막 쓰러질 것 같아도
2: 그냥 참아요.
3: 그럼 저희 라디오 하는 동안에 냄새가 너무 막
2: 저는 절대 못합니다.
3: 예전에
2: 예전에 이 다른 얘기인데 저 얘기를 할 때 항상 발음이 새서 이게 침을 저한테 많이 튀기시는 분이 계셨어요.
0: 비말을 계속 튀기셨구나.
2: 네, 계속 저한테 말을 하는지 튀기는데 그분 앞에서 저는 이렇게 닦지도 못했어요. 저는 그냥 계속 스프레이를 맞으면서 얘기를 듣고 그분이 딴 데 가셨을 때 이렇게 닦았습니다.
0: 너무 착해 우리 원장님.
3: 아니 왜
0: 닦지도 못했다는 게 너무 착해.
2: 나는 못 닦았어. 어머
3: 혹시 민망할까 봐요?
2: 내가 닦으면 미안해 침 튀겼지 할까 봐.
0: 그 사람이 그럴까 봐.
2: 그래서 저는 닦지도 않고 그냥 샤워하듯이 계속 이렇게 맞고 있었어요.
0: 그럼 우리 원장님 약간 미용실에서도 이렇게 머리 감겨 주실 때 뭐 귀에 물 들어가거나 막 얼굴에 물 쳐도
2: 그냥 차라리 그냥 청각을 잃고 말겠죠. 그냥 참습니다.
0: 참는 편이구나.
2: 저는 약간 근데 이거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0: 맞아. 뭔지 알아요. 이게 남들을 배려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우리 재민님께서는요. 저희 직원이 벗어둔 신발장 지날 때마다 저도 숨을 참고 지나가는데 잘 못 참다가 숨 들이시면 목 안에 느껴지는 매키한 후추 맛. 죽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후추 맛은 후추? 저는 후추는 낫다고 보는데.
2: 그렇죠.
0: 또 우리 6925님께서는요.
3: 저도 센터장님에게서 전력질주 일주일간 씻지 않은 것만 같은 땀냄새로.
2: 그러니까요.
3: 너무너무 괴로웠는데 제가 임신 중이라 저만 예민한가 싶어 고민하다가 동료들과 얘기해봤더니 모두 같은 고충을 갖고 있더라고요. 동료들과 방법을 모색하다가 생신 선물로 향수를 사드렸는데 살면서 향수 처음 받아본 다음에 아까워서 못 쓰시겠다는
0: 어떡해.
3: 거예요. 아니요 제발 빡빡 뿌려주세요.
0: 그렇지. 향수 선물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렇죠.
2: 근데 이게 진짜 말씀을 드려야지 그분한테도 좋은 거니까.
0: 그렇긴
2: 무조건
0: 해.
2: 좀 지혜롭게 말씀을 드리는 방법이 좋긴 하겠네요.
0: 맞아. 근데 만약에 그 부장님이 남자, 그러니까 남자 부장님이면 뭐 이런 것도 좀 중요한가? 여자 직원이 얘기하는 게 나은지 남자 직원이 얘기하는 게 나은지 그런 것도 좀 있으려나? 어때요?
3: 중요한 포인트.
0: 어때요?
2: 이거를 근데 저는 누군가 말해주는 게 기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혼자 사니까 빨래가 잘못돼서 약간 물 냄새가 날 때가 있잖아요.
0: 그래 날 때 있지.
2: 그때 누군가 저한테 와서 수진아 너도 빨래 잘못했어? 약간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한번. 전 그때 되게 고마웠던 것 같아요.
0: 그래? 발냄새는?
2: 발냄새는 아직 한 번도 나왔는데
0: 만약에 적이 제가 오빠 있잖아 잠깐만 얘기 잠깐만 하고 있잖아 아까 사실 그 오빠 혹시 그 발 평소에 오빠 내가 되게 잘 씻는 거 알거든. 근데 조금 그 땀이 많은 편이야 평소에. 어때 조금 약간 아까 조금 힘들었어 가지고.
2: 그건 듣는 게 조금 힘드네요.
3: 이제 민망하지.
2: 근데 이건 일반화 시키는 게 아니라 지금 상상해 보니까. 저는 그냥 친한 남자애가 얘기 중에 나을 것 같긴 합니다. 같은 동성이.
0: 친한 어쨌든 동성. 어쨌든.
2: 안 친한 사람이 얘기해 주면 이거 힘들 것 같아요.
0: 그거 너무 힘들지.
3: 너무 힘들죠.
0: 우리 4996님은요.
2: 네, 극공감이에요. 저도 향기에 좀 민감해서 키키한 향을 오래 맡으면 심할 경우 구토 증상도 있습니다. 향기를 날릴 노래. 저는 이소라 바람이 분다 추천합니다. 가사를 들으면서 마인드 컨트롤 인어 피스를 외쳐보세요.
0: 구토 증상 근데 이

0: 분은 진짜 평소에 너무 힘들겠다. 왜냐면 그러니까요. 옆에서 냄새 났을 때 막 이렇게 올라오시는 거잖아.
1: 그치, 그치, 그치.
0: 앞에서 오악 이렇게 했다가는 민망해지니까.
1: 아, 진짜 예민하다 이거는.
0: 그러니까 우리 8262님은요 그냥 숨을 안 쉬는 빠른 노래예요. 아웃사이드의 외톨이. 그냥 숨을 쉬지 않으시길. 아, 그냥 호흡을 포기하는 걸로.
1: 방법적으로 봤을 때 효진 씨가 얘기했던 그게 제일 좋은 것 같고.
0: 어떤 거? 선물해 주는 거.
1: 모든 사람한테 주는 거.
0: 맞아 맞아.
2: 아니면 발에 그냥 스프레이를 뿌리는 거예요. 이거 해충 잡는 건데 향기 좋게 나온 거라고. 그냥 내가 계속 갈 때마다 팀장님, 실장님, 과장님 다 뿌려.
0: 너무 괜찮다. 겉에 표지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 겉에 그 포장지 같은 걸 그 떼버린 다음에
2: 떼버려.
0: 막 뿌려. 그러면 뭐 하는 거야? 나한테 냄새나? 라고 하면
2: 바퀴벌레 안 나오게 잡아준대요.
0: 이게 요즘 제가 만든 천연 미스트인데 이거 벌레 잡아주는 거래요.
1: 네. 그러니까
0: 이런 식으로
1: 좋네요.
0: 거짓말하는 것도 괜찮다.
1: 그것도 좋네요.
0: 우리 은섭님도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 선곡해 봅니다. 그러니까 약간
2: 아이디어다. 좋아요.
0: 그렇죠. 자 네. 그러면 우리 실장님께서 이 분의 이 코맹맹이를 이제 더 이상 좀 안 하게 해줄 두통이 덜할 노래를 추천해 주세요.
2: 저는 직접 부장님께 냄새 난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거라면 이걸 즐길 수밖에 없잖아요.
1: 오케이.
0: 아, 즐겨라.
2: 즐길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 발냄새는 뭔가 색깔이 어떤 색깔일 것 같아요? 뭔가 발에서
0: 카키색이요.
1: 빨간 맛.
2: 카키색.
0: 네, 고동색.
2: 제가 생각했을 때 발냄새의 색깔은 보라색이거든요.
1: 그래요?
0: 네. 좀 독하다 뭔가.
2: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노래는 보랏빛 향기입니다. 근데 클리핑님이 부르신 노래로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신나요.
0: 오케이 오케이. 신나는 버전의 보랏빛 향기. 일단 듣고 와볼게요. 자 우리 후천적 코맹맹이님께 클릭비의 보랏빛 향기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듣고 3부에서 두 번째 전문상담 계속 이어갈게요.

0: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0: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잘 만들었다 몽젤.
3: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프레스 와우. 스티커 선반지 명함 다 있어.
4: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3: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5: 인쇄는 와우프레스.
6: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6: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6: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5: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12시 출연형.
1: 네, 12시엔 주연영 월요일 3부 시작했습니다. 주주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최적의 노래를 추천드리는 벌스 뮤직 사연. 한희중 원장님, 효진 조이 실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 네, 사연 의뢰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12시엔 주연영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인 유료 문자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3: 사연 소개되시면 푸짐한 선물도 보내드려요.
1: 네, 네. 우리 5521님은요, 저의 최애 색깔인 보라색을 발냄새에다가 붙이시다니 너무해요.
3: So sorry.
1: 채색을 바꿔야 할까 싶네요. Oh 라고. 사실 저한테 보랏빛도 되게 뭐랄까 보랏빛 향기 뭐 우리 원래 이제 강수지 선배님께서 노래 네. 부르셨고 그리고 보랏빛밤 뭐 선미 씨 뭐 네. 그러니까 보라색이 좀 그런 느낌이었는데
2: 네.
1: 이제 부장님의 발냄새 색깔로 바뀌어 버렸다.
2: 네. 네. 네.
1: 또 우리 0905님께서는요.
3: 혹시 주드 한희준님이신가요?
2: 네.
3: 출장길에 우연히 라디오를 들었는데. 철파엠에서 들었던 목소리가 나와서요.
1: 그렇죠.
3: 평소에 이 시간에 라디오 못 듣는데 희준님 너무 반가워요.
2: 안녕 어, 반가워요.
1: 그러니까요. 네. 또 우리 문수님께서는요.
2: 네, 효진 조이 실장님이 여기저기 많이 놀러 다니시는데 희준 원장님은 가끔 뉴욕 들리시는 것 빼고는 딱히 여행 안 가시는 것 같습니다. 올해 여름 휴가는 어디로 떠나시나요?
1: 궁금하다.

0: 근데 너무... 생각보다 잘 떠나세요.
1: 그러니까요. 사실 아 근데 저도 이 얘기 들으려고 하긴 했어요. 문수님 우리 생각보다 좀 많이 가시는데.
2: 네네.
0: 드러나지 않을 뿐 세상에.
2: 좀 슬픈 얘기인데 제가 이번에 운전면허를 잘 따서
0: 네.
2: 혼자 이제 훌쩍 여행을 떠나고 싶었어요.
1: 네, 국내로다가.
2: 렌트카 쪽에서 운전면허를 딴 지 1년이 안 넘으면 렌트카가 네. 안 된다 그래서.
1: 네, 맞아요. 빌려주기 좀 그렇지.
2: 네, 네.
0: 어떻게 믿고 차를 어떻게 빌려줘요? 믿고 주니?
2: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여행을 포기했다. 요 정도 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1: 진짜로 네네. 뭐 해외여행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2: 없습니다. 네. 저는 그냥 아마 여기서 계속 있을 것 같아요.
1: 저희
2: 네.
1: 좋죠, 사실은.
0: 네. 저희야 좋죠.
1: 저희 좋아요.
2: 하지만
1: 저...
2: 연말에
0: 네.
2: 아 크리스마스 시즌이 오잖아요.
1: 아 그때
0: 네, 또 네, 그때는 또
1: 뉴욕으로 또
2: 아마 그럴 수도 있고
0: 가족들과 네, 함께 네,
1: 가족들과 네, 네, 함께 네. 그래요. 아니 실장님도 이번에 네. 제주도 다녀오셨다고.
2: 아 제주
0: 아 예. 잠시 짧게라도 에,
1: 잘했다.
0: 맛있는 거 먹고 싶어가지고 먹으러 갔어요.
2: 너무 재밌게
1: 이라도 좀 충전했어요. 힐링했어.
0: 너무 충전했고 너무 힐링했습니다.
1: 너무
0: 제주 감사해요.
2: 제주도 좋아.
1: 제주도 감사해요. 우리 효진 실장님도 품어 주셔가지고.
2: 네.
1: 아니 그러면은 네. 우리 실장님은 또 목요일에
0: 아, 예.
1: 러시아 출장 러시아 출장을 또 가세요.
0: 그쵸?
2: 아 러시아 출장이라는 말이 너무 안 와 이게 입이 안 붙어요.
0: 왜요?
2: 그러니까
1: 뭔가
2: 미국 출장 가신 거 아니에요?
1: 네. 러시아 출장,
0: 러시아 출장,
1: 체코 출장이어서
0: 네
1: 러시아 출장 가시고 아까 너무 웃겼던 게 우리 네. 원장님께서 그러면 러시아 노래에 저기서 춤추는 거야라고 네. 물어봤는데 우리 실장님이 나는 뭐 러시아 스토리 하면서 러시아 스토리 또 다른 노래들로 추신다고
2: 네. 네.
1: 그렇죠. 또 우리 8729님은요 뉴욕커 주두 원장님과 프로 여행러 효진초희 실장님의 마일리지가 궁금합니다. 그렇게 자주 비행기 타시면 마일리지는 얼마나 쌓여 있어요?
2: 효진 씨가 많이 쌓였겠지.
0: 그래서 마일리지가 얼마나 쌓였는지 확인을 안 해봤어요.
1: 와. 근데 왜냐면 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실장님은 네. 워낙 이제 이 춤 때문에
0: 네.
1: 그렇죠. 뭐 이곳저곳에 많이 다녀야 되는 상황들이 네. 많았다 보니까
2: 네.
1: 자연스럽게 좀 많이 쌓여 있을 것 같긴 한데.
2: 네네네.
0: 한번 오픈해 보겠습니다.
2: 한번 오픈해봐요.
1: 확인해봐세요.
2: 네.
1: 또 우리 신민영님께서는요.
2: 퍼미센 사연 시작할 때 딩딩딩딩딩딩 하는 거예요. 희준 원장님 노래인가요?
1: 네, 희준 원장님 이거 저기 데뷔곡이세요.
2: 맞아요.
1: 그렇죠? 딩딩딩딩.
2: 네, 네. 제목은 딩딩이라고.
1: 딩딩이라고.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의뢰인 바로 만나볼게요. 꽃보다 울엄마님의 사연이고요. 이번에는 희준 원장님 앞으로 사연이 접수됐습니다. 원장님이 소개해 주세요.
3: 아, 우리 엄마는 꽃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벚꽃을 시작으로 유채꽃, 장미, 라벤더 등등 엄마와 함께 드라이브하면서 여기저기 꽃 구경을 다녔어요. 그런데 엄마와 꽃 구경을 갈 때 제가 조금 화가 나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로
1: 아우 꽃이 참 예쁘다, 그치?
4: 엄마, 꽃 사진은 그만 찍고 엄마 사진도 좀 찍자. 내가 보기엔 꽃보다 엄마가 더 이뻐.
1: 아유 싫어 나는.
0: 왜 또 싫대? 내가 엄마한테 꽃 보여주려고 전국 팔도 돌아다니는데 내 소원 하나 못 들어줘?
1: 아이 사람들이 막 쳐다보잖아. 난 싫어, 창피해.
0: 아유 정말 5만 사람들 다 사진 찍고 있는데 뭐가 창피해?
1: 몰라. 근데 싫어. 효진이 너나 찍어.
3: 엄마는 보는 눈이 신경 쓰여서 포즈를 취하는 것도 부끄럽고 카메라 앞에서는 가만히 서 있는 것도 창피하다고 하세요. 겨우 설득해서 포토존에서 한참을 기다렸을 때도
4: 엄마 드디어 우리 차례야. 30분이나 기다렸네. 얼른 사진 찍자.
1: 아 효진아 나
0: 왜 엄마 설마.
1: 아니 나 그냥 안 찍을래.
0: 내가 못 살아.
3: 저는 꽃보다 엄마가 더 좋아서 엄마 사진을 많이 남겨두고 싶은데 본인 사진을 일절 못 찍게 하는 엄마 때문에 좀 속상해요. 엄마가 남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사진 찍을 수 있게 용기를 주는 노래 추천받고 싶어요. 요즘 유럽 목수국이 그렇게 이쁜데 엄마랑 목수국 구경 가는 길에 꼭 틀어볼게요.
2: 이 노래 녹음했던 때가 기억나네요.
1: 그러니까요. 자, 사연 보내주신 꽃보다 울엄마님께는요 과일차 세트 보내드리고요. 자, 추가 정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어머님은 내년에 환갑이세요. MBTI가 자식 앞에선 ISTP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는 INFP로 추정된다고 하십니다. 네. 어머님은 절절한 발라드를 가장 좋아하시고요. 또 10월에 사연자님의 조카가 태어나는데 어머님도 손주 본 생각에 좀 들떠 계신다고 합니다.
0: 축하드립니다.
1: 일단 너무 축하드려요.
2: 축하드립니다.
1: 자, 일단 기본적으로 ISTP, INFP 굉장히 내향적인 분이시다.
0: 그러네요.
1: 라는 느낌이 들고요. 아니 또 남눈치 보느라 본인 사진은 찍지 않는 어머님께 들려드릴 노래를 또 추천해달라고 하셨는데 아니 두 분 주변에도 이 정도로 샤이한 사람 있어요? 사진 찍을 때?
0: 저는 없어요.
2: 이 정도는 아닌데
1: 없을 것 같아요 실장님은.
2: 네. 이 정도는 아닌데 저도 이렇게 막 사진 찍는 게 좀 힘들어요. 이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같이 찍는 거는 괜찮은데 혼자 네. 막 독사진 찍어줄 때 있잖아요.
1: 네, 그렇죠, 그렇죠.
2: 저는 그게 너무 그걸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신기해요. 오히려.
1: 아니 뮤직비디오나 이런 거 찍으실 때 네. 완전 주인공으로 이렇게 찍히시잖아요.
2: 그거는 이제 스태프분들이랑 같이 있으면 상관없는데 뭔가 이렇게 사진 포토존 같은 데 가서
1: 일이 아니고 그냥 찍을 때.
2: 근데 난 좀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진짜요? 좀 그렇습니다.
1: 힘들지 말자요.
2: 힘들지 말자.
1: 힘들지 말자요.
4: 예쁘게 사진 찍어. 그러니까요.
2: 나도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찍어주는 역할이지 찍힘 당하는 건 조금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1: 그럼 희준 원장님네 가족분들이나 뭐 네. 이제 연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희준 원장님이 많이 찍어줘서 좋겠다.
2: 진짜로.
1: 좋겠다.
2: 저는 거의 뭐 제 사진첩에 제 사진보다는 가족들이나 여자친구 사진이 훨씬 많죠.
1: 근데 이 와중에 우리 4919님은요 음원 사이트에 한희준이 한희준 딩딩 딩딩 검색해도 안 나오잖아요.
0: 어머머머머머.
1: 지금 주주들 낚으신 거예요?
2: 아 한희준의 딩딩 치면 안 되고 네? 네, 한희준의 디기링딩으로 디딩딩.
1: 여러분 죄송해요.
0: 죄송해요.
1: 워낙 우리 희준 원장님이 네. 잘 살리시다 보니까 우리 네. 작가님께서 잡작하라고 네. 하셨어요.
0: 제발요.
1: 제발요. 네. 아니 이렇게 맞아요. 희준 원장님처럼 남성분들이 또 셀카나 사진 찍는 거 민망해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네. 다 남성분들은 네. 이제 다 이렇게 찍으시더라고요.
2: 맞아. 손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1: 다 뭔가 V를 이 V를 이것도 아니고 요렇게 다 이렇게 찍으시더라고요.
2: 진짜 아니면 네, 입을 똑같아요. 가만히 못 떠 이렇게 막 뭐 이렇게 하든지 막 이러든지 힘들어.
1: 그런 느낌이야. 아니 근데 또 연예인이라고 해서 다 이런 게 부끄럽지 않지는 않잖아요.
2: 그렇죠. 근데 효진 씨는 이런 거
1: 실장님은 아니잖아요.
0: 전 아니죠.
1: 그렇죠. 아니죠.
0: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전 아니다.
1: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은 또 뭐 화보든 포스터든 네. 뭐든 일단 너무나도 자유롭게
0: 재밌어요.
1: 좋겠다. 왜냐면 연예인이셔.
0: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여러분.
2: 아 본인이 아니라고. 네.
1: 내가 아니다. 맞아. 예전에 그 우리 주종혁 씨가 네. 한번 주터뷰에 오셨을 때 그분도 화보나 이런 거 찍을 때 본인을 지드래곤이라고 생각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다르게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저도 그게 좀 어려워요. 나도 좀 힘들더라고.
2: 연기자도 힘들구나 그게.
1: 네, 힘들어요. 뭔가 좀 영혼이 그냥 없어지고 되게 힘든 것 같아.
0: 그 옷을 입고 거기에 맞는 노래를 틀어달라고 해서 거기에 맞게 그냥 저는 춤춘다 생각하면서 흐름으로 저는 포즈가 아니고 그냥 계속 자연스러운 움직임.
1: 너무 괜찮다. 이거 그러면은 약간 우리 어머님 이 사연자분의 어머님한테도 약간 사진 찍을 때 머릿속으로 좋아하는 노래 같은 걸 좀 생각하시면서 그러면서 찍어도 그쵸? 괜찮겠다.
2: 그렇지.
1: 우리 연화님이 아 어머님 MBTI가 뭐라 그러셨죠? 라고 한번 물어봐 주셨는데 어머님이요 자식 앞에서는 ISTP 시고요. 다른 사람 앞에선 INFP 같으시대요. 일단은 제가 겪어본 ISTP는 뭐랄까 그냥 감정 기복이 좀 심하지 않고
0: 맞아요.
1: 그래서 그게 뭐 다 뭐 좋고 나쁘고는 없지만은 사진 찍는 데 있어서 약간 어색해했던 것 같기도 해요. 제 주변에 ISTP 분들은
2: 그 ISTP 분들 이것도 일반화 시키는 건 아니지만
1: 맞아요.
2: 대한민국의 어머니들 환갑이 넘으신 어머님들의 한 60% MBTI는 ISTP일 가능성이 조금 높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에서만 쓰여지는 공통 언어가 있죠. 예를 들어서 현영이 엄마. 효진이 엄마. 네. 저는 애기였을 때 한 6살 때까지 우리 어머니 성함이 희준이 엄마인 줄 알았어요.
1: 어우, 그럴 수 있어요. 애기 때는 네. 희준이 엄마, 네. 희준이 아빠 이렇게 하니까.
2: 근데 미국에서 만약에 this is Charles mom, Mike's mom 이렇게 절대 소개 안 합니다.
1: 아, 문화적으로.
2: 네. 그러니까 이게 한국 대한민국 어머니들은 본인들이 스파트라이트에 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색하고 부담스러우신 거예요.
1: 아니, 너무 좋은 얘기 해주신 거지.
2: 그리고 사실. 무조건 자식들에 대한 서포트만 해오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계시기 때문에 네.

0: 스파트라이트에 쉬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사진을 찍힘 당하는 게 네. 익숙치가 않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1: 너무 공감이다. 네. 맞아. 내 자식들은 이렇게 예쁘게 막 찍어주고는 싶지만 그렇죠.
0: 이거 어려운 거예요. 어머니들한테.
1: 우리 7288님은요. 그럼 자연스럽게 동영상 찍고 멈춰서 사진으로 만들어요.
0: 이거 좋은다. 좋은 아이디어.
1: 그러니까 계속 그냥 동영상으로 찍는 거지. 네. 캡처해서. 우리 민수님께서는요.
0: 간혹 어머님들은 자신의 나이든 모습에 사진 찍기 싫어하는 분들이 계셔요. 맞아. 어머님 독사진보다는 같이 찍는 사진을 추천드립니다. 어머님께 김진호 가족사진 추천드리고 어머님이 여전히 이쁘고 아름답다는 걸 알려드렸으면 좋겠어요.
1: 맞아. 만약에 어머님이 독사진 찍는 게 너무도 어려워하시면 그거를 굳이 극복하게 한다기보다는 그렇죠. 최대한 같이 찍는 방향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 네. 또 우리 0482님은요.
2: 꽃을 사랑하는 어머니 완전 소녀 같으세요. 맞아. 당당하게 사진 찍으시라고 리센네 페리디가 추천드려요. 당당하게 찍기.
0: 야야.
1: 야야. 또 우리 김경섭님은요. 량현량아의 춤이 먹일래 어때요? 어머머.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즐겁게 구경하다가 그대로 멈춰라. 찰칵.
0: 좋아요.
1: 보내주셨고요. 또 우리 0728님께서는요.
2: 엄마 마음속엔 아직도 꽃을 좋아하는 소녀가 살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네. 용기 내서 활짝 웃으며 예쁜 사진 찍으시길 응원해요. 발라드를 좋아하시는 어머님을 위해 이문세님의 소녀 노래 추천드려요.
1: 네. 사진 찍으실 때 자연스럽게 이 노래가 또 머릿속에 플레이인 되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0: 네.
1: 자 그러면은 또 이렇게 많이 추천해 주셨는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또 네. 어떤 노래를 추천해 주고 싶나요?
0: 저도 사진을 찍는 걸 좋아하는 이유가 이거는 지금 사연자분이 들으실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어머님이 이 얘기를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
1: 예, 좋겠어.
0: 저는 사진을 가족 사진을 많이 찍는 이유가 제가 그 사진을 찍어놓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저는 그걸 봅니다. 이게 저의 약간 감기약처럼
1: 비상약이구나.
0: 네. 사진을 보면 아, 내가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혹은 힘들 때 힘을 내야 되겠다는 원동력이 되거든요. 네.
1: 맞아.
0: 그러니까 어머니는 지금 굉장히 스포트라이트에 서는 게 힘든 거 나도 알고 계셔. 네. 하지만 따님을 위해서 내가 이걸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사진이 잘 찍힐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힘을 당할 때 어머니 잘 들으셔. 사진을 찍고 있는 카메라를 보지 말고 카메라를 들고 있는 따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요 어머님 진짜 이쁜 미소 나옵니다. 아 내가 지금 내 딸을 위해서 이쁘게 사진을 찍어주는 게 아니라 내 딸의 기억 속에 내가 아주 고스란히 남아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서 조지의 바라봐줘요라는 노래를 추천드립니다. 이거 한번 들어보셔. 노래가 기가 막히셔.
1: 진짜 우리 네. 효진초이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딸로서 네. 너무나도 감명 깊은 얘기를 해주셨네요. 네. 자 그러면요 우리 어머님 이 노래 들으시면서 우리 따님을 한번 바라봐 보세요. 그냥 자 그러면 조지의 바라봐줘요 들려드리면서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0: 네, 희준 원장님의 추천곡이죠. 조지의 바라봐줘요 듣고 오셨는데요. 우리 박수민님이 희준 원장님 너무 감동적이에요. 우와.
1: 우리 따님들이 진짜. 많이 계신구나.
0: 또 우리 상아님도 완전 명언입니다. 사진 찍는 딸을 보라. 또 얘기해 주셨어요.
1: 죄 많은 따님들이 많이 들고 계신 것 같아요.
0: 그래요, 네. 맞아요. 네. 자, 우리 원장님의 선곡과 이유를 듣고 지금 우는 분들이 속출하고 계십니다.
2: 책임져.
1: 있을 때들 자려.
0: 어머나.
2: 어머.
0: 알겠습니다. 이제 끝나고 엄마한테 전화해야겠다. 네. 자,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아나운서 김재원입니다. 76년의 세월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무공훈장이 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가족이 있다면 1661-7625로 전화주세요. 우리 가족이 그 주인일 수 있습니다. 1661-7625.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4: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5: 세라하임.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하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5: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4: Walk it, walk it 안전화.
6: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7: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8: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9: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벌써 센터 문 닫을 시간입니다.
10: 왔어요, 벌써 왔어요.
9: 와버렸고, 우리 실장님. 네. 러시아 출장 잘 다녀.
10: 네, 러시아 출장 잘 다녀올게요.
9: 러시아 출장 잘 다녀오세요.
10: 네.
9: 네. 네. 자, 그래서 다음 주 펄뮤세는요, 희준 원장님께서 GOD 2인 체제로
10: 한번 보도록
9: 할 건데요. 네. 우리 정구님께서는 네. 저희 어머니는 같이 놀러 가서 제가 사진 찍어드리면 맨날 키가 작게 나왔다고 잔소리를. 엄마 키가 작잖아요.
11: 네. 좀 늘려드려요.
10: 늘려드려요.
9: 늘려드려요.
11: 좀 늘려드려야지.
10: 효도의 하나예요.
9: 그래요, 그래요. 네. 아니, 근데 진짜 우리 희준 원장님께서 정말 이 원장님으로서 너무나도 퍼펙트한 면모들을 보여주고 계시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11: 아, 진짜 우리 엄마에게는 이렇게 끝도 없습니다.
9: 끝도 없어, 끝도 없어. 근데 월요일부터 우리 울면 안 돼.
11: 울면 안 되니까
9: 우리 네. 그만 얘기해야 돼.
11: 맞아요.
9: 우리 지선님도 오늘 희준 원장님의 한마디가 머릿속에 오래 남을 것 같다고. 네. 역시 원장님이십니다.
11: 아니 뭐 제가 이렇게. 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한테 좀 잘합시다. 네, 그런 마음으로 선생님 네. 거예요. 네.
9: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막 날씨 안 좋고 월요일이라고 기분 짜증난다고 막 그거 티내지 말고 네. 우리 오늘 생각났을 때 우리 부모님한테 또 전화 한 통 드리고 네. 뭐 그런 하루 보내면 참 좋을 그쵸? 것 같아요.
11: 네.
9: 자, 그러면 우리 희준 씨의 디딩딩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거 진짜 저희가 희준 씨 노래 아닙니다. 찾아보지 마세요. 네. 레인드롭 들으면서 두 분 보내드리고요. 저는 4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12: 안녕!

0: 여러분 왔어요. 퇴근 시간이 왔어요. 얼른 얼른 짐 싸고 집에 갈 준비하세요.
1: 남은 일은 내일 하면 돼요.
0: 퇴근길에 그냥 가면 안 돼요. 매일 저녁 6시 박소현의 러브게임 꼭 들어야 돼요.
2: 박소현의 러브게임 잠깐만요.
1: 나 너무 설레요.
3: 안녕하세요. 영국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역을 맡은 연정훈입니다. 아카데미 각본상 수상 명작이 한국 초연 무대로 찾아옵니다. 시대를 초월한 감동을 만나보세요. 9월 13일까지 노을시어터 대학로 우리카드홀. 8세 이상 관람가.
4: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5: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4: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5: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4: 02-2677-2677 IS 동서.
6: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7: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6: Don't worry, be 하겐.
7: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6: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8: 생활정보. 최근 폴란드 일부 원유 유통 과정에서 품질 관리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식품의 생산, 검사, 유통 과정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데요. 우유를 고를 때는 단순히 가격만 볼 것이 아니라 어디서 생산됐는지, 어떤 기준으로 관리되고 유통됐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산우유는 착유 3일 이내 냉장 유통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또한 체세포수 20만 개 미만, 세균수 3만 개 미만의 엄격한 1등급 원유 품질 기준을 통해 더욱 신선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관리 체계가 담긴 우리 국산우유, 우리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지입니다.
2: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별것도 아닌 소식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해드리는 별게 다 뉴스. 이 시간 주요 소식 빠르게 만나봅니다. 이 시각 청취자 박준미님이 뽀글뽀글하게 파마를 하고 온 아내를 보자마자 강아지처럼 너무 귀엽다며 머리를 계속 쓰다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준미님의 눈에서는 꿀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는데요.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1가정 1준민을 도입해야 한다며 부러움에 복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금 전 파리 오구님이 요구르트 전동카트와의 추격전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머쥐었다는 소식입니다. 8259님이 요구르트를 사려고 나서는 순간 카트가 저 멀리서 먼저 출발해버렸다는데요. 오직 요구르트를 사겠다는 일념 하나로 전력 질주한 끝에 결국 요구르트 20개를 손에 넣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현재 8259님은 양손에 요구르트를 하나씩 들고 마시며 간신히 숨을 고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김창래님의 남편 A씨가 오늘 저녁에 먹을 도시락을 집에 두고 출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창래님은 혹시라도 남편이 여보 나 도시락 좀 가져다줘 하고 연락할까봐 지금부터 휴대폰 전원을 아예 꺼버리겠다는 파격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별다뉴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이상 별다뉴 앵커 주현영이었습니다. 헤어진 지 벌써 몇 년이 지났는지.

네, 드리고요. 지금 우리 주주님들은 어디서 뭐 하면서 라디오 듣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소식과 신청곡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번 주도 주주님들을 위해 영화 선물 준비했습니다. 7월 29일 개봉 예정인 영화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 티켓을 1인 2매로 총 5분께 드립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로 신청해 주시거나 문화 선물 게시판에 댓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우리 1908님께서요. 주연영 화이팅! 7살 라힐이에요. 엄마 핸드폰이에요. 라디오 잘하시네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우리 라힐이 너무 감사해요. 또 우리 1050님은요. 오늘 청취율 조사 전화 받고 바로 12시엔 주연영이라고 답했습니다. 항상 잘 듣고 있어요. 처음으로 인증 문자 보내는데 꼭 읽어주셔요.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1050님 또 새싹 주주님이신데 인증샷을 보니까 10분이나 통화를 하셨네요. 꽤 길다. 또 귀한 시간 이렇게 내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커피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8259님은요. 입맛이 없어서 점심 생각도 없어 가족들 주려고 옥수수 10개를 쪘는데 제가 4개나 먹었어요. 예? 전 입맛이 없는 게 아니었나 봐요. 6개는 남겨둬야겠죠? 바로 찐 옥수수 너무 맛있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점심 입맛이 없었는데 4개나 드셨다라는 거는 많이 드시긴 했네요. 진짜로. 또 우리 2141님은 비가 오니까 갑자기 파전에 막걸리가 생각나네요.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맛있겠다. 그럼 저는 우리 2141님께서 신청해 주신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듣고 와서 주주님들의 문자 더 만나볼게요.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듣고 오셨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 우리 주주님들은 지금 뭐 하면서 라디오 듣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9900님이요. 팔찌 만들기에 꽂혀서 동대문 액세서리 상가에 다녀오는 길이에요. 득템 많이 해서 완전 신나요. 꺄욱!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우리 주주님 이거 사신 걸로 또 예쁘게 귀엽게 또 만들어서 한번 또 사진 보내주세요. 또 우리 1571님은 주디 저 어제 주디랑 우주선 타고 달날아가는 꿈을 꾸었어요. 제가 운전도 잘 못하는데 달날아가는 우주선 비행을 무사히 착륙하고 깨어났어요. 주디 저 그래서 복권 오랜만에 살려고요. 연예인 꿈이니 5만원 이상 되면 주디에게 출연료를 어찌 주죠? 라고 아유 그렇게 또 보내주셨는데 우주선을 저랑 타는 꿈을 꾸셨구나. 저도 탔는데 저는 어제 꿈에 우주선이 아니고 저는 기차를 타는 꿈을 꿨어요. 갑자기 기차를 탔는데 이렇게 가족들이랑 있다가 갑자기 미국에 넘어가고 싶은데 이 기차가 미국 가는 기차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하고 하고 얼떨결에 타서 빈자리에 앉았단 말이에요. 앉았는데 가다가 그럼 여기 갔다가 왕복하면은 한국에 언제 올 수 있는 거지? 이랬더니 뭐지? 그 날짜가 한참 뒤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럼 미국에 가면 공연을 내가 못 하잖아. 어떡해? 하다가 이따 근데 제주도에서 중간에 한번 정차할 수 있대. 이래가지고 저 제주도에서 내리는 꿈을 꿨어요. 그냥 조만간 제주도를 가야 될까 봐요. 우리 하정선님께서는 주디 여긴 오전 내내 흐리기만 하더니 외출하러 나오자마자 비가 무섭게 쏟아지네요. 그런데 아침에 환기시키고 창을 닫았는지 안 닫았는지가 생각이 안 나요. 우리 집 괜찮겠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창문을 닫으셨을 겁니다. 네. 또 우리 4764님은요. 어제 현영님 연극 딸들이랑 보고 왔어요. 현영님 너무 예쁘시고 너무 잘하시고 배우님들도 너무 연기 잘하시더라고요. 현영님 막공까지 파이팅이세요. 혹시 비 올까봐 캔디 포장을 너무 꼼꼼히 해버렸네요. 하시고 또 사진까지 저랑 찍은 사진까지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너무 기억나죠. 우리 또 어머니 주주 어머님께서 너무 예쁜 따님분들이랑 같이 연극 보러 왔다고 하시면서 같이 사진도 찍었었는데 그때 이렇게 쪽지까지 써서 준 그 캔디랑 마음이랑 다 너무너무 제가 받고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러 와주시고 또 문자까지 보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2941님은요 오늘 드디어 입양하기로 한 강아지가 집으로 오는 날이에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청소하고 강아지 용품 세팅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오래오래 건강히 잘 지내보기로 약속하며 많이 사랑해주며 함께할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오늘 또 이렇게 새롭게 또 가족을 만나게 되신 거 너무 축하드리고 또 이렇게 강아지랑 같이 오래오래 행복한 추억들 많이 쌓으시길 바랄게요. 자, 사연은 여기까지 만나보고요. 저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케어 원에어.
2: 케어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5: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4: 비다샵
5: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4: 비다이렉트샵
5: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4: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 샵.
6: 모든 인쇄 가능한

0: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 골뱅이,
2: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5: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4: 워킷 워킷 안전화.
6: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7: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8: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9: CJ 바이오컴.
8: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10: 매일 듣고 싶은 라디오 12시에 전형에서 준비한 푸짐한 7월 선물.
11: 매일이 시트콤 매콤의 사랑스러운 안방요정 저 박소영,
12: 매콤 스페셜 게스트로 대활약 중인 더블에스송을의 영원한 중심 저 김규정이 소개해드립니다. 락딱 그대여.
11: 아늑한 호텔 침구 아늑 앳홈에서 고이고이 호텔 베개,
13: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14: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11: 자문 맛집 하이픈에서 남녀 공용 반팔 잠옷 세트,
13: 명품 덴탈 케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치약 칫솔 세트,
14: 디퓨저는 라미유에서 아로마 퍼퓸 디퓨저 세트,
11: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13: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14: 스타일 리더들의 패션 슈즈 텐디에서 구두 교환권,
11: 한방 비건 AWE에서 5초석잠 주름 개선 선물 세트,
13: 차려 전문 기업 꽃샘 식품에서 맛있는 전통 차례 드립니다.
14: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 번호로 문자 발송되니까요.
11: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개인정보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 따닥따닥 그대여.
15: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2시부터는 2시 탈출 컬트쇼가 시작됩니다.
16: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 배보미님께서 오늘 여행 계획했었는데 비와서 포기하고 처음으로 보는 라디오로 주디 봤어요. 매번 일할 때 듣던 목소리라 너무 좋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여행은 포기하셨지만 그래도 오늘 보는 라디오로 저랑 만나셨으니까 저는 좋네요. 자, 그럼 저는 끝곡으로 김건모의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내일도 12시엔 주안영. 안녕.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산책 즐기는 분들이 많은 요즘, 가벼운 걷기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만 숨차고 땀이 나는 중강도 이상의 신체 활동을 할 정도로 국내 신체 활동 부족률은 전 세계 대비 2배 가까이 높다고 합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일상의 작은 움직임뿐 아니라 중강도 이상 신체 활동을 정기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숨찰 정도의 움직임.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실천해봐도 좋겠죠?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0: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 필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남자가 딸을 찾기 위해
2: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가 되는
3: 아빠 유니버스 액션 드라마
1: SBS 금토 드라마 김부장은 매주 금토 밤 9시 50분 SBS에서 만나요.
4: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5: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6: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용입니다.
7: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8: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7: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8: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7: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8: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7: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0: 윤정씨 자정
1: 화이트 쇼
0: 예. 예. 날이면 yeah. 날마다 어김없이 여러분들의 달팽이관을 찾아온 달팽이관 절친 고맙게
2: 뵙겠습니다.
0: 유상균 균디와 함께 오늘 비 오는 월요일, 약간 흐린 월요일.
2: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0: 야, 축축한 월요일에 여러분들 축축한데요. 기분을 또 말끔하게 상쾌하게 해줄 네. 균디의 파트너는 바로
2: 그렇습니다. 월요일의 남자 먼데이 아니죠. 문데이 문세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우 여기가 제일 시원하네.
0: 예, 여기가 제일
2: 여기가 1등이야.
0: 쾌적하죠.
2: 아, 정말 시원하네요.
0: 밖에는 꼼꼼하고,
2: 어우 축축한 게 하나도 없고,
0: 쭉하고,
2: 인스보송보송,
0: 쭉쭉하고, 찍찍하고, 아,
2: 어,
0: 예, 너무 말끔하고 예. 좋아.
2: 너무 좋아져요.
0: 예, 집에 있을 때는 또 온도 차이가 있었고,
2: 네네네.
0: 에어컨을 이렇게 시원하게 못 틀어요.
2: 그렇죠. 거실에 주로 틀죠. 예, 모이라고.
0: 거실에, 거실에
2: 예, 그러다 이제 안방에 들어가면 이제 찝찝하고 그러죠.
0: 아, 예, 예. 그렇긴 한데.
2: 그렇습니다.
0: 여기가 너무 쾌적해서 아. 여기 오는 게 너무 이제 설렙니다, 여름에.
2: 네, 예, 맞아요, 맞습니다.
0: 마블이가 좋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아, 벌써 그 10년 전입니다. 2016년에 예. 이세돌 구단이
2: 어, 그렇죠. 예.
0: AI 알파고랑 바둑 대결을 펼쳤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2: 그렇죠.
0: 그게
2: 기억합니다.
0: 벌써 10년 전이에요.
2: 와, 그 10년이 벌써?
0: 그때 AI란 말이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앞으로 바로 옆에 다가와 있습니다.
2: 예,
0: 역사적인 1승을 거두겠는데 10년 동안 AI가 얼마나 발전을 했습니까?
2: 네.
0: 와.
2: 야, 그게 10년 됐다는 게 놀랍네, 진짜.
0: 그러니까 요즘 뭐 예. AI 없이 다 그냥 AI로 다 물어보고 아니면 AI로 물어보고 AI가 시킨 대로 하고 막 그러잖아요.
2: 그러니까요. 그냥 틀리기도 많이 틀리긴 하던데.
0: 아니, AI가 예. 전문가 얘기 들어보니까 초등학생 수준이래.
2: 어, 진짜?
0: 똑똑한 초등학생.
2: 어. 그러니까 되게 복잡한 걸 물어보면 안 되겠네.
0: 그래, 거짓말도 하고 모르는 것도 아는 척하는 뭐 그런 아들 초등학생 수준이라고.
2: 어, 너 왜 거짓말했으면 미안해요 이러더라고.
0: 어. 그렇게 약간 혼내가면서 써야 된다.
2: 그러니까요. 자, 근데 바둑 얘기가 나왔죠. 바둑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말이죠. 이창호, 이세돌을 잇는 대한민국 바둑 최강자. 아, 신진서 구단이.
0: 신진서 구단.
2: 야, 신진서 구단이 세계 최고의 바둑 AI 프로그램.

0: 사고를 4시간 50분의 혈투 끝에 이겼다는 소식입니다. 이겼습니다.
1: 야, 이거는 근데 이세돌 구단도 대단했지만 네. AI가 더 계속 발전했을 텐데 그러니까요. 이걸 이겨버렸다니 카타고를
0: 대단합니다.
1: 야, 대박. 2점을 먼저 깔고 두는 2점 접바둑으로 내가 좀 바둑을 잘 몰라갖고 네네. 대국을 했는데 17일에 네. 열린 1국에서는 신진서 구단이 아쉽게 졌고
0: 졌고요.
1: 19일에 열린 2국에서는 끝까지 우세를 지키면서 와. AI를 이겨버린 거예요.
0: 네.
1: 야, 20일에 3국이 열린다고 3국. 하는데 2대1로 이겼으면 좋겠다.
0: 저도 이겼으면 좋겠네요. 예. 아직까지 AI한테 좀 지기가 조금 자존심이 있으니까
1: 자존심이 있지.
0: 좀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1: 신진서 화이팅.
0: 그렇습니다. 자, 기계는 절대 못하는 거 살아있는 리액션이 넘쳐 흐르고 사람 냄새 물씬 나는 여기는 어디다 바로 컬투 샤! 자, 오늘을 즐겨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AI는 절대 못하는 방송. 이렇게 사람 냄새 물씬 나는 방송 컬투쇼. 랄랄랄랄라.
0: 그렇습니다.
1: 자, 첫 곡 나갑니다.
0: 빌리 조아 업타운 걸.
1: 아, 윗동네 소녀죠. 업타운 걸. 네, 듣겠습니다.
0: 윗동네 소녀.
1: 반대는 다운타운 보이.

0: 갑탄글.
1: 빌리 조엘. 네. 유명한 가수의 아는 노래 함께 하셨습니다.
0: 아, 완전 아는 노래가 나왔습니다.
1: 1년 중에 이딴 노래를 듣게 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죠.
0: 그렇습니다. 매번 모르는 노래 나오다가.
1: 나는 모르는 외국 노래들이 많습니다. 네. 업타운 걸 윗동네 소녀였습니다.
0: 아는 노래 나오니까 기분이 좋아요.
1: 네. 이 빌리 조엘이 되게 유명한 노래가 이제 피아노맨이라는 노래가 있죠.
0: 아, 피아노맨. 예.
1: Like I'm sitting on a piano man. 나나나나나나 나나나.
0: 아, 라라리라라라라라라라 이거 아니야? 아닌가?
1: 이거는 무슨 국악 같다 느낌이?
0: 근데 같은 노래, 같은 노래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0: 이 진짜 한국 사람들이 더 유명한 노래가 Honest라는 노래예요.
1: Honesty, such a lonely world. 다 빌리 조엘 노래예요?
0: 그게 빌리 조엘이에요.
1: 어, 그래요? 어,
0: 들어봤죠 여러분, Honesty?
1: 어, 그렇군요.
0: 예. 근데 그... 아는 게 나오면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1: 예. 아는 척을 1분 반을 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고미정 씨입니다. 출첵. 서울은 비가 엄청 오나 봐요. 제주는 몇 주째 폭염이에요.
0: 아, 이게 제주 이 장마 전선이 제주에서 먼저 시작이 되고 올라와 있기 때문에
1: 네네네.
0: 예, 잠깐 또 이 중부지방 밑에 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또 올라와서 새벽 그렇죠. 내내 비가 내렸어요.
1: 예, 엊그저께까지 엄청 오다가 지금은 좀 약간 흐리게 좀 바뀌었죠. 비가 예. 좀 멈췄습니다, 지금은.
0: 자, 오늘 월요일은 어떤 코너가 있죠? 3, 4부에 여러분. 네, 사연 제품 명품이 있죠.
1: 네.
0: 도대체 말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사람이 질문을 하는데 예. 3, 4부에 여러분, 사연 진품 명품 코너가 있습니다. 20년째 진행한 예. 코너인데
1: 예. 네. 긴장 좀 해주세요 여러분.
0: 가수 활동은 1년에 몇 번 하는데 컬투쇼는 매주 오는 본업이 네. 가수인 사람.
1: 어, 그래요 맞아요.
0: 자, 가끔 무단 출근 무단 결근을 하는 친구입니다.
1: 네.
0: 가수 최재훈 씨.
1: 최재훈 씨.
0: 네, 그리고 드디어 다시 기러기 아빠가 된.
1: 아 그렇습니다.
0: 돌아갔죠?
1: 미소를 살짝 띄우더라고요. 예.
0: 한동안 한 두 달 동안 정도 네. 이제 우리 와이프하고 애들이 다 한국에 들어와 있다가
1: 이상하더라고.
0: 참 그때 표정이 안 좋다가
1: 안색이 너무 안 좋다.
0: 아이들이 다시 돌아가자. 안색이 좋아진 기러기.
1: 그러고 좋습니다.
0: 개그맨 최성민 씨 함께.
1: 최성민 씨 혈색을 좀 잘 오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1, 2부에는 말이죠 특별 초대석입니다. 대단한 분들 나옵니다 오늘.
0: 벌써 와 계세요? 우리보다 먼저 예, 왔어.
1: 맞습니다. 1989년대 나온 미국 영화죠. 죽은 시인의 사회, 학교를 무대로 한 성장 영화의 고전으로 평가받는 영화인데요. 자 이 영화가 연극으로 재탄생이 됐습니다. 자 어마어마한 배우분들이 무대에 오른데 말이죠. 오늘은 컬투쇼를 찾으신 분들. 학생들이 자신만의 길을 찾도록 이끄는 스승 존 찰스 키팅 역의 차인표 오만석 배우님.
0: 야! 자. 자, 그리고 저 밖에서 듣고 있으니까 환호와 박수를 좀 크게 해주세요.
1: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0: 서운해합니다.
1: 한 분 더 있습니다. 성장하는 소년 닐 페리 역의 빅스의 켄으로도 익숙한 이재환 배우님. 이 세 분이 함께합니다. 아, 뭐 반짝반짝 빛나요 지금.
0: 네. 네. 자 이제 광고 듣고 이분 세 분 만나볼 텐데 여러분들이 궁금한 질문들 그리고 네. 목격담들 이런 것들 많이 많이 남겨주십시오. 여러분들 문자로 풍요롭게 방송을 진행하기 말이죠.
1: 그렇습니다.
0: 듣기만 하는 건 시원하냐 아니에요. 그냥 청취자일 뿐입니다.
1: 요즘에 그 목격담이 좀 안 올라오고 있어요. 네. 제가 목격담 제일 좋아하는데 컬투쇼에서.
0: 네, 그러니까 많이 좀 보내주세요.
1: 예, 해명할 수 있도록 거짓 목격담이라도 좀 많이 보내주십시오. 자 해명 바로바로 할 수 있으니까요. 자 문자 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가 돼서 청취 여러분께 짝짝 귀에 때려박을 수 있도록 쭉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어디로 보내느냐 짧은 문자 샵1077 50원 긴 문자
2: 100원
1: 합쳐서
2: 150원
1: 고릴라는
2: 무료
1: 김태균은
0: 나이스.
1: 저거는 좀 뺐으면 좋겠는데 안 빼네요.
0: 네, 어떤 통치가 만들어 온 거라.
1: 아, 만들어 온 거라서.
0: 제 의도가 아니에요.
1: 좋습니다. 예. 가을쯤에 좀 내렸으면 좋겠네요.
0: 예. 예. 뭘 잘생겼다만요? 나이스.
1: 네.
0: 자 광고 듣고요. 연극 죽은 시인의 사회 팀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1: 네.
0: 광고요.
3: Here we go.
4: 클레오.
5: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4: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5: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알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4: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6: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0: 하면 하하임.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0: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 샵.
0: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 샵.
2: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3: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 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4: 유동 골뱅이.
3: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5: 숙면연구 35년. 흡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6: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7: 흑표의 침대.
8: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9: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하.

0: 자, 걸투쇼 특별 초대서 오늘 함께 할 분들은요, 연극 죽은 시인의 사회 주연 배우님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3분 한번 소개할까요?
1: 네.
0: 1993년 MBC 공채 시험에서 흰 마자켓에 마바지를 입고
1: 어허.
0: 가슴을 그냥 실룩실룩 실룩실룩 거리기만 했는데 그냥 그대로 바로 합격.
1: 어이, 합격.
0: 드라마 사랑을 그대 품 안에. 와. 야, 색소폰을 열심히 부시는. 야, 재벌 2세 강풍호 역으로.
1: 네.
0: 가죽 잠바.
1: 아.
0: 오토바이.
1: 예.
0: 색소폰까지.
1: 어허.
0: 없어서 못 팔게 만든 대스타가 돼서 어느덧 데뷔 33년이 된
1: 와우.
0: 대한민국 대표 배우 차인표.
1: 또 한 분의 대배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술계의 명문이죠.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1기 출신.
0: 와, 한예종 1기.
1: 와. 뮤지컬 헤드윅의 원작 주인공이 나보다 목소리도 좋고 더 예쁘다면서 한국을 방문하게 만든
0: yeah.
1: 가장 예쁜 오드윅으로 꼽히는 이 레전드 뮤지컬 배우. 안방극장에선 포도밭 그 사나이로 등짝에 업혀보고 싶은 농촌 청춘 로맨스의 남자 주인공 장택기로 사랑받으며 벌써 데뷔 28년차 무대와 스크린 장르를 넘나드는 명불허전 배우 만정호 만사.
0: 이야.
1: 야, 멀티입니다. 멀티.
0: 멀티예요.
1: 정말 멀티도 이런 멀티가 없습니다. 와.
0: 자, 이제 한 분 남았죠.
1: 네.
0: 야, 다칠 준비가 다 돼 있다던 대단한 그룹. 자, 빅스의 메인 보컬로 데뷔해서 뱀파이어, 지킬앤 하이드, 저주 인형 등등 컨셉돌로 뮤지컬 같은 무대를 다 소화하더니 진짜 뮤지컬 배우로 데뷔. 뮤지컬 페스티벌에서 올해의 스타상까지 받은 배우. 지금 입덕해도 저점 매수라는 거.
1: 그렇습니다.
0: 어디까지 올라갈지 몰라요. 빅스의 캔 배우 이재환.
2: 안녕하십니까.
1: 야, 이재환. 야, 대배우분들이 세 분 소개하는데도 이렇게
0: 좋습니다. 제가 이제 소개만 했는데
1: 예, 예.
0: 일단은 직접 목소리를 듣고 인사를 하겠습니다.
1: 그래야죠.
0: 잘생긴 손으로 인사할까요?
1: 네. 치고 나와보시죠. 예, 예. 서로 이렇게. 그럼 못생긴 손부터. 예.
2: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예.
2: 네. 네. 3년 만에 다시 찾아온
1: 네,
2: 배우 만성입니다. 반갑습니다.
0: 오, 네, 3년 됐구나 벌써. 네. 3년 됐어.
2: 그러네요.
3: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인표입니다. 저도 한 6년 만에 다시 왔어요.
0: 아, 6년이래. 네. 형님 영화 홍보하러 그때 나오셨다가 네. 영화 그때요. 영화 차인표.
2: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4개월 만에 다시 찾아온 네, 빅스캔 배우 이재환입니다. 감사합니다.
1: 네.
0: 우리 야. 캔은 자주 봐요, 그죠?
2: 네,
1: 4개월 만에.
2: 자주 또 내일도 또 오고 싶어가지고 제가
0: 내일도 와요.
2: 죄송합니다. 아니요.
1: 아.
2: 네, 그냥 형들 보고 싶.

0: 바빠가지고 저.
1: 아 예. 예. 예.
2: 아 이런
3: 게. 50분 와요. 방청하러 오면 됩니다.
0: 네. 예.
2: 약간 요즘 개그인가 봐. 배워야겠어.
3: 네. 자, 우리 재환 씨가 또 기쁜 소식이 있네요.
2: 아, 그래요?
3: 네, 20회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에서 올해의 스타상을 수상.
0: 아, 감사합니다. 네.
2: 야, 좋다.
0: 감사합니다. 네,
3: 뮤지컬 배우로서 이제 인정을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2: 네.
0: 네, 열심히 해가지고 또, 예, 근데 사실 이게 잘했다고 주시는 상이 아니라 앞으로 진정성 있게 더 잘하라는 뜻에서 예. 주셨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2: 예, 예.
0: 예.
3: 진정성아님은 또 재환이 아닙니까?
0: 맞습니다. 열심히 열심히 아이콘.
2: 네. 네. 와, 되게 기분 좋겠다.
4: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네. 오늘 이 라디오 이 대본을 계속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3: 이걸요?
2: 진짜요? 네,
3: 우리도 안 보는 대본을요?
2: 이대로 잘 안 물어보는데.
4: 보세요, 막 이거 저번에 제가 메모를 했잖아요.
2: 어머, 그래요?
4: 네, 너무 열심히
0: 하겠습니다, 항상.
2: 네. 혹시 저희가 이제 중간에 질문을 중요한 질문 넘어가면 네. 얘기 좀 해주십시오.
0: 네, 알겠습니다.
2: 뭘 많이 한 질문 이거 해달라고 네. 이렇게.
0: 선배님 여기 이거 넘어가셨는데 이렇게 좀.
2: 아, 그렇게.
0: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2: 질문은 본인이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3: 아니, 뮤지컬 씬에서 보는 오만석 씨가 워낙에 이제 오랫동안 자리 잡고 계시잖아요. 네. 어때요, 우리 켄을 재환 씨를 보는 또 뮤지컬계에서는?
4: 뭐 이미 뭐 블루칩이죠. 뭐 대단하죠, 사실은.
2: 네.
4: 뭐 무대에서 끼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관객들을 그냥 휘어잡아요.
2: Yeah,
4: 저도 감히 못 따라할 정도로 너무 뭐 무대 위에서 존재감이 이미 완벽합니다.
2: 이미 완벽하다.
0: 네. 제가 또 선배님들 보고 다 배운 거라서
4: 네. 내가 가르쳐준 것 같지는 않은데 엄청 잘해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2: 네. 네.
3: 자, 임평형님은 또
2: 네, 차임표 씨는요 그동안 소설 작가로 데뷔를 하셨는데
3: 맞아요 소설 쓰셨어요.
2: 아, 또 대단한 소식들이 있어요. 작품 인어 사냥으로 제 14회 황순원 문학상 신인상을 수상하시고요. 자, 여러분 박수는 이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작품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으로 영국의 명문대학 옥스포드 대학 교회 필독서로 선정됐어요. 그래서 직접 방문을 해서 강연을 영어로 하셨다고 합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3: 대단하시다 형님.
2: 우리가 웃기려고 옥스퍼드 대학 나왔다고 막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진짜 그 명문 옥스퍼드
3: 거기서
2: 대학.
3: 강연을 직접 하셨어요.
2: 와, 영어로.
3: 필독도서로 선정이 됐다고.
2: 예.
5: 예. 근데 그게 뭐 이제 옥스퍼드 대학교 전체 학생의 필독서는 아니고요. 거기서 한국학을 공부하는 소수의 학생들이
2: 네.
5: 교과서 발췌해서 예, 한국학을 공부를 한 거죠.
2: 대단한 거 아닙니까?
3: 그것도 어디예요?
2: 어마어마한 거죠.
5: 대단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3: 소설을 지금도 좀 계속
5: 쓰고 있습니다. 요즘은 연극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요.
2: 예.
5: 끝나면 또 써야죠.
2: 지금 대단한 소식이 또 오만석 씨까지 이어지느냐?
3: 좋아요.
2: 기대할 텐데 오만석 씨는 확 꺾입니다.
3: 뭐예요?
2: 미담이 있어요. 미담이 미담으로 꺾입니다.
3: 상 받은 건 아니고요.
2: 상 받은 건 상 아니에요.
3: 미담이에요.
2: 3일 전에 말이죠. 미담입니다. 배우 진선규, 귀인 오만석 결혼식 준비하라면 목돈 줘. 결혼식 준비 목돈을 줬어요?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4: 그게 이제 진선규 씨가 좀 무명 시절이 있었는데
3: 어려운 시절에.
4: 네, 근데 이제 결혼한다고 해서 그냥 좀 뭐 이렇게 뭐 가구나 이런 거 좀 할 수 있게 조금 보태준 거죠. 이제 뭐. 워낙 또 열심히 하고 착하고 잘하는 친구인데 아직 빛을 좀 못 보고 있었으니까 이 친구는 하여튼 뭐가 돼도 될 것이다. 그냥 장기 투자한 거죠.
3: 지금 너무 잘 되고 있잖아요.
4: 너무
3: 뿌듯하시겠어요. 아주.
4: 정말 뿌듯합니다. 볼 때마다 제가 더 기분 좋아요.
5: 어저께 만석 씨랑 사담을 나누는데 저희 데뷔하고 보름 이상 쉬어본 적이 없다고 몇십 년 동안
2: 그렇죠.
5: 왜 그렇게까지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챙겨야 될 사람이 너무 많아요.
2: 주변에
5: 진성규 씨 챙기느라고
4: 아닙니다.
3: 진짜 열심히 살아요. 근데 만석이 만석이는 예전부터 쭉 봐도 그렇죠. 작품이 끊이지 않게 계속하면서 진짜 열심히 살아요.
4: 불러주면 가야죠.
3: 그럼
4: 불러주면 가야 됩니다.
3: 우리 조정석 씨가 컬투쇼에 출연했었을 때 만석이 형은 어려울 때 돈 빌려준 귀인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갔었던 적이 있어요. 조정석
4: 도 제가 직업을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이거 약간 그 저리 대출이나 이런 쪽으로 좀 갔었어야 되는데
2: 뭔가 좀 이렇게 좀 되돌아오는 경우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뭔가 좀 거하게.
3: 정석이 갚았나요?
4: 그럼요.
3: 정석이 갚았대요.
4: 저는 사실 정석이 돈 빌려준 것도 까먹고 있어요.
2: 목돈이 아니었나 보다 그거.
3: 엔젤 투자네, 엔젤 투자.
4: 그렇죠.
2: 오히려 좀 잘 되려면 오만석 씨에게 돈을 꺼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좀 이따 5만 원만 좀 드리겠습니다.
0: 저도 그거 적어놓겠습니다.
2: 빌려야 돼요.
0: 네, 그러니까 그 도움을 많이 드리고 선생님처럼 이제 또 귀인으로 약간 남을.
3: 본인도.
0: 저도 본인도 네.
2: 목록을 적어놓는다고 이렇게.

0: 투자한 목돈 투자한 후배 목록 해가지고
1: 아 열심히 하네 재환이가.
0: 자 계속해서 우리 배우 차인표 오만석 네. 이재환 씨에게 여러분이 들은 미담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직접 본 목격담도 있을 거고 자 궁금한 것도 질문 또 받겠습니다.

0: 이게 지금 첫 공이 시작됐는데 주말 공연 세 타임 모두 전석 매진으로 이제 시작이 됐대요. 와 어떠십니까? 첫 공연은 오만석 씨가 그렇죠?
1: 네,
0: 이제 우리 재원 씨하고.
1: 네, 네, 제가 이제 첫날 하고 어제 이제 임표 선배님하고 연정훈 씨 오늘 못 나오셨는데 같이 하고 있거든요. 어.
2: 네네네.
1: 근데 세 명이 다 조금씩 달라서 어, 각각 조금씩 다 다른 공연이었거든요. 네. 근데 관객분들이 다 너무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정말 감사하게도 네,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0: 네. 좀 맡은 역할을 좀 이제
1: 네.
2: 네, 설명을.
1: 아까 그 옥스포드에서 그 강연하셨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그 웰튼이라는 학교에 부임한 저기 문학 선생님입니다. 네. 근데 옥스포드 출신이에요.
2: 아~ 뭐 연유인 많구만.
1: 예. 네네네. 그래서 학교에 돌아오 저기 졸업했던 학교에 다시 돌아오면서 네네. 학생들을 만나면서 문학 수업을 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학생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조금씩 변해가고 예. 네. 또 그 학생들의 꿈 또 미래 이런 이야기들 함께 나누면서 에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교육이란 무엇인가 또 부모로서 학생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예. 또 학교의 역할은 무엇인가 뭐 이런저런 삶에 대한 어. 생각들을 던져드리는 자, 그런 작품입니다. 어.
0: 참 말씀을 잘해요. 예진아 씨는
3: 예. 예. 그럴싸하게 그럴싸,
2: 그럴싸하게 두 분도 덧붙일 내용이 좀 있습니까? 뭐 그래도
0: 예. 우리 재현 씨가 맡은 역할은 학생입니다.
4: 네, 네. 예. 제가 맡은 역할은 이제 닐페리라는 학생 역할인데요. 네. 인류 그 자체에 뭔가 좀 우수한 그 장학생이고요. 예. 그래서 그 친구들과 있을 때도 이제 리더십이 좀 강한 편이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와 있었을 때는 조금 그 갈등이 좀 많이 있는 네. 친구고, 예. 그런 친구입니다.
2: 그랬군요.
1: 아 그리고 요거는 메모를 못 해놨네.
4: 어. 이거는 제가 메모를 못 했는데 어. 그 약간 단순한 학원물이 아니고 약간 네.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특별한 연극이기 때문에
2: 아 그래요?
4: 예, 보러 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예.
0: 근데 이제 워낙에 원작 영화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 로빈 윌리엄스 아, 네. 와 에단 오크 주연의 야 이 영화는 안 본 사람이 없었거든요.
1: 그렇죠. 저희 세대는 특히나 더 유명한 영화였죠.
2: 1990년 작품인데 아 이것을 극장에서 직접 보신 분이 있습니다.
0: 아,
2: 차인표 씨, 예, 네. 극장에서
5: 네,
2: 영화로
0: 네. 개봉됐을 때 직접 가서 보신 거예요.
5: 네, 네. 그때 그 저희 어머니랑 제가 그때 20살인가 21살인가 그랬는데 와. 저희 어머니랑 제 동생이랑 셋이서 극장 동네에 조그만 극장 가서 예. 보고 나왔는데 딱 영화 보고 나오면서 봤더니 관람객들 표정이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다 비슷한
0: 감동받았구나.
5: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내 인생에 어떤 위대한 드라마가 펼쳐질까. 네, 내 인생이 어떤 아름다운 시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표정들이더라고요.
0: 근데 이게 돌아서 그 선생님 역할을
5: 네 그리고 이제 한 36년 지나서 이 선생님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2: 야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네. 이 원작과 연극의 차별점이 좀 있나요?
1: 사실 대본 예. 자체는 연극이랑 영화랑 거의 같습니다.
0: 아 그래요?
1: 근데 이제 영화는 아무래도 신신이 다 장소도 다르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연극 안에서 저희가 연극의 화법에 맞게 잘 만들어놔서 영화보다 솔직히 더 재밌습니다. 예,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0: 진짜요? 영화보다 재밌어요?
1: 저는 그렇습니다.
2: 극장은 좀 시원한가요?
0: 이게 문세현 씨한테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하거든.
2: 1번 극장은 시원한가? 좌석은 넉넉한가?
4: 굉장히 시원합니다.
2: 굉장히 시원하고요.
4: 네. 추워요. 추워요.
2: 좌석 추워. 넉넉합니까?
1: 네. 아, 좌석 합니다.
5: 넉넉하지만 두 좌석 예매.
0: 좌석을 예매할.
2: 아, 복도 쪽 앉으면 괜찮죠? 네, 복도 쪽은 어깨 하나 나가니까.
4: 복도 쪽. 거기.
1: 아, 저희 복도 쪽. 극장의 리모델링을 새로 해 가지고
2: 아, 예 예.
1: 아주 객석이 아주 충분하게 여유 있게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문세현 씨보다 더 덩치가 좋으신 분들도 얼마든지 편안하게 공연하실 수 있는
0: 유민상 갈 수 있다는 얘긴데.
2: 아니 같이 가면 힘들죠. 예. 아, 다른 날 좀 예 가겠습니다.
0: 그리고 우리 재환 군이 볼 때
4: 네.
0: 두 선생님은 어떻게 다릅니까?
4: 일단 선생님들 두 분 다 그 카리스마 속에 그런 다정함이 일단 묻어나 있고요.
2: 그렇죠. 예.
4: 그리고 그 눈빛들이 좀 많이 다르세요.
0: 아, 눈빛이 달라. 차인표 네. 형님은 어때요?
4: 선배님은 약간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이 카리스마가 있으신데 예. 되게 다정함이 있으시고 그리고 이제 만석 선배님은 그 다정 감사합니다. PJ 감사합니다.
1: 깔아 주시네 갑자기.
0: 길어? 얘기가 길어?
4: 아니요. 그 근데 똑같으세요.
2: 예.
4: 네. 예, 제가 느끼기엔 그랬습니다.
2: 예, 똑같은 걸로 마무리되면서
4: 네, 똑같으세요.
2: 저희는 2부로 넘어갑니다.
0: 예, 예. 음악이 나오면
2: 만석 씨는 한결같다.
0: 닥칠한 얘기여서.
4: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0: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자디니 스파, 국민 스파 자디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디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싹 관리했더니 혈색이 싹 도네. 스파 자디니
1: 스파.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0: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2: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3: 안녕하세요. 배우 김민아입니다. 매일 대본을 들여다보며 캐릭터 속으로 들어가는 게 제 일상인데요. 하루는 마음 먹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책 한 권, 영화 한 편에 오롯이 시간을 내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시간을 보내고 나니 아, 오늘 정말 잘 쉬었다, 잘 살았다 그런 느낌과 함께 뿌듯함 그리고 활력까지 차오르더라고요. 돌이켜보면 그 쉼이 있었기에 오히려 작품에 더 깊이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무언가를 계속 채우려고만 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지쳐버리니까요. 이번 여름 마음 따뜻해지는 영화 한 편과 함께 잠시 멈춰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김민아였습니다.
0: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0: 쇼.
1: 그리고 재환 씨, 그래갖고 그 우리 오만석은 선생님으로 네. 그냥 평소와도 똑같다는 겁니다.
2: 똑같아요 이렇게 끝났거든요.
3: 아니요, 그 약간 네. 진짜 선생님 같으십니다. 네. 그 교수님이시니까 네. 네, 저희한테 또 이제 가르침도 많이 이렇게 좀 주시고. 네.
1: 네, 현재 지금 교수님이시죠?
4: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예.
1: 맞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습니까?
4: 열심히 살다 보니까 불러주면 가야죠.
2: 연정우 씨는 어떤 스타일이에요? 연정우 씨도 지금 출연을 하고 있잖아요. 네.
4: 연정우 씨도 네. 너무 잘하세요. 네. 아, 깜짝 놀랐어요. 사실 연정우 씨하고 네. 차인표 선배님은 처음이시거든요, 연극이.
2: 아, 연극이,
1: 아, 연극이 네. 처음이세요.
4: 근데 네. 처음 같지가 않아요. 저 아마 깜짝 놀랐어요. 아, 원래 하시던 분들이신가 보다 싶으실 거예요.
5: 그래서 오만석 씨 하는 거 슬쩍슬쩍 보면서 네. 따라하고 있습니다.
1: 아니, 그것도 공부죠, 사실은. 네. 사실은 네. 그거. 그러면 형님 거로 소화를 딱 하면
5: 뭐 네, 어차피 뭐
1: 다르게, 어차피 얼굴은 다르게 네, 생겼으니까. 네. 그렇죠? 네.
4: 아, 연습 초반에 갔는데 이미 대본을 다 외워 오셨더라고요.
5: 아, 저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대본이 한 세 번이 바뀌더라고요. 바뀔 때마다 다시 외웠는데 하나도 안 외우고 있길래 아이고. 왜 안 외우지 저 사람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나중에 딱 외우더라고요.
2: 경험자는 이미 알고 네. 있었구나. 네.
4: 저는 이게 조금씩 조금씩 고쳐가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해놓을 거 딱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쭉 외우는데 이제 네. 이미 다
2: 외우고 있어서
4: 다 외우고 오셨더라고요.
5: 통째로 외웠다가 통째로 파기했습니다.
2: 야, 이거 아쉽다.
1: 와, 문자가 하나 와 있습니다. 우리 재환 군이 하나 읽어볼까요? 네. 김로사 씨.
3: 김로사.

0: 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토요일에 죽은 시인의 사회 이재환님 오만성님 나오는 회차 보고 왔는데 마이크를 머리 쪽에 다시더라고요.
1: 그렇지.
0: 뮤지컬 배우 중에 두성 쓰는 사람들은 머리에 마이크를 달던데 연극에서는 두성으로 노래를 하는 게 아닌데 왜 머리에 다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
1: 가르마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2: 연극도 두성으로 합니다.
1: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두성으로.
2: 아니요. 예. 그 마이크를 보통 이제 귀 옆에 이렇게 차면은 네. 아무래도 보이거든요. 잘.
3: 아, 그렇지.
2: 그래서 좀 그 몰입하는데 조금 방해가 될 때가 있으니까 관객들이. 조금 최대한 좀 가려서 잘 안 보이게 하는 거죠.
4: 여기 이게 정수리 쪽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쭉 타고 내려오죠.
2: 네. 근데 이제 저희는 거의 이마에 거의 안 보이는 지점에다 갖다.
1: 그러면 이게 좀 들어갑니까? 소리가 좀 잘 들어가요?
2: 아 요즘은 마이크가 성능이 워낙 좋아요.
3: 워낙에 좋아. 네.
2: 워낙에 좋아. 네, 소리를 잘 뽑아냅니다.
1: 얼굴이 긴 사람도 좀 가능합니까?
2: 그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 예.
1: 어려운 게 많군요. 아 이런 거에 좀 이렇게 제가 관심이 많아가지고. 예.
0: 예. 그래서 저희 엄마가 예. 그걸 보시고 예. 마이크를 위에다 차면은 대사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하시더라고요.
4: 아랫입술을 내밀고 위로 네, 올려보내야 되니까
0: 해야 되는 건가?
4: 그렇게 된 것 같습니까?
5: 네. 선생님 오셨습니까?
2: 맞습니다.
3: 어머니 재밌는 분이시네. 네.
2: 감사합니다.
3: 진짜 어머니가 그딴 얘기를 하셨습니까?
0: 아니요. 죄송합니다.
1: 잘 짰어요.
0: 죄송합니다.
1: 잘 짠 것 같아요.
0: 네.
1: 죄송합니다. 착하잖아요. 착한 개그였어요.
3: 아 열심히 하네.
1: 예. 네. 아 목격담이 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요거 한번. 자 9747님께서 재한 오빠와 나빌레라 공연 같이 한 땡땡땡입니다. 자 오랜 시간 열심히 땀 흘리며 함께 준비한 서울 공연의 마지막 날 오빠가 수줍게 저희 분장실로 오셔서 한 명씩 눈 맞추면서 저희 객원들에게 쉬지도 못하고 너무너무 고생했다고 소정의 용돈을 주셨어요.
3: 미담이에요. 미담이에요.
1: 저희 한 명 한 명 챙겨준 마음씨에 저희 다 눈물 쾅쾅쾅쾅.
0: 아 이거 말하지 말라니까.
1: 아니 어떻게 야,
3: 적당한 딱. 시기에 보내라 그럴 때 딱 보낸 것 같습니다. 그죠?
0: 맞습니다. 네. 타이밍이 딱 맞았어요.
1: 네. 지금 너무 타이밍 좋았네요.
3: 와 이렇게 공연하면서 이렇게 코러스들이나 뒤에 스태프들이나 이런 걸 좀 챙기나 봐요 이렇게.
0: 네 그 앙상블 친구들이랑 또 이제 나빌레라 했을 때 그때 이제 객원 친구들이 정말 많이 고생을 했었어가지고 네. 네 그때 그래서 마지막에 좀 이렇게 용돈을 좀 챙겨주고
3: 후배들 앙상블들 뭐 맛있는 거 사주고 용돈 주려고 공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오만석 씨라고요.
1: 아니 같은 길을 따라가네요.
0: 근데 제가 진짜 농담이 아니라 예. 그 킹키부츠를 하면서 홍석이형한테 정말 그런 걸 많이 배웠고요.
3: 아, 홍석 씨.
0: 그리고 홍석이형이 만석 선배님한테 배워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가네. 그거를 그대로 이제 제가 또
1: 예. 알려주고
0: 예. 이어받아서
3: 만석이 집에 갖다 준 돈이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1: 다 무료 공연으로 알고 있다고
2: 들었다고. 예. 예. 제가 얼마 받고 얼마 버는지 잘 모릅니다.
3: 와.
2: 근데 계속... 사실은 예. 저도 후배들 많이 사는 편인데 예. 저는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1: 왜요 또?
3: 임표 형님이구나 또.
2: 한표 선배님은 일주일에 2회 3회 이상 배우들이랑 스태프들을 밥을 사세요.
3: 우와
2: 깜짝 놀랐어.
3: 아하. 아, 그 배우 스태프들을 밥을 사면 한 회 그 페이 그날은 그러니까. 그냥 날아가는 건데.
6: 저는 이제 대중 연예인으로 오랫동안 네. 그냥 운 좋게 많이 벌었잖아요.
3: 아, 요즘에 젊은 거 그렇게 얘기하세요. 얼마나 번지 몰라요, 형님이.
6: 연극이 와서까지 벌면 안 될 것 같아요.
3: 아.
6: 쓰려고 생각을 하고.
3: 형수님이랑 상의가 된 건가요?
6: 아니, 그거 말하지 말래니까. 안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2: 예. 아,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너무 자주 사시는데 또 메뉴가 또 이렇게 겹치면 그럴까 봐 메뉴도 계속 바꿔요.
1: 와. 네. 참악하세요. 참악하세요.
2: 오늘은 뭐
1: 참악하세요.
2: 참악하세요.
1: 참악하세요. 참악하세요. 오늘은 뭡니까? 이렇게
2: 해서. 내일은 중식.
1: 와.
2: 그 다음 날은 또 뭐 스테이크.
1: 와.
2: 네, 그 이런 식으로 와 깜짝 놀랐어요.
6: 저는 이제 제 돈으로 사지만 예. 오만석 씨나 이재환 씨나 또 우리 다른 배우들 중에 예. 팬분들이 예. 이렇게 스티커에 얼굴 사진
3: 보내주시고 조금 도시락 예.
6: 떡도 예. 보내주시고 이렇게 뭐 간식도 보내주시는데 예. 저는 그냥 제 돈으로 제가
1: 내 돈 내 산으로.
0: 네. 그래서 선배님이 저희한테 막 직접 물어보시고 예. 음식 뭐 이런 거 뭐 좋아하냐 이렇게도 물어보 주신 적도 있고 그래서 선배님 얼굴로 된 이런 스티커를 제작을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까지 했습니다. 제가 또
3: 두 번 죽이는 거다. 제가 보기엔 재환 군이 지금 생각한 것 같아요.
1: 방금 생각한 것 같은데요?
0: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1: 예. 순발력이 좋은 친구입니다. 예. 목격담이 쭉쭉 오고 있는데요.
3: 칠하나 칠하나 오만석 배우님 목격담 아닌 실제 관계담입니다.
2: 아 네네.
3: 때는 1994년 제가 중1 때 만석 배우님은 푸릇푸릇한 대학교 1학년 새내기 시절이었습니다. 예. 노곡동에 위치한 남부 중 땡땡교

0: 학교의 지도교사였어요. 제가 짝사랑하기도 했고요. 여자분이시네.
1: 당시에는요. 행사 때마다 말도 안 듣고 엄청 속썩였었어요. 장동건 배우님이랑 친하다고 하신 거 안 믿고 엄청 놀렸었죠.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형주예요. 강형주. 지금은 애 낳고 아줌마가 됐지만 아직도 유년 시절하면 선생님이 생각나요.
0: 교회 오빠.
2: 교회 오빠.
3: 아유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입니다.
2: 지도교사였다고 하는데. 네.
0: 형주 씨 생각나요?
2: 예.
3: 죄송합니다 형주 씨.
0: 선물 하나 줘야 돼 그러면. 예. 선물 하나 줘야 돼.
3: 선물 줘야죠. 예.
2: 선생님께서.
3: 네네.
2: 오늘 또 사실 그
0: 자 형주 씨한테 드리는 교회 오빠의 선물은요.
3: 야 이거 딱 필요하다.
2: 뭐요?
3: 마트 상품권.
0: 마트 상품권. 예.
2: 야.
0: 마트 가세요.
3: 네.
2: 야.
3: 아유 감사합니다 형님.
2: 많은 것 중에. 야 네. 마트 상품권을 뽑았어요.
3: 오.
2: 자 포스트에 봤더니 말이죠 이거 이탁수라고 써 있습니다. 이거 이종혁 씨 아들 이탁수 배우가 탁수. 함께 하잖아요. 이종혁 씨가 연기 장수를 그렇게 한다던데 만숙 삼촌은 어떻습니까? 이제 조언을 좀 종종 해주시는지.
3: 저도 뭐 필요한 부분은 네네. 있으면 조금씩 얘기를 하는데 많이는 얘기를 안 하시고요.
4: 원님 뭐 잘.
3: 예. 네, 워낙 아이들도 잘 하고 있고 또 연출님이 워낙 꼼꼼하게 잘 봐주셔서 네. 제가 뭐 이렇게 많이 개입할 필요가 없어요.
2: 얼굴은 아빠가 낳습니까? 탁수 씨가 낳습니까?
0: 탁수가.
3: 아들이 나요.
0: 탁수가 나요.
5: 탁수가
3: 남자치라고 멋있습니다.
0: 키가 엄청 커.
5: 예. 와. 걔는 동생이고요. 탁수 동생.
2: 예, 예.
3: 준수.
2: 예.
3: 준수는 194. 예. 탁수도 한 180, 한 45.
0: 그래, 걔도 커, 맞아.
5: 네, 얘가 잘생겼어요.
3: 아,
5: 남자답게.
2: 아니, 예. 예, 뭐 이렇게 SNS에 많이 올리더라고요. 이종혁 씨가. 오늘 너무 잘생겼더라고.
0: 종혁이가 연기적으로 잔소리를 안 해도 됩니다. 알아서 할 거예요.
2: 예,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3: 제가 듣기로는 그 첫 공연을 우리 저 그 종혁 씨가 와서 보셨거든요.
2: 네.
3: 끝나고 좀 이런저런 잔소리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탁수한테 들었어요. 근데 너무 기분이 좋았나 봐요. 한 20명을 데리고 오셨어. 이종혁 씨가 지인분들 20분은 네. 20명 같이 오셔서 탁수 씨가 이제 나중에 커튼콜 인사하는데 이 탁수 아이다 이러면서 너무 기분 좋았는지
6: 깜짝 놀랐어요.
2: 예. 갑자기?
3: 예. 네. 아, 나 깜짝 놀랐네 진짜.
5: 한 잔 하고 오신 줄 알았어. 너무 큰 소리로 얘기해.
3: 얼마나 기분이 좋았어.
0: 얼마나 뿌듯했어.
3: 예.
2: 좋을 것 같아.
5: 하더라고요.
2: 예.
0: 네. 별똥별 얘기.
2: 똥별이네. 별똥별.
0: 똥별 아니고 별똥별입니다.
2: 애기.
0: 애기. 요즘 배우가 꾸민 초딩 조카가 유행하는 연기 챌린지를 연습하느라 맨날 저한테 야 이거 좀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아, 가난하게 컸어? 이럽니다. 그런데요, 진짜 배우님들은 어떻게 하실지 궁금해요. 근데 이거를 뭐 랜덤으로 감정을 던져주는 거죠.
3: 가난하게 컸어, 가난하게 가지고, 컸어라는 말.
0: 그 대사를 가지고.
3: 물음표네요. 가난하게 컸어.
2: 지금.
0: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뭐 냉정한 얘기로. 뭐 이렇게 하면
2: 냉수 버전으로.
0: 가난하게 컸어.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고.
2: 궁금.
0: 진짜 궁금하다. 가난하게 컸어?
2: 분노까지 한 번만.
0: 가난하게 컸어? 뭐 이런 거 이런 식이죠.
2: 버전별로
0: 뭐 이런 식이죠.
2: 버전별로 이렇게 하는 챔피언 씨는 아예 모르는 내용
0: 지금. 아 요게 뭐 요즘 하나... 요즘 이게 일반 분들이 네. 본인 SNS에 이걸 올려요. 네. 챌린지로.
6: 네. 챌린지로.
0: 연기하시는 분이 아닌데.
3: 네.
0: 자 그럼 매도 먼저 말하는 게 낫다고 우리 챔피언.
5: 뭘 해보려. 그러니까 가난하게 컸어란 말을 하라는 거죠.
2: 대사는 네. 그건데 계속 감정을 다르게. 네. 자 먼저 기본 냉소 버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5: 가난하게 컸어. 가난하게 컸어?
2: 응.
5: 가난하게 컸어?
2: 궁금 버전 해보겠습니다.
0: 궁금한
5: 가난하게 컸어?
2: 유혹 버전.
5: 가난하게 컸어?
2: 요거 기대한 사람 많습니다. 분노 버전. 가난하게 컸어?
3: 아 이거 마지막 거 보니까 저 분노의 양치질 씬 생각난다. 양치질 씬 생각나.
2: 가난하게
0: 컸어? 와 아니 꼬운 버전 남았습니다. 네 꼬는 거.
3: 꼬는 거.
5: 아, 딴 사람 시키시면 안 돼요.
0: 아니 하나 남았어요. 하나 형님 하나 남았어요.
6: 팅
5: 뭐요?
0: 아니 꼬운 거 있잖아요. 막
5: 그거 저기 만석 씨가 정말 잘해요.
2: 받아보시죠 그러면 예
0: 받아보시죠.
2: 예. 예.
3: 가난하게 컸어?
2: 거기서 갑자기 섹시 버전으로 한번.
3: 가난하게 컸어.
2: 테토 버전. 테토람으로.
0: 테토람.
3: 가난하게 컸어.
0: 좋아.
2: 큐티 버전으로.

0: 어 귀여운 버전 갈까요 재환이?
1: 귀여운 버전.
2: 귀여운 버전 갈까요?
1: 귀여운 버전.
3: 가난하게 컸다.
0: 아 귀여워. 아 귀여워 귀여워. 와 오.
1: 혹시 뭐 할아버지 버전도 됩니까?
3: 가난하게 컸어.
1: 어, 다 되네. 힙한 버전. 힙한 버전.
0: 어 힙한.
3: 저 가난하게 컸어.
1: 다 되네.
0: 아 다 돼.
1: 다 되네. 안 되는 게.
4: 야 보니까 이건 준비했네. 어.
0: 아 노래 버전 돼요. 노래 버전.
3: 가난하게 컸어.
1: 거기서 갑자기 분노 버전으로. 분노 버전.
3: 분노 버전이요?
1: 어, 노래에다 갑자기 분노. 어, 노래에다 갑자기.
3: 가난하게 컸어.
0: 가난하게 컸어. 컸어! 피처링 아저씨 피처링. 뭐 공식적으로 세 분은 가난하게 큰 걸로.
1: 어 이런 감정들을 극장에 가면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0: 아, 볼 수 있어, 볼 수 있어.
1: 예. 봐야겠네요. 예.
0: 자 죽은 시인의 사회 새 배우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대놓고 팍팍 밀어주고 코너스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까르페디엠 현재를 즐겨라. 야 이게 명대사잖아요. 네네. 죽은 시인의 사회 인생을 즐기면서 하는 세 분이 남긴 명언들로 심도 있는 토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첫 번째 배우 차인표의 명언. 내가 덤벨 들 때 김종국은 젖병을 들었다.
4: 야. 제가 그때
0: 언제 이딴 얘기를 하신 거예요?
4: 아니 진짜
0: 어 멋있다.
4: 데뷔하고 오랫동안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명언이라고 뽑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 도장인가 봐요. 여기 네. 어디 위치가 어디?
4: 아니 저 제 방이에요.
1: 아, 방에 네,
5: 방에 태극기를 달아놓으세요.
4: 네, 방에 그때 제가 네, 태극기를 달고
0: 야 애국심이 그냥
4: 예수님 와. 얼굴 달고 태극기 달고 이렇게 있었죠. 네 그리고 덤벨
1: 와,
4: 입고
1: 너무 멋지다 네. 진짜.
4: 네. 네 그랬습니다.
0: 방이 너무 하얀 거 아닙니까?
4: 네 어. 그때 저 제가 미국에 가갖고
0: 아 미국
4: 네,
0: 아, 미국에서
4: 네. 새들어 살던 아파트에서 예. 찍은 거예요.
1: 이 사진을 보고 한 포털 사이트의 의견에 따르면 차인표는 근육질 상체를 자주 노출시키는 원조 몸짱으로 특히 가슴 근육이 독보적이다.
0: 독보적이다.
4: 그게 예전에 저, 20대 초반에 팔굽혀펴기를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가슴이 많이 발달을 했던 거 같아요.
0: 따로 이제 실클럽에 짐이나 이런 데 안 가고
4: 그때는 못 갔죠. 네.
1: 한 번에 몇 번씩 이렇게 그때는.
4: 그때는 많이 했어요. 하루에 막 1,000개
1: 천 개요?
4: 1,500개
1: 세기도 쉽지 않겠네.
4: 그러니까 한 번에 한 게 아니고 쪼개갖고 할 수 있는 만큼 50개씩
0: 아, 그래도 계속 하신 거 아니에요?
1: 예, 예. 50개씩
4: 그렇게 뭐 한 석 달 넉 달 하니까 사람들이 친구들이 생기더라고요.
1: 예?
4: 친구가 생겨요. 어? 뭔가를 하나를 열심히 하면
0: 예. 아 친구가 생겨요?
4: 예, 그거 비슷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쓱 와서 말도 걸고
0: 팔굽혀펴기를 좋아하는 그렇죠. 친구들이 생기고
4: 네, 그렇죠.
1: 아 그런 분위기 독보적인 네. 친구들이 모이는군요.
0: 근데 이제 그런 짐이나 이런 헬스클럽에 못 간 이유가 어떻게
4: 뭐 일도 해야 되고 뭐 바쁘고 예, 학교도 다녀야 되고
1: 아, 예전에 PT 개념이 없던 때잖아요.
4: 그럼요.
0: 아, 그렇지. 그러니까
1: 네, 저 기구를 사다가 운동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4: 네 뭐 기구도 사 뭐 만들기도 하고 어떨 때
0: 만들기도
4: 하고 예, 우리 때 옛날에 그랬어요.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페인트 통에다가
1: 아 그렇지 맞죠
4: 붙여서
1: 맞아 예. 맞아
4: 제가 그 세대입니다. 네. 와 그랬었죠. 네.
0: 지금 운동은 어떻게
4: 어느 요즘은 체육관 다니고요. PT 받고 있어요.
1: 어 PT요?
4: 네 예, 젊은 PT한테
1: 지금도 막 울그러
4: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데 저는 한 그 5년마다 한 번씩 한 몇 달씩 PT를 받아요. 그래서 코치한테 젊은 특히 젊은 분한테 받아서 요즘 새롭게 이렇게 운동하시는
0: 운동 스타일을 또 네, 배우고 네,
4: 배우고 네. 이렇게 합니다.
0: 야 네. 네. 데뷔했을 때 몸무게랑 지금 몸무게랑 어때요?
4: 비슷합니다.
0: 거봐 네. 아, 네. 대박인 거 데뷔했을 때 몸무게랑 지금 몸무게는 어때요?
1: 어, 저도 프로답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차인표 씨를 본받아서 프로답게 뒤로 가지 않고
0: 뒤로 가지
1: 유지하고 있습니다.
4: 얘기하려고 물어보셨구나.
1: 차인표 루틴 이런 거 좀 알려주세요. 왜냐면 이게 네. 관리가 철저하신 분들은 루틴 네. 좀
0: 하루 루틴.
4: 네 원래는 이제 뭐 글 쓸 때는 뭐 일찍 일어나서 뭐 아침 한 8시 전에 다 일들을 마치고 그다음에 예. 글 쓰고 했는데 요즘은 연극이 이 모든 일상생활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여갖고 아,
0: 그렇죠 그렇죠
4: 연습하고 공연하고 예, 이것에 맞춰서 또 예, 루트를 만들어서 살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자 이제 오만석 씨의 명언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0: 네.
1: 난 1등은 하고 싶지 않다. 평생 위를 올려다보며 천천히 오르막길을 오르고 싶다.
4: 네, 내 거랑 너무 차이나요.
1: 뭐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야 이게 어떤 네. 질문에 답한 건지 기억나세요?
5: 잘 기억이 안 나요.
1: 저기 네. 오만석 씨의 첫 연출작이죠. 뮤지컬 네. 즐거운 인생에서 한 인터뷰에서 이제 좌우명이 뭐냐 이렇게 짧게 이렇게. 물어봤는데 네. 길게 대답을 하셨네요.
5: 아, 그때 이렇게 예, 예. 얘기를 했었고
1: 좌우명이 뭐냐. 혹시 좌우명 바뀌었습니까?
5: 지금은 한 번이라도 1등 해봤으면 좋겠다.
1: 좌우명이 바뀌었군요.
5: 네, 한 번만 1등 해봤으면 좋겠네요.
1: 야, 당시간 2008년이었는데 지금은 네. 1등을 해봤으면 좋겠다.
5: 아, 한 번만이라도 1등 해봤으면 네, 좋겠다.
1: 좌우명이 와, 1등 하고 싶더라고요.
0: 예. 예. 예.

0: 다행히 저희 그래도 저희 그 죽은 신의 사회 티켓팅 그 티켓 오픈했을 때 그날 저희 팀이 한번 1등 했기 때문에
1: 1등 했어요.
0: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매진 가래가 쭉쭉.
3: 예, 예. 보통 여러분들이 뮤지컬을 많이 보러 가시는데 연극은 또 다른 맛이 있습니다.
0: 아, 그럼요.
3: 예, 그러니까 연극도 한 번씩 봐주시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 꼭 죽은 신의 사회. 네.
0: 그 깊이감이 예매하고. 다릅니다.
3: 어떻게 다르죠? 어떤 깊이가 있죠?
0: 깊이감이 막 진짜 발끝까지 거의 발가락 끝까지 가요.
4: 발끝까지 가요. 짜릿하게.
3: 발가락 끝까지.
0: 짜릿짜릿하게.
5: 어. 들어가. 잠들어 있던 세포를 깨우는 그런 세포를 깨웁니다. 네.
4: 빠지러 가야겠는데.
3: 자, 이번엔 배우 이재환의 명언입니다. 네. 본인이 직접 읽어보죠.
0: 단 한 번의 출연을 위해 예능 프로그램 사전 미팅만 100번 진행했다.
3: 오. 어, 제작진 너무 힘들었겠다.
4: 아니 왜 100번씩이나 가요?
0: 맞습니다. 예. 아, 제가 그 해피투게더 이제 4에 네. 출연했었을 때 그때 이제 드렸던 말씀인데 예능에 너무 나가고 싶어서 회사에 막 얘기를 해도
3: 예능 나가고 싶다 잡아달라. 네,
0: 뭐 전 회사에도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했었는데 이게 되게 열심히 하고 막 하는데도 좀 사전 미팅을 좀 100번 해도 막 안 되고 그랬었어가지고.
4: 아, 그래요?
0: 네.
3: 아니 어떤 프로그램에서 너를 100번이나 봤어요?
4: 그러니까요.
0: 그 이게 통틀어서 다
4: 이렇게
0: 네. 거의 아니, 한 그래서 1년 만에
4: 어떤 그런 예능에 대한 야망이 좀
3: 있어. 내 야망이 있다니까.
4: 재환 씨가 이제 개인기 부자라고 좀 불린다던데.
0: 네,
3: 맞아. 잘해. 잘해.
4: 개인기가 있으면 좀 예.
0: 저는 그래서 그 동물원까지 가가지고 예. 동물 성대모사들을 이제 연말을 좀 해왔거든요.
3: 그 동물 당사자 앞에서
0: 네.
3: 당사자
0: 앞에서 진짜로
4: 1대1로 배운 거예요?
0: 1대1로 배운 거예요.
4: 1대1로 배운 거예요.
0: 일단 염소 소리.
4: 염소.
3: 염소 앞에서 바로 배운 거야.
0: 앞에서.
3: 뭐야? 우리가 보통 염소 하면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0: 근데 찐으로 이런 소리가 나요.
4: 예. 나 엊그저께 염소랑 찍어서 알아요. 저 소리야.
0: 그리고 예. 이제 벵갈 호랑이.
4: 벵갈 호랑이. 네,
0: 그냥 호랑이가 아니고 이제 벵갈 호랑이가 네. 약간 마음에 안 들 때 네. 내는 소리가 있거든요.
4: 호.
0: 약간 이런 소리. 네. 약간 속이 좀 이렇게 더부룩하거나 네, 더부룩한.
3: 근데 우리가 지금 확인이 안 되니까
6: 염소까지는. 근데 염소는 좋아.
4: 근데 그냥 호랑이랑 벵갈이랑 좀 달라요, 뭐가?
0: 다릅니다.
3: 그날 벵갈을 만나러 갔을 때 속이 유난히 안 좋았던 모양이.
0: 유난히 안 좋았었어요. 네, 근데 호랑이는 그냥 호랑이. 이게 범접할 수가 없어요.
4: 그냥 호랑이.
0: 이 울림통이 달라서 안 돼요.
4: 아, 벵갈은 좀 그렇게 없는 네. 소리구나. 네. 혹시 또 있습니까? 혹시 또?
0: 그리고 뭐 까마귀도 있고요.
6: 까마귀.
7: 악.
3: 아니 약간 염소랑 비슷한 것 같은데
0: 비슷해요.
3: 염소인데
6: 아, 같은 동네에 있는
3: 다 같은 동네.
0: 걔네 둘이 친구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4: 아 약간
3: 하다가 하면 까마귀가 되고 하면 염소가 되고.
0: 맞습니다.
4: 그리고 양도 됩니까? 양?
0: 양은 약간 다르긴 한데.
4: 예.
0: 진짜 이래요. 뒤에 바이브레이션.
4: 뒤로 가?
3: 저기 사람은 안 해 사람?
0: 사람은 이제
4: 사람 뭐 성대모사 뭐
0: 누구 뭐
4: 사람이 바비킴 됩니까?
0: 오늘도 술로 방청고
6: 박효신도
4: 돼요?
0: 주인 사람 요즘 이제 효신이 형
4: 정인 씨도 된다는 얘기 있던데 정인이 돼요?
8: 내가 더
4: 사람한테는 안 배웠지 1대1로.
0: 네.
4: 아,
0: 선배님들 못
3: 만났어 내가 보기엔.
4: 사람을 못 만났네.
3: 박효신도 못 만났어. 못 만나보고 네. 바비킴도 못 만나보고.
4: 모여 있지 않으니까 네. 사람은. 예.
3: 약간 정인 하려 그랬는데 약간 염소가 보였었어요.
0: 맞아요. 그게 섞인 것 같아요.
4: 이제 예. 광고 나가야 되는데 광고를 경운기 한번 타보죠. 경운기 네. 타고 한번 광고 한번 가보죠. 광고. 경운기 쓰러 된다고 해서.
0: 아유 경운기 좀 켜야겠구만 경운기 아당 아당 아당 낭낭낭낭낭낭낭낭낭낭낭낭낭낭.
4: 시동 걸렸다. 시동 걸렸어요.
3: 광고요? 그러니까
9: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엘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엘 닥터피엘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케어 원해요?
4: 케어 원해요
3: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0: 케어를 원한다면 케어원 헤어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케어원 헤어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통증을 넘어 일상 회복까지 메이드 인 케이보린 개보린정 삼진제약.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바이오컴.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3: 자, 걸출 특별 초대석 영국 죽은 시인의 사회 차인표 오만석 이재환 배우와 함께 했습니다. 이제 보내드릴 시간인데 문자 몇 개 읽고 마지막 인사 듣고 보내드리겠습니다.
4: 네, 한번 읽어주실래요, 오만석 씨?
5: 네, 최순영님께서 차인표 배우님 재환 씨를 아들 보듯이 기특하게 보시네요. 연극 보러 가야겠어요. 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4: 애정 있게.
3: 아까 개인기 하는데 아주 뿌듯하게 쳐다보시더라고. 네,
4: 같이 해주시고. 네.
3: 혹시 하고 싶은 개인기가 있는 건 아니시죠?
6: 개인기요?
3: 예, 예.
6: 아니 괜찮습니다.
4: 자, 김윤주 씨 한번 읽어주시죠. 재환 씨.
7: 네, 김윤주 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저 예매했어요. 8월 23일 오만석 배우님 키팅 선생님 보러 갑니다. 아. 딸과 함께 갈 건데 너무 기대돼요.
5: 아, 감사합니다.
4: 아, 고맙습니다.
3: 다 보시죠, 다 그냥 선생님별로 그냥.
7: 네네.
3: 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8: 예. 그렇죠. 다 이제 저랑 오만석 씨랑 연정호 씨 다 선생님인데 일단 제 걸 보시고요. 그다음에 시간 남으시면 오만석 씨 거, 연정호 씨 거 이렇게 보시면.
4: 시간 남으면?
8: 아닙니다. 농담입니다.
3: 예. 예. 자, 이제 공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언제까지 아닙니까?
5: 저희 9월 13일까지
3: 시간 좀 있네요. 예. 예.
5: 놓치지 마십시오.
3: 꼭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0: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잘 만들었다, 몽젤.
3: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4: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3: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5: 인쇄는 와우 플러스
6: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6: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6: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전국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5: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 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자, 2026년 세 번째 라디오 리레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 바로 오늘까지입니다.
1: 오늘까지. 바로 오늘입니다.
0: 야, 오늘까지예요.
1: 맞는 날이네요.
0: 예. 컬투쇼를 사랑하시고 애정하는 분들, 여러분들의 열정과 애정을 보여줄 때입니다.
1: 그렇습니다.
0: 청취율 조사를 보면 무조건 받아주셔서 세 번째 분기 청취율 조사도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애정을 보이세요. 제발 도와줘.
1: 여러분 움직이셔야 합니다. 자, 1등으로 만들 시간인데요. 자, 022056으로 시작하는 번호 022056입니다.
0: 2056
1: 이렇게 시작하는 번호가 오면 전화를 좀 일단 받아야 됩니다. 제발 좀 받아주세요. 자, 그리고 거기서 이제 물어봐요. 라디오 뭐 들으세요?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를 늘 배꼽 잡게 만드는 라디오, 매일매일 챙겨드려야 에너지가 생기는 그 라디오, 2시 탈출 컬투쇼를 외치는 겁니다.
0: 그렇죠, 외쳐야 돼.
1: 컬투쇼! 이렇게.
0: 와우!
1: 자, 청취율 조사에 참여했다 이렇게 인증샷을 보내주신 쇼단원에게는 선물을 저희가 쏘는데요.
0: 네, 총 20분께는 네. 심심치 않은 금액의 백화점 상품권을 쏘고요.
1: 심심할 일이 없어요.
0: 자, 그 외에도 커피 쿠폰, 아이스크림 쿠폰, 와우! 떡 티순 쿠폰 세트, 와우! 무료 햄버거 세트까지 쏩니다.
1: 대단하다.
0: 청취율 조사가 전화가 왔어. 네. 바쁜데도 불구하고 좀 화장실에 있을 때 받았던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1: 아, 예, 예.
0: 022056 시작되면 아, 청취율 조사 아 나한테 왔어 그리고 전화를 딱 받아요. 그 하는 동안에 인증샷을 여러분 스크린샷을 남기셔갖고 네, 저희한테 샵에 1088 100원이 드는 사진 정손 문자를 보내시면 웬만하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1: 웬만하면
0: 선물을요.
1: 네, 거의 다 준다는 얘기예요. 자, 7199님께서 아유 하필 목감기랑 몸살 때문에 일을 못 나갔는데 말이죠. 덕분인지 원래 못 받았을 전화를 받았어요. 컬투쇼라고 자신있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증샷을 보내주셨네요. 자, 이렇게 인증샷을 저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0: 이런 식으로.
1: 이렇게 하면 돼요.
0: 2056에 3326이네요.
1: 17초 통화하면서 지금 캡처했잖아요.
0: 그러니까
1: 그렇게 보내주면 돼요.
0: 2056은 똑같은데 뒷번호가 조금 조금씩 달라요.
1: 맞아요.
0: 가운데 것만 저장해놓으면 청취율 조사가 탁 나이스.
1: 받고 싶어도 오질 않아요. 저희는 이상.
0: 그럼 나도 받고 싶은데 전화가 나한테는 안 와. 안 오더라고.
1: 안 되더라고 이상하게.
0: 전화 좀 해주면 안 돼요?
1: 네. 네. 번호 알려주시면 하겠습니다.
0: 아, 방 중에 알려드리면 난리가 네. 날 텐데.

0: 요 네, 그런 일은 없죠 라디오.
1: 아, 팬들이 아, 천만 명 이상이라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0: 예, 알려주지 마세요. 혹시 알려줬는데 한 통도 안 올까 걱정됩니다.
1: 예예예. 예, 예. 이제 방청 오니까 현장에 오니까 좋죠.
2: 네.
1: 자 이렇게 현장에 와야 여러분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0: 맞습니다.
1: 방청 신청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0: 자, 방청 신청 문자 번호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샵 1088번입니다. 1088. 자, 50원의 정보 이용료 긴 문자 100원 들고요. 또는 컬투쇼 홈페이지 방청 신청 게시판으로 방청을 올 수 있는 가능한 날짜 그리고 인원수 간단한 자기소개를 적어서 신청해 주시면 연예인도 보고 연예인과 같이 화장실로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중간에 한 시간 가는데 이게 코너가 돼가지고 몇 명 같이 따라옵니다 이제.
1: 예, 남자애들이 예, 예. 아주 급하게 따라가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같이 나란히 나란히 살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1: 같이 함께 나란히 물줄기를 발사할 수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자 내일 예고를 잠깐만 해드릴게요. 내일 스페셜 DJ는 다라다라
0: 다라다라
1: 밝은 다라 산다라박이 함께하는데요. 네,
0: 그렇습니다.
1: 내일 3, 4부 특선 라이브에는 11년 만에 뭉친 아이돌의 와. 밴드의 원조 밴드 그렇죠. 클릭비가 오우. 완전체 풀밴드로 찾아옵니다. 야. 와우
0: 풀밴드로
1: 자, 야. 뭐 드럼도 여기 드럼 있잖아요. 드럼 부스가 있고 뭐 기타도 치고 베이스도 뭐 건반도 연주하면서 라이브를 세 곡이나 해준다고 하니까 아 기대됩니다. 클릭비 팬들 다 모여.
0: 다 모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자 이제 상품 소개하고 광고 듣고 최성민 최재훈을 만나겠습니다. 자 이쯤 되면 하는 전국민 똥꼬 근력 강화 운동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0: 왔습니다.
1: 급똥이 갑자기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의 똥꼬가 처참히 급똥 앞에 무너지지 않길 바라면서
0: 그러면서.
1: 평소에 근력을 강화해야 나야 됩니다. 박자에 맞춰서 자 다 같이
0: 네.
1: 똥꼬의 힘을 줬다.
0: 줬다.
1: 뺐다.
0: 뺐다.
1: 줬다.
0: 줬다.
1: 뺐다.
0: 뺐다.
1: 줬다.
0: 줬다.
1: 뺐다.
0: 뺐다.
1: 줬다.
0: 줬다.
1: 줬다.
0: 뺐다.
1: 줬다가 뺐다가
0: 줘줘
1: 빼.
0: 빼.
1: 다 같이 하세요. 예. 네, 다 같이 해야 돼요.
0: 이렇게
1: 이게 운동을 시켜주는 라디오가 어디 있습니까? 똥꼬의 힘을.
0: 예,
1: 엉덩이에 힘을 주면 몸이 살짝 올라갑니다.
0: 여러분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놔야 돼요.
1: 빼면 내려가고요.
0: 예, 예.
1: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똥꼬의 힘을 줬다. 줬다.
0: 아, 뺐다.
1: 아, 줬다.
0: 아, 뺐다.
1: 아, 줬다. 뺐다.
0: 줬다. 뺐다. 줬다가 뺐다가.
1: 아, 줘. 줘.
0: 빼. 뺐다.
1: 그리고 운동을 계속 뺏. 박자에 맞춰서 하면서 상품 소개하겠습니다.
0: 네.
1: 다동중문 태성전문에서 백화점 상품권.
0: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1: 웃지 말고 여러분들 하시라니까요.
0: 여러분,
1: 여러분의 똥꼬를 위한 거 아닙니까?
0: 여러분, 제가 대신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1: 남이섬에서 스카이라인 집 와이어 이용권.
0: 해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1: 자연 치아를 지키는 닥터뮤리치에서 프리미엄 구강용품 세트.
0: 베베스원에서 허리 편한 조끼 아기띠.
1: 발효의 대가 딱좋아 청인에서 아로니아 발효 진액.
0: 옷이 원하는 세탁 월드 클리닝에서 백화점 상품권.
1: 눈 건조 눈 건강엔 에지유에서 아이리프 눈 건강 기능 식품.
0: 디자인을 담은 바람 일레드에서 프리미엄 저소음 선풍기.
1: 자 건강 케어 파트너 케어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0: 한국 블루베리 의무 자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1: 어깨를 올리는 게 아닙니다. 엉덩이가 당신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0: 엉덩이 자연스럽게 어깨가 올라가야 돼요.
1: 치과 의사가 만든 구강 탄탄에서 미백 전동 칫솔.
0: 40년 전통의 맛 진포랑에서 포천 이동갈비 세트.
1: 기분 좋은 배부름 배꼽 한상에서 공주 알밤 양념육 밀키트.
0: 편안한 휴식 휴슬 침대에서 쿨 냉감 매트리스.
1: 꽃배달 전문업체 컬트 꽃배달에서 꽃바구니를 드립니다. 똥꼬의 힘을 줬다
0: 줬다
1: 줬다
0: 뺐다
1: 줬다
0: 뺐다
1: 줬다
0: 뺐다
1: 줬다가
0: 뺐다가
1: 줬다
0: 뺐뺐
1: 광고요. Here we go.
0: 광고.
3: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4: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5: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6: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7: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8: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충청 캠퍼스와 고향 캠퍼스로 어디서나 가까운 중부대학교.
3: 캠퍼스가 두 개? 꿈도 두 배!
2: 모든 학생이 성장하고
3: 학생과 함께 성장하는
4: 중부대학교!
2: 중부대학교와 함께
3: 여러분의 꿈을 키우세요.

0: One, two, three, four.
1: Sound.
2: Tim Palm.
3: Yo ho.
1: Let's go.
4: Go go.
1: 사연 읽기의 달인 사달, 본업이 가수인 겨치기의 아버지 겨나가요. 자, 무단결근과 무단출근, 무단지각, 무단삭제, 무단갈취의 어느샌가 무단의 아이콘이 된 걸투쇼를 20년 동안 지키고 있는 가수 최재호.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 그렇습니다. 자, 이분을 소개해드리죠. 제 얼굴이 좀 많이 환해졌습니다. 잠깐 방학을 맞아서 한국에 왔었던 애들이 필리핀으로 간 건가요? 실실 웃고 있습니다. 드디어 혼자가 됐나요? 많이 기뻐 보인다 친구야. 개그맨 최성민.
3: 반갑습니다. 기러기 아빠 최성민입니다.
1: 어, 신났어, 신났어 아주.
2: 네. 신났네요.
5: 나긴요, 보고 싶습니다.
2: 색깔도 아주 화이트. 애들이 입고 오셨고 정열에.
5: 네. 오늘이 그 막내딸 네. 생일이에요.
2: 아, 진짜요? 네.
5: 와. 어제 생일 파티를 했더라고요.
3: 아, 갔으니 돌아갔으니까.
1: 갔으니까 이제
5: 예, 돌아서 예, 제 돈으로 했어요.
1: 뭐 그러려고 돈을 이제 기러기 아빠가 버는 거니까.
2: 뭐 이렇게 해야죠. 화려하겠죠.
1: 예. 요즘 뭐 근황에 재밌는 일 없습니까?
5: 아니 뭐 어제 이제 그 저기 그 결승전도 예. 아주 또 끝까지 볼 수 있고.
1: 새벽에.
5: 예. 아. 새벽에 또 이제 햄버거 시켜가지고 예, 그 시간에 또 먹을 수 있고.
2: 새벽에 햄버거 시켰어요?
5: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이제 혼자만의. 그 취미를 즐길 수 있다는 거. 오, 이게 장점입니다.
2: 저는 가족들이 있어도 그렇게 하는데 있을 네? 땐 안 됐나 봐요.
5: 오늘 라면 먹고 잤어요. 왜 이렇게 얼굴이 부었어요?
2: 늘 이렇게 늘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예예예. 예, 예. 꾸준히. 예. 아 그렇군요.
1: 좋습니다. 자, 오늘 네. 사연지 분명품 2026년 7월 이벤트를 안내해
2: 7월.
1: 사연이 소개만 돼도 책정구매 상품권에서 1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드리고요. 주정원 선물을 발표하죠.
2: 그렇습니다. 우리 균디도 갖고 싶고 나도 갖고 싶고 내 친구 성문이도 그냥 방에 하나 놓고 싶다는 그겁니다.
1: 진짜 갖고 싶어 이거.
2: 내 돈 주고 사기에는 수십 번 결제를 망설이게 되지만 누가 준다고 하면 얼씨구나 어깨춤을 추게 되는 그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탄산음료, 내가 즐겨 마시는 맥주, 마스크팩이랑 화장품까지 싹 다 시원하게 보관하세요. 나만의 술냉장고 갖고 싶다. 아! 쇼케이스 수류냉장고.
1: 야, 갖고 싶다. 갖고 싶어.
2: 아, 너무 갖고 싶다. 요거 하나 사세요.
5: 아, 이거 침대? 예?
2: 요거 하나 딱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5: 아, 그러니까 침대 옆에 탁 놓으면
2: 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5: 것 같은데.
2: 누워서.
5: 아, 게임기도 앞에 있고 아주 완전 그냥 아유.
2: 나홀로 집에 캐빈처럼 누워 가지고.
5: 아, 예.
2: 누워 가지고 누워 가지고 말이야.
5: 예. 어? 예. 좀 어떻게 보태 줄 수 있어요? 돈 좀.
2: 죄송합니다.
1: 네, 사연을 보내면 되지. 예,
3: 사연을 쓰시면 되잖아요.
1: 예, 사연 보내요. 아, 자, 그럼 쇼케이스 주류 냉장고보다 훨씬 더 강력한 월정원 선물을 발표합니다.
2: 네.
1: 우리 집 거실에 이게 우뚝 서 있으면 아무리 더위가 몰려와도 두렵지 않아, 무섭지 않아. 난 한 개도 그냥 무섭지 않아. 이거 딱 켜놓고 시원한 팥빙수 퍼먹으면서 아니면 아 너무 더운 그 뜨거운 음식을 먹어도 땀이 안 나.
2: 안 나, 안 나. 땀이 안 나. 없지. 예.
1: 이게 서 있으면 그곳은 그냥 파라다이스가 됩니다. 엘땡전자 스탠드 에어컨. 저게 거실 딱 버티고 서 있으면 아 여름이 뭐 그냥 여름 같지 않아요.
2: 매운 닭발에 매운 죽포를 먹어도 땀이 나지.
1: 땀이 안 나. 땀이 예. 안 나.
2: 매운 걸 콤보로 해도
1: 또 양쪽에서 이제... 이렇게 겨드랑이에서 이렇게 쫙 예, 예. 나가는 거야.
2: 그러니까요.
1: 양쪽으로 나아!

0: 이렇게.
1: 진짜 꽃만 같죠. 예. 스탠드 에어컨이 선물입니다.
0: 여러분 많이 사연 보내시고요. 예. 평소에 뭐 그딴 일이 안 벌어지면 너무 똥을 한 일주일 동안 참아보고 뭐 그런 일들도 해보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
1: 억지로 에피소드를 만들어 달란 얘기입니다.
0: 자, 제목은 익명입니다.
1: 네.
0: 만나지 마라는 제목이에요. 여자분이네요. 며칠 전 부모님과 동네 자주 가는 냉면집에 갔어요. 그 냉면집은 냉면을 주문하면 맛보기 양념 돼지갈비가 사람 수대로 몇 점씩 나와요.
2: 오, 좋다.
0: 테이블 가운데 돼지갈비 접시가 놓이자 냉면과 함께 냠냠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대뜸 너는 어? 식탐 많은 놈이 너는 식탐 많은 놈은 만나지 마. 어? 아, 갑자기 아, 무슨 소리야? 아니 내 친구 삼례네 사위가 그렇게 식탐이 많단다. 그래서 삼례 딸 희진이 너보다 다섯 살이 어리지? 아니 다섯 살이나 어린애도 시집을 가는데 너는 주말에 이렇게 늙은 부모하고 냉면이나 먹고 아이고 속 터져 내가 그냥. 응? 아이 엄마 또 이야기가 왜 그쪽으로 가?
1: 냉면 먹다가.
0: 삼례 아줌마 사위가 식탐이 있는데 뭐가 어쨌는데 뭐가? 어 희진이가 밥을 차리고 있으면 혼자서 반찬을 다 먹어버린대. 그 밥 뜨는 시간을 그걸 못 참는다잖아. 빵 같은 거 있으면 같이 먹자는 소리 한번 안 하고 다치 입으로 들어가기 바쁘고 응? 근데 삼례 집에 와서도 장모가 해준 음식을 보자마자 잘 먹겠다는 인사도 안 하고 지 입속으로 음식을 우겨넣기 바쁘대잖아. 어 그래? 아, 근데 그건 식단보다 예의가 없는 거 아니야? 엄마 아마 그 사위는 이렇게 돼지갈비가 가운데 있으면 혼자 다 먹어버릴 거다. 식탐 많은 남자는 이기적이야. 그러니까 식탐 많은 남자는 만나지 마. 하긴 누가 있어야 그러든 말든 하지. 그러다가 갑자기 아빠를 보시면서 근데 너 식탐 많은 남자보다 더 거르고 피해하는 남자는 어떤 남자 줄 아니? 왜 아빠를 보면서 얘기해. 우리 아빠처럼 사랑꾼이 또 어딨다고. 그래. 너희 아빠는 사랑꾼이지. 그러니까 사랑꾼을 피해야 돼. 응? 너희 아빠가 결혼 전에 나한테 항상 그랬거든. 나한테는 당신밖에 없어. 나는 평생 당신 내 전부야. 근데 진짜로 나밖에 없더라고. 진짜 집도 돈도 직업도 없더라고. 그래 차라리 식탐이 많은 게 낫겠다. 어? 아무것도 없는 너희 아빠보단 삼내 사이가 훨씬 나아. 아빠는 자존심이라도 상하신 건지 식탐을 부리시면서 어느새 맛보기 돼지갈비를 혼자 다 드시고 계셨습니다.
1: 아, 아니 근데 오랜만에 방청객들이 우리 열연에 좀 감동을 예. 받았는지.
0: 예.
2: 이게 원래 그 중간 박수가 나오는 게 쉽지 않거든요.
0: 예. 예. 그 여러분들이 사실 이걸 듣기만 하시다가 실제로 제가 읽는 걸 보시니까 야 이건 예술에 가깝다.
1: 약간 수요 예술 무대나 열리는 마켓 박수가 좀
0: 예,
1: 나왔습니다.
0: 예, 예.
1: 아주 존경을 담은 박수.
0: 네, 감사합니다.
1: 열연이었습니다.
0: 괜히 뭐 21년 차 DJ가 아니죠.
1: 네.
0: 제가 또 대학에서 오디오 연기 전공을 했습니다.
2: 오~
0: 전공자의 오~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1: 오, 대단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주시죠. 예, 또 나옵니다. 박수가. 예. 아, 아주 격 있는 박수가 나왔습니다.
0: 예. 예. 아, 저는 9만 원이요.
1: 저도요.
2: 저도요.
3: 저도요.
1: 9만 원.
2: 9만 원.
3: 예, 예전에 그 코미디 빅리그 할 때는 이런 박수가 나오면은 약간 위로의 박수였거든요.
2: 이런, 예, 약간 안 웃겼을 때 나오는 예, 박수.
1: 코미디언이 이 박수 받으면 그날 소주 다섯 병 먹어요.
3: 예.
1: 힘들어가지고.
2: 어, 웃길 때 어떻게 나옵니까?
3: 웃으면서
0: 뒤로.
3: 예.
1: 여기가 이렇게
3: 파도가 친다 그러죠.
1: 갈 때처럼 왔다 갔다 하죠. 관객들이 멀리서 오면. 좌우 상향 뭐 다 왔다 갔다 그냥.
0: 여기는 진짜 감동을 받은 느낌. 예.
1: 예. 저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박수 치셨습니다 다들.
3: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이 박수를 들으니까.
1: 네, 뭐 여러 종류의 박수는 다 좋은 거니까요.
0: 네. 네. 네. 자, 최재훈 씨.
4: 네, 자, 역시 익명을 요구해 주셨습니다. 제목이 이게 센데? 친자 확인?
0: 오. 친자 확인?
4: 네, 네.
0: 야, 이거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얘긴데요.
4: 짧고 굵은 사연이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어릴 때부터 동네에서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너만 안 닮았네. 여동생은 엄마 닮아서 눈도 크고 예쁘고 오빠랑 언니는 아빠 닮아서 서구적으로 생겼어요. 그런데 저만 가족사진에 합성한 사람처럼 더럽게 못생겼다는 소리를 듣고 자랐습니다.

0: 결국 참다 못해 엄마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1: 까똑.
0: 엄마, 솔직히 말해줘. 혹시 나 입양했어? 답장이 왔습니다.
1: 까똑.
0: 우리가 입양했으면? 순간 심장이 철렁했어요. 설마 진짜였어? 나 입양된 거야? 그래? 그래, 엄마 빨리 이렇게 안 닮았을 리가 없어. 그런데 문자 하나가 더 도착했어요.
1: 까똑.
0: 우리가 입양했으면 널 골랐겠니?
2: 굳이 입양을 하는데 굳이 너를 골랐겠니?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키웠어.
0: 그 한마디에 진짜 확인 끝.
3: 진짜 진짜 맞네요.
0: 진짜이란 거예요. 진짜 확인.
3: 진짜가 맞아요.
0: 확실했네. 네. 우리가 입양했으면 굳이 널 골랐겠니?
4: 아, 어머니.
3: 진짜 확인. 진짜 확인. 진짜 확인.
4: 네. 인식은 안 걸렸군요. 네. 그렇게 끝냈군요.
0: 저 구요.
3: 저도 구요.
4: 저도요.
5: 저도요.
3: 고마라. 자, 문세윤, 네, 너의 차례다.
4: 그렇습니다. 제 차례입니다.
5: 지난주에 10만원을 읽었죠.
3: 예, 지난주 예. 주정원 사연을 읽었던.
4: 예, 운이 좋았다고 보는데 한번 오늘도 한번. 이름이 좋아요. 장승수 씨. 승수를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수 씨. 장승수 씨의 사연. 사실만 믿는 우리 엄마. 저희 어머니는요, 여든이 훌쩍 넘으셨어요. 평소에 말씀도 참 정갈하게 잘하시는데 말이죠. 이상하게 예시만 들면 대화가 전혀 안 통합니다. 무조건 눈앞에 있는 사실만 믿으시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 수학문제를 풀다가 엄마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엄마, 나 이 문제 좀 알려줘. 철수가 수박 10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 너무 웃긴다.
4: 철수가 누구야? 어? 철수? 앞집 철수? 걔네 집 수박농사 안 짓던데.
3: 팩트만 갖고 하는 거야.
4: 아니 그냥 엄마 예를 든 거지. 엄마 자 봐봐. 예를 들어서 겨울에 수박 10통이 있어. 근데 철수가 5통을 먹었어. 그럼 몇 통이 남는 거야? 그러자 엄마는 제 이마를 쓱 짚으시더니 정색을 하시더라고요. 얘가 더위를 먹었나? 야! 겨울에 수박이 어디냐? 제철도 아닌 거를 그냥 10통이나 사다 놓으면 다 썩어! 그리고 그 철수 그 조그만 놈이 수박을 야 그 한 번에 5통을 먹으면은 야 철수 그놈이 배 터져 죽지. 그게 인간이야 짐승이지? 수학 문제 하나 풀려다가 철수는 졸지에 말이죠 겨울에 수박을 5통이나 해치운 괴물이 되어버렸죠. 평생 이렇게 사실만 믿어오신 어머니가 얼마 전에 은행 통장을 정리하다가 문제를 확인하셨대요. 쓰지도 않는 돈 30만 원에 빠져나간 거예요. 찍힌 이름은 땡땡 엔지니어링. 어머니는 당장 은행으로 쫓아가서 창구 직원의 멱살을 잡을 기세로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아가씨! 나 여기 통장에 땡땡 땡땡 엔지니어링이라는 그 듣도 보지도 못한 데서 30만 원이 빠져나갔어! 예. 확인해보니까요. 카드로 결제하신 내역으로 확인되는데 말이죠. 저희 쪽에서는 확인이 어렵고요. 카드사에서만 확인 가능하세요. 그럼 카드사로 빨리 요청해줘요! 일단 요청을 해드렸고요. 출금이 잘못되었다면 카드사에서 환불해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2: 안 돼! 예를 들면 안 돼!
5: 예를 들어서!
4: 직원분이,
2: 글렀어.
4: 직원분이 친절하게 설명하느라 예를 들어를 시전하는 순간 저는 등대로 식은땀이 쫙 흐르더라고요.
6: 예를 들어서 자제분들이 어머니 카드를 잠깐 가져가서 쓰셨을 수도 있고요.
4: 뭐라카라! 뭐라케! 뭐야? 우리 자식들은 내 지갑에 손도 안 대? 왜 엄마는 이제 자식들을 도둑놈 만들어?
6: 아니,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제가 그냥 단지 예를 좀 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어머니가 그 관리비나 정수기를 자동이체 신청해 놓은 게 빠져나간 걸 수도.
4: 정수기? 우리 집 정수기 멀쩡해. 엔지니어링인지 뭔지 부른 적이 없다고 나는. 아가씨는 왜 자꾸 있지도 않은 일을 지원해서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
7: 결국 은행 창구 직원은 울상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카드사에서 정보가 오려면 일주일쯤 걸리니까요.

0: 기다려보시는 게 빠를 것 같은데요. 라면서 100개를 들고 말았습니다. 아직도 엔지니어링이라는 곳에서 사용한 내역은 확인을 못했는데요. 어머니 앞에서는 평생 예를 들어의 예자도 저는 꺼내지 말아야겠습니다.
1: 재밌다. 예. 아, 귀가 조금.

0: 9만 원이요 전.
1: 예. 아, 굉장히 지금 우리 쇼다는 여러분들한테 압박이 오고 있어요. 네, 굉장한 압박.
2: 캐릭터가 재밌었어요. 그 캐릭터에 9만 원.
1: 그렇지.
0: 캐릭터에 9만 원. 자, 9만 원. 자. 최재훈 씨.
3: 누가 사인을 줬대? 8만 원 사인을 누가 줬습니다.
1: 8만 원 사인을 드렸어요.
0: 앞에 10도 있고 8도 있고 지금 왔다 갔다 지금 의견을 내고 있는데 말이죠.
1: 예. 저 8이요.
0: 8이요. 자, 최성 씨.
2: 아, 어머님. 예. 9만 원이요.
0: 9만 원.
3: 8999.
0: 한 9.5 정도는 된다. 그죠?
2: 아, 이거 좀 뒤에 결과가 딱 또 빵 터지면 있었으면 안 됐을
1: 것 같았어요.
2: 자, 이제 최성민 씨 좀 짧습니까? 아니면 깁니까?
3: 짧은 사연이긴 합니다.
2: 네, 그러면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예.
0: 앞에 좀 살려주십시오. 제 좋아하는 톤으로 좀.
3: 자, 박동인 씨가 미남이었던 남자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2: 미남이었던 남자요?
0: 네. 네? 이었던 남자.
4: 짧은 사연입니다. 저는 얼마 전 제 인생에서 가장 짧고 강렬하게 미남으로 살아본 사람입니다. 며칠 전 차를 몰고 톨게이트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요금소에 차를 세우고 카드를 딱 내밀었는데 직원분이 저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미남이시네요. 순간 죄기를 의심했습니다. 평소 가족들에게도 전혀 듣지 못했던 말을 현장 처음 뵙는 톨게이트 직원분께서 해주시다니.
2: 그 톨게이트 직원이 왜 그랬어요?
4: 저는 기분이 좋아져서 최대한 겸손하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직원분이 저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또 말씀하셨어요. 미남이세요. 칭찬을 두 번이나 드리니까 그냥 넘어가기도 민망해가지고 이번에는 손살에 치면서 얘기를 했죠. 아이고, 제가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자 직원분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어요. 그리고 창문 쪽으로 얼굴을 가까이 가져오시더니 아까보다 훨씬 크고 정확한 목소리로 말씀했어요.
0: 해보자.
1: 아, 고생한다.
4: 아니, 미납이야. 미납.
3: 아이. 5만 원이요?
1: 아니, 그 정도는 아닌데?
0: 아니, 아직 안 끝났잖아.
3: 안 끝났잖아.
0: 괜찮아.
4: 미남이세요.
0: 완주를 해봐야죠. 일단.
4: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저는 미남이 아니라 미남이었고 직원분은 저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밀린 요금을 독촉하고 계셨어요. 하긴 나도 내 얼굴을 아는데 그럴 리가 없지.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0: 좋은데? 왜?
1: 좀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5예요?
3: 예?
1: 성민 씨는 5만 원이에요?
3: 아, 7까지 올려보겠습니다. 7.
0: 여기 앞에서
3: 예.
0: 야, 미남이다 미남 하는 얘기를 듣자마자
3: 예, 미남 첫 번째 미남에서 바로 미남이 나왔어요 앞에서. 예.
0: 너무 큰 소리로 맞춰주셔가지고
1: 굉장히 고생하셨어요.
0: 예, 얼마라고요?
3: 7이요.
0: 나 그래도 뭐
2: 전 8이요.
0: 8이요.
1: 저도요.
0: 8만 원.
2: 노래 하나 듣죠?
0: 네, 동물원입니다. 우리들은 미남이다. 미남이십니다.

0: 안녕하세요. 영국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역을 맡은 연정훈입니다. 아카데미 각본상 수상 명작이 한국 초연 무대로 찾아옵니다. 시대를 초월한 감동을 만나보세요. 9월 13일까지 노을시어터 대학로 우리카드홀. 8세 이상 관람가.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소리 질러!

0: DJ도 노래하고
1: 여기 모여라
0: 청취자도 노래하고
1: 붐 샤칼락
0: DJ도 웃고 샤칼락 붐 청취자도 웃고 이것이 진짜 라디오다 본격 오감만족 라디오 쇼 오후 4시 황제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생활정보.
3: 조금씩 출출해지기 쉬운 오후, 홍콩 사람들은 차찬탱이라고 불리는 대중식당으로 향합니다. 차를 마시고 식사하는 장소라는 뜻을 가진 이곳은 영국식 티타임을 홍콩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한 공간인데요. 대표 메뉴로는 진한 밀크티와 커피를 약 7대 3의 비율로 섞은 윤영차가 있습니다. 금슬조끼로 유명한 원앙새에서 따온 이름처럼 밀크티와 커피는 짝꿍이 돼서 풍부한 맛을 선사하는데요. 이 윤영차는 집에서도 간단히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홍차 티백을 진하게 우린 후에 연유를 넣어서 밀크티를 만들어주고요. 그 위에 에스프레소를 부어주면 완성이죠. 홍콩의 국민 간식 윤영차, 홈카페 메뉴로 우리나라에서도 간단히 즐겨볼 수 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자, 걸트쇼 사연 집품명품 4부의 문을 이어갑니다. 예. 아, 이게 아까 우리 최재현 씨가 소개했던 우리가
1: 입양했으면 널 골랐겠니?
0: 이 사연이 이미 인별그램이나 커뮤니티에 도는 사연이라고 합니다. 이 사연을 보내주셨던 책정 금액은 취소가 되고요. 그래서 블랙리스트에 그분이 올라가게
2: 됩니다. 근데 이게 퍼왔다고 말만 하면 사실 저희가
0: 제가 퍼온 사연입니다 하면 되거든요. 이걸 본인 사연처럼 써서 보냈기 때문에 일단 취소가 되고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게 됩니다.
3: 아, 그렇습니다. 이분이 만약에 진짜 근데 전 몰랐습니다. 진짜 제기예요 막 이렇게 한다면.
0: 근데 그걸 이제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3: 증명을 하시면 됩니다.
2: 사진을 보내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0: 이분이 그 원작자일 수도 있죠, 사실은.
3: 그럴 수도 있죠. 아무튼 뭐 예.
0: 그게 원작자인지 본인이 저희한테 어떻게 저희가 수긍이하도록 증명을 해주시면 다시 책정금.
3: 자, 박예솔 씨가. 제가 아까 노래 들으면서 저도 되게 야 이게 진짜 있던 노래야 했는데 우리들은 미남이다 이게 무슨 노래인가 들었더니 예전에 무도 무한도전 모친소 특집에서 다 같이 부르던 노래네요. 원곡을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하셨습니다. 미남이다. 야, 이 노래가 원곡이 동물원 노래인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네,
0: 돈을 다 내셨나요? 우리들은 미남이다. 자, 저부터입니까?
3: 그렇죠.
2: 네네.
0: 호주 변기인데요 제목이.
3: 대박. 10만 원짜리 왔네요.
2: 아, 호주 변기.
3: 제목이 9만 원.
2: 제목이 대박인데. 그냥 변기도 괜찮은데.
3: 호주 변기는
2: 외국 변기면은
3: 기대도 되면서.
0: 예, 호주 변기.
3: 호주 변기.
0: 아, 호주 변기는 어떨까?
3: 자, 이제 9만 원부터 사연 들어갑니다.
0: 갑니다.

0: 호주
1: 변기.
0: 익명으로 보내셨어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변기니까요. 남자입니다. 2000년대 중반 누나가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를 갔을 때 일입니다. 아하. 당시 한국인 룸메와 같이 살았는데 누나는 언젠가부터 화장실이 무서워서 똥을 참았대요.
2: 야, 너 들었어? 호주는 변기 구멍이 엄청 크잖아. 그래서 가끔 배관 따라서 뱀이 올라오기도 한대.
3: 아이.
2: 진짜? 아우. 야, 너 왜 그런 얘기를 해? 안 그래도 변기 안에 정갈이랑 독거미도 나온대서 일주일째 똥도 못 싸고 있는데. 아, 진짜 뱀까지.
0: 그렇게 열흘쯤 지났을 때 이젠 도저히 안 될 것 같던 누나는 열흘 똥을 참은 거예요.
3: 와. 무섭죠. 진짜 무섭지.
0: 새벽이면 뱀도 취침 중일 거라고 생각하고 용기를 쥐어짜서 똥을 싸러 갔대요.
2: 열흘 동안 참았더니 똥이 잘 나오네. 이러다 치질 걸리는 건 아니야.
0: 그 순간 뭔가 뱀 대가리 같은 게 누나 똥꼬를 탁 치더랍니다. 그렇게 누나는 변기 뚜껑부터 닫고 전화로 뱀이 나타났다고 신고를 했고 잠시 후 구조대원이 도착했는데 만반의 준비를 하고 뚜껑을 열어보던 대원분이 누나를 보더니 엄청 화를 내면서 상황 설명을 제대로 하라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누나도 따라가서 변기 안을 같이 확인했는데 알고 보니 이게 뱀 대가리가 아니라 열흘 동안 참은 딱딱한 똥이 코브라처럼 꼿꼿하게 90도 서서 마지막 끝부분이 누나 똥꼬에 닿았다는 거예요. 호주 구조대원분들은 한 번만 더 장난 전화하면 그냥 벌금을 때린다면서 그냥 끝까지 화를 내고 갔대요. 구조대원분들은 아무리 못난 우리 누나지만 설마 장난칠 게 없어 똥 갖고 장난치겠습니까?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3: 야,
1: 야,
0: 야, 그 몸 안에서 똥이 굳어진 거야.
1: 만화 같은 얘기네, 만화 같은.
0: 뚝 이렇게 쏟아지면서 이제 근데 굳은 것만 있겠어? 조금 이제 그런 것도 있어서 이제 마지막 나온 게 굳어지면서 탁 꽂힌 거지 거기. 꽂혀갖고.
3: 와. 아,
0: 야, 그럴 수가 있구나.
3: 누구지? 아더왕이 그 칼처럼 이렇게 꽂히는 거. 예. 원터기 기사, 원터기 기사. 이걸 뽑으시오 이거.
0: 이거
3: 자기자 왕이 될 것이야.
0: 자기가 똥을 싸놓고 119 구급대에다가 전화를.
3: 근데 그 정도 하셨으면 뱀 못 옵니다.
0: 그래. 네. 뱀도
3: 그 정도 하셨으면 네. 뱀도 막아놓죠. 네.
0: 뱀도 이렇게 올라오다가 그 거기에서 똥이 턱 들어. 아! 뱀도 죽어요.
1: 아예 뭐 지원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고.
0: 예. 저는 아하 9만 원이요.
3: 전 10이요.
1: 저 9만 원이요.
3: 9요.
0: 네, 9만 원.
1: 유일하게 10을 주셨는데
3: 네.
1: 이유가
3: 재밌었는데.
1: 아,
3: 아니 그리고 그런 얘기를 진짜 들었어요. 화장실에서 뱀이 올라오는 나라들이 있더라고. 근데 호주도 그런지 몰랐는데.
4: 무섭다.
1: 한국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3: 우리나라도요?
1: 자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애완용 이렇게 긴 뭐 블랙스네이크인가 뭐 이런 게 있는데
0: 변기에 들어와 있어.
1: 여름이라 문 닫고 다 에어컨 켜고 들어올 데가 없었는데 변기에 허물이 이렇게 있었대. 근데 그렇게 타고 들어왔다 이런 거를 뉴스에 최근에 봤어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래서 그 잘 키워라 뱀 키우는 분들 뭐 이렇게.
3: 아니 남아공인가 어딘가는 그냥 배관 타고.
1: 네. 진짜로?
3: 샤워할 때 뱀이 그렇게 많이 나타난다고 정말 위험하다 그러더라고요.
1: 호주가. 아 진짜로?
3: 네, 독성 있는 뱀.
1: 조심하세요. 똥을 잘 닦고 예. 해야겠네요.
0: 뱀들은 왜 그렇게 더러운 데로 들어올 거야?
1: 아 글쎄 뭐 잠수가 좀 가능한 것 같은데 애들이.
4: It's bam.
3: 코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4: 뱀, 뱀.
3: 냄새를 못 맡아서 그렇고.
0: 뱀이 코가 없나?
3: 모르지.
1: 콧구멍 있는데.
3: 아 냄새를 맡는가? 맡는 거.
1: 뭐 냄새 뭐 맡겠지 뭐.
0: 내가 코가 있을 걸?
3: 있으면 그걸로 못 오지.
1: 예 한번 예 전문가에게 물어보죠 나중에. 예.
3: 자
1: 최지훈 씨.
3: 네, 이수경 씨의 사연입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나이가 많으세요. 주말에 시골 시댁에 갔다 왔는데 시어머니께서 미용실을 가야 한다고 하셔서 읍내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시골 미용실이라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단골 미용실이라 그런지 다들 아는 얼굴이라며 인사를 나누시더라고요. 전 날씨가 너무 더워서 잠깐 더위만 식히고 가려고 잠깐 미용실에 앉았는데요. 어르신들 말소리가 귀에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서산댁 어르신께서 우리 며느리가 이번에 가방을 사줬지 뭐야?

0: 봐봐 곱지? 자랑을 늘어놓으시니까 순인의 어르신이 바로 받으셨어요.
1: 아이고 우리 며느리는 이번에 해외여행을 시켜줬잖아. 이번이 몇 번째인지 몰라. 이제 나도 외국은 지겹다. 아이고
0: 이에 질세라 우기네 어르신, 우리 며느리는 에어컨을 이번에 최고 좋은 걸로 사줬지 뭐야. 엄청 시원해. 이렇게 어르신들의 며느리 자랑 배틀이 끝도 없이 오가고 있을 때 조용히 계시던 저희 어머님이 지기 싫으셨는지 입을 여셨습니다.
1: 우리 며느리는
0: 우리 며느리는 동그랑땡을 얼마나 동그랗게 굽는지 몰라.
2: 아이고야.
0: 동그랑땡을 진짜 어마어마하게 동그래. 그걸 자랑이라고 하시다니 다들 멋쩍게 웃으시면서 아이고 그래 며느리 참 잘 봤다. 얼마나 자랑하실 게 없으셨으면 그러셨을까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2: 어허. 갑자기 생각난 게 그거겠지. 이게 뭐 다
0: 동그랑땡을 동그랗게 굽는 사연.
2: 그렇죠. 쉽지 않은거든요. 이게 동그랑땡 동그랗게 굽기.
3: 아이고 쉽지 않죠.
2: 짝씩 찌그러지거든요.
3: 동그랑땡을 동그랗게 안 하는 것도 쉽지 않죠. 둘 다 쉽지가 않은 일.
0: 그렇습니다. 동그랑땡 네모나게 하거나 세모나게 굽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3: 그렇죠. 네. 너무 어려운 일이죠.
2: 그거는 그런 네모 세모는 틀이 있어야 됩니다.
4: 네. 일단
3: 장기는 맞는 것 같네요. 예, 뭐
0: 이수경 씨의 사연.
3: 어떻게 하실래요?
0: 네?
3: 어떻게 하실래요?
0: 그래도 안타까워서
3: 예예 예.
0: 4만 원 드리겠습니다.
2: 4만. 저는 6이요.
3: 아 저는 5요.
2: 6이요.
3: 6이요.
2: 21차.
3: 최재훈 씨 그러면 얼마입니까?
2: 그러면 5만 원.
3: 5만 원.
0: 5만 원이요?
3: 답이 나오고 2초 있다 얘기했어요. 예. 잘하네요 계산. 익명입니다. 여성분이고요. 그 손으로 라는 사연입니다. 저는 야구팀 타이거즈의 광팬이에요. 거의 두 달을 회사일 때문에 야구장 근처 못 갔는데요. 드디어 지난 주말에 야구 보러 갔어요. 항상 혼자 야구를 보러 다녔지만 오랜만에 혼자 앉아 있으려니까 좀 약간 어색 뭐 이렇게 좀 어색하더라고요.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보면서 있는데 뒤에서 한 아저씨가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에이 혼자 왔어요? 네. 어이 뭐 지나가시네. 이것 좀 먹어요. 아저씨는요 치킨 다리랑 몸통 두 개 몸통 부분 두 개를 건네주셨어요.
2: 다리랑 몸통을.
3: 이야. 이거 먹어요. 아가 멋진 아가씨야 이거 먹어요. 감사합니다. 받아가지고 얌얌 먹고 있는데 그 아저씨가 친구분이랑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이제 완치 됐냐? 완치가 쉽겠냐? 계속 치료해야지. 아이고 돈 많이 들어가지? 이 병원 저 병원 열심히 다니고 있으니까 언제가 나도 완치가 되겠지 뭐. 그 말을 듣는데 가슴 아팠습니다. 저희 둘째 고모가 항암 치료를 받으셨는데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제가 지켜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아저씨 친구분이 버럭 화를 내셨어요. 야 그만 좀 해라. 아이고 진짜. 아이 잠깐만 할게. 너 자꾸 치킨 먹는데 자꾸 그럴래? 그 말에 뒤를 돌아봤는데 저한테 치킨 주신 아저씨가 발바닥과 발가락을 사정없이 긁고 계셨어요. 아 이거 더러운 자식이 치료받는다면서 그걸 왜 그렇게 긁고 있어.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그분들이 말한 치료가 무좀 치료라는 것을.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발을 사정없이 긁어대던 그분이 그 손으로 나에게 치킨을 줬다는 것을. 아우 토할 것처럼 속이 막 안 좋아졌는데 그 아저씨가 또 치킨을 내미셨어요. 뒤돌아본 거 보니까 더 먹고 싶구나. 더 먹고 싶어?
2: 얘기 듣다가
3: 아가씨 멋진 아가씨 뭐 줘? 날개 줘? 닭 먹죠? 뭐 먹을래?
2: 뭐 먹을래?
3: 야 뒤에 포인트가 하나 있었네요. 뒤돌아본 거 보니까 또 먹고 싶구나.
2: 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3: 야아 고민됩니다. 뭐 한번 해보죠 뭐. 아니 그 9만 원이요.
2: 10은 아닌 것 같고
3: 9만 원.
2: 예 저도 9요.
0: 저도요.
2: 예 9만 원. 9만 원.

0: 문세윤 씨는 어떻게 먹습니까?
1: 어떤 걸요?
0: 만약 이 상황이면
1: 모르면 먹었겠죠.
0: 아, 알았어.
1: 알았어요? 양념 치킨이요.
0: 아 그게 중요해.
1: 아 양념이면 좀 그렇죠.
0: 네. 아 후라이드는 괜찮아?
1: 후라이드는 좀 고민해 볼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성의가 있는데. 네. 그래도
0: 좋으니까.
1: 예. 그런데 고민해 볼 텐데.
2: 저 예전에 다른 방송에서 보시면 예. 쉰 거 못 먹는 사람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시던데.
0: 상한 거 못 먹어요. 이게 유명했잖아요.
2: 어? 네. 네. 너 쉰 거 못 먹어 이렇게.
1: 못 먹어 이렇게 했는데 깔끔하게 쉰 건 먹으면 안 됩니다.
0: 예. 아, 예. 쉰 거 먹으면 안 되죠.
1: 쉰 거 먹으면 안 되죠. 예. 쉴랑 말랑 할 때는 고민 한번 해보고요. 예. 유통기한 소비기한 다르니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3: 최성민 씨세요.
1: 네, 최성민 씨.
0: 자, 상견례 자리에서 익명을 보내줬습니다.
1: 어, 재밌다 이거.
0: 예.
3: 아, 이 진짜 재밌겠다.
1: 상견례 무조건 재밌어.
3: 아, 여태까지 상견례 레전드 사람들이 많아.
1: 맞아, 무조건 나오죠. 톤 처음에 처음 톤 제가 제일 좋아하거든요. 예.
0: 아, 요거는 이제 예. 아, 그 아니에요.
1: 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작년에 아들보다 3살 아래인 아들의 여자친구를 처음 소개받은 날,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저렇게 이쁘고 착하고 아직은 더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날 때인데 아, 왜 하필 우리 아들을? 아이. 제가 보기에는 아직 철이 없는 아들이라 아들의 여자친구가 몹시 걱정스러웠지만 다행히 사돈네가 우리 아들을 너무나도 마음에 들어 하신다길래 최근에 상견례까지 하게 됐습니다. 사정상 상견례가 제일 늦은 절차였고 결혼 날짜랑 식장은 예약이 끝난 상태였어요. 제 아들은 신혼집이 될 집에 먼저 들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사돈은 말씀이 참 많으신 분이었어요. 진짜 많았어요. 사부인이 말을 중간중간 제재하셨지만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쉬는 틈 없이 딸을 보내는 심정을 쭉 말씀하시는데 너무 길어지니까 점점 집중도가 떨어지더군요.
4: 제가 우리 사이한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혼전 임신만은 반대라고. 꽃같이 예쁜 신부가 배가 나와서 웨딩드레스를 입으면 안 예쁘잖아. 그래서 결혼식 할 때까지는 건전하게 잘 보내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절제하지 못하고 그걸 절제하지 못하고 지켜주지 못하면은 남자도 아닙니다. 저는 남자는 절제라고 생각해요. 남자는 절제. 절제를 해야 돼, 절제.
0: 그러자 옆에 계시던 사부인이 본인도 모르게 이 말을 내뱉으셨어요. 치는.
4: 어머 내가 무슨 말 한 거야? 어머
0: 사부인의 지는 하고 나서 사돈은 입을 다무셨고 참고로 예비 며느리는 상견례 때 본인이 혼전 인신으로 태어난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합니다.
3: 지는 때문에
1: 지는
3: 때문에
0: 남자는 절제죠. 네, 전 애가 셋입니다.
5: 첫째.
1: 예. 절제를.
0: 네, 셋 다 절제하지 못했어요.
5: 아직도 절제하셔야 되잖아요.
1: 혼중 임신을. 셋이나. 예. 대단합니다.
0: 저는 9만 원이요.
1: 아, 요것도 약간
3: 전 8이요.
1: 아, 8이요? 저는 9요.
5: 저도 9요.
3: 네, 9만 원!
1: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3: 드라마. 네, 뭐 요즘 뭐 난리난 드라마죠. SBS 드라마 그렇죠. 김부장 OST를 하나 듣겠습니다.
1: 알파 드라이브 원이 부릅니다. Go!

0: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3: 1533-1566 세라하임
4: 케어 원해요?
5: 케어원 헤어
4: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5: 케어원 헤어
4: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5: 케어원 헤어
4: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프리젯 업!
1: 잠시 후 4시부터 황지성의 황제 파워가 진행됩니다. 바빠? 안 바쁘면 황제 파워로 진행시켜!
2: 자, 오늘의 주장원을 뽑아야 되는데 오늘 네. 9만 원짜리가 6개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원들이 최종 후보를 지금 2개로 좁혔는데요. 네. 방청객들이랑 같이 저희가 뭐 한번 뭐 그렇죠. 정해보도록 할까요?
3: 네. 정해보죠.
2: 자, 먼저 후보에 오른 것이 제가 읽었던 식탁이 있는 3년의 사이보다는 사랑꾼 아빠. 아유, 그걸 만나지 않네. 아빠는 나밖에 없어갖고 재산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차라리 식탁 있는 사람을 만나라. 그 사연. 두 번째는요?
3: 자, 두 번째는 예를 들면 기겁을 해요 나는! 헐수는 수박농사도 안 짓고 겨울에는 수박이 제철도 아니야! 했던 어머니
2: 팩트를 사랑하시는
3: 예, 사실만을 네. 믿는 어머니 예, 자, 이 두 개 중에
2: 식탐 있는 사회를 차라리 만나라 하는 게
3: 예,
2: 1번
3: 예.
2: 여기서 예,
3: 사실만을 믿는
2: 사실만을 좋아하는 어머니. 어머니는 2번 예. 자, 1번이 재밌었

0: 낫다. 손 들어볼까? 1번이 낫다.
1: 자, 1번.
0: 어, 1번.
1: 오, 한 반 이상.
0: 반 이상인 것 같아요.
1: 2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자, 2번이 재밌었다.
1: 2번 재밌었다.
2: 야, 오, 약간, 이거 박빙인데요. 어, 야,
1: 박빙인데요.
0: 자, 우리 내 또 이제 표를 던져봐야 됩니다.
1: 우리 예, 표까지?
0: 예, 예.
1: 오, 야, 진짜 반반 같은데 거의 지금?
2: 숫자를 세보려고 그랬는데 실패했어요.
1: 예. 어, 실패했어요?
2: 네.
0: 최재호 씨.
2: 전 2번이요.
0: 저는 2번. 네네. 저 사실 팩트.
1: 사실 팩트.
0: 예. 오.
1: 저도 뭐 파란 안으로 굴 예, 사실 팩트.
0: 예. 제 최성민 씨한테 잘라졌습니다.
3: 야,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0: 어이.
1: 자, 발표해 주시죠.
0: 거의 반반이에요 지금.
3: 자, 쇼케이스 주류 냉장고 받으실 분은요?
1: 최성민은 자, 누굽니까?
3: 자, 나밖에 없어.
0: 2번. 나.
3: 예예. 아, 예.
0: 1번.
1: 나밖에 없어는 뭐야?
3: 예?
1: 나밖에 없어.
3: 아유, 나밖에 없어. 진짜 나밖에 없더라.
0: 진짜. 세상도 없고 돈도 없고 뭣도 없고
1: 네가 전부여. 네가 전부여 했던.
3: 예.
0: 진짜 나밖에 없어. 나밖에.
3: 왜냐면 방청객분들의 그 박수가 터져 나왔기 때문에.
0: 예.
3: 예. 1번으로.
0: 자, 그래서 쇼케이스 주류 냉장고를 받으실 분은 만나지 마 사연 보내주신 분께 드립니다. 예.
1: 네.
0: 엘땡전자 스탠드 에어컨 받으실 후보에 올라가셨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아, 7월 달이 아주 쟁쟁합니다. 그러니까요. 지난주 것도라도 너무 재밌었고.
1: 야, 과연 이 에어컨 누가 가져가실지.
0: 예.
1: 기대가 많이 많이 됩니다.
0: 그렇습니다. 우리 최성민 씨.
3: 네.
0: 기러기 아빠 다시 돌아오신 거 축하드리고.
3: 아, 고맙습니다. 예, 축하할 일인가?
0: 예. 지도 모르게 고맙습니다.
1: 그리고 막내.
3: 예.
1: 사이 생일 축하합니다.
3: 예, 고맙습니다. 예, 예.
1: 우리 딸.
0: 자, 우리 문세윤 씨 고생하셨고요.
1: 네.
0: 최준 씨 수고하셨고요.
4: 네, 감사합니다.
0: 자, 오늘 끝곡은 위켄드의 노래 I Feel It Coming 이란 노래.
1: 네.
0: 핫한 노래죠, 이 노래도. 자, 뭐 내한 공연 온다는 얘기가 있던데 뭐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요.
1: 아, 그래요?
0: 예.
1: 가야죠, 뭐 그러면.
3: 아, 위켄드.
1: 누가 오는데요, 근데?
0: 위켄드.
1: 아, 그래요? 네. 가겠습니다.
0: 아, 온대인데, 진짜.
3: 아, 오늘,
1: 아 온대요?
0: 예, 예. 주말에 오겠죠? 위켄드니까요.
1: 아, 위켄드니까. 컬투쇼도 시간 되면 잠깐 들렸다가. 예, 컬투쇼도 오시면 좋은데.
0: 네, 오늘 와주신 분들, 들어주신 분들, 우리 방송놈들 수고하셨습니다. 자,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땡큐!
1: 감사합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서머네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서머네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서머네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 필.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남자가 딸을 찾기 위해
2: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가 되는
3: 아빠 유니버스 액션 드라마
1: SBS 금토 드라마 김부장은 매주 금토 밤 9시 50분 SBS에서 만나요.
4: 중역시의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44-7070.

0: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1: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4: 봄나마에 가면 다섯 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5: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4: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Freezek! Halt!
1: 황재성의 황제!

오늘 새벽에 월드컵 결승전이 치러졌죠. 라스트 댄스 메시 응원하느라고 아르헨티나 응원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결국 우승컵은 16년 만에 스페인의 품에 안겨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끝나는 게 또 있습니다. 바로 2026년 세 번째 청취율 조사. 딱 오늘까지 월드컵하고 같이 마무리가 됩니다. 어쩌면 마지막 월드컵이 될지도 모르는 경기에서 초혼을 발휘한 메시처럼 우리도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내가 메시다. 내가 황제파워 국대다. 요런 심정으로 말이죠.

매 경기 최선을 다하는 선수의 모습은 언제 봐도 멋지고 참 감동입니다. 황제 파워도 이번 청취율 조사, 게스트, 분장쇼, 4주년 공개 방송으로 저도 제작진도 우리 빵댕이들도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결과는 하늘에 맡기고 우리는 이 축제를 끝까지 한번 즐겨보자고요. 오늘도 내시는 황제 파워 납시오!

0: 2026년 7월 20일 월요일 황제파워의 황제성 인사드립니다.
1: 헬로!
0: 첫 곡은 데이식스 해피 듣고 오셨습니다. 노래가 참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져 버리네요. 자, 그리고 스페인 콩그레츄레이션. 네, 우리나라에 계신 수많은 스페인 분들 축하드립니다. 한국에서 스페인 많이 응원했을 텐데. 아, 이 무적함대. 아, 참 오래된 별명이죠. 우리 스페인 우승 축하드리고요. 네, 아르헨티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월드컵도 이제 마무리. 청취율 조사도 오늘로써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모두 모두 행가래를 칠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서로 다독다독. 네, 다독다독 해주시죠. 2807님. 공방 다녀오고 내적 친밀감 뿜뿜. 크크크크. 반갑다 이 녀석아.
1: 좋았어.
0: 어때요? 공방 다녀가시니까 너무 재밌었죠? 그날 뭐 흥분의 도가니 탕이었죠. 너무 뜨거웠고. 역시 이 공개 방송에 달릴 만한 이 몇 명 안 되는 가수. 우리나라에 진짜 그렇게까지 달릴 수 있는 가수가 몇 명 없거든요. 노라조 형님들. 노라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너무 신나게 놀았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생방 보라로 함께하고 있고요. 지금 방송을 보시면은 제가 어떤 유니폼 같은 걸 입고 있습니다. 노란색 옷이 아주 화사하기 예쁘네요. 중년 병아리 같고 아주 멋져 보라라고 7118님께서. 자, 이 티셔츠 유수연님께서 아무래도 이 4주년을 기념해서 티셔츠를 제작을 해서 보내주신 것 같은데 색감이 너무 이뻐버리죠? 네. 황제포 이 색감이 약간 이거 너무나 고급스러운 빈티지 느낌으로 살짝 네, 노란색도 아주 쨍하고 오늘 교통사고 절대 안 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스 레츠 파리 티셔츠 유수연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스튜디오에 미스테리한 물건이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이름 모를 빵댕이가 대게를 한 박스 쪄서 저에게 보내줬습니다. 자, 누구신지 누가 보내주셨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작진들조차 오빠가 보낸 거 아니냐, 빵디가 직접 시킨 거 아니냐, 이제는 가족이 가족을 의심하는 상황까지 번지고 있어요. 이거 청취자들만 의심했는데 지금 제작진이 저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찐 대게가 도착하는 게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되면 진짜로 제가 의심받을 수가 없으니까 또 장난으로 아 제가 보냈으니까 잘 드세요 하지 마시고 진짜 누가 보내셨는지 꼭 좀 저요라고라도 네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너무 감사드린다. 제가 뭐라고. 키토산을 정말 좋아하는 저로서는 너무나 맛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냄새가 아주 흐드러지게 쪄가지고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아이스박스에. 매일매일 진짜 감사할 일 천지고 어쩜 이렇게 먹을 복이 집에도 아직도 이 여러분들이 주신 먹거리들이 냉장고에 한 보따리가 들어있고 박연수님 대게 보낸 사람 저는 아닙니다. 라고 바로 민트의 초코빼님 또 시작이네. 본인이 보내놓고 연기하네. 어? 여러분 그냥 내가 스스로 자작극으로 보낸 걸로 할까? 아니 뭐

0: 무슨 얘기를 해도 이렇게 모함을 받은, 이거 너무 지저분한 싸움이고 이게 매일매일 된다는 것도 놀라울 따름입니다. 자, 검색 퀴즈. 오늘도 여러분께 황제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검색 퀴즈 말씀드릴게요. 녹색 검색창에 황제 파워 검색하시면 여름 썸네일이 보입니다. 수박 먹고 있는 팡디도 보이는데, 수박 먹고 있는 팡디 배꼽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1번 배꼽 보인다, 2번 배꼽 안 보인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5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티셔츠 너무 감사해. 지금 잘 입고 방송을 하고 있고요. 댁에 보내신 분은 빨리 문자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죽했으면 제작진까지 저를 의심할 지경까지 지금 왔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보냈는지 그래도 감사는 드려야 되니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광고 듣고 와서 출첵할게요. 광고 It's 까꿍.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장길 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국 델리미트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6: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5: 비다샵
6: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5: 비다이렉트샵
6: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5: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7: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8: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9: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8: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1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1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1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전서영님, 장은현님 어서 오십시오. 유지혜님 반갑습니다. 이병우님 그리고 박지윤님까지. Come on! 자, 김태용님. 야, 이거 뭐 빌드업 좋네. 베개 보내려고 티셔츠를 위기로. 어? 캐캐캐캐. 야, 대단하다 진짜. 이런 수사기관 있으면 너무 무서울 것 같네요. 없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대단하네. 송하성님, 어? 그거 오늘 갔어요? 맛있게 드십시오. 근데 저는 아니기는 해요. 제발, 제발 여러분 혼선을 주지 마시고. 자, 대게 보내신 분 찾고 있습니다. 지금 티셔츠는 누군지 실명으로 오셨고, 자, 대게 보내신 분 감사는 해야죠. 오늘도 황제파을 찾아주신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 자, 이대용님 안녕하세요. 저 황제 수산입니다. 아직 대게 카드 대게 값이 결제가 아직 안 됐는데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야, 이 가짜 뉴스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볼게요. 5244님 빵디 직접 대게까지 쪄서 보냈어요. 키토산이 얼마나 먹고 싶은 건지 감도 안 오. 키토산을 굉장히 좋아하는 건 맞지만 제가 찔 시간이 없어요. 쪄서 보내는 것까지 하면 여러분, 근데 이렇게 보내도 인정 아닙니까? It's the dance. 야, 이번에 공방에서 익숙한 아이디들을 직접 만나가지고, 네, 누군지 이렇게 실물을 보니까 더욱 반갑더라고요. 공방에서 뵌 분들 너무 반가웠다구. 차이오사님, 그러네. 자꾸 이상하게 옷을 입고 오니까 이제 빵댕이가 참다 참다가 옷까지 입고 주는구나. 이상한 옷이라뇨. 내 돈 내 산입니다. 황제 방으로 옷도 입혀주시고 먹을 것도 먹여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1: 오늘만 많이 먹고 다음에는 많이 먹지만.
0: 검색 퀴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 검색창에 황제 파워 검색하시면 여름 썸네일이 보입니다. 수박 먹고 있는 빵디도 보일 텐데, 수박 먹고 있는 빵디 배꼽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1번 배꼽 보인다, 2번 배꼽 안 보인다.

이금희님. 오늘 이금희님 나오나요? 아, 지난 공방 때 이금희 니금희냐? 저희가 금을 여러분들께 나눠드렸죠. 달라스에 계신 우리 청취자분이 가져가셨는데 그 이금희가 아닙니다. 이금희 니금희냐? 진짜 금을 얘기하는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이금희 씨, 네, 러브콜 보냅니다.

님 어서 오십시오. 임몸님도 그날 오셨죠. 시그널 언니도 직접 뵙게 돼서 너무 좋았어요. 아니 시그널 언니가 지금 시대 분이 아니신데 오셨다고요? 아니, 시그널 언니를 저도 아직까지 뵌 적이 없는데 임몸님 잘못 보신 것 같은데 시그널 언니는 여기로 올 수가 없습니다. 김세나님 태국 방콕에서도 듣고 있어요. 아, 세나님 어서 오십시오.

정답이고요. 넘어오신 정옥님을 꼬시는데 10분이면 됩니다. 이효리 10 minutes.

상준이 지금 뭐 하시? 자, 빨리 대기실 대기 보내신 분 빨리 문자 주세요. 지금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김상철님, 백미란 출석이요. 아니 근데 김상철님인데 왜 백미란 출석입니까? 여긴 포천인데 비가 장대비로

최영민님까지 입장. 자, 최영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름이 불리셨기 때문에 최영민님께는 부침 요리면과 상원에서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를 선물로 드립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아, 소리 때문에 냄새까지 나는 것 같죠? 자, 그리고 검색 퀴즈 정답도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수박 먹고 있는 팡디 배꼽 보일까 안 보일까? 1번 배꼽 보인다, 2번 안 보인다. 정답은 1번. 1번 배꼽 보인다! 네, 많이 먹어서 이제 배꼽이 보일 수밖에요. 다섯 분 추첨했습니다. 송이지님, 김남진님, 488 하나님, 3812님, 0255님, 콩글레츄레이션! 자, 1부 끝곡 조정석 좋아좋아 준비했고요. 이거 듣고 2부로 넘어갈게요.

0: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철에는 얼음이 가득 든 시원한 음료가 자주 생각납니다. 하지만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면 음료의 맛이 밍밍해지죠. 이런 이유로 남은 음료들은 싱크대나 길가에 쉽게 버려지게 되는데요. 음료엔 당분이나 색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대로 흘려보내게 되면 물 환경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음료는 먹을 만큼만 따라서 먹고 되도록 남기지 않고 끝까지 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1: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2: 자디니 스파 국민 스파 자디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디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1: 싹 관리했더니 혈색이 싹 도네.
2: 스파 자디니 스파.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3: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인쇄 성원에드피아.
2: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0: 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Walk it, walk it. 언제
6: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7: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8: 단백질의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7: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0: 황제 파워 2부가 시작됐습니다.
1: 차례.
0: 자, 2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문자 몇 개만 만나보면서 지금 바로다가 모니터를 읽어보면서 0777님 공방 후기들이 많이 도착을 했다고 해요. 파워 2인데 금요일날 기빨려서 꿀잠 잤잖아요. 아인 신랑은 집에 도착해서 커피까지 빵 터져서 진짜 너무 고마워.

0: 그거 미안하고 너무 웃겼다요. 크크크크. 그때 억지로 끌려온 분이 두 분이 계셨습니다. 호두과자를 주신 분이시군요. 07772. 네.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지금도 먹고 있다는 건 사실. 너무 많이 먹고 있어요. 지금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껴 먹고 있습니다. 김소연님. 출첵 저도 공방 갔다 왔는데 끌고 간 남친이 기빨린다고 주말 내내 힘들어했네요. 크크크. 끌고 간 남친. 그렇다면 팔 부러지신 분이실 거예요. 깁스를 하고 계신 분 한 분 계셨고요. 그 다음 억지로 끌려온 분이 두 분이 계셨습니다. 중간에 금박 옷을 입고 코에 휴지 꽂고 계신 남성분, 안경 낀 분. 그 다음에 팔 깁스 한 분. 이 두 분이 끌려오셨는데 아무래도 깁스 하신 분인 걸로 추정이 되네요. 다른 분들은 부부여가지고. 네, 소연님 우리 남친분 팔 빨리 낫기를. 네, 제가 빈다고 좀 전해주십시오. 보니까 그때 급 못하셔가지고 표정이 굉장히 안 좋으셨던 걸로 네 기억을 합니다. 7097님 빵디 공방 갔다가 친구들이 다 보라를 봤는지 인사 많이 받았습니다. 아니 왜 거기가 있냐고 크크크 그만 까불라고 크크크크
1: 좋았어.
0: 네, 까불러 온 자리니까 까불었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거기는 뭐 꺼드럭 되려고 오는 자리여가지고 아주 그냥 다들 꺼드럭꺼드럭 하시기 잘 꺼드럭 되셨어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도 덕분에. 거기 도서관 분위기면 얼마나 재미가 없었겠습니까. 9552님 빵디 공방 때 맨 앞줄에 앉았던 미니언즈 빵댕입니다. 자리까지 기억나네. 왼쪽 끝줄. 네, 왼쪽 끝 저 끝줄. 공방 때 그 더운 기모 재질 옷 입고 신나게 놀고 집에 가자마자 바로 잤는데 금요일 저녁에 자고 일어났더니 오늘 아침이다요. 그때 뭐 다들 뭐 일어나서 춤추고 난리 부르스를 저희가 추고 자고로 우리 프로그램의 공방은 그래야 한다. 그날 그 불면증 있으신 분들 모여서 한바탕 놀고 나면은 아마 개운하게 주무시고 일어나실 수 있을 것이다. 수면 패턴 제대로 돌려드려 버린다. 저도 그날 의식을 잃었습니다. 다음날 일어났더니 몸이 욱신욱신 거리더라고요. 다들 너무 반가웠고 진짜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제가 이렇게 출첵이라든지 뭐 문자 읽을 때 주로 봤던 번호 아이디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누구누구예요 라고 얘기했을 때 마음속으로 얼마나 기쁜지. 아무튼 다시 한번 참여해주셔서 감사하다, 고마웠다, 덕분이었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2부 신나는 쿵쿵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할게요. 문미정님의 신청곡입니다. 이문세 붉은 노을.

아니 문미정님께서 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이 노래를 신청해 주셨네요. 황재성의 황제 파워를 친구들 그리고 동료들에게 세상에 커피 기프티콘을 보내면서 추천했대요. 커피값만 3만원 나갔지만 기분 좋습니다. 청취율 1위 갑시다. 응원합니다. 건강과 행복 다 가지세요 라면서. 아 이런 분들은 그냥 넘어가면 안됩니다. 이런 분들이야말로 선물을 받아 마땅하다. 황제 파워에서 문미정님께 선물을 드립니다. 역조공해버리죠. 자 미정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이게 또 이번 청취자 아주 든든하네요. 음악 마저 감상하고 쿵쿵따 저 준비하고 있을게요.

빵디, 대게 누가 보낸 건지 밝혀지지 않으면 드시지 않는 건가요? 키키키키. 그러면 샘나겠다요. 빨리 보내주시죠. 여러분 진짜 장난치 기분 아니고 빨리 보내주세요.

출처를 출처가 없는데 저걸 제가 어떻게 먹겠습니까? 지금 되게 가짜 뉴스와 음모론들이 지금 점점 또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이 느낌이 안 좋아요. 제게 쪄서 대기증 보내주신 분, 빨리 제가 보냈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알았지?

0: 자,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2부에는 여러분과 제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끝말잇기 신나는 쿵쿵따 해보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청취자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바로 그런 코너, 삼촌과 함께 끝말잇기를 하는 코너입니다. 어른이들도 너무 좋아하죠. 자, 노래 두 곡이 나가는 동안 여러분 한번 저 한번 교대로, 저 한번 여러분 한번 교대로 세 글자 단어로 끝말잇기 할 겁니다. 쿵쿵따 주문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Careless,
1: 공시 쿵쿵따리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쿵쿵쿵쿵
0: 단어 나갑니다. 스페인 쿵쿵따. 스페인 오늘 새벽에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이 열렸고요. 스페인 대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대 스페인의 결승전이 열렸는데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무적한 대 스페인이 1대0의 승리를 거머쥐면서 이번 북중미 월드컵의 우승 국가가 되었고요. 아르헨티나와 스페인은 월드컵 응원을 가장 오래 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과연 라스댄스의 메시가 있는 아르헨티나가 우승컵을 거머쥘 것이냐, 이것도 관심사 중에 하나였고요. 메시도 참 저 개인적으로 많이 좀 아쉽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축구는 팀전이기 때문에 솔플이 아니에요. 혼자서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세계적인 공격수가 있는 나라, 진짜 와 이런 공격수가 태어났다고. 아르헨티나의 메시, 옛날에 또 메시의 라이벌 호날두, 네 포르투갈, 이 두 나라가 정말 그 세계적인 공격수를 가지고 있지만 나라는 1등을 하지 못했었다. 이 팀전이라서 그렇죠. 네, 개인적으로 메시 호날두를 참 좋아하는데 좀 아쉽습니다. 승리의 여신 스페인으로 향했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쿵쿵따의 단어는 스페인으로 출발했습니다. 인으로 시작하는 세 글자 지금부터 커먼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무료로 이용 가능한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노래 두 곡 들을 동안 할 거예요. 첫 번째 노래는 장세정님의 신청곡입니다. 여자친구 열대야.
2: 지금 이 순간 후회 없이 보여주고 싶어 그저 네 심장에 뛰게 하고 싶어.
0: 신나는 쿵쿵따 스페인 출발했습니다. 자, 어서들 덤비세요. 인으로 시작하는 세 글자

자, 바로 도착을 했습니다. 스페인 쿵쿵따, 인간미 쿵쿵따, 정혜진님께서 인간미로 받아주셨고요. 당연히 이게 따라와야죠. 미더 덕 쿵쿵따. 자, 미더 덕으로 받았습니다. 덕으로 시작하는 세 글자, 컴온. 자, 이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덕으로 시작하는 세 글자. 자,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모르면 주변에 어른들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봤을 때 덕은 근데 문화재 보

내면은 바로인데 거기 좀 어렵나요? 그냥 괜히 미더덕 좋아해서 미더덕 했는데. 자, 덕으로 시작하는 세 글자. 우리 어린이 친구들한테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어려운 거 한 번씩 해봐야 돼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이 문화재가 도착을 할 줄 알았습니다. 미더덕 쿵쿵따 덕수 궁 쿵쿵따 0120님 축하드립니다. 궁 궁댕 이 쿵쿵따. 자 난이도 확 낮췄어요. 2로 시작하는 세 글자. 아, 우리 어린 친구들이 너무 헤맬 것 같아가지고 궁댕이. 네 여러분들의 애칭이기도 하죠. 빵댕이가 바로 궁댕이란 뜻이죠. 궁댕이 쿵쿵따 2로 시작하는 세 글자 컴온.

보라지가 출발했습니다. 지로 시작하는 세계다. 지, 지름신, 지, 지구본, 지 많죠? 그리고 지름신은 진짜 있는 신이 아니죠.

0: 도착했습니다. 도라지 쿵쿵따, 지아 수 쿵쿵따, 김언정님 축하드립니다. 수산물 쿵쿵따, 수산물. 네, 물로 시작하는 세 글자 빨리 보내주세요.
1: 빨리. 앙.
0: 자, 이렇게 신나는 쿵쿵따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까지 받아볼게요. 수산물, 물로 시작하는 세 글자. 자, 스페인 인간미 미더덕 덕수궁 궁뎅이 이무기 기상청 청포도 도라지 지하수 수산물 물놀이. 네, 오나미님까지. 정혜진님, 0120님, 이정희님, 3474님, 김원정님, 오나미님. Congratulations! 자, 요렇게 그럼 스페인으로 출발해서 끝말잇기 해봤습니다. 요걸 이제 메시의 드리블처럼 저희 또 혀 드리블로 쭉 한번 엮어봐야죠. 무지성 스토리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가고 싶은데 인간미 있게 네가 내 티켓까지 끊어주는 게 어떠니? 뭐라고 이 녀석아? 너 참 미더덕 닮아가지고 말도 미더덕같이 하네. 지난번 덕수궁 티켓도 내가 내주지 않았어. 넌 안 되겠다. 궁디팡팡 한번 해야겠어. 이 무기로 널 때려서 기상청에서 비가 올 때까지 때릴 거야. 네 엉덩이가 청포도 색깔이 되면은 그때 그만둘 거야. 너 때문에 소리를 하도 질렀더니 목이 너무 아프다. 도라지 청 좀 갖다 줄래? 이 물이랑 같이 먹어. 이거 지하수 내가 떠왔어. 잠깐만, 물에서 비린내가 왜 나지? 아 미안, 수산물 시장에서 갖고 온 물인가 보다. 잘됐다. 네 얼굴에다가 이걸로 물놀이나 해야겠다 하면서 물을 뿌리며 이 스토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최은지님, 매시요? 매실차나 맛있게 드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한 번도 이렇게 안 막히고 제 뇌를 믿고 뇌에게 선행학습 시키지도 않고 이렇게 바로 쭉쭉 나오는 제 실력,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4475님, 메시 중압감에 야이 녀석아가 너무 빨리 나와버림. 이거 정해진 게 아니에요. 야이 녀석아는 그 도배할 때 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언제 어디서 나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2823님, 야, 아, 엄청 부드럽다. 잘한다. 황재성 최고다. 이것도 약간 영혼이 지금 없고, 아니 2823님 그 문장 부호라도 조금 물결이나 이런 감탄사라도 있었으면 되는데, 아 엄청 부드럽다 점 잘한다 점 황재성 최고다 점으로 백이형님 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가진 게 여기까지입니다. 제 뇌가 무의식 중에 이 컨트롤하기란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너무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싶고요. 아, 3부 거북이의 비행기를 신청해 주셨어요. 1041님, 될 수 있으면 문세윤 한 해의 비행기도 좀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성적이 크게 좋지 않은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1041님께서 거북이 비행기 신청해 주셔서 이걸로 틀어드릴게요. 듣고 3부에서 봐요.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무더운 여름철 꼭 확인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폭염특보죠. 기상청은 체감 온도에 따라 폭염특보를 발령하는데요. 그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하루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와 35도를 넘는 날이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보일 때 각각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가 내려집니다. 특히 농업 현장은 무더위 영향을 많이 받죠.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한낮엔 작업을 멈추고 온열질환 위험이 큰 어르신들은 무리한 작업은 꼭 피하셔야 합니다.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아?
1: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1: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잘 만들었다, 몽젤.
4: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프레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5: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4: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6: 인쇄는 와우프레스.
7: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6: 뉴바옴,
7: 운동할 때도
6: 뉴바옴,
7: 장 건강에도
6: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대학교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0: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1: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0: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치면 파워 FM 황제 파워
1: 오늘 꼭 필요한 선곡 전화로 주문 주시면 저희가 쏴드립니다. 드디어 신청곡 받습니다.

분안동 힐리니 인사드립니다. 저는 운동을 시작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헬스장 가는 날이면 오늘 하루만 쉴까 고민하는 진정한 헬린인데요. 그런 제 눈앞에 나타난 트레이너쌤. 운동에 흥미도 없던 저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응원해주신 덕분에 데드리프트 80kg, 레그프레스 240kg도 성공했습니다. 무거운 걸 딱 들어올리는 순간 도파민이 터지는 기분을 알게 됐어요. 헬스장 가기는 싫지만 막상 헬스장이라서 트레이너쌤이 원판 한 장 더? 하면 어느새 콜하고 있는 저를 발견합니다. 운동 싫어하는 헬린이를 여기까지 성장시켜주시고 내일 칭찬과 응원으로 자신감을 만들어주시는 우리 제임스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제 숨겨진 근수저 DNA 잘 부탁드립니다. 신청곡은 부석순의 파이팅 해야지 신청합니다.

자, 오늘은 도남동 헬리니님의 신청곡 부석순 파이팅해야지 듣고 오셨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가기 힘든 곳, 세상에서 제일 가기 귀찮은 곳 헬스장을 일단 1년 동안 가신 곳 리스펙. It's 대단스. 지금 데드리프트 80kg, 레그프레스 240kg. 아, 이렇게 했을 때 야, 대단하다라고 많이 체감하시는 분들, 이걸 알아먹기만 해도 굉장하시다. 자, 일단 우리가 쌀이 10kg짜리가 있고 20kg짜리가 있고 30kg짜리가 있죠. 30kg짜리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30kg 한가만일걸요, 아마? 30kg가 한가만이 아닙니까? 대부분 아닌가? 80인가요? 아, 30kg짜리가 그 집 현관 앞에 있었을 때 그것 좀 잠깐 옮겨졌을 때 혹시 들어보신 분? 네, 이거를 이제 여자의 몸으로 80kg를 들었다. 네, 이분 저희 집에 모셔서 쌀을 좀 옮기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근력량이 아주 기가 막히시다, 힘이. 그리고 지금 뭐 문자창이 이준희님이 노공감. 아, 여러분 운동 사연에 이렇게까지 차가울 수가 있나요? 공감이 아예 안 된다고. 그 와중에 이제 최은지님, 아니 트레이너 선생님이 얼마나 잘생긴 거죠? 저는 PT는 안 해서 운동하기 너무 싫어요. 저도 지금 제임스 선생님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거의 제임스 본드 수준으로 잘생기지 않았을까. 9552님, 역시 최고의 도파민은 트레이너 외모다요. 네, 그렇군요. 트레이너의 외모. 오현미님께서 사연자인데요. 트레이너 쌤, 제 아들뻘입니다. 네, 참 트레이너 선생님들도 이런 거 보면은 고생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뭐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다들 보면은 선생님들이 몸이 좋으니까 이제 보면은 엄청 멋있기는 하실 텐데 고객들의 취향도 있을 거고. 네, 일단 우리 도남동 헬리니님 뭐 3대 500을 위한 그날까지. 근데 여자분들도 3대 500인가요? 남자분들만 그러는 거 아닌가? 네, 어쨌든 또 목표하신 게 있고 건강 때문에 또 하는 게 사실 가장 근본이니까 우리 헬리니님 황제파워가 꼭 응원하겠고요. 혹시나 몸이 울룩불룩해지셔가지고 바풀을 찍게 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완성된 몸을 저희에게 뽐내주시면 저희가 맞장구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들어온 아주 기쁜 소식이고요. 이제 대게를 보내주신 분이 누군 줄 알았습니다. 감사히 쳐먹겠습니다! 누군지 모르고 끝까지 갔더라면은 큰일 날 뻔했다라는 말씀. 아, 쌀 30kg 없다는 문자가 많이 왔습니까? 아, 제 체감상 그랬나 봅니다. 제가 좀 뻥이 있나 보네요. 최유진님, 아니 쌀이 20kg는 봤어도 30kg 파는 거 못 봤는데. 변인념님, 30kg는 없지 않나요? 다들 여러분, 아, 제가 실수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7912님, 원래는 80kg인데 요즘 쌀가마니는 40kg에

0: 왔어.
1: 감사합니다. 몇 킬로인지 안 보고 항상 옮기니까. 그러면은 20킬로짜리였나? 내가 근력이 그렇게 없나? 아니 이렇게 그 끄트머리 들고 쌀통에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이게 그때가 제일 좀 고통스럽죠. 들고 오는 건 상관없는데 그 이제 실 풀어가지고 땡기면은 드르륵 땡기면은 이게 열리잖아요. 그때 한 톨이라도 안 속게 조심히 이렇게 쌀통으로 소리 나면서 이 쌀 부을 때 그 소리도 참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쌀 한 막 10톨 막 20톨 이렇게 남은 거 그거에 탈탈탈탈탈탈 털어가지고 네. 쌀 30kg 발언은 또 한번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그렇게까지 예민하실지 제가 몰랐네. 몰랐어요. 네. 자, 3부. 지금 이거 들으셔야 됩니다. 3부는 답정너 해볼 겁니다. 광고 나가는 동안 1부, 2부에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단문자 4개를 쏠 겁니다. 단문자 잘 간직하고 있다가 제가 전화드리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제가 부르는 노래를 단문자로 이어주십시오. 광고 듣고 와서 바로 출발합니다. 광고 까꿍.
2: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3: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4: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케어 원해요?
3: 케어원 헤어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원 헤어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원 헤어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4: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5: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4: 노라이벌 랜드마크
5: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6: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의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7: 1533-1566 세라하임.
8: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숙면연구 35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3: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4: 황재성의 황제파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충남 아산시에서 밥맛부터 다른 아산 맑은 쌀 10kg.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주식회사 상과 드레에서 한줌견과 선물 세트. 각질의 고수 한방아라한수에서 묵은 각질 벗기는 필링젤 세트를 드립니다.
5: 언제 변합시오. Let's go! 오후 4시 파워FM 107.7MHz 황재성의 황제파워. 널 좋아해!

0: 오늘의 정답은 정해졌다. 내가 물어보면 아무 말 말고 그 정답만 말하면 된다. 어때? 쉽지? 그럼 게임을 시작해볼까? 자, 다들 제가 보내드린 정답 받으셨습니까? 제가 정답 4개를 보내드렸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여러분들은 제 전화를 받으시면 제가 앞부분 노래를 부를 거고요. 여러분들은 뒷부분을 부르시면 되는데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노래 가사를 말하면 실패. 반드시 저희가 보내드린 정답을 이용해서 노래를 불러주셔야 성공입니다. 자, 띵동 다음이 여러분이 부를 부분이고요. 원곡 부분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큐!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당당하게 걷기를 여러분들이 저희가 보내드린 정답으로 개사해서 불러주시면 됩니다. 자, 원곡이 사실 이게 카라의 곡인데 요즘 리센드가 리메이크를 했죠. 원곡 거의 그대로 리메이크를 했기 때문에 원곡을 한다면 누구나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 제가 어디서나 라고 노래하면 바로 그 다음 부분을 꼭 저희가 보내드린 정답으로 개사를 해서 불러주시라. 전화 받으시면은 바로 라디오 꺼주시고 블루투스 해제해주시고 02로 가는 전화 2시부터 6시까지는 저일 확률이 높으니까 꼭 좀 받아주셔요. 자, 전화를 그럼 바로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1: 고객이 통화 중입니다.
0: 통화 중이면 다음 전화 주세요. 큐.

0: 여보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여기 황재파우입니다.
0: 아, 네, 안녕하세요.
1: 바로 갑니다. 어디서나.
0: 아, 죄송한데 제가 밖에 있어가지고.
1: 아, 까비. 너무 아깝죠. 너무 아깝죠.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실패지만 누군가에게는 다시 기회다. 다시 한번 전화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주세요. 별명이 길었죠? 너무 아쉽습니다. 이거 문자 확인 안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0: 3, 2, 1 여기까지. 다음 방댕이. 다음 방댕이 전화 주세요. 여보세요?
1: 네, 여보세요?
0: 여기 황제파워입니다.
1: 네.
0: 바로 갑니다. 어디서나
1: 당당하게 퇴근.
0: 성공! 성공입니다. 야, 이 원래 가사가 당당하게가 있어가지고 조마조마했는데 성공입니다. 자, 전화를 블루투스 말고 귀로 받아주시고요.
1: 네네.
0: 자, 여보세요?
1: 네, 잠시만요.
0: 네.
1: 제가 네, 잠시만요.
0: 여보슈?
1: 네, 여보세요?
0: 아, 네, 자기소개, 컴온!
1: 네, 저 천안 사는 이든맘입니다.
0: 아, 이든 어머니?
1: 네.
0: 아, 가볍게 성공하셨네요?
1: 너무 떨려요.
0: 아, 왜 떨리십니까?
1: 아니, 진짜 너무 많이 문자를 보냈었는데 처음 돼가지고.
0: 아, 정말요?
1: 네.
0: 아, 그래도 많이 보낸 보람이 있죠? 연결이 돼버렸잖아요.
1: 네네.
0: 아, 지금
1: 진짜
0: 뭐...
1: 될지 몰랐어요.
0: 아, 그러셨어요?
1: 네.
0: 하지만 언젠가 기다리다 보면은 무조건 연결이 됩니다.
1: 아, 그러게요.
0: 오늘 뭐 당당하게 퇴근 중이십니까?
1: 네, 그렇습니다.
0: 아, 그래요? 일찍 가시네요.
1: 아, 네. 애기 픽업하러 가야 돼서.
0: 아, 이든이는 어디 있어요?
1: 학원에 있어요.
0: 무슨 학원입니까?
1: 지금 아마 영어 학원 갈 시간인 것 같은데.
0: 아니 뭐 그 네. 영어 네. 학원 우리 그 네. 어머님들이
1: 네.
0: 과연 이걸 보낼까 말까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1: 아,
0: 어때요?
1: 네네,
0: 이든이는 좀 효과가 있습니까?
1: 네, 제가 영어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서
0: 네.
1: 다른 공부하는 학원은 안 보내도 영어 학원은 꼭 보내야겠다 어릴 때부터.
0: 아, 이게 예, 영어 학원은 돈값을 좀 하나요?
1: 그래도 약간 그 외국인이나 이런 다른 언어를 접하는데 거부감을 느끼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0: 아, 그렇군요. 이든이의 유창한 영어를 위해서 저희가 네. 잉글리시 빔을 이든이에게 쏘도록 하겠습니다. 이든이 어머니.
1: 네.
0: 네, 오늘 하루 행복하시고요. 저희가 예쁜 선물 보내드릴게요.
1: 네, 감사합니다.
0: 잉글리시 빔.

0: Thank you.
1: Bye bye.
0: See you again. 네, 이렇게 이든이 어머니까지. 이든이가 참 고생이 많네요. 네, 하지만 이거 잘 배워놓으면 나중에 또 세계를 돌아다닐 때 너무 편할 겁니다. 자, 다음 빵댕이 전화 연결해볼게요. 전화 주세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영어로 스트레스를 안 받아본 사람이 없죠.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아, 네, 여기 황제파워입니다.
2: 아, 네, 안녕하세요.
0: 저 뒤에 라디오를 꺼주시겠습니까?
2: 네.
0: 네, 많이 긴장하셨나 봐요. 안녕하시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2: 맞습니다.
0: 네, 안녕하시오. 자, 갑니다.
2: 안녕하시오.
0: 어디서나. 여보세요? 아, 안녕하시오가 마지막이었네요. 아, 너무 아깝습니다. 지금 어디서나. 아, 이게 정답만 불러주시면 됐었는데 이거 너무 아쉽고요. 아, 지금 당당하게 퇴근은 공개가 됐습니다. 공개된 걸 다시 얘기하면 안 돼요. 전화 주세요. 이거 빨리빨리 좀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전화 올 줄 아예 모르고 계셔가지고 지금 당황하시는 것 같은데.
3: 네, 여보세요?
0: 네, 네, 반갑습니다. 여기 황제파워입니다.
3: 네.
0: 바로 갑니다. 어디?

0: 자기소개 컴온.
1: 안녕하세요. 인천에 살고 있는 윤우 윤소리 엄마예요.
0: 아, 윤우 윤소리 어머니.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감사합니다.
1: 아, 오늘, 네, 오늘 큰애가 유치원을 쉬어가지고 네. 독방 육아를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말은 좀 잘 듣나요?
1: 네, 말 잘 듣습니다. 아, 근데 왜 아들 오늘... 둘이지만.
0: 아,
1: 네.
0: 아들 둘이에요?
1: 네.
0: 세상에. 몇 살 몇 살이에요?
1: 7살, 4살, 네.
0: 오메, 이거 별 다섯 개가 두 개가 있네요. 별 난이도 별 다섯 개짜리 애들이 두 개가 있네요.
1: 아, 네. 아주 체력이.
0: 네.
1: 체력이 많이 떨어지지만.
0: 아니, 근데 7살, 그래도 형아니까 7살짜리가 좀 4살을 많이 통솔하지 않습니까?
1: 아, 많이 싸웁니다.
0: 아, 싸움이 돼요, 이게?
1: 네. 아, 네. 이제 형아가 기강을 잡기 위해서.
0: 아, 그죠?
1: 네.
0: 예, 서현정님.
1: 아저씨. 안녕하세요.
0: 윤우야, 윤소라, 안녕.
1: 안녕하세요.
0: 아, 어머님이 대답하시지 말고 윤우가 대답해야죠.
1: 윤우야, 안녕하세요. 아, 네, 다 도망다니네요.
0: 아, 네, 뭐 그 나이 때는 충분히 그럴 만합니다. 오늘 저녁은 뭘로 드실 예정입니까?
1: 아, 오늘은 훈제 삼겹살을 먹을 예정입니다.
0: 훈제 삼겹살요?
1: 네.
0: 아니, 이건 또 뭐야? 훈제 삼겹. 아,
1: 네, 훈제 삼겹살 사놓은 게 있는데 네. 그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좀 남겨놨다가 오늘 와, 다 같이 또 먹기로 했습니다.
0: 너무나 맛있겠다. 너무나 맛있겠어. 어머니 네. 오늘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1: 네.
0: 세상에 오늘 연결되신 것도 축하드리고 선물도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1: 아직도 너무 심장이 두근거려요.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너무 저희 매일 듣고 있어요.
0: 아, 그랬어요?
1: 육아 메이트입니다.
0: 육아 친구군요.
1: 네.
0: 아, 육아에 좀 많은 도움이 되죠?
1: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네. 아주 에너지를 제가 듬뿍 받고 있습니다.
0: 아유, 어머니 여기서 이거 듣는 동안만이라도 좀 숨 좀 돌리십시오. 아셨죠?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하루
1: 저 사랑해요.
0: 저도요. 안녕.
1: 네, 안녕.
0: 아, 훈제 삼겹살. 지금 생각해 보니까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아,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싹 예, 어? 불만 나면서 너무 맛있죠? 1000님. 아니, 아들 둘이라고 하면 제발 안타까워하지 좀 마세요. 키울만 해요. 뭐 안타까워한다라기보다도 이거 얼마나 고생스러울까? 약간 좀 힘이 부칠까? 약간 이런 느낌이죠. 네. 일단은 아들 둘이 저희 집이기 때문에 전 저희 집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뭐 생각보다 키울만 하시는군요. 오, 맞아. 제가 좀 그런 게 있죠. 아들 둘이라고 하면은 그래, 아들 둘이건 아들 딸, 아, 일단 전화 주세요. 아들 딸이건 안 힘든 육아가 어딨어. 힘내십시오.
2: 어디 여보세요?
0: 아, 네, 반갑습니다. 여기 황제파워입니다.
2: 아, 네, 안녕하세요.
0: 자, 바로 갑니다. 어디서나
2: 배 뚠뚠하게 걷기. 어?
0: 아, 진짜 개사를 해버리셨네요. 저희가 보내드린 답으로 계산을 해야지 여러분 진짜 계산을 하면 안 됩니다. 진짜 계산은 탈락. 이것도 처음인데요. 배 뚠뚠하게 걷기. 가사는 참 개구지고 좋았으나. 아, 네, 그냥 전화 자동으로 주십시오. 너무 아쉽네요.

0: 자기소개 컴온. 여보세요?
1: 네.
0: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서울 사는 아둘맘입니다.
0: 서울 아둘맘요?
1: 네.
0: 아둘이면 아가 성별이 어떻게 됩니까?
1: 아들이 둘이요.
0: 아, 아들 둘. 그게 아둘이군요.
1: 네. 네.
0: 방금도 아들 둘 맘님하고 통화했었는데.
1: 네.
0: 어머나 세상에. 듣고 계셨어요?
1: 네.
0: 네. 아, 지금 뭐 하고 계셨습니까?
1: 지금 집 앞에 주차하고 라디오 듣고 있어요.
0: 아, 안 들어가시고요?
1: 네.
0: 아, 이게 그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이 개인의 공간은 참 중요하죠. 사적인 네. 공간이 많이 없으시군요.
1: 네.
0: 아, 기다렸다가 가시기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 성공하셔가지고
1: 네.
0: 저희가 선물을 드리게 됐어요.
1: 네, 감사합니다. 네.
0: 제가 항상 그 아들 둘 엄마들을 항상 안타까워한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1: 네.
0: 아, 이게 뭐 혹시 잘못됐나요, 제가?
1: 아니요. 저기 네. 저도 제가 안타까워요.
0: 네, 사실 근데 안 어려운 육아는 없으니까. 우리 아 둘맘님도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안녕.
1: 안녕.
0: 자, 다음 팡댕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2: 여보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여기 황재파입니다. 뒤에 라디오 좀 꺼주시겠습니까?
2: 아, 네.
0: 바로 갑니다. 어디서나
2: 황재성을 응원.
0: 성공! 아주 잘 듣고 계셨습니다. 마지막 하나 남은 답을 당당하게 성공을 하셨어요. 제가 다 속이 시원하네요. 자기소개 컴온!
2: 안녕하세요. 저는 화성 동담에 살고 있는 최윤서라고 합니다.
0: 아, 윤서 씨.
2: 네.
0: 지금 어디서 통화하고 계세요?
2: 저 지금 집에 가고 퇴근하고 가고 있어요.
0: 아, 퇴근길이에요?
2: 네. 어떻게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0: 아, 그죠?
2: 네, 저 방금 그 전화 통화하느라 못 들었거든요.
0: 근데 어떻게 이거를 맞춰주셨지?
2: 근데 혹시 진짜 전화 오면 어떡하지 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그냥
0: 아니 공개
2: 안 했을 것 같아가지고.
0: 이거 안 했을 것 같아서?
2: 네.
0: 황재성 응원을 왜 안 할까요, 사람들이?
2: 음정 맞추기가 좀 어려워서.
0: 아, 그러니까 발음도 약간 이응이 두 개 붙어 있어가지고. 그럼 찍으신 거네요?
2: 네. 근데 저 진짜 전화 올 것 같아가지고.
0: 네.
2: 막 준비하고 있었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못 들어서 진짜 막 원망하고 있었거든요. 뭐 나왔지 이러면서.
0: 만약에 남편분 때문에 이거 못 들었으면
2: 처음 연락 연결돼 봐가지고.
0: 네. 일단 저희가 맞추셔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네, 안전하게 집까지 가세요.
2: 네, 항상 잘 듣고 있을게요.
0: 안녕.
2: 안녕.
0: 자,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면서 4부로 넘어갑니다.

0: 여러분 왔어요. 퇴근 시간이 왔어요. 얼른 얼른 짐 싸고 집에 갈 준비하세요.
1: 남은 일은 내일 하면 돼요.
0: 퇴근길에 그냥 가면 안 돼요. 매일 저녁 6시 박소연의 러브게임 꼭 들어야 돼요.
2: 박소현의 러브게임. 잠깐만요.
1: 나 너무 설레요.
3: 심장을 멈추고 선택한 운명적인 사랑. 뮤지컬 드라큘라. 올여름 그 거부할 수 없는 매혹의 대서사시가 시작된다. 신성로, 김준수, 전동석, 고은성 출연. 지금 공연 중. LG아트센터 서울, LG 시그니처홀. 14세 이상 관람가.
4: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0: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생활정보.
2: 천생연분이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흔히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는 뜻으로 쓰이는데요. 그렇다면 천생이 어떤 뜻인지 알고 계신가요? 천생은 하늘에서 태어났다는 뜻이 아니라 천번의 삶을 뜻한다고 해요. 사람으로 태어나고 죽기를 수없이 반복하는 동안 이어진 소중한 인연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천생연분은 천번의 생을 살아가면서도 계속 인연을 맺게 되는 사이를 말한다고 해요. 옷깃만 스쳐도 300생의 인연이라고 하니 오늘 내 곁에 소중한 사람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유혜영이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아빠, 너네 잘하고 싶은 라디오 있으면 얼마든지 괜찮아. 왜냐면 나는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한 개 부럽지가 않아. 파워 FM 오후 4시 할 거야. 황재성의 황제파워. 너네 잘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난 괜찮아.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전혀 부럽지가 않아. 난 6시에 갈 때 진행시켜."

0: 달려?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6: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5: 워킷 워킷 안전화.
7: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8: 황재성의 황제파워.
9: 일주일치 이 코너 노래를 다 미리 선곡해놨어요. 노래를 사연에 갖다 붙일 거예요. 2026년 7월 20일 주간 황재성.

0: 오늘도 사연 주신 분이
1: 입장하고 계십니다. 선크림을 얼굴에 아주 두껍게 바르셨는데요. 순간 저승사자 출근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네, 사연 받았습니다. 1388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빵디, 오늘 점심으로 삼계탕을 먹으러 갔어요. 식당이 방으로 되어 있어서 신발 벗고 방석에 양반다리 딱 하고 앉았는데요. 세상에, 방석이 어찌나 시원한지, 이거 무슨 쿨매트 방석인가 궁금해서 슬쩍 밑을 봤더니 방석 때문이 아니더라고요. 제 바지 가랑이가 아주 시원하게 깨끔하고 있었습니다. 그 틈으로 에어컨 바람이 숭숭 들어왔으니 시원할 수밖에요. 팬티가 삐죽 나와 있는데도 저만 모르고 있었어요. 같이 간 동료가 셋이나 있었는데 설마 셋 다 못 본 거겠죠? 방디, 전 그냥 못 본 걸로.

오늘은 하루 종일 바지 가랑이를 열고 다니신 1388님의 사연 소개해드렸습니다. 이곳이 시원할 정도면은 어느 정도 찢어졌는지 감도 안 오네요. 예전에 저도 한번 방송도 아닌데 그냥 괜히 신촌을 걷다가 예전 스키니진 유행했을 때 그 진짜 거의 무릎에서 무릎까지 이렇게 U자로 찢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진짜 너무 창피하고 집에 갈 때까지 어떻게 택시 바로 잡아가지고 돈도 없는데 택시 타고 집까지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정도 찢어진 거는 제가 오늘 선곡한 노래 룰라의 연인. 네, 연인 외에는 아무도 이해 못할 겁니다. 지금 1388님 네, 한번 그래도 확인은 해야 되니까 슥 한번 그날 혹시 니들 알았니? 라고 확인은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그 정도 찢어졌는데 아무런 조치도 안 해주고 알려주지 않은 친구들이었다면 한 번씩 혼내십시오. 자, 오늘은 이 노래 연인 아니면 이해할 수 없다 라는 뜻을 담아서 들려드릴게요. 룰라 연인. 룰라

0: 남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까지 우리 모두 달려보자고요. Ladies and gentlemen, brother and sister, grandpa and grandma, dog and cat, coffee and turtle, welcome to WONDERBA!
1: 쏟아지는 비를 뚫고 월류패를 달려온 당신! 월류패 광장에 세워진 초대형 우산 안으로 들어오세요. Come on! 비가 와도 좋다. 여기 월류패! 전 은전에 신나게 퇴근해보자꾸나. 퇴근길에 비 끄쳐서 다행.

혹시 제가 아는 형님이실까요? 조영감님. 퇴직 중인데 오랜만에 회사 동료들 보러 갑니다. 직원들 근황 덕후 신나게 하고 올게요. 네, 오랜만에 보러 가는 거 야무지게 놀다 오십시오. 아, 오늘 제 마이크가 살짝 저한테는 먹먹하게 들리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나오는 거 맞나요? 밖엔 나오고 있나요?

박경진님, 남편 회사에서 월드컵 내기했대요. 남편만 스페인에서 30만원 벌어온다네요. 법동이 남편 칭찬해 칭찬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여러분께 커피 도넛 세트를 10개를 쏜다고 합니다. 아, 오늘 청취율 조사 마지막 날이라서 우리 축제의 끝을 커피와 도넛을 원래 하나씩 쏘는 건데 두 개를 같이 묶어서 쏴버린다고 합니다. 자, 황제 빔을 잡아라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요? 갑니다. 3, 2, 1. 자, 지금 이 레이저에 맞춰서 문자를 보내주신 분 선물 드려버립니다. 다음 곡입니다. 쿨 슬퍼지려 하기 전에. 자, 전송 버튼에 다시 한번 손 올리시고 다시 갑니다. 5, 4, 3, 2, 1. 소가띠.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고 다시 한번 쏴버립니다. 갈게요. 전송 버튼에 손가락 올리시고 5, 4, 3, 2, 1. 땅곡입니다. 쿨 슬퍼지려 하기 전에 슬퍼

더 갑니다. 5, 4, 3, 2, 1. 자, 이거 절대 감각이 중요하겠죠. 이 리듬을 5, 4, 3, 2, 1. 요 레이저 박자를 잘 세.

0: 저도 혼자 사무실에 황제파워 틀어놓고 퇴근을 기다립니다. 유도님 아주 잘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 황제파워 월미팬 타임 만나면 무조건 흔들어 제끼에. 자 그리고 문연화님도 Congratulations! 1476님 비 맞을 거야. 내가 맞을 거야. 자 누구든 맞으십시오. 자 이번에는 굉장히 빠르게 빔을 쏘겠습니다. 2초만 될 거예요. 2, 1 하고 바로 쏠 겁니다. 갑니다. 2, 1. 자 이렇게 원칙적으로 박자를 쪼개면서 여러분들께 커피와 도넛 쿠폰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방송이 세상에 어딨어. 감독님이 미쳤어요. 커피 도넛 10개 세트 창고 개방출. 공이사인님 까비 빔 방금 나 스침. 자 과연 공이사인님이 받았을까요? 김준영님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넉넉하게 준비하시라고 다시 전동 버튼에 손 올리시고 10초 세게 10 그러니까 전동 버튼 누르고 나서 도착하는 시간까지 계산해야 돼요. 10 9 8 7 6 5 4 3, 2, 1. What the you? 자, 6820님. 저기 봉천동 쪽으로 좀 잘 조준 좀 해봐요. 봉천동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동네입니다. 맛집이 여기가 은근히 많아요. 자, 좋습니다. 봉천동 갑니다. 5초 셀게요, 5초. 자, 6820님. 전송 버튼 올려놓으세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 커피 가져간 사람이 진짜 힘들던데. 청취자가 너무 많아서 갑니다. 5, 4, 3, 2, 1. 자, 봉천동에 쐈습니다. 과연 관악구인가요? 관악구? 어느새 월미패 끝곡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커피 앤 도넛의 주인공 4561님 변비지님 Congratulations!
1: 월미패가 너무 재밌어요.
0: 어때요? 월미패도 신나버리는데 상품을 마구마구 뿌려버리니까 더 신나버리죠. 헤이! 커피 도넛 이벤트는 계속됩니다. 지금 월미팩 끝곡이 흘러나오고 있고요. REF 고요 속의 외침으로 다음 커피 도넛 출발합니다. 5, 4, 3, 2, 1. 4350

쿠폰 뿌리는 거는 특산품이라고 할 수 있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문자 타이밍만 맞춰서 보내면 됩니다. 이거보다 어떻게 더 쉽게 선물을 가져가니? 자, 또 다시 갑니다. 5, 4, 아 잠깐만요. 박동주님 여기 제주도인데 빔 좀 맞아보자. 오케이, 어디로 갈지 일단 뿌립니다. 5, 4, 3, 2, 1. 자, 내 마음 속에 박규영님, 8964님, 고블레츄레이션! 자, 다시 갑니다. 커피와 도넛 쿠폰! 자, 여러분 제발! 제발! 5, 4, 3, 2, 1! 소가띠!

0: 네, 이쯤에 하면 속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장난 안 칠게요. 다시 갑니다. 3초만 셀게요. 준비했어요? 3, 2, 1. 그냥 커피 도넛이 아니죠. 황제 파워에서 드리는 커피 도넛입니다. 10번째 쿠폰에 최고. 자, 파워 포기하면 안 돼. 이현진님. 이번엔 나다. 7770님. 자, 이 둘 중에 있을까요? 조민주님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5588님도 Congratulations. 원래는 10개까지인데 저희가 좀 더 드려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 진짜 오늘 받아야 된다. 나 제발 커피랑 도넛이 지금 없으면 죽을 것 같아. 제발 방귀, 제발 주세요, 제발. 일하는 분들을 위해서 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5초 셀게요. 진짜 꼭 가져가십시오. 5, 4, 3, 2, 1. 가져가라. 진짜 애낌없이 주는 방송이네요. 쿠폰도 드리고 금도 드리고 어떨 때 빙수도 드리고 웃음과 흥까지 그냥 싹 다 내려버리지 않니?
1: 마음을 빼자. 너무 재밌어요.
0: 1858님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커피 앤 도넛을 여러분께 드려봤습니다. 왜냐, 오늘은 축제의 마지막 날, 청취율 조사 축제의 마지막 날이니깨니. 5718님 형 점액추 해주고 가요. 아,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오늘 점액추는 도저히 안 되겠어요. 훈제 삼겹살로 진행시켜. 들어오기 전에 작가님께서 훈제 삼겹살을 보여줬는데 예전에 어머니가 한번 사오셨던 기억이 있네요. 그때도 굉장히 맛있게 먹었는데 저 삼겹살은 밥에 올려 먹어도 굉장히 맛있다라는 말씀. 자, 다시 한번 쿠폰 주인공 불러드릴게요. 0519님, 이장걸님, 3539님, 문현환님, 김준영님, 그리고 4561님, 변미진님, 박규영님, 8964님, 조민주님, 5588님, 1858님 축하드립니다. 아, 월드컵도 끝나고 청취율 조사도 끝나고 왠지 끝난다니까 조금 섭섭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2026년 여름의 한 챕터가 끝이 나갑니다. 또 지금은 덥지만 가을 오면 또 여름 그리워하겠죠. 저는 내일 3시에 하는 라방부터 달려오겠습니다. 이렇게 또 남은 하루 신나게 맛있게 행복하게 힘마탱. 비 많이 오니까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고요. 오늘 끝곡 조이의 주땜무 준비했습니다. 요거 들으면서 저도 집에 갈게요. 여기까지 끝.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성원 에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 필.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남자가 딸을 찾기 위해
2: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가 되는
3: 아빠 유니버스 액션 드라마
1: SBS 금토 드라마 김부장은 매주 금토 밤 9시 50분 SBS에서 만나요.
4: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5: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6: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7: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8: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7: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8: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복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7: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8: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7: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

빗소리가 후두둑 후두둑 빗길 지나가는 촤 자동차 소리에 물벼락 맞은 사람은 없나 마음이 쓰이고요. 비가 멈추면 맴맴맴맴 기다렸다는 듯 매미들이 울어댑니다. 조용할 틈이 없는 하루. 자칫 소음 같지만 마음의 평화가 깃들면 이 모든 게 여름날의 배경음악입니다. 소란함마저 다정하게 느껴질 만큼 모두가 평화롭길 바랍니다.

0: 자이언티 노래 박수현의 러브게임 월요일 첫 곡이었습니다. 오늘 7월 20일이네요. 오, 1년에 반이 갔다면서 6월 마지막 날 얘기한 것 같은데 또 7월에 반 이상이 지나갔네요. 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고요. 저는 라디오계 소나몰라송 DJ 박소현입니다. 유현일님 오늘 오전 미팅 가는 길에 비가 잠시 그친 틈을 타 매미 3마리가 저마다 각기 다른 목소리로 울어대는데 합창단이 온 줄 알았네요. 7년 동안 자고 일어나 우는 매미의 마음을 잘 알다 보니 나무 위 바라보고 신나게 울어 라고 소리쳤습니다. 이야 낭만 있다. 7년 동안 자고 일어나서 우는 거예요. 저도 이제 촬영을 주말에 하면은 비가 이제 살짝 그쳤을 때 또 촬영을 막 하는데 그때 그 마이크를 타고 들어오는 매미 소리가 엄청 큰 거예요. 진짜 뭐 때로 합창을 하는 것 같은. 야, 근데 7년 동안 땅속에 있다 나와서 한 2주간 우는 거라고 하니까 우리 들어줍시다. 예, 7년을 땅속에 있었다니까. 7118님 우리 동네는 까마귀가 그렇게 울어요. 그런데 까마귀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또 궁금합니다. 그 사람 심리가 그쵸? 아니 왜 매일 울었는데 왜 오늘은 안 울지? 까마귀는 어떻게 까악까악 이건가요? 까마귀 울음소리 어떻게 하는지 까악 그래서 까마귀죠. 자 오늘은 문자 주제가 오늘의 소리입니다. 여러분의 귓가에는 오늘 어떤 소리가 들렸는지 뭐 매미나 까마귀 소리 안 들리고 예 먹는 소리가 들렸을 수도 있어요. 비 오는 날 뭐 이렇게 이렇게 뭐 부치는 소리라는 점 부치는 소리라든가 뭐 여러분의 귓가에는 오늘 생생하게 진짜 들렸던 어떤 소리가 있었는지 자세하게 묘사해서 보내주세요. 오늘의 소리입니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지금 보내주세요. 부장님 짜증내는 소리 이런 거는 안 받아볼게요. 낭만이 너무 깨지지만 그래도 여러분 재미있게 생생하게 보내주시면 제가 읽어는 드립니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받아볼게요. 3, 4부에는 윤지성 박소라 두 분과 함께합니다. 나만 쓰레기야 기대해주세요. 잠깐만요.
1: 글래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래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왕,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배고플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3: 1533-1566 세라하임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6: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다이너마이트 BTS 강혜경님 꺅 BTS다. 라성도 오늘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쇼에 출연한 BTS 공연 보셨나요? 축구에 진심인 아들 따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본 보람이 있습니다. 라고 뭐 한두 분이 아닙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문자를 올려주셔서 오늘 새벽부터 시끄러웠죠. 월드컵 결승전 보느라고 스페인이 16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제 하프타임쇼의 BTS 무대 많은 분들이 또 시청을 하셨네요. 예, 우승컵 시상할 때는 또 배우 정호연 씨가 나왔는데 보셨나요 여러분? 예, 우리 자랑스러운 아티스트들입니다. 박선혜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눈은 감을 수 있어도 귀는 닫을 수가 없죠. 듣기 위해서 태어난 우리들, 지금 귓가엔 무엇이 들리나요? 오늘의 소리. 9814님, 저는 버스기사인데요. 아침 출근 시간에 운행을 하면 잠 덜 깬 학생들의 한숨 소리, 회사원들의 아침부터 업무 전화하는 소리, 화장하시는 여성분들의

화장품 톡톡톡 두드리는 소리. 이야, 별별 소리가 다 들립니다. 밖에서는 비가 내려 창문 옆에 타닥 타닥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도 나고요. 낭만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치열한 아침 버스 풍경입니다. 야, 이분의 문자는 제가 그 화면을 보는 것 같았어요. 이분께 선물 갑니다. 7997님. 월 마감을 앞두고 조바심난 우리 대표님의 볼펜 딸깍거리는 소리요. 하루 종일 초조한지 볼펜을 딸깍딸깍딸깍딸깍 덩달아 제 마음도 조마조마조마조마 이거죠. 제가 지금 이거 하루 종일 들으면 이거 밤에 잘 때 생각나는데 이 소리. 예, 선물 갑니다. 0548님 아빠 아빠 아빠 수학이 넘어 딸의 외침입니다. 요즘 부쩍 말이 늘어서 아빠 아빠 아빠 아빠 너무너무 이뻐 죽겠습니다. 딸 보려고 퇴근하고 후다닥 가고 있네요. 예전에 여러분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아빠 아빠 아빠 막 아버지가 막 너무 좋아하는 정말 최고의 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순간이 즐겨주세요. 이은주님 퇴근 후에 피아노 학원을 다니는데 저는 모차르트 방에서 과수원기를 모차르트 방인데 실제로 내가 연주하는 건 과동구박 당당 과수원길 그리고 옆방의 슈만 방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 남자친구가 베토벤의 운명을 연습하는데 딴딴딴당 이거 덩덩덩덩 이 소리가 너무 부럽네요. 나는 언제쯤 할 수 있을까요? 하고 있네요. 언니 화이팅 해주세요. 아이 따라갈 수 있어요. 지금은 과수원길이지만 예 한 그게 채 그게 보통 체르니 한 30번, 40번 정도 가야 운명 칠 수 있나? 꾸준히 한 뭐 2, 3년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파이팅! 선물 갑니다. 9816님 뚝뚝뚝 뭐지? 이 소리는 소연 언니가 보내준 김치 뜯는 소리입니다.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실비 김치 배달이 왔어요. 남편은 이렇게 매콤한 김치가 있냐며 진작에 사주지 그랬냐며 저를 타박했네요. 맛있게 잘 먹고 주변에도 소연 언니가 준 김치라며 자랑 좀 했습니다. 하하하. 삼겹살에 매콤하니 언니 먹고 싶죠? 인증샷이 왔는데 여러분 침 고여요 지금. 매운 실비김치 삼겹살 여긴 또 두 점을 싸셨네. 전 소식자라 한 점밖에 못 사는데 삼겹살 두 점에 실비김치를 말아서 야 맛있겠다. 여러분 실비김치 러브게임에서도 가니까 여러분 원하시면 원하는 선물도 옆에 좀 괄호하고 적어주세요. 그럼 웬만하면 제가 맞춰서 드리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태연의 들리나요 이어집니다.

태연 드리나요? 이어드렸습니다. 박소정님, 우리 집이 도심 속의 시골이라 논밭이 많아요. 자려고 누우면 개구리가 개굴개굴. 그 소리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소쩍새 우는 소리도 좋고요. 가끔 고라니 우는 소리도 들려요. 도심 속의 시골, 비와도 좋고 눈와도 좋답니다. 옛날에는 이런 소리를 별로 사람들이 그리워하질 않았는데 요즘에는 ASMR이라고 상업적으로 이걸 그냥 따로 듣잖아요. 이런 소리가 너무 그리워서. 야, 근데 그걸 실제로 들을 수 있다니. 이런 헤드폰으로 듣는 게 아니라 실제 내 귀로 들을 수 있다니 너무 부럽습니다. 선물 갑니다. 장지원님, 북북북. 목이 물린 곳 긁는 소리요. 아이랑 산책 나갔다가 8방 물렸네요. 하루 종일 긁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 손에 여기 지금 두 군데 물려가지고 약을 바른 상태예요. 이게 모기가 순식간에 그냥 금방 노출되니까 이렇게 긴 셔츠 같은 거를 이제 에어컨 때문에 입고 나가고 하니까 또 밖에서는 또 이 손등이 물렸어요, 여러분. 손등과 발가락 조심하세요, 여러분. 발가락 이런 데 또 물리더라고요. 0581님, 빗소리 지긋지긋해요. 3일 내내 제가 사는 의성에는 얼마나 물 폭탄이 떨어졌는지. 우리 채소가게 침수되고요. 전기까지 나가버려서 종일 장사도 못하고. 새벽부터 흙탕물 제거하고 피해본 채소 정리하는데 날은 덥죠. 땀은 비 오듯. 앞으로 며칠간 더 가게 청소해야 되는데 현실이 꿈만 같아요. 이야, 정말 문자 읽는데 마음이 몇 번 지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 예, 가게 정리 좀 빨리 잘 돼야 될 텐데 0581님 힘내시라고 선물 갑니다. 소수빈 더 아름다워져 이어드릴 텐데요. 원곡은 성시경이고요. 지금 목소리는 소수빈입니다.

0: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여름철 러닝은 높은 기온과 습도 때문에 체온이 빠르게 오르고 땀 배출량도 많아집니다. 때문에 이 시기에 수분 보충은 갈증을 해소하는 수준을 넘어서 러너의 안전과 부상 방지까지도 연결이 되죠. 실제로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선 무더위 속에서 선수들의 탈수와 열사병 위험을 줄이기 위해 물 보충 휴식 시간이 있는데요. 목이 마르기 전 틈틈이 수분을 보충해주는 것이야말로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러닝을 즐기는 방법입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1: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2: 자디니 스타, 국민 스타 자디니 모두의 스타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디니 스타, 부담 없는 헤드 스타
1: 싹 관리했더니 자디니. 혈색이 싹 도네
2: 스타, 자디니 스타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0: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2: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3: 고릴라 SBS 생활정보.
4: 쌀도 신선식품이라서 갓 도정한 쌀로 갓 지은 밥이 제일 맛있죠. 그렇다면 맛있는 밥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쌀의 품종이 중요합니다. 쌀은 크게 자포니카와 인디카 두 종류인데 한국인은 아밀로스 함량이 비교적 낮은 자포니카 쌀로 지은 찰진 밥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현재 300여 개의 쌀 품종 가운데 농촌진흥청이 최고의 품질로 엄선한 쌀은 단 21가지. 쌀알이 맑고 투명한지 밥을 제

했을 때 모양, 윤기, 풍미가 뛰어난지, 도정 후 온전한 살알이 75% 이상인지, 병충해에 강한지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한다니까요. 쌀에는 과학과 진심이 담겨있는 것 같죠. 이 캠페인은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Sí.전역하고 얼마 안 됐을 무렵, 전에 다니던 성당 청년회 모임에 나갔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와서 그런가, 어색하다야. 뭐가 등산도 하고 뭐 좋잖냐? 너 군대 간 사이에 새로 들어온 사람이 많아서 그래. 꽂아놓은 보리자루 마냥 눈치만 보던 그때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죠. 그날은 등산 모임이었는데 대부분 편한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인 반면 그녀는 빨간 등산 모자에 빨간 등산 점퍼, 등산 양말, 등산화, 배낭까지 전문 등산웨어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습니다. 와, 저 사람 뭐야? 에베레스트 정복하나? 어쨌든 산행이 시작됐습니다. 강원도 최전방 고지에서 군생활을 하다 와서 그런지 이 정도 산쯤이야 식은 죽 먹기였죠. 대열의 선두와 후미를 뛰다시피 오가며 산책하는 기분으로 오르는데, 나 못 가겠어. 힘들어. 프로 등산 패션의 그녀였습니다. 괜찮으세요? 아니야, 안 괜찮아. 아이고, 나는 안 갈래요.
1: 아직 저 3분의 1도 안 왔는데요.
0: 못 가요, 못 가. 아니, 저 신경 쓰지 마시고 가세요, 먼저 가세요.
1: 여기 이러고 있으면 위험한데. 그냥 두고 갈순 없어서 같이 앉아서 쉬었다가 잘 다독여 조금 올라갔다가 다시 좀 쉬었다가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나눴죠. 그녀는 서울에서 자취하며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주말이면 우리와 같은 동네인 인천 본가에 와서 지내다가 월요일이면 다시 서울로 출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등산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한다고 했죠. 옷이라도 잘 갖춰 입으면 좀잘 오를까 하고 이렇게 입고 왔답니다. 그날을 계기로 가까워진 우리는 매주 미사 시간에 마주칠 때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눴죠. 그런데,
2: 야, 너저 여자 조심해라.
1: 조심? 왜?
2: 우리 작년에서 고백했던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근데 단한 명도 안 받아줬어. 얼마나 콧대가 높은지 원.
0: 걱정도 팔자였습니다. 콧대 높은 그녀가 제 고백은 받아줬거든요. 연애를 시작한 우리 일주일에 한번 그녀가 인천 집에 올 때마다 만났고요. 학생 신분이라 용돈이 궁했던 저는 매주 그녀의 집 근처 작은 꽃집에 들러 당시 한 송이에 500원 하는 빨간 장미 한 송이를 사들고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비바람이 불면 행여 꽃대가 꺾일까 싶어 우산을 접고 그 안에 꽃을 고이 모셔두고는 대신 저는 그 비를 고스란히 다 맞았고요. 눈 오는 날에는 두르고 있던 목도리를 풀어 칭칭 꽃을 감싸고 보호했죠. 덕분에 그녀는 매주 월요일마다 제가 선물한 장미꽃을 들고 출근을 했고 다른 직원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흐른 1995년의 봄, 우린 평생을 약속하게 됐고 2년간 꼬박꼬박 찾던 그 꽃집에 이번엔 그녀와 함께 마지막으로 들렀습니다. 아이고, 매주 그 장미꽃 선물 받았던 주인공이 이분이시군.

0: 아이고 축하해요. 둘이 아주 잘 살 거야. 감사합니다.
1: 사장님 장미꽃 한 송이 주세요. 여기 500원이요.
0: 아휴 오늘은 2,000원을 받아야겠는데.
1: 예? 500원 아니고요?
0: 아이고 아이고 꽃값 오른 지가 언젠데 원래도 500원은 아니었어. 처음 왔을 때 꽃 한번 보고 지갑 한번 보고 그러던 게 이뻐서 그냥 500원에 준 거야.
1: 정말 정말 고마우신 사장님. 어쩌면 그 덕에 우리가 30년이 넘도록 예쁘게 잘 살아온 걸지도요.
0: 나만의 러브게임의 법칙. 아직도 내 마음은 그 시절 그대로인데 돌아보니 어느새 60이 코앞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 한 송이를 지키던 그때처럼 노력을 하면 이 사랑 시들지 않겠죠. 오래오래 피어가겠죠. 그러기를 바랍니다.

신인수 장미의 미소를 이어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스토리에 장미 한 송이가 뭐 나오기도 했지만 예전에 여러분 내일은 사랑이라는 드라마에 제가 이제 여자 주인공이었는데 그 내일은 사랑 그 OST였어요.

물고기 장미의 미소가. 근데 지금 이분이 95년도에 연애 2년 차라고 했으니까 오늘 사연 주신 유동은님 93년에 만나신 것 같아요. 제가 그 드라마를 93년 4년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 그 당시 스토리인데 제가 청춘 드라마를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스토리는 매주 장미를 없었어요. 뭐 비 오는 날 뭐 우산에 접어놓고 추운 날 목도리에 넣고 뭐 상상도 못했던 스토리인데 그리고 정말 너무 낭만이 있었어요. 꽃집 그 주인 어떻게 그렇게 학생의 얼굴을 보고 예 500원에 매번 그 꽃집 사장님 덕분에 또 매주 꽃을 선물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촬영한 드라마보다도 그때 그 드라마도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것보다 더 드라마 같은 러브스토리를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이런 러브스토리의 주인공들이 있어요. 예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러브스토리였습니다. 유동은님 정말 최고의 로맨티스트네요. 예, 2년 동안 매주 뭔가를 한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장미꽃 아니라 뭐라도 진짜 어려운 일을 하셨어요. 두 분이 라디오를 듣게 된 지 그리 오래되진 않았는데 우연히 퇴근길에 이 러브게임의 법칙을 들어서 문득 옛 추억이 떠올라서 사연을 보내셨대요. 퇴근길 방황하던 라디오 채널도 이제 러브게임으로 고정이 되었다고 감사드립니다. 유동우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멋진 러브스토리 주셔서 감사드려요. 윤미영님 한 송이라도 좋으니 꽃 좀 받아보고 싶네요. 휴지로 접은 꽃이라도 줘봐라 남편아. 그래도 남편 있잖아요. 윤미영님 남편이 있잖아. 예, 전 남편도 없잖아요. 이거 어떡하냐고. 예, 제가 접어야 될 상황이에요.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예, 유동우님 러브스토리 지금 문자 왔어요. 퇴근 중 운전 중이라 잠깐 차 세우고 듣네요. 난생 처음 보내본 사연인데 우리 사랑만큼 잘 살아보렵니다. 응원 감사해요. 감사드립니다. 유동우님 나중에 고릴라 게시판 한번 들어와 보시면 정말 많은 분들이 낭만적인 러브스토리에 박수와 응원을 보내고 계시거든요. 예, 유동우님 백화점 상품권 갈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러브게임에 종종 문자 보내주세요. 주간베스트 후보에도 오르셨습니다. 박소현의 러브게임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러브게임의 법칙 클릭하시고 그냥 두서 없이 남기셔도 돼요. 여러분 편안하게 그냥 긴 글로 적어주시면 저희가 리라이팅을 또 이제 방송 분량에 맞게 해야 되니까 편안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혁의 소녀 이어드려요.

0: 에릭남이었습니다. 천국의 문 이어드렸어요. 박소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0: 부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3: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2: 비다샵!
3: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2: 비다이렉트샵!
3: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2: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0: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 내 수영장까지
1: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0: 노라이벌 랜드마크
1: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9일 3555 롯데건설
2: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네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7: 단백질의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6: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7: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8: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9: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10: 날씨가 흐려서 기분도 다운되는데 아이오아이 갑자기 들어주세요. 기분 전환 되면 좋겠습니다. 9839-2561-4445님 외에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고요. 잠시 후 3, 4부에는 윤지성, 박소라 함께합니다. 나만 쓰레기야 보는 라디오 들어와주세요.

여름철 필수기기 에어컨에 쓰이는 냉매가스는 위험도가 높은 편은 아니지만 누출된 양이 많을 경우 주변 산소 농도를 낮춰 질식 위험이 커집니다. 이는 산업 현장에서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데요. 현장에서 쓰는 에어컨은 단순한 냉방기기가 아닌

0: 작업 환경을 유지하는 공조 설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조 설비는 주로 기계실이나 냉동 창고 등 밀폐되거나 환기가 제한된 공간에 두기 때문에 산소 감지기도 함께 설치해야 하는데요. 이때 산소 감지기는 단순히 감지만 하는 게 아닌 산소 농도가 낮아질 때 주변 설비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기능까지 갖춰야 비로소 안전이 완전해지는 법입니다. SBS 가스 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 감지기 제조 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1: 장애인을 위한 AI 훈련으로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해보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AI 훈련을 실시합니다. 기초체험부터 취업을 위한 전문과정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AI 훈련을 제공합니다. 공단 훈련센터는 물론 집에서 가까운 전문교육기관에서도 편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AI 시대,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기회. 지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I 훈련에 참여해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1588-151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합니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2: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젤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2: 헐, 몽젤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잘 만들었다, 몽젤.
5: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6: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5: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7: 인쇄는 와우 플러스
8: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7: 뉴바옴
8: 운동할 때도
7: 뉴바옴
8: 장 건강에도
7: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5: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 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행운의 7시 초성 퀴즈. 제가 초성만 알려드립니다. 예상 단어를 보내주세요. 오늘의 초성 기역 시옷. 끼니 사이에 먹는 음식을 말합니다. 달콤한 디저트부터 건강을 생각한 제로젤리나 단백질 과자 같은 이것까지 종류가 다양합니다.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엄마가 챙겨주던 떡볶이나 빵부터 당 충전을 위해 입에 쏙 넣는 초콜릿까지 우리에게 소소한 행복을 주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기억 시옷으로 재미있는 오답도 기대하고 있을게요. 힌트송 나가요.

0: 뉴진스 쿠키 이어드렸습니다. 오늘 정답은 간식이었는데요. 간식은 살았죠. 나만 살죠. 8633님 3010님 간식이요. 저는 젤리를 너무 좋아해서 자꾸 살이 찌고 있어요. 귀엽죠. 아 끊을 순 없고 제로젤리 추천합니다. 제로젤리. 예. 이혜준님까지 세 분께 선물 가고요. 기억시옷으로 고생. 다이어트 때문에 젤리를 끊느라 고생 중이라며 4009님이 고생. 그리고 김문님이 고수. 엄마가 먹어보라고 입에 쓱 넣어준 고수. 왜? 네, 초콜릿은 맛있는데 고수는 왜? 이석희님 국수. 라송 언제 먹여주시나요? 국수요? 먹을 수 있을까요? 예, 먹을 수 있을까요? 이석희님 국수를 그냥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3357님 고소. 안 뽑아주면 고소한다며. 아이고야. 392님 감사.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낸 제 삶에 감사. 여보 야근 얼른 하고 들어와. 야근인데 어떻게 얼른 들어가니? 야근인데. 아이고 참 392님. 자, 이 중에서 이석희님 4009님 두 분께 선물 갑니다. 잠시 후에는 윤지성 박소라 두 분과 함께합니다. 나만 쓰레기야 보는 라디오 꼭 들어와 주세요. 잠깐만요.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장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국 벨리미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3: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 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2: 메디솔라.
4: 지긋지긋 무조맨
5: 디어실 원스야.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 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4: 서울에서 왔습니다.
5: 경남서 왔어요.
4: 아따 반갑소이. 전라도에서 왔어라. 타 지역에서 대구 모빌리티 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최대 1200만 원 지원.
6: 취업하고 지원받고 성장하고 오오.
7: 대구 잡고 쓰리고.
4: 대구 잡고 쓰리고. 9월 30일 마감. 15년.

0: yo me muero por tu amor. Si boné.
1: 맨날 우산 들고 나오는 거 깜빡해서 새로 사고 사고 또 사고 사고 집에 비닐 우산만 10개 넘게 있는 나 나만 그래 나만 쓰레기야.
2: 장마철이라 그런가 맨날 무릎 쓰시고 허리 시큰거리고 하루라도 안 아픈 날이 없는 나 나만 그래 나만 쓰레기야.
1: 애인 친구 동료 심지어 가족에게도 내가 너무 선물처럼 그렇나 내가 너무 양심이 없어 나 느껴질 때 난 이렇게 묻고 싶다.
2: 나만 그래 나만 쓰레기야.
3: 양심 고백하고 선물 받고 힐링하는 시간.

0: 월요일이 힘드신가요? 월요병 퇴치제 두 분 모셨습니다. 예뻐서 쓰러지는 예스 윤지성 박소라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예스. 예스.
0: 아니 비가 이렇게 하루 종일 그냥 네. 아침부터 와가지고
2: 날씨도 우중충하고
0: 그러니까 이렇게 비를 뚫고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 아유, 와야지요.
1: 와야지요.
3: 그럼요.
1: 어떤 와야지요. 자리인데 헤엄을 쳐서라도 와야지요.
0: 왜 그래요.
3: 요트를 타고서라도 와야지요.
0: 아유, 정말 개그맨 예,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3: 아, 저도 가요?
0: 그렇죠. 이 정도면 예. 개그맨이라고 예, 해야죠.
1: 예, 희극인 후배야.
0: 그럼 예, 전혀 위화감이 없잖아요.
1: 전혀 예.
0: 김유정님이 주셨습니다. 요즘 소라언니 개콘을 잘 보고 있는데 연하남과의 플러팅을 볼 때마다 심쿵합니다. 언니 실제로 이상형이 연하남인가요? 아, 이분께 선물 갑니다. 실제와 연기와는 좀 뭐 많이 다를 수 있는데
1: 그렇죠.
0: 예. 근데 그 연기를 보고 많은 분들이 막 두근두근 그러니까, 심쿵.
1: 확실히 이제 연상 연하가 약간 유행인 것 같기도 해요.
0: 네네.
1: 그 연하남에 대한 약간 설렘을 엄청 느끼시더라고요. 객석분들도 무슨 멘트하면 그래서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3: 그러니까, 아, 실제로는 근데 누나는 약간 네. 연하 쪽이세요? 연상 쪽이세요?
0: 연상 쪽 아니에요?
1: 제가 이렇게 확실히 네. 나이가 어렸을 때는 이게 자연스러운 게 연상이었거든요.
0: 항상 연상 스타일이에요. 네.
1: 근데 이제 나이를 좀 먹으니까 네. 연하도
0: 아, 눈에 들어와요?
1: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아. 예. 이게 확실히 제가 나이를 먹으니까
0: 그래.
1: 예.
3: 귀엽지.
1: 저보다 연상이면 조금 많이 이제
3: 많이들 가셨잖아.
1: 예. 많이 올라가게 되니까 예.
3: 많이들 가셨지 뭐.
1: 자꾸 밑을 예. 보게 되더라고요.
0: 그래 사람의 이상형이 예. 그게 달라지니까
3: 달라져요. 예. 오늘 맞아요. 다르고 내일 다르고 예. 그래요.
0: 그러니까 연하남도 눈여겨보고 있답니다.
1: 그럼요,
0: 여러분
1: 너무 감사하죠.
0: 네네. 네. 장은영님이 아니 지성님은 왜 자꾸 여의어 가나요? 나만 살쪄. 지성씨는 그 지금 소년의 초상 연습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3: 어, 그럼요. 오늘도 하고 왔고
1: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살이 빠지나 보다.
0: 그러니까 비가 와도 이렇게 연습을 하러 가야 돼.
1: 프로야 프로 해야지.
3: 안 갈 수가 없어.
1: 그래야지.
0: 해야지. 그러니까.
3: 안 갈 수가 없어. 왜냐면 당장 이제 일주일 진짜 이제 딱 일주일 남아서
0: 일주일 남았습니다.
1: 야, 아 떨리겠다.
0: 소년의 초상 일주일이 맞습니다.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3: 맞아요.
0: 아니 근데 이렇게 비도 오고 연습하고 하면은 좀 힐링 푸드라든지 왜냐면 체중 관리나 이런 것 때문에 네. 많이 막 먹진 못하잖아요. 혹시 뮤지컬 배우들이 좀 거기서 즐겨 먹는 음식 같은 거 있으면
1: 맞다.
0: 좀 알려줘요.
1: 뭐.
0: 힐링
3: 아니요,
0: 푸드
3: 그냥 뭐 엄청 먹어요.
1: 아 그래요?
3: 아, 그래요? 안 먹고는
1: 네, 못해요?
3: 이게 에너지가 안 돼가지고 맞아. 진짜 이게 먹어야 좀 살 것 네. 같아서.
0: 그럼 뭐 먹어요? 주로 그 연습장에서는
3: 주로 이제 저 거기서
0: 뭐 떡볶이
3: 샌드위치도 뭐. 먹고.
0: 샌드위치
1: 간단한 것들
3: 간단하게
1: 그
3: 지하철 샌드위치 것들. 있죠.
0: 네.
3: 지하철 샌드위치도 먹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이제 탄수화물 좀 넣어야 되니까 네. 수제비
0: 야 비오는 날
1: 지하철 샌드에서 바로 수제비로 넘어가네요.
0: 너무 톤이
1: 바로 탄수
0: 톤앤물랑은 안 맞지만
1: 탄수화물,
0: 근데 오늘이랑 맞아요. 오늘 아, 여러분 수제비 추천합니다. 이렇게 비 내리는 날 수제비
3: 들깨 수제비로
0: 오~
3: 들깨 수제비로 먹어야 돼.
1: 너무 걸쭉하고 맛있겠다.
0: 그거 다
1: 배고파.
0: 요즘에 주문되니까
3: 들깨 수제비로 좀 드시고
0: 알겠어요.
3: 손수제비 네네네
1: 쭉쭉 찢어서 넣어 그냥
3: 쭉쭉 찢어가지고 먹는 걸로 해가지고
0: 아 손수제비
3: 네네네.
0: 여러분 추천해드렸어요. 맛있겠다.
1: 저 지금 침 넘어가요.
0: 그러니까
1: 지하철 샌드위치에서는 약간 제가 스스로 약간 네, 그냥 좀 맹맹했는데 네. 수제비에서 약간 가슴 뛰네요. 네, 네.
0: 들깨 수제비. 연하남을 보면 우리가 심장이 뛰어야 되는데 우리는 수제비에
3: 수제비를 보고 뛰어버리잖아.
0: 수제비에 심장이 뛰어.
3: 어떻게 할 거야.
1: 들깨 수제비는
3: 수제비 집 아들을 만나야 돼 뭐.
0: 아 그래도 수제비에 심장이 뛸 거예요.
1: 저도요. 예.
0: 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나만 쓰레기야. 제목은 독하지만 힐링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숨겨져 있던 나의 속물근성, 나의 이중성. 예, 솔직하게 게시판에 양심 고백 긴 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읽어드리고 선물도 갑니다. 첫 번째 사연은 익명을 요청하신 여자분인데요. 화장품 세트 선물로 가고요. 이 여자분이 또 어떤 양심 고백을 남겨주셨는지 함께 읽어드립니다.
4: 저는 사람들 말귀를 잘 못 알아듣습니다. 얼마 전 딸이랑 대화를 하는데
5: 엄마 아이오아이 유정 언니 알지?
4: 어 뭐 너

0: 뭐 편인지 옹해인지 하는 애 아니야?
1: 아, 최애라고 최애. 아, 근데 유정 언니가 이번에 신곡이 나왔는데 나 앨범 하나만 사주면 안 돼?
0: 아, 뭐 그 보자기인지 갑자기인지 그거?
1: 아니, 갑자기는 아이오아이 노래고 유정 언니 솔로곡 나왔거든. 비당의 무기라고.
0: 어, 사극 찍는데?
1: 어? 갑자기 웬 사극?
0: 이무기라며
1: 아, 아니 이무기 아니고 비장의 무기.
0: 뭐 무슨 목이?
1: 아니 비장의 무기 무기. 아니 아무튼 저 마녀소녀 컨셉인데
0: 무슨 뭐, 무슨 방법?
1: 방법? 아니 마법. 아, 어, 됐어. 그냥 내가 용돈 모아 살게. 아.
0: 무슨 가족 오락관도 아니고 그렇게 10분 동안 서로를 답답해하다 대화가 끝이 났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귀가 어두워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요? 아닙니다. 저는 젊었을 때도 똑같았어요. 남편이랑 썸을 탈 때였죠.
2: 소라야, 사귀자.
0: 사귀라고? 뭐가? 너 사기당했어?
2: 아니, 우리 그 만나보자고.
0: 우리 만나이? 너는 생일 지났으니까 23, 나는 22. 갑자기 나이는 왜?
2: 아니, 아이, 그게 아니라 그 좀 연애하자고.
0: 연어회, 연어회 맛있지. 오늘따라 헛소리를 많이 하네. 그렇게 남편의 첫 번째 고백은 실패로 돌아갔고요. 어허. 두 번째, 아이고. 세 번째, 네 번째가 돼서야 겨우 사귈 수 있었습니다. 귀를 팔아 해서 귀도 파보고 청력에 문제가 있는 건가 싶어서 검사도 해봤지만 정상. 어. 이 정도면 내가 아니라 말하는 사람들의 문제인 건가 괜히 의심하는 나. 나만 그래? 나만 쓰레기야?
1: 아, 근데 너무 귀엽다. 소라야 사귀자. 그러니까 사기라고?
0: 사기라고? 너 뭐 사기당했어?
1: 사기당했어? 아니 우리 만나보자고.
2: 만나이?
1: 만나이 왜? 아니 연애하자고. 연어회?
0: 연어회 맛있지.
1: 아, 이거 정말. 아니 그래서 지금 갑자기 비장의 무기 유정씨가 나서 하는 얘긴데 예, 예. 그거 봤어요? 그
2: 어떤
1: 고급
2: 거?
1: 휘발유 넣어봤어요? 이거를 아, 유정씨가 고도 비만이 맞아. 되어봤냐고요? 아, 이렇게 들은
0: 그
1: 거야.
0: 문세윤 선배가 고급 휘발유 넣었어요? 고도 비만이 되어봤냐고요? 그러니까 심하네! 아,
1: 완전 다르게 듣는
0: 네,
1: 거야.
0: 맞아요,
1: 고급
0: 맞아요.
1: 휘발유를 넣어봤냐는데 고도 비만이 되어봤냐고. 그러니까 너무 다른 지금 이 주인공
0: 맞아요, 맞아요.
1: 같아. 근데 마침 그 유정씨 유명한 짤이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오늘 문자 주제는 잘못 들어서 오해가 생긴 경우. 잘못 들었던 에피소드 보내주세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래서 옛날에 라떼는 말이야 무슨 만득인가 뭐 그런 시리즈가 있었어요.
2: 네, 있어요.
1: 아, 맞아요. 그래서 걔는 맨날 말을 못 알아듣는.
2: 못 알아들어.
0: 그 사오정 시리즈 같은 거. 아, 맞아요. 아,
1: 사오정인가 보다. 네, 사오정. 만득이는 뭐지? 나 또 이상한 거 같지 않아?
0: 그거는 이제 요즘 말랑이처럼 이렇게 가지고 노는. 근데 만득이라는
2: 있었어. 만득이도 있었어.
0: 네, 맞아요, 맞아요.
2: 지역별로 달랐을 수도 있어.
1: 그래서 여러분 잘못 알아들었어. 왜냐면 회사에서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
0: 맞아요, 맞아요.
1: 예전에 우리 라디오에 지금은 퇴사하셨는데 그 부장님이셨던 분이 있는데 네. 그분이 귀가 진짜 어두웠어요. 왜냐면 그분 네. 말로는 이 라디오 PD 하면서 청각이 한쪽 뭐 문제가 좀 생겼고 군대에서부터 뭐 문제가 있었다 그랬나 뭐 그랬는데 그분이 진짜 막 정말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막 들으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네. 그 에피소드가 막 여러 개 있었거든요.
0: 맞아요.
1: 그런 거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할 때 또 학교에서 잘 못 알아들어서 생겼던 오해.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기문자 고릴라로 받아보겠습니다. 데일리 스파이스 차우 차우.

0: 델리스파이스 차우차우 이어드렸습니다. 잘 못 들어서 생긴 에피소드 지금부터 이어드립니다. 9909님.
1: 우리 학교 숙형이 누나 유명한 사우정이었습니다. 선배들하고 놀러 갔는데 후배들이 기어 올라서 제일 위에 누나가 심각하게 야 집 앞에 라고 했거든요.
2: 아이고. 근데 심각한 그걸, 상황이야.
1: 네, 근데 그걸 듣고 지금 밥하라고요? 네.
0: 야, 했어요. 집 앞에. 밥해.
1: 약간 집 앞에. 집 앞.
2: 어떻게 그래. 이거 심각한 상황인데.
0: 심각해. 집 앞에.
1: 이건 진짜야. 그러면.
0: 그래. 그럼 밥하라고요? 알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또 군기를 약간 들어가지고.
0: 야, 이분 선물 갑니다. 네. 심각해. 진짜 김문님.
3: 예비 형부 처음 본 날 아웃땡에서 만났습니다. 엄마한테 형부가 아웃땡 사줬어 했더니 엄마가 그랬어요. 어머. 뭔 처음 보는 날 악어백을 사줘? 돈 잘 버나 보지?
0: 그렇네. 아웃땡인데.
1: 아웃땡인데.
0: 아웃백. 악어백이라고.
1: 약간 그러네.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것 같기도 하고.
3: 달라는 거 아니야?
1: 네. 약간 했으면 해서 약간 네. 어머님이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기도 하고.
0: 백현진님.
1: 남편이 진짜 말귀를 못 알아듣는 편이라 병원도 다녀온 적 있어요. 임신 준비 중에 오늘 아들 가지는 날이야! 이랬더니 뭐? 오남이가 아들을 가졌다고? 이러더라고요.
0: 어떡하냐.
1: 근데 오날, 오늘이랑 오남이... 오남이랑은 발음이 오밖에 같은 게 없는데 어떻게.
2: 아니 근데 오남씨가 아들을 그게 그렇게 또
1: 놀랄 일이.
2: 놀랄 일이야 또.
0: 그러니까 네. 잘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말하면서 이게 네. 왜 나한테 얘기를 하지?
1: 거지?
0: 그랬지.
1: 오늘이라고 했는데.
0: 오팔님.
3: 군대에서 야간 보초를 서는데 간부님이 전화 와서 야 지금 지나간 거 뭐냐 하시더라고요. 후임한테 아이 고라니 지나갔다고 보고 드려 했는데 네. 후임이 잘못 듣고 간부님께 호랑이 지나갔다고 해서 부대가 뒤집힌 적 있어.
0: 근데 이런 후임은 아무렇지도 않게 전하잖아요.
1: 맞아. 본인은 뭐 그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0: 고라니 지나갔다. 호랑이 네. 지나갔다.
3: 호랑이 지났습니다.
0: 그러니까
1: 고라니에서 어떻게 호랑이로 바로 점프를 하지?
0: 그러니까 이런 후임 있으면 진짜 네. 많은 사람들이 좀 고생할 네. 수 있어요.
1: 그렇죠. 잘못된 정보로.
0: 그렇지. 네. 이분께 선물 갑니다. 네. 5990님

0: 남편이 옆구리에 살찐 것 같다고 하길래 버럭 화를 냈는데요. 에? 근데 알고 보니 옆으로 살짝 가라는 말이었어요.
1: 옆으로
2: 살짝 가. 옆으로 살짝 가. 옆구리 찐 것 같아. 이렇게.
0: 옆으로 살짝 가. 옆구리 살쪘어. 약간 이렇게 들릴 법하네요. 네. 네.

0: 인가 하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가수 중에 황치열이라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1: 아 황치열님을 한치회 아,
0: 한치회하고 약간 회
1: 하다하다 한치회 어. 팬클럽이
2: 맞아 맞아
0: 야, 거기서 저 라이브 숭어회 해가지고 광어회라
1: 네.
2: 여기 청원 아저씨 분들도 네. 가끔씩 이제 아이돌 이름이 다 영어고 막 이러니까
1: 아, 맞아.
2: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맞아요. 인지하고
0: 있어요,
2: 예
0: 있어요.
2: 오, 오늘 누구 온다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 오늘 한치회가 온대요 네. 누구야 그럼 나중에 황치열 씨가 오고
0: 맞아요, 맞아요.
2: 막 이런 식이야 오, 그거 많이, 그런 실수가 많이 나 왜냐면 이 이어폰으로 듣고 전달을 하니까
1: 맞아.
2: 그게 좀 잘 안 들리는 네. 경우가 있어요. 6048님
1: 사무실 먼지가 많아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 민원인에게 뭘 발급해드리고 비염 있냐고 해서 네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요 하면서 대답했는데 아. 비용 있어요? 아. 라고 하신 거더라고요.
2: 그래 비용이 있어.
1: 맞아.
0: 아 그런데 옛날에 우리 막 마스크 산창 쓰던 시절에도
2: 진짜로.
0: 저도 잘 사실
2: 맞아.
0: 입모양으로 많이 확인하는 경우도
2: 맞아.
0: 크잖아.
1: 맞아.
0: 진짜 못 알아듣겠는
2: 어.
0: 거야.
2: 근데 안 들려 진짜.
0: 안 들려 진짜.
1: 이게 소리도 이 마스크에 막혀서 약간 웅웅거리고 어. 하니까
2: 맞아.
1: 계속 약간
0: 와 저기다 진짜 그 진짜 못 알아들었어.
2: 어, 그리고 우리도 입모양을 보면서 좀 추측을
1: 맞아.
2: 해야 되는데
1: 맞아.
2: 그걸 막아버리니까
0: 진짜 안 돼.
1: 어떤 뉘앙스로 말하는지 표정도 잘 안 보이고
0: 어, 표정도 안 보이고 네,
2: 맞아. 그 힘들었던 때가 힘들었어. 있었어요.
0: 네. 맞아.
2: 1722님
0: 회사에서 초등학교 3학년짜리 큰애랑 통화하는데 천진난만하게 아빠 나 피똥 쌌다? 저는 너무 놀라서 왜 무슨 일이야? 라며 좆대를 준비 중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필통을 산 거였어요.
2: 아빠 나 필통 샀다?
1: 아
2: 이거는 잘못 들을 만해.
1: 애기가 또 발음이 아빠 나 피통 샀다? 하면
2: 어, 그치. 어,
1: 피통 샀다처럼 어, 들리네.
2: 그렇게 들려요. 어, 이분께도 선물 갑니다. 박선혜 여러분 게임 잠시 후 4부 이어집니다.

심장을 멈추고 선택한 운명적인 사랑. 뮤지컬 드라큘라. 올여름 그 거부할 수 없는 매혹의 대서사시가 시작된다. 신성로, 김준수, 전동석, 고은성 출연. 지금 공연 중. LG아트센터 서울, LG시그니처홀. 14세 이상 관람가.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우리 친구 이번 여름방학에 해보고 싶은 거 있어요?
1: 저는 이번 방학에 댄스를 배워보고 싶어요. 평소에 학교 가느라 공부하느라 제가 배워보고 싶은 걸 못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번 방학에 댄스를 배워서 친구들 앞에서 춰보고 싶어요.
2: 저는 여행에 가고 싶어요. 바다에서 수영하고 싶어요. 오빠가 중학생이라 공부하느라 주말에도 가족 여행을 자주 못 갔거든요. 그래서 방학 때는 가족들이랑 길게 여행 가서 추억을 많이 쌓았으면 좋겠어요.
3: 아이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보다 하고 싶었던 걸 해냈을 때 더 큰 뿌듯함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이번 방학 가족과 함께 알차고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리포터 이재한이었습니다. 박소연의 라.

0: 소연의 러브 게임. 박소연의 러브 게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윤지성, 박소라, 예뻐서 쓰러지는 두 분과 아우 저렇게 맞춘 듯이 난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이거 생각날 때마다 이벤트를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부위와 쓰러지는 이런 타이밍을 그냥 겪는 줄로 보고 놀라워요. 하는 거예요?
1: 저도 사실 그냥 저 카메라만 보고 하는데 옆에서 네. 그 인기척이 느껴질 때 약간 네. 놀라워요.
0: 그렇죠.
2: 그 인기척이 좋아요. 아,
0: 근데 그 인기척을 보고 여러분 딱딱 맞춰 둘이. 너무 신기하게.
2: 왜냐면 또 이렇게 먹고 살려면은요. 이게 눈을 한시적으로 이 흰자로도 세상을 봐야 돼요.
1: 그럼. 그리고 이제 같은 목표를 향해 가다
2: 같은
1: 보니까
2: 같은 목표를 향해 가다 보니까 우리가
1: 목표가 같아지면 이제 에너지가 같아지죠.
0: 정말 너무 힘들다 진짜. 두 분 진짜 대단하다. 더 편하게 해요. 편하게.
2: 이래야 살아남아.
1: 맞아요.
0: 정말. 오늘은 잘 못 들어서 생긴 에피소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박혜은님이 주셨어요.
1: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 어? 이거 오, 노래
0: 야,
1: 부르는데
0: 야, 이거 멜로 이거 가사 한 보고 어떻게 알았어요?
1: 이거 너무 유명한 노래잖아요. 이 부분이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
0: 난 이거 글만 보고 몰랐어요.
2: 아 진짜.
1: 근데 이제 밑에 상처를 씻어줄 사람 어디 없냐? 라고 묻던 아빠가 기억이 나요.
0: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네, 상처 씻어줄 사람.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거 예전에 한창 이런 걸로 많이
0: 있었어요. 옛날에 뭐 닭고기 아줌마 닭고기, 맞아요. 다 포기하지만.
1: 다 포기하지만.
0: 근데 다 포기하지만 이게 닭고기 아줌마 아줌마로 들려요.
1: 맞아요, 맞아요. 닭고기 아줌마.
0: 그리고 옛날에 누구였지? 그 심쿵이 할 때 뭐 빠네 빠네 빠네 했어요. 그죠?
1: 빠네 버렸어요.
0: 근데 그거를 누구야? 홍현희 씨가 바닷바람 빠졌어요. 바람. 그래서 바닷바람이라며.
1: 막 들리는 대로 하다 보면.
2: 들리는 대로.
0: 맞아. 이치미도 있잖아. 네. 이치미. 요즘에 아일랜드 이치미.
2: 저는 이치미 노래 듣다가 답답 놓치라 그래가지고 저도 제가 잘못 알아들은 줄 알고 가사를 황급했는데 정말 답답 넙치가 없더라고. 내가 잘못 알아들은 게 아니고
1: 답답 넙치라는
2: 답답 넙치라는 가사가
0: 소주 마이 선녀 바이 소주 마이
1: 맞아요, 맞아요, 진짜. 그래. 소주 마이 선녀 바이
0: 그렇게 들려, 맞아, 맞아. 그렇게 들려. 있어요, 있어요. 맞아요. 1535님
3: 군청 근무할 때 일입니다.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부군수입니다. 예? 보건소라고요? 아니, 부군수입니다. 엄청 당황했었답니다.
0: 부군수입니다 하니까 보건소라고요?
1: 그렇게 들을 것 같아요.
3: 있어요, 있어요.
0: 부군수면 엄청 높은 직일 텐데 부군수입니다. 군수 바로 밑에 부군수입니다. 보건소라고요?
1: 보건소라고요?
0: 네, 선물
3: 아니요,
0: 갑니다.
3: 부군수라고요.
0: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왜요?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 이분이 선물 가고요. 응원해님 주셨습니다.
4: 저는 충청도가 시댁인데요. 처음에 시할머님 얘기를 잘 못 알아들었어요. 할머니께서 밭에 가서 줄 좀 가져와 이러셨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줄이 없는 거예요.
0: 뭐야, 줄이?
4: 열심히 밭을 뒤져봐도 줄이 없어서 그냥 들어왔더니 할머니께서 뭐요? 밭에 있는 게 죄다 줄인디? 하고 나가시더니 부추를 뜯으시더라고요.
0: 부추.
4: 충청도 사투리로 부추가 줄이더라고요.
0: 그러니까 이거는 줄임말에다가 사투리가 다 합쳐지니까 못 알아듣지.
1: 저 충청도 사람인데 몰랐어요.
2: 아니 근데 저도 충청도 저번에 갔다가 한번 이제 아빠가 할아버지 모짜리를 이제 알아봐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제가 급하게 갔어요. 이 정말 스케줄을 지금 급하게 갔는데 너무 할아버지는 이렇게 일을 이렇게 다 하는데 이게 이렇게 묘짜리를 알아보는 그 분위기 아닌 거예요.
0: 너무 정정하셔.
2: 너무 정정한 게 문제는 그냥 막 이렇게
0: 너무 기쁘게
2: 막 그냥 이렇게 밭을 막 다 메꾸고 있는 거에서 알고 봤더니 나는 이제 할아버지 묘짜리인 줄 알고 막 너무 이렇게 약간 눈치 보고 갔는데 그게 아니고 모짜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밭을 가는 그런
0: 모짜리인데
2: 나 혼자 가서 막 혼자 할아버지 막 이러면서
1: 벌써 묘짜리
2: 벌써
1: 청정하신데 남자 보내는데
2: 그 제가 그래가지고
0: 그래 여러분 이게 귀가 나이랑 맞아. 상관이 없어요. 젊은 처자들도 귀가
1: 맞아
0: 그러니까 이게 나이와
1: 안 쓰는 단어면 확실히 어려워요.
0: 나이 상관없어요. 우리도 여기에 영파씨가 왔는데 영탁씨 왔다는 거야. 그래갖고 뭐 아니 영탁씨가 왔다고 난리났는데
2: 저기 힙합그룹
0: 힙합그룹 영파씨 영파씨가 왔다고 DSP 영파씨 근데 계속 우리 매니저 영탁 씨 왔대. 영탁 씨. 아 이래요. 다 그래요. 0320님.
5: 저희 어머니가 전라도 분이신데요. 송편을 택배로 보내시곤 송편이 굵냐라고 말씀하셨길래
0: 네네.
5: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소변이 굵냐로 알아듣고 아 뭐 그런 걸 물어보시나 했어요.
0: 송편을 소변으로.
1: 네. 네. 송편을 굵냐.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알이 굵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5: 송편이
1: 거죠?
5: 좀 크디 이런 건데.
0: 소변이 궁냐로 송편이 궁냐 소변이 궁냐 아는경님
4: 친구와 약속을 했는데 제가 병원 다녀오느라 좀 늦었거든요.

0: 친구가 왜 이렇게 늦었냐고 해서 아 접종하고 왔다고 하니까 뭐? 접신하고 왔다고?
1: 앞에만 들어. 앞에만 들어.
0: 하더라고요. 정말 접종이랑 접신은 살짝 다른데 접만 들으셨.
2: 그러니까 다른 분이 오신 거잖아. 네, 접신하고 오셨으면.
0: 그렇지, 그렇지. 다른 분이 오신 거죠.
1: 아, 그래서 오늘처럼 여러분 이렇게 또 비 내리고 이러면 귀가 더 안 들려요.
2: 안 들려, 안 들려. 빗소리 때문에 안 들려.
0: 맞아, 맞아.
1: 알죠. 그래서 네. 너무 저 실망하지 마시고 재미있는 에피 있으면 적어두셨다가 러브게임에 또 보내주세요. 예. 다음 사연은 익명을 요청하신 남자분의 양심 고백입니다. 세제 세트 선물로 가고요. 어떤 양심 고백인지 함께 읽어드려요.
3: 우리 부서엔 반년 전에 입사한 신입이 있습니다. 스펙도 좋고요. 인상도 좋고 다 좋은데요. 문제는 융통성이 없어도 너무 없다는 겁니다. 아... 하루는 아침부터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신입을 발견해서 제가 먼저 말을 걸었죠. 좋은 아침! 아유 소라씨 어디 아파? 표정 왜 이렇게 굳어있어?
0: 아 그게 출근하면서 본부장님을 만났는데 시간 될 때 차 한잔 하자고 하셔서요.
3: 아 그 정확한 날짜는 말씀을 안 하셨고
0: 네 이번 주 중이라고는 하셨는데 언제라고는
3: 그럼 뭐 본부장님이 시간 되실 때 부르겠지. 아 맞다 그 어제 맡긴 보고서 이따 좀 줄 수 있을까?
0: 아 제가 지금은 좀 바빠서
3: 바쁘다고? 뭐가?
0: 그 본부장님이 언제 부르실지 몰라서 대기해야 될 것 같아서요.
3: 아 그러니까 소라씨 그 당장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미리 언제 만나자 말씀을 해주시겠지. 그 이따 오후에 그 김대리랑 외근 가는 거 알고 있지?
0: 아, 그 오후에 본부장님이 부르시면 저 어떡하죠?
3: 아, 외근 나갔다고 하면 소라 씨 나중에 부르시겠지. 그리고 소라 씨, 그거 그냥 한 말일 수도 있으니까 아...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 이때부터 어딘가 쎄하다 싶었는데요. 며칠 전 소라 씨 점심 먹으러 가자.
0: 아, 저는 못 먹을 것 같습니다.
3: 응? 왜 아까 일 다 끝내지 않았어?
0: 그게 아침에 부장님께서 하반기 휴가 계획 알려달라고 하셨잖아요.
3: 그랬지. 근데 그게 왜?
0: 근데 부장님이 가능한 빨리 알려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휴가 계획을 빨리 좀 짜야 될 것 같습니다.
3: 아 근데 가능한이라고 했지 소라 씨 지금 당장이라고 한 건 아니니까 괜찮아. 이번 달 안에만 말씀을 드리면 되고 밥은 먹고 일을 해야지. 얼른 가자.
0: 아 근데 저는 최대한 빨리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3: 소라 씨. 아. 늘 이런 식입니다. 융통성 제로인 신입 때문에 점점 성격이 삐뚤어지는 나만 그래 나만 쓰레기야.
1: 이런 스타일이 있어요. 아, 있어요. 이런 분들은 그냥 밥을 굶어도 빨리 아니야. 그냥 그 숙제 내듯이 내고 마음이 편한 게 나니까 맞아. 밥을 굶으면서 일을 하는
0: 거야. 맞아 맞아. 자기 마음이 그게 불편하잖아.
1: 어떡하냐.
0: 이거 약간 영업 맞아요. 그런 게 있어요. 맞아.
1: 이게 문자 주제 여러분 오늘 융통성 제로인 사람들 보내주세요. 원칙을 지나치게 아니 이 정도로 고수한다고 이런 분들 융통성 없는 사람 때문에 내가 괴물이 되었던 내가 나빠졌던 경험담을 받겠습니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받아볼게요. 만약에 룸메이트를 하나 해야 되는데 한 명 해야 되는데 원칙을 이렇게 고수하는 이런 융통성 없는 사람과 규칙이라고는 또 1도 없어.
0: 너무 극단적이다.
1: 정말 융통성 떠나서 그냥 개념이 없어. 자유로운 영혼이야. 두 분 중에 한 명은 누가 더 나아요?
2: 저라면 저는 규칙을 지나치게 고수하는 사람.
1: 저 융통성 없는 사람이 나.
2: 왜냐면은 제가 그건 원칙을 너무 지나치게 지키면 제가 바뀌면 되잖아요.
0: 그치, 그치.
2: 근데 뭔가 규칙이 없으면 내가 뭔가 알려줘야 되잖아.
0: 근데 너무 그게 힘들어.
2: 내가 너무 스트레스.
0: 맞아. 그리고 이제 규칙을 지키는 편이 마음이 편하죠.
2: 왜냐면 내가 규칙을 지키는 편이니까 나도.
0: 너무 자유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맞춰야 될지 모르니까 오히려 그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1: 그래서
2: 잡으면 이렇게 막 여기 잡으면 이렇게 피하고 여기 잡으면 이렇게 피해.
0: 맞아.
1: 그럼 여러분 오늘 한번 문자 받아봅시다. 예. 이제 고스들이 또 와줄 테니까.
0: 그쵸.
1: 네. 부장님 바라기네요. 이하림님이 주셨는데 이분은 부장님뿐 아니라 집에서는 맞아. 엄마 바라기.
0: 이런 분들은 막 요리 같은 거 할 때도
1: 완벽하게
0: 뭐 한 숟가락 뭐 10g 이런 거 안 맞으면 싹 다 다시 하고 다시 버리고 하시고
2: 맞아.
1: 그리고 네. 재료 중에 뭐 예를 들면 부재료가 없으면 우린 그냥 하잖아요. 네. 이분들은 다 사다가 해야 돼. 싹 다.
0: 그러느라 하루 다 가.
1: 그러니까. 아 얘기 들으니까 피곤하긴 하네요.
0: 그러니까요.
1: 리쌍과 알리가 함께합니다. 내가 웃는 게 아니야.

0: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리쌍알리. 홍순영님이 제가 리쌍알리 했더니 아일레스 들었대요.
1: 아 리쌍과 아일리.
2: 리쌍과 아일리.
0: 아일리.
1: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It's me.
0: It's me.
1: 약간 이런 느낌.
0: 아 리쌍과 아일리. 다른 노래. 근데 리쌍과 아일리스로. 어 그렇게 들을 수도 있네요. 느낌이 너무 다르긴 하지만. 7576님 주셨습니다.
1: 중1 아들 선생님이 급식 한 톨도 남기지 말라고 했다고 꾸역꾸역 다 먹다가 집에 와서 저녁을 굶었어요. 중1이 왜 그러냐.
0: 이거는 약간 부모님의 피도 있어. 타구나.
1: 착해서 그래.
0: 그래 이걸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2: 있어요?
0: 김혜웅님.
2: 유통기한 하루 지난 우유, 요거트 같은 음식들 다 버리는 제 동생이요.
1: 아까워.
2: 좀 지나도 먹을 수 있다고 멀쩡하다고 유통기한 하루 지났다고 다 버리지 마.
0: 보통 하루 이틀 지나도 먹거든요.
1: 그죠. 왜냐면 아예 개봉을 안 했으면 사실 냉장고에만 계속 있었으면 사실은 그냥 먹거든요.
2: 이 유통기한은 소비기한인 거예요. 그래서 유통기한이랑 소비기한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0: 맞아. 근데 이거 그냥 하루만 지나면 싹 다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1: 맞아.
0: 장은비님.
1: 제 남편이요. 바나나 한 개 사오라고 했더니 동네 다 돌아서 진짜 딸랑 한 개 사왔어요. 보통 한 송이 사오지 않나요? 대단하다 대단해.
0: 아니 근데 이거는 바나나 한 개라 그러니까 한 개 산 거지. 그러니까. 그냥 바나나 사다 줘 했으면 송이 사왔겠죠.
2: 근데 한 송이도 대단하다. 왜냐면 편의점만 가도
0: 두 개가
2: 기본인데.
1: 그렇죠. 맞아요. 어떻게 또 한 송이를 구하셨네.
2: 아니 한 송이 드신 거
0: 오다가?
2: 오다가 하나 먹었네.
1: 아니 지나가다 하나 뜯으셨나 보다.
2: 그래?
1: 좌판에 있는 거 하나 뜯으셨나
2: 보다.
0: 장은빈님 이래가지고 오해가 생기고 이래가지고 말이 퍼져.

0: 드리는 거예요. 예, 이분께 선물 갑니다. 장은비님. 이미정님.
1: 우리 신랑이요. 너무 융통성이 없습니다. 라면을 하나 끓여도 타이머 재고 끓여요. 배고파 죽어요. 그냥 삶이 대충이란 게 없어요.
0: 그래요. 우리 아버지도 그 타이머를 맞추시더라고요.
2: 제 동생도 그래요.
1: 진짜?
0: 꽤 있어. 꽤.
3: 그러니까 만두 같은 걸 삶을 때도 어떤 그런 나와 있는 거에 정확한 그 시간을 타이머로 해놓고 하더라고요.
0: 아니 저도 근데 그건 그래요. 정확히 그래요? 맞춰요.
1: 저는 요리는 무조건 눈대중.
3: 저도 그냥 다 찔러보고 눈으로 와서 익었나 하면 끄고 약간 이렇게 하는데.
0: 그래. 그러니까 저도 약간 시간 먼저 2분이면 대충 뭐 맞춰놓고 뭐 약간 유가은님.
3: 저는 다이어리 첫 장을 잘못 쓰면 같은 거 다시 사서 써요.
0: 야 이분 최고다.
3: 그렇게 쌓인 다이어리만 한가득. 아니
0: 첫 장만 찢으면 되지. 아 이분이 최고인데. 와. 선물.
1: 아, 뭔가 이게 처음부터 내가 이거를 그러니까. 망쳤다라는.
3: 그쵸.
0: 맞아요.
3: 이 시작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있으신가
0: 그렇다.
3: 봐.
0: 그래서 다.
1: 근데 끝까지 만약에 정말 그 다이어리를 한 권을 다 쓰면 인정. 중간에 포기 안 하고.
3: 근데 보통은
0: 한 달 쓰다가
3: 상반기에 날아가거든요.
0: 그렇죠. 지금쯤부터는 앞에 그 1월 1일에 다이어리 사서 두면 돼. 오늘 7월 20일이잖아요.
1: 궁금하다.
0: 다 날아가지 않나.
1: 진짜 지금까지 다이어리 쓰는 사람. 있는지.
3: 진짜 길게 써도 6월.
0: 그치. 반까지 쓰고
3: 그냥. 반까지 써도 대단해요 사실. 예.
0: 유지성님.
1: 회사 후배가 지각을 해서 제가 혼냈는데요. 다음날 아침 회사에 왔더니 후배가 회사에서 잤다는 겁니다. 지하철 파업해서 지각할까봐 그랬다는데 왜 그래? 나 융통성 있는 선배인데.
0: 아, 야, 이거 근데 맞아. 이거 이분은 마음 진짜 불편했겠다.
3: 맞아 이거 뭔지 그러니까 알아요.
0: 혼냈으니까 거기 이제 잔 거예요. 그 선배는 또 마음이 더 안 좋았겠네.
3: 이거 저도 약간 겪어본 게 지각해가지고 뭐라고 했더니 다음에 약간 차를 막 어디다 버려두고
0: 왔어요?
3: 올 정도로 시간을 맞춰서 오니까 그러지 말어라. 그 정도는 아니다.
0: 그래 그래. 약간 마음 불편하게
3: 미안할 정도로 너무.
0: 박혜영님.
3: 1인 1메뉴 적혀있다고 다같이 같은 메뉴 주문해야 된다고 우기던 친구 생각나네요.
0: 이거는 1인 1메뉴인데 같은 메뉴를 1인 1메뉴 이건 이해력의 문제.
1: 볶음밥
0: 이해력이
3: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메뉴를 시키라는 게 아니고 무조건 한 명당 한 메뉴를 시켜야 된다는 건데? 말인데
0: 이게 이해력이 떨어지면은 이럴 수 있어요.
3: 그렇죠.
0: 아, 이거는 옆에서 설명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친구들 차라리 귀가 어두운 게 나.
3: 그런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이해력이 떨어지면 더 힘들어.
1: 진짜 우기기까지 해?
0: 맞아요.
3: 그럼 이거는 사장님을 불러서 확인까지 시켜줘.
0: 그렇지. 그래서 귀가 어두운 게 난 걸로.
3: 그렇죠. 대충 설명해주면 되니까.
0: 그렇지. 아 이분 선물 갑니다. 예, 이미정님.
1: 융통성 없는 저희 신랑을 제보합니다. 한밤중에 차가 하나도 없는 시골도로에서도 신호 다 지키는 답답한 사람입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지만 속 터져 죽겠어요.
0: 그래, 근데 속은 터져도 운전은 또 이렇게 해야 돼요.
1: 맞아.
0: 왜냐면 뭐가 나올지
1: 맞아.
3: 밤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1: 특히 차가 하나도 없는 시골도로 더 조심해야 돼요.
0: 그러니까 이런 분이 또 사고는 안 쳐요.
3: 네 맞아.
0: 그럼 이미정님 선물 갑니다. 예. 김신혜님.
3: 제 생일날 갖고 싶은 선물 물어보길래 아무것도 없다고 괜찮다고 했더니 진짜 아무것도 준비 안 한 남편님. 이제는 구체적으로 말해줘요.
0: 그래, 그러니까 이것도 이해력의 문제야.
3: 아 이거 조금 속상하다.
1: 이거 조금 속상하기는 해.
3: 속상하다. 알아서 좀 준비하라는 말이었는데.
0: 근데 그게 알아서 못하고 밖엔 일도 바쁘니까 여러분 딱딱 뭘 집어서 얘기를 해줘요.
3: 맞아. 그게
0: 링크를
3: 나.
0: 링크를 보내.
1: 그게 나.
0: 그럼 저처럼 미리 나는 내 생일 전에 링크를 다 보내잖아.
3: 나 이거 갖고 싶어 해야
0: 그렇지,
3: 돼.
0: 그렇지 여러분. 그런 노력을 해야만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맞아.
0: 특히 그 부인들
1: 맞아.
0: 미리 공지하세요.
1: 괜히 늦으면은 이거 타이밍 잘못 맞추잖아. 내년이야.
0: 그럼. 그리고 또 늦게 받으면
1: 속 좀 안 보여.
3: 그리고 기분도 쎄하고.
0: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3: 기분이 안 좋아.
0: 뭐 결혼 기념일이다, 내 생일이다 이런 거는 한 달 전부터
1: 그래.
0: 기본 공지가 들어가야
1: 맞아.
0: 돼요.
1: 맞아.
0: 그럼
1: 그래.
0: 요즘에
1: 서로 그게 맞아.
0: 그럼 바쁜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아셨죠? 예, 박혜은님.
1: 쌀 씻어놔 얘기하면 쌀에 비누 향 나게 씻어놓는 남편. 그럼 두 번 다시 일 안 시켜요.
0: 이 정도면 이거는 약간 모질이 아니야? 어떻게 약간 아니 어떻게
3: 아니,
0: 이거?
3: 이거는 쌀을 비누
0: 세제로 씻는 거야 세제로.
1: 거의 약간 뭔 느낌이냐면 이거 좀 재워놔 하면은 냉장고 앞에서 자장가 틀어놓고
3: 맞아.
0: 그러니까 그 애기 좀 봐줘 하면은 그냥
1: 눈으로만 있고 그냥 먹이는 거 아니에요?
0: 아니 근데 애기는 그냥 눈으로만 뭐 봐도 이해하겠는데 이거를 쌀을 비누향 나게 그러니까 세제 풀어가지고 씻었다는 건데 너무 무서워요.
3: 맞아 이거 무 좀 씻을 때 물을 이렇게 수세미로 세제 묻혀 씻으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0: 그래 세제 묻혀서. 근데 이게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실제로 모르는 분이 있을 것 같아. 실제로
3: 아예 안 해봤으면
0: 모를 수 있어요. 그럴 것 같아.
1: 진짜로?
3: 네. 근데 쌀은 왜냐면 우리가 씻는 것도 많이 봤는데.
0: 그거는 옛날에는 우리 엄마가 이제 집에서 다 주부를 하니까 이제 쌀 씻는 걸 봤는데 요즘 어린 친구들은 엄마도 다 나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걸 못 보면 쌀을 난 세제로 씻을 수도 있어.
3: 뭐 렌즈에 돌려
1: 이렇게 하기 전에 검색은 해보지 않나?
0: 그렇지, 검색은 해보지.
1: 내가 모르는.

0: 한번 검색을 하지.
1: 근데 약간 오히려 모르는 게 있으면 검색을 하는 친구면 괜찮은데 자기 주관이 또 있는 친구. 오케이 쌀 씻어갔으니까 나는 깨끗하게 비누 향이 나게 씻을 거야. 이렇게 주관이 있어버리면
2: 뱃속에 들어오면 맛있는 냄새 나겠지?
1: 좋은 향이 나겠지? 우리 가족들 행복하게 해주겠다 이러면서 그럴 수 있어요.
3: 이런 친구보다는 자유로운 영혼이 낫죠.
1: 아,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관이 없고 자유로운 친구가 나은 것 같기도 하고
3: 그렇기도 하고 박혜은님께 선물 갑니다. 잠깐만요.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네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숙면연구 35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5: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6: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7: CJ
6: 유산균이 잠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잠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8: 박서현의 러브게임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김치,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한방비건 AWE에서 5초속잠 주름개선 선물세트, 미국 프리미엄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주방 안심솔루션 자연그램에서 과일채소 세정제, 유럽산 명품 템포티슈에서 한 칸만 딱 5겹 롤 휴지, 똑똑한 제로웰 에어닥터에서 세균 잡는 공기청정기, 발냄새의 근본 토키퍼에서 구리이온 향균 패드, 데일리 웰리스 루틴 홀베리에서 유기농 레몬즙 세트,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 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서울우유에서 고품격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나를 위한 웰리스 카키자에서 로즈원이 리추얼 세트,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글로벌 뷰티 브랜드 실크에서 고주파 홈 디바이스,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를 드립니다. 어디야 괜히 지금 함께하고 있는 윤지성 씨가 여러분, 윤지성 씨가 개그맨이 아니고 싱어송라이터예요.
9: 그럼요.
8: 그래서 예. 이런 곡들을 작업하는 예. 친구입니다.
9: 윤지. 노래요.
10: 아우, 개그맨 후배가 노래도 잘해.
8: 그거 아니야. 아니야.
10: 그거 싱어송, 아니에요, 여러분.
8: 싱어송라이터인데 예. 개그도 잘해요. 밤을 핑계 삼아를 들으면서 마무리할 텐데 이거는 뒤에 이제 밤을 핑계 삼아 어떤 네. 뭐가 추격돼 있는 거야?
9: 아우 모르지 뭐. 밤을 핑계 삼아서 그냥 보고 싶다는 거죠.
10: 아우 나 몰라.
8: 아유, 그래 왜 그런 톤으로 얘기해요?
9: 난 몰라.
10: 나 몰라.
9: 이 밤을 핑계 삼아서 너가 보고 싶으니까.
10: 내 마음을 전해본다.
9: 10분 뒤에 나와. 나 지금 집 앞이야.
10: 그래. 설렌다. 설레.
8: 오늘 같이 이렇게 비 내리는 날 이런 날 하면은 안 나가.
9: 안 나가지.
10: 대부분 힘들어.
8: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도 잘 타이밍을 보고 눈치껏 해야 돼요.
9: 눈치껏 해야
8: 융통성
9: 돼.
8: 없이 가사만 듣고 오늘 같은 날 10분 뒤에 나와 하면 승질을 낸다고.
9: 서서한 날. 거기다가 심지어 10분 뒤에 나오라고.
10: 50분 뒤에 나오라고요.
8: 맞아.
10: 준비할 시간 충분히 줘야 돼요.
8: 맞아요. 이거는 노래 가사가 예쁘게 하려고 10분 뒤에 나왔는데 10분 주면 안 돼요, 여러분. 50분 줘야 됩니다. 예, 밤을 핑계 삼아 듣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성원 에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 필.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남자가 딸을 찾기 위해
2: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가 되는
3: 아빠 유니버스 액션 드라마
1: SBS 금토 드라마 김부장은 매주 금토 밤 9시 50분 SBS에서 만나요.
4: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5: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6: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용입니다.
7: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8: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7: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8: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7: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8: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7: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거나 부탁을 들어줬을 때 상대의 고맙다는 말 한마디에 행복해지곤 합니다. 아무런 말이 없으면 살짝 섭섭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늘 소원을 빌면서 고맙다는 말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 존재가 있더라고요. 바로 하늘에 떠 있는 달이요. 특별한 날마다 달을 보고 소원을 비는데

따로 고마움을 말한 적은 없잖아요. 오늘이 국제 달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달이 보인다면 그동안 못다한 고마움을 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달아, 매일 밤 우리를 지켜줘서 고마워. 여기는 영스트리트, 저는 웬디입니다.

2026년 7월 20일 월요일 웬디의 영스테이트 첫 곡은 효린 그리고 창모의 블루문이었습니다. 오늘이 달의 날이라고 합니다. 근데 진짜 항상 달에게 소문 빌지 우리 얘기를 들어줘서 고맙다는 말은 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은 저도 꼭 전해봐야겠습니다. 우리 김대영님께서 요즘 햇님이 너무 강렬해서 달님이 더 반가워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맞습니다. 네, 날이 너무 더워서 햇님이랑 더 친해졌다기보다는 더 자주 보죠. 네. 또 우리 김병수님께서 어두운 골목길 우리 아이들 집에 올 때 휘황찬 밝은 달이 버텨주는데 고마운 표현 못했었네요. 맞아요. 항상 발 때 달이다. 와 보름달이네. 소원 빌어야지 이런 생각만 했지 뭔가 고마워 이런 얘기들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홍수원님 완디 항상 저녁 8시부터 10시를 책임져 주셔서 감사해요. 완디가 완소들의 달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는 오히려 완소들에게 감사드리죠. 네. 또 1052님께서 청취율 조사 전화가 왔지 뭐예요. 근데 이거 아침부터 밤까지 듣는 라디오 프로그램 및

0: 라디오 광고에 대한 질문에 답하다 보니 무려 7분 넘게 소요되네요. 와, 저녁 8시 뭐 듣는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탑 시크릿 고급 정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탑 시크릿 고급 정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저희 영스트리트라고 말씀해 주셨겠죠? 네, 믿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이 청취율 조사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동안 또 많이 응원해 주신 우리 또 완소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티켓 공지부터 해드릴게요. 엑스티너리 히어로즈, 김준수, 투톰하요 등이 출연하는 사운드 플래닛 페스티벌 2026이 9월 5일 그리고 6일 이틀간 인천에서 펼쳐지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방송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9월 5일 공연 티켓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럼 이제 오늘의 영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부와 3부에서는요. 어린 시절로 떠나는 추억 여행,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승국 씨 그리고 문치 씨와의 수다 잠시 후에 만나볼게요. 1부에서는 영스 가족들과 일상을 나누는 시간, Talk to me. 지난주 금요일부터 주말까지 연휴를 즐기고 월요일을 맞이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연휴를 어떻게 보냈는지 남겨주셔도 좋고요. 피곤한 월요일을 이겨낸 나만의 방법을 공유해 주셔도 됩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완소들의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 아이스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한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 샵.
5: 소시지 베이커리 5달 탱글탱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6: 든든하게
5: 집에서도
7: 간편하게 소시지 베이커리 5달.
8: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5달
5: 5달.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3: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알고 싶고 더 듣고 싶은 완소들의 이야기 Talk to me. 4626님, 할머니 댁에 가서 집 대청소 도와드리고 고기도 구워 먹고 왔습니다. 청소 도와드리러 간 건데 오히려 힐링하고 왔네요.

가족분들이랑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또 재밌게 보낸 연휴이셨던 것 같아서 제가 또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완소들은 주말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에게 또 주말에 있었던 일 공유해 주셔도 좋고요. 혹은 비가 오는 월요일에 힘든 건 없었는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오늘도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 아이스 커피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얼른 사연 남겨주세요. 4897님, 웬디 오늘이 달의 날인 건 금방 알았어요. 제가 있는 곳 아직 달이 안 보여요. 대신 제가 그린 달 보여드릴게요. 달 보면 부모님 생각도 나고 좋은 사람도 생각나고 우리 가족들 건강도 빌어보게 되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오, 와, 잘 그리신다. 오, 저는 이제 그림을 되게 잘 못 그리는 사람으로서 그림 같은 거를 잘 그리시는 분들을 보면은 되게 부럽습니다. 네, 아직 달이 안 떴다고 하시는데 그림을 보면서라도 미리 또 빌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1676님, 아내가 부추전 구워줘서 먹으면서 듣고 있어요. 예보에 비 온다 해서 전 준비했다는데 지금은 하필 안 내리네요. 뭔가 아쉽지만 그래도 맛있게 먹으면서 듣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와, 전 맛있겠다. 네, 근데 이게 날씨 예보가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저도 비가 온다고 했다가 또 안 오고 또 안 온다고 했다가 또 내리고 이게 왔다 갔다 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비가 왔을 때 먹어도 되게 맛있지만, 더 맛있지만 안 왔을 때 먹어도 맛있는 게 전이기 때문에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강상희님, 저는 친정엄마가 옥수수 팔으라고 해서 옥수수 수확하고 포장하고 배달하느라 주말이 없었어요. 비가 오락가락 내려서 더 힘들었던 주말이었네요. 엄마, 옥수수 농사 그만 지으면 안 될까?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우리 또 상희님께서는 이게 또 힘드실 것 같은데 여름하면 또 옥수수입니다. 네, 옥수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계세요. 저 포함해서.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이 사연을 또 어머니께서 듣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연휴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피하고 싶은 월요일을 보낸 나만의 이야기를 남겨주셔도 됩니다.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데이브레이크의 넌 언제나.

데이브레이크의 넌 언제나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남겨주신 사연들 만나볼게요. 1812님, 결혼해서 15년 만에 첫집 마련해서 토요일은 친정, 일요일은 시댁 식구들과 집들이했어요. 이게 뭐라고 일이 힘든 건지. 이제 두 다리 쭉 뻗고 잘 거예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당연히 힘들죠. 네, 음식 같은 것도 뭐 배달 시키신 건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배달도 약간 시키셨겠지만 뭐 음식들도 다 준비를 하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족들이 다 집에 놀러와서 집 구경도 다 하셨을 거잖아요. 안방도 한번 보여줘. 화장실은 어때부터 시작해서 뭐 다른 방들은 이런 구경하고 또 대화하고, 가시면은 또 상도 다 치워야 되지. 이런 걸 다 치워야 되고 하니까 힘들죠. 네, 약간 여행 다녀온 기분이랄까? 네, 푹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0073님, 5시간 걸려서 영월 캠핑 갔는데 비가 계속 내려서 계곡에 발 담그지도 못하고 실내 수영장만 있다 왔네요. 10살, 5살 딸들이 아쉬워했어요. 이러고 비와 함께 주말 지내고 집에 오니 또

비비비 비 내리는 월요일이었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5시간 걸려서 다녀왔는데 또 이렇게 네 이제 계속 비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장마 시즌이어가지고. 근데 다음번에 비가 안 오고 좀 날이 좋을 때 또 캠핑을 가셔서 이제 가족분들이랑 또 아이들과 따님분들이 와 너무 재밌었다 라는 시간을 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3514님 저희는 주말에 들깨를 심었는데 원래 금요일 토요일 이틀에 걸쳐 심으려 했는데 토요일에 비 온다 해서 금요일에 다 심느라 고생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와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양도 많이 심으신 것 같고 또 이틀에 나눠서 심으려고 한 거를 하루에 한다니 더 힘드셨을 것 같은데 고생 많으셨고요. 잘 무럭무럭 자라길 바라겠습니다. 또 전희경님 연휴 동안 남편하고 대판 싸우고 각자 시간 보내다가 마지막 밤에 된장찌개를 오화했어요. 지나고 나니 참 아까운 연휴였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연휴 동안 좀 뭐 이렇게 서먹서먹한 시간들로 보내셨을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아깝다 라고 전 생각이 들고 다음번에는 뭔가 쉬는 시간이 두 분께 주어졌을 때 더더욱 많은 대화를 하시고 뭐 어디를 놀러 가시고 이번에 못 지냈던 그 시간들을 다음번에 더 재밌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공구출구님 저는 꽃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자영업자라 주말은 일만 하고 보냈어요. 그래도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기 위해 기분 좋게 오시는 손님들을 보며 저도 덩달아 기분 좋아지는 주말을 보냈어요. 저에게 주말은 없지만 화요일 휴무라 저는 오늘 밤이 너무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그래도 우리 0979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연자님 덕분에 많은 분들이 사연자님의 꽃집에서 꽃을 사가고 또 너무나도 다른 분들께 또 이 예쁜 꽃을 또 선물해 가고 너무 좋은 선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주말은 사연자님께 많이 없으실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평일날에는 조금은 괜찮을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심지어 화요일 휴무라고 하셨으니까 화요일만큼은 푹 두 다리 뻗고 푹 쉬시는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5104님 이번 연휴에는 친한 친구들과 함께 2박 3일 경주 여행 다녀왔어요. 비가 많이 내릴 것 같아서 걱정이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와서 다행이었어요. 맛집 가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바다도 보고 관광지에서 사진도 찍고 오랜만에 여행이라서 그런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다 온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와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와 잘 찍으셨다. 와 뭐지? 매운갈비찜인가? 뭐지? 맛있겠다. 와우, 되게 재밌는 시간을 많이 보내셔. 사진을 되게 잘 찍으신다. 예. 핸드폰 기종도 뭔지 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아, 예쁘게 되게 잘 찍으셨고, 친구분들이랑 행복한 시간을 많이 되게 보내신 것 같아서 제가 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네. 오늘도 사연 보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2, 3분은 웬만해선 그대를 막을 수 없다. 웬 그 막 우리 이승국 씨 또 박문치 씨와 어린 시절 이야기 재밌게 나눠볼게요. 그럼 저희는 노래 듣고 2부에서 만나요. 르세라핌의 붐팔라.

0: 서울의 한 지하철역. 승강장에 들어서던 열차가 그대로 역을 통과하고 역 안에 있던 사람들이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시민들은 평화롭던 일상이 흔들리는 경험을 했죠. 최근 있었던 이 사고는 지하철역 변전소에서 누출된 이산화탄소가 역사로 유입되면서 발생했는데요. 이산화탄소는 농도가 높아지면 질식사고로 이어질 만큼 위험하지만 무색무취로 사람이 감지하기 어려워 작업 전 반드시 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합니다. 밀폐공간은 물론 지하시설에도 꼭 필요한 가스감지기. 이산화탄소까지 잡아낼 때 안전이 완전해지지 않을까요? SBS 가스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1: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2: 자비니 스타, 국민 스타 자비니 모두의 스타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타, 부담 없는 헤드 스타
1: 싹 관리했더니 자비니. 혈색이 싹 도네
2: 스타, 자비니 스타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0: 지인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지인환경농산물.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3: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4: 생활정보.
5: 어두일미, 생선은 머리 쪽이 가장 맛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말의 주인공이 따로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도미라는 생선입니다. 도미는 참돔, 감성돔, 황돔 등을 아우르는 이름인데요. 조선시대 기록에도 도미의 감칠맛은 특히 머리 쪽에 있다고 적혀 있고 100년 전 조리책인 조선무쌍 신식요리제법에도 도미머리와 아웃국은 누구에게도 양보하기 싫을 만큼 맛있는 별미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 중국에서는 도미를 먹으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걸까요? 길한 일이 더해지는 물고기라는 뜻에 가기러라고도 부르기도 했으니까요. 어두일미, 도미의 맛이 더 궁금해지죠?
6: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오늘도 이 두 분과 영스트리트 2부 함께합니다. 우선 인사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1: 안녕하세요.
2: 방문칩니다.
3: 안녕하세요. 이승국입니다.
0: 이거 초인종 소리 같아요.
2: 에?
0: 예전 초인종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가끔 네 맞아요. 초인종 소리인 줄.
2: 부잣집. 부잣집 초인종.
3: 부잣집은 그거죠.
0: 어제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2: 뭐 하고 살았더라?
0: 바쁘게
2: 까먹었다.
0: 수영하면서?
2: 저 수영했잖아요.
3: 맞아, 문치 씨 건강해지고 있더라고요.
0: 멋있다.
3: 멋있다.
2: 저 수영 끊었어요, 여러분. 저 완전 갓생살 거예요.
0: 멋있어. 자주 가요?
2: 일단 주 2회 강습이기 때문에 2회는 무조건 가야 되고.
3: 뭐야?
2: 그리고 주 4회, 5회는 가는 것 같아요.
0: 우와!
3: 뭐야, 되게 열심히 다니네요?
2: 근데 끊은 지 2주밖에 안 돼가지고.
0: 그래도!
2: 그래도? 그쵸? 나 칭찬해.
0: 주 4회를 가다니.
2: 나 칭찬해.
0: 진짜 칭찬. 그치? 팔 되게 길다. 우와, 팔 진짜 긴데?
3: 팔 긴 것도 칭찬해.
0: 팔 진짜 길어.
2: 칭찬 많이 받아서 너무 칭찬해.
0: 우리 승우 씨 잘 지내셨어요?
3: 저도 너무 잘 지냈고요. 정말 참 비가 왔다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니까. 하는 날씨 때문에 조금 꿉꿉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뭐 내적으로는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0: 아니 우리 김선모님께서 모자가 없는 문치님을 보니 진짜 여름 한가운데인 것 같네요.
2: 그간 죄송했습니다. 오늘 좀 수영을 하고 샤워를 하고 와서 죄송합니다.
3: 저 오늘 문치 씨 처음 보고 머리 바꿨냐고 물었잖아요.
0: 진짜
3: 너무 모자 쓴 것만 계속 보다가 뭐 했나 머리에 왜 뭐가 다르지?
2: 그 박상민 씨도 이렇게 선글라스가 그렇게 끼게 되신 걸까요? 저도 이제 그런 선글라스처럼 저의 아이템이 되었나 봐요.
3: 모자가.
2: 제가 머리 스타일링을 평소에 그냥 하기 귀찮아서 모자를 진짜 그리고 모자를 맞아. 너무 좋아해요.
0: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2: 모자를 많이 쓰는데 모자 안 쓰고도 좀 이제 와볼게 수영하고 씻고 항상 씻긴 했어요.
3: 오케이.
0: 네. 또 우리 성현미님 문자 하나 부탁드릴게요.
2: 성현미님도 와 문치님 오늘 모자 없이 오셨네요. 중식 여신 박은영 셰프님과 배우 김민아님 닮으신 것 같아요.
0: 내 느낌 있어.
3: 나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0: 느낌 있어.
2: 김민아님 요즘 진짜 있어. 엄청 예쁘시네.
0: 너무 예뻐. 근데 느낌 있어.
2: 중식 여신 박은영님도 되게 좋아.
0: 느낌 있어.
2: 뭐야?
0: 느낌 있어 근데.
2: 고마워요.
3: 칭찬해. 또 칭찬해.
2: 칭찬 감옥에 가둬버렸어. 이 묘한 칭찬 감옥.
0: 진짜 있어 있어. 아니를 5722님께서 저는 두 분이 슈스팝 언급을 한번 할 줄 알았는데 영스에서 얘기가 없으시길래 제가 사연을 보냅니다. 이거 찍을 때 두 분 엔진은 많이 없었나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4: 맞네.
0: 슈스팝이 그렇죠. 뭐죠?
2: 생각해보니까 이거 언급을 한 번도 안 했네요.
3: 그런 이거가 찍은 지 벌써 몇 개월 됐고요.
2: 네.
3: 3개월 정도 됐고요.
2: 네.
3: 저희 둘이 같이 찍은 웹 컨텐츠가 하나가 있었어요.
2: 그 오디션 있잖아요. 기적을 노래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처럼 해서 페이크 다큐 같은 건데
3: 맞아요.
2: 제가 그거를 같이 찍었어요. 제가 호스트예요. 저는 매 시즌마다 나오고 네. 이제 승구 씨가 시즌 1을 나오셨는데 네. 그때 캐릭터가 외국에서 오래 살다 온
3: 맞아요,
2: 캐릭터였고
3: 맞아요.
2: 저는 네. 실용음악과 대학생 1학년
0: 네.
2: 이었어요.
0: 네.
3: 맞아요.
2: 거기서 이제 그래서 회사에서 캐릭터만 정해주고 다 거의 프리스타일이거든요.
3: 맞아요.
2: 근데 그게 너무 재밌게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완전 그 오디션 클리셰 편곡 있잖아요. 제가 그게 아주 옛날부터 제 컨텐츠였는데 그걸 언제 녹이지 하다가 이번에 그거를 한번 제대로 녹여보자 해가지고 이제 탄생을 하게 된 프로그램이에요. 시작은.
3: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로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캐릭터를 주고 우리끼리 그냥 꽁트 찍으면서 놀듯이 하는데 그 과정에서 실제 회의를 하면서 미션 곡을 그 시절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오던 편곡처럼 바꾸긴 해요.
2: 실제로 편곡을 해야 돼요.
3: 그리고
2: 찍으면서.
3: 라이브까지 하긴 해요. 그거를 문진 씨가 정말 자기의 재능을 대방출.
0: NG 같은 건 안 났어요?
2: NG는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3: 그쵸, 그냥
2: 잘린 부분이 많은
3: 맞아요.
2: 거지.
3: 그러니까 놀아요 두고 우리끼리 네. 웃고 뭐 이러긴 하지만 네. NG 다시 갈게요 이런 흐름이
2: 맞아요.
3: 애초에 아니어가지고
2: 없어요. 우참하면 네. 우참하는 거고
0: 네.
3: 문치 씨가 편곡한 노래 부르면은 뭐 피에로는 우리를 보고 웃지 뭐 이런 건데 네.
2: 이미 선곡부터 오디션스럽죠.
0: 너무 좋다.
3: 오디션스럽게 편곡하고 자기가 또 그걸 기가 막히게 불러요 보컬로. 그럴 때 우리

0: 그냥 나머지 출연진들은 웃고 그러는 거죠.
1: 어머.
0: 와 지독하다 너무 잘한다 막 하고.
2: 그게 포인트예요. 다 같이 지독한 거.
1: 그
2: 너튜브 있으니까 한번 다들 보세요. 슈스팝이라고 치면 나올 거예요.
0: 아. 맞아요 맞아요.
1: 아니 같은 회사 아티스트 분들이 또 많이 나오던데 누가 가장 힘들었나요?
2: 제 생각에는 네. 시즌2에 이제 제가 대학교 2학년 시절 시즌2에 나온 선우정아 언니가 제일 힘들어하지 않았나.
0: 오.
2: 시즌2는 또 정아 언니가 쓴 21의 아파라는 곡을 선정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원래 정아 언니가 아파를 그렇게 자주 안 부르신대요.
1: 네.
2: 근데 거기서 그냥 부른 게 아니고 막 이상 진짜 미친 편곡 버전으로 언니가 막 몸을 불사를 진짜 언니 뭘 그 무릎에 멍이 들 정도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해주셨는데 언니 그리고 또 MBTI I이신데 되게
1: 알죠.
2: 진짜 너무 고생하셨어요.
1: 아 진짜
2: 너무 힘내주셨어요.
0: 그게 시즌 1도 그렇고 2도 그렇고 갈수록 더 그럴 것 같은데 굉장한 라인업을 가져다가
2: 네 진짜 뭐랄까 이렇게 해서 똥같이 쓴다?
0: 정말 막 쓰는 것이거든요.
2: 진짜
1: 아 보고 싶어.
2: 재밌어요.
1: 봐야겠다.
0: 하는 것도 재밌고 봐야겠다. 보시는 것도 재밌을 거예요.
1: 네. 보겠습니다. 아니 0985님께서 승훈이 너튜브 보니까 햄버거뿐만 아니라 피자도 진짜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가장 좋아하는 피자와 싫어하는 피자 그리고 파인애플과 올리브호 불호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파인애플은 괜찮은데 피자에는 올리브는 안 좋아하거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네네네.
1: 일단 혹시 문치시는 피자 좋아하세요?
2: 피자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1: 맞아요. 그럼. 가장 좋아하는 피자는?
2: 아, 못 고르겠는데.
1: 피자는
0: 어려워요.
1: 다 맛있어서.
0: 맞아요. 피자 자체가 솔직히 맛있는 음식이야.
1: 다 맛있어서. 네. 그러면 우리 승국님은 가장 좋아하는 피자 있으세요?
0: 저도 진짜 고르기 어려운 게 이게 맛있다고 생각하는데 딴 걸 먹으면 그것도 맛있어.
2: 맞아.
1: 그리고 한국이 유독 피자가 종류들이 계속 나와요.
2: 맞아요.
1: 그래서
2: 불고기 피자 이런 것도 맛있고.
1: 그럼 띵 피자, 얇은 피자가 있고 두꺼운 피자도 있고 막 크러스트도 있고 막 미국식 피자도 있고
2: 날마다 다른데.
1: 피자도 있고 이탈리안 피자도 있고.
0: 네.
2: 저는 신도우가 나온 이후로는 신도우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0: 신이 먹었을 때 약간 죄책감이 덜 하는 거나
1: 맞아,
0: 깔끔한
1: 그렇죠.
0: 맛이
1: 깔끔한
0: 있긴
1: 게
0: 하죠.
1: 있죠.
2: 그리고 맞아요, 또 맞아요. 토핑이 더 많이 잘 느껴져서
1: 그것도 있어요.
0: 맞아요. 맞아요. 치즈도 좀 잘 느껴지고.
1: 근데 전 끝에를 안 먹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2: 피자 손잡이.
1: 네. 안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걸 크러스트로 바꿔서 무조건 먹어요.
2: 아, 치즈 크러스트. 저는 치즈 크러스트 좋아해요. 네,
0: 저도 옵션 있으면 무조건 크러스트.
1: 아니면 고구마.
2: 고구마 맛있지.
0: 거기선 저는 한 발
2: 맛있겠다.
0: 빠질게요.
1: 아, 맞아요? 고구마 안 좋아하시는구나.
2: 고구마인데 약간 이렇게 진짜 약간 타가지고 좀 노릇노릇하게 되는 거.
1: 맞아.
0: 맛있게 드시길 바랄게요.
2: 고구마 무스 말고.
0: 안 좋아하진 않아요. 있으면 먹는데 제가 시킬 때 제 돈을 주고 추가하는 옵션은 아니에요.
1: 전 제 돈 주고.
2: 근데 저도 굳이 추가는 안 하는 거죠. 추가한다면 치즈 크러스트?
1: 그냥 치즈?
0: 저도 하면 그냥 치즈 크러스트.
1: 맛있는데. 그럼 파인애플 호 불호 하나 둘 셋 호.
0: 이거 똑같아요. 아니 나 절대 자 잠깐 전국에 잠깐만요. 자 저 여러분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2: 뭔가 감지돼 버렸다.
0: 파인애플 좋아하는 분들 얘기 들어주세요. 싫어하는 게 아니야. 둘 중에 고르라면 불호이고 누가 시킨다면 맛있게 먹어요. 하지만 똑같이 제 돈 주고 제가 시켜 먹는 메뉴는 아니다.
1: 그러면 파인애플이래. 피자에 올라가는 올리브 호 불호 하나 둘 셋 호.
0: 그 올리브는 너무 맛있죠. 그 원래 피자에 있던 거니까.
2: 불호. 파인애플 불호
0: 둘 중에 골라야 된다고 하면 둘 중에 골라야 된다고
2: 불호가 안 좋아한다는 거냐. 아닐 불에 맞아. 좋아할 호잖아요. 안 좋아한다
0: 불호.
2: 안 좋아한다
0: 존중합니다. 파인애플
2: 승욱 씨 파인애플 싫어한대요 여러분.
1: 맞아요.
0: 파인애플
1: 이렇게 결론이 좋아하시는... 났습니다.
0: 네 이제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추억을 이야기하는 시간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웬 그 막 나 어릴 때 이런 어린이였다 어린 시절 하면 떠오르는 추억들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사연 당첨되신 분께 선물을 1+1 두 개 드리니까 영수 홈페이지에 웬그막 게시판 사연 많이 남겨주세요.
1: 오늘 문자 주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어린 시절에 했던 엉뚱한 행동이나 말입니다. 어린 시절에 했던 엉뚱한 행동과 말 등을 보내주세요. 또 지금 부모님이라면 웃음 짓게 했던 자녀들의 엉뚱함을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사연은 어디로 보내면 되죠? 승국 씨?
2: 네 승국이 아닌 문치가 한번 해볼게요.
0: 네?
2: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1: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그럼 웬그막 첫 번째 사연 만나볼게요.
3: 오늘의 주인공은 본인이 했던 엉뚱한 생각 덕분에 한동안 아주 공포스러운 나날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4: 뭉치야, 놀라지 말고 들어. 여기 엄마 뱃속에 아가가 들어있어.
5: 아가?
3: 뭉치 동생이 생겼거든. 그날은 부모님이 주인공에게 동생이 생겼다는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인공의 귀에는 이 이야기가 다르게 들렸다는 것이죠.
5: 엄마 뱃속에 아기가 있어. 엄마가 아기를 먹었거든.
3: 엄마가 아기를 먹어서 뱃속에 넣어놨다고 해석을 한 거죠. 주인공은 공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5: 엄마가 배고프면 아기를 먹는 건가? 왜 지금까지 나는 안 먹었지? 아, 키워서 잡아먹으려는 건가? 난 이제 어쩌지?
3: 부모님의 진실을 알게 된 주인공은 그 다음부터 모든 말들이 무섭게 들립니다.
1: 아우, 배가 고프네. 뭐 먹을 거 없나?
3: 아무래도 임신 중이라 금방 배가 고파져서 어머님이 냉장고 문을 열 때면 왠지 그 말이
5: 먹을 게 없으면 뭉치나 먹어야겠다.
3: 이렇게 들렸다고 해요. 주인공은 놀라서
5: 엄마! 제가 뭐 사올까요? 심부름 할게요!
1: 어우, 네가 혼자 밖을 어떻게 나가? 엄마가 아빠한테 얘기할게.
3: 하지만 이 말도
5: 어떻게 엄마 혼자 먹어? 아빠랑 같이 먹어야죠?
3: 이렇게 들렸죠. 그런데 점점 엄마만이 공포의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그 뒤로 입덧이 찾아와 엄마 대신 뭉치야, 밥 먹자. 아빠가 햄버거 포장해 왔어. 아빠가 주인공의 밥을 챙겨주는 날이 많았는데요. 왠지 그 모습이
6: 얼른 먹어. 많이 먹으라고. 포동포동 해줘야 먹을 게 많아질 테니까.
3: 왠지 자신을 살찌워서 먹으려는 계획처럼 느껴졌다고 해요. 결국 주인공은
5: 저 배 안 고파요. 나중에 먹을래요.
3: 최대한 조금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인공을 보며 부모님은 다른 걱정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1: 뭉치가 동생 생긴 게 별로인 것 같지?
3: 주인공이 서운함 때문에 우울해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신 거죠. 그렇게 같은 지붕 아래
5: 엄마 아빠가 언제 나를 잡아먹을까?
1: 동생 생긴 게 많이 서운한가 보네.
3: 주인공과 부모님은 다른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사건이 터지게 되는데요. 부모님께서는 주인공이 서운하지 않게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놀아주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1: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뭉치 다 숨었어?
5: 네!
1: 이제 엄마가 찾는다. 우리 뭉치가 어디 숨어 있을까? 여기 있나?
3: 그날은 다 같이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는데요. 하필 어머니께서 조금 더 실감나게 놀아주기 위해서
5: 뭉치 찾으면 엄마가 잡아먹어야겠다.
3: 악당 연기를 하며 주인공을 찾은 겁니다. 주인공은 그때 이불 안에 숨어 있었는데요. 그 목소리를 듣고 덜덜덜 떨기 시작합니다.
2: 어떡하지? 잡아먹히면 잡히면 이제 난 죽는 거구나.
3: 그런데 그때 점점 가까워지는 엄마의 목소리.
1: 뭉치가 어딨지? 여기 있나? 아니네. 여기 있나? 아니네.
3: 사실 이미 주인공의 위치를 알고 있었지만 재미를 위해 서서히 어머니가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5: 여기네. 찾았다.
1: 뭉치야,
4: 어, 왜 울어? 아, 엄마가 너무 빨리 찾았어?

0: 이불을 걷었는데 그 안에서 통곡 중인 주인공. 엄마는 놀라서
1: 엄마가 뭉치를 왜 잡아먹어? 울지마.
0: 주인공을 달래주셨고 그때서야 주인공의 입에서 왜 최근에 밥을 적게 먹었는지 왜 최근에 우울해했는지 진실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2: 동생이 그냥 생긴 거라고요? 와 다행이다!
0: 주인공을 잡아먹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뻐서 동생이 생긴 것은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해요. 어린이 여러분, 부모님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여러분을 잡아먹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물론 마법사나 마녀는 어떨지 모르지만요.

0: 네,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렸습니다. 선물로 치킨 쿠폰과 독서 정기 구독권 보내드릴게요.
1: 확실히 여름이다.
0: 여름이다.
2: 남양 특집이었네. 근데 진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부모님은 이런 얘기 들으면 무섭겠다.
3: 아, 무섭죠. 나 같아도 무서울 것 같아.
2: 진짜 특히나 그런 장난 많이 치잖아요.
1: 잡아먹고 버려야지. 아, 깨물어버리고 싶어. 막 이런 거잖아. 그래서 약간 같아. 진짜 미쳐버린 느낌.
0: 진짜. 그럴 것 같아.
1: 나 죽었네.
0: 아, 문자들이 와 있는데 하나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 이정은님이 오늘 남양 특집 같아요. 크크크. 근데 꽁트르 겸비한. 아,
0: 맞아요. 맞아요.
2: 약간 두 개가 다 있는 거죠. 코미디 네, 호러 맞아요. 같은 느낌이죠. 송지연님 잡히면 먹히는 그 정말 무서웠겠다.
0: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믿고 있으면.
2: 그러니까요.
0: 또 정은라님께서 완디 무서워요. 아주 목소리가 꿈에 나올 것 같아요. 진짜. 살려주세요.
1: 너무 무서워서 깜짝 놀랐어요.
2: 너무 무서. 그 오호. 그, 어? 그거랑 그 어머니 숨막 꼭 쓰를 때 다가오는 거 할 때.
1: 네, 맞아. 아니네. 이거 마이크 위치를 선정해야 되고.
0: 여긴가? 아니네.
2: 진짜 무서웠어.
0: 아니네. 이걸 하셔가지고.
2: 그리고 또 노민규님께서 예의상 볼 한번 물어줘야 할 듯.
0: 아, 귀여워. 네.
2: 아, 진짜 귀엽다.
1: 아, 진짜 귀엽다.
0: 아, 근데 지금 저희 중에 유일하게 동생이 있는 분이 또 승욱 씨입니다.
1: 아, 그렇죠. 저는. 네.
0: 근데 승욱 씨는 부모님께서 네. 동생이 생겼다고 했었을 때 네. 섭섭하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2: 이게 너무 옛날 일이라.
0: 그쵸, 어렸을 때라서. 그쵸?
2: 그래서 모르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상황이나 감정이나 이런 게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어느 날 봤더니 다 가정이었다. 다 가정이래. 다자녀 가족이었다. 네, 이런 느낌이에요.
1: 7475님도 저랑 남동생도 나이 차이가 좀 나는데 그래서 처음에 동생 생겼다고 했을 때 싫어했어요. 사랑 뺏기는 그치. 것 같아서 지금도 딱히 뭐.
2: 마지막에 킥이 있었네요.
0: 지금도 딱히 뭐.
1: 그래도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0: 그쵸 그쵸. 아, 근데 만약에 동생 생긴다 그러면 그럴 것 같아요. 요새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애를 둘째가 생기면 엄청 더 잘해주려고 한대요. 부모님들이.
2: 그런 그 저도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는 부모님들의 기억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1: 맞아요.
2: 저도 얼마 전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 어머님이 둘째가 이제 태어나서 퇴원을 하시면서 영상으로 찍고 싶었던 거예요. 이 순간을. 네. 그래서 딸이랑 2, 3주 떨어져 있었겠죠. 육아 그 하셨
0: 네네네. 그
2: 조리원에 계셨으니까. 네네. 그래서 오랜만에 딸 보니까 너무 신나서 영상을 찍으면서 다가갔는데 딸이 안 오는 거예요, 자기한테. 왜냐면 몇 주 만에 엄마가 아기를 들고 나타났으니까 어머님이 그 사실을 간과하신 거예요. 너무 반가운 마음에.
0: 그치.
2: 바로 표정이 보이더라고요. 이런 건 부모님들이 생생하게 맞아. 기억하고 있겠다 싶어요.
1: 맞아요, 저도 맞아요. 생각해보니까 뭐냐 둘째 뭐냐 동생 갖고 싶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0: 맞아요. 아, 진짜. 네. 그런 게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이쯤에서 저희는 또 광고 듣고 올게요.

0: Chicken.
1: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2: 소시지 베이커리 5달 생글생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 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3: 든든하게
2: 집에서도
4: 간편하게
2: 소시지 베이커리 오델.
4: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오델?
2: 오델.
5: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주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Walk it,
6: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7: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8: 셀렉스.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9: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8: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9: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1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12: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바이오코.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웬디 영씨 광고 듣고 왔습니다. 오늘 주제는 지난주에 이어 어린 시절에 했던 엉뚱한 생각이나 행동입니다.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만나요.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무더운 날 농업 현장은 더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죠. 작업을 나가기 전에 폭염 상황 확인하기, 아이스팩, 모자, 냉각조끼 챙기기, 그리고 가능하면 혼자보단 둘이 함께 움직이기. 그래야 좀 안심이 되겠죠. 또 일하는 동안엔 찬물을 자주 마시고 1시간 정도 작업했다면 10분쯤은 그늘막에서 바람을 쐬며 쉬어주세요. 비닐하우스나 축사처럼 더운 곳은 창문을 열어두고 환기도 자주 해주시고요. 올여름 농사 건강이 우선입니다.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0: 함께합니다.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아?
1: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1: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잘 만들었다, 몽젤.
4: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5: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4: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6: 인쇄는 와우 프레스.
7: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6: 뉴바움,
7: 운동할 때도
6: 뉴바움,
7: 장 건강에도
6: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바움.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5: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웬디의 영스트리트.
1: 웬디의 영스트리트 3부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었던 나의 어린 시절 추억을 소환하는 시간, 승국 씨, 문치 씨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문자 주제가 뭐죠, 문치 씨?
2: 주제는 어린 시절에 했던 엉뚱한 생각이나 행동입니다. 어린 시절 본인의 엉뚱했던 행동과 말을 보내주셔도 좋고요. 부모님께서는 자녀들의 에피소드를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3: 사연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예요.
1: 그럼 웬그막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주인공과 어머니께서 함께 시장을 갔던 날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4: 우와, 엄마, 여기 귤 있어.
2: 아유, 뛰어다니지 말고 그러다 넘어져.
1: 주인공이 시장에 있는 맛난 음식과 신난 구경거리에 정신없이 뛰어다녔죠. 그러다
4: 오, 장난감 가게다.
1: 장난감 가게가 보여 바로 그곳으로 갔습니다. 어머니께서는
5: 아유, 호박이랑 상추랑 다 살 테니까 좀만 깎아줘요.
2: 청국아, 뛰지 말라니까! 장난감 가게 꼭 붙어있어!
1: 장을 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물론 주인공도 장난감 때문에 어머니의 말은 거의 듣지도 못했는데요.

0: 그렇게 한참을 구경하다가 문득 생각난 어머니의 존재.
1: 어? 엄마가 어디 갔지? 어? 설마, 설마 우리 엄마 길을 잃어버렸나?
0: 주인공은 이미 본인은 다 컸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길을 잃은 게 아니라 엄마가 길을 잃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주인공은 진지했습니다.
1: 오, 엄마가 집을 못 찾아오면 어떡하지? 안 되겠다!
0: 지금도 좀 의아하지만 본인이 엄마를 잃어버렸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주인공은 엄마가 걱정되는 마음에 바로 시장 안내소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안내소 직원에게 말했죠.
1: 우리 엄마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2: 엥? 뭐라고? 엄마가 길을 잃었다고?
1: 네.
0: 직원도 의아했습니다. 애가 엄마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엄마가 길을 잃었다니.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웃음이 났지만 꾹 참고 질문을 이어갔어요.
2: 아, 그렇구나. 그래, 어머니 성함은 뭐야? 이름?
1: 이름? 엄마요. 엄마가 엄마죠. 엄마인데요?
0: 사실 그때 주인공은 엄마 이름도 잘 몰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전혀 기죽지 않고 엄마의 이름을 엄마라고 외쳤습니다.
2: 아, 그래. 그럼 혹시 어떤 옷을 입고 계셔?
0: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내방송을 할 수 없었고 직원은 주인공에게 이것저것 확인을 한 뒤 마이크를 드셨습니다.
2: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을 잃으신 어머니께서는 시장 안내소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보라색 보라색 꽃무늬 앞치마를 두르고 있고요. 상추를 하나 사신 걸로 확인이 되고요. 뭔가를 깎을 때는 뭐 이제 애교가 넘치신다고 합니다. 잠깐만, 네 이름은 뭐니?
1: 저는 천국이요, 천국이.
2: 에, 저 천국이라는 애가 길을 잃은 엄마를 무척이나 걱정하고 있습니다. 얼른 오세요.
0: 그렇게 안내방송이 흘러나왔고 잠시 후,
3: 아이고 천국아, 여기서 뭐하는 거야? 아, 갑자기 장난감각에서 뛰쳐나더니 여기 왜 와있어?
0: 어머니께서 헐레벌떡 뛰어오셨는데요. 사실 어머니께서는 장난감 가게 앞에서 계속 이것저것 구매 중이었는데 갑자기 주인공이 장난감 가게에서 뛰쳐나와 어디론가 뛰어가 같이 허둥지둥 쫓아오셨던 거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1: 나는 엄마가 길을 잃은 줄 알았지.
3: 아유, 엄마가 길을 왜 잃어? 네가 엄마를 놓친 거지.
1: 아니요, 엄마도 길을 잃을 수 있잖아.
0: 그 상황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며 어머니께서 네가 나를 잃어버린 거다 라고 얘기했지만 주인공은 끝까지 자신은 아니라고 우겼다고 해요. 문제는 그 뒤로 시장에 갈 때마다,
4: 천국이 엄마 오늘은 길 안 잃어버렸어?
0: 천국이 오늘은 엄마 찾아다니면 안 돼. 그 얘기를 하셨고 그렇게 한동안 주인공은 시장의 인기 스타가 됐었다고 하네요. 지금도 가족이 모이면 이 이야기는 빠지지 않는 단골 추억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린이 여러분, 그래도 사람 많은 곳을 갈 때면 부모님 손을 꼭 잡고 다녀야 합니다. 혼자 어디 가고 그러면 진짜 큰일 나요.

0: 김영준님이 보내주신 사연 만나봤습니다. 선물로 원 플러스 원 3중 구조 베개와 치약 칫솔 세트 보내드릴게요. 아, 아 귀여워.
1: 너무 귀엽다.
2: 저 오늘 웬디 씨 새로운 톤 칭찬해요.
3: 오, 저 아. 하이톤으로 딱 나레이션 하신 거.
2: 오늘 나레이션 좀 새로웠는데.
0: 어, 열심히 해봤어요. 어,
2: 좋아요.
3: 에너지도 좋아요? 굉장히 꽉 차 있고 네. 뭔가 가벼운 느낌이었어요.
2: 맞아요.
0: 열심히 해봤습니다.
2: 힘 있는? 약간
0: 힘 있는?
2: 힘 있는?
0: 항상 두 분이 맨날 나레이션을 새롭게 또 해주시다 보니까
1: 어머나.
0: 저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1: 어머나.
0: 그리고 이 안에서 또 두 분도 또 새로운 또 저 목소리를 또 찾아서 해주셨잖아요.
2: 계속 찾아야겠네요.
0: 나도 찾아야 돼.
3: 매너리즘 빠질 뻔했는데 잘해야 되겠다.
0: 그만 좀 해봐. 어렵잖아.
2: 아 아무튼 근데 너무 귀여운 게 진짜 못 말리는 아이의 그 발상 자체가 에? 엄마가 길 잃었네?
0: 맞아.
2: 너무 그리고 귀여운 거예요.
0: 엄마 성함이 뭐니? 엄마요? 엄마요!
2: 엄마요! 집은 어디야? 집이요!
3: 나는 거기에 덧붙여서 가장 개인적인 킬포는 네. 알고 봤더니 엄마는 어디 간 적이 없었어.
0: 맞아.
3: 엄마 계속 있으시지. 주문하고 계셨고 혼자
2: 주인공이 아예 길을 잃은 거잖아.
0: 맞아요. 맞아요.
3: 아... 혼자 정신 팔렸다가 정신 차리고 나서 엄마 어딨지? 하고 달려나갔던
2: 엄마
3: 그
2: 챙겨야 돼! 갑자기
0: 근데 이제 라디오를 엄마와 같이 부모님과 같이 듣는 아이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 다 컸다고 맞아. 생각을 할 때 해서 막 이렇게 혼자 막 돌아다니고 그러면 또 큰일이 나거든요.
2: 큰일 나요.
0: 부모님 많이 놀라요. 맞아. 조심하셔야 됩니다.
2: 백동영님이 네. 보내주셨는데 우와 엄마가 길 잃는 줄 알고 엄마 찾는 건 진짜 신박한 발상이네.
3: 이건 정말 정말 창의력이 있는 발상이에요. 네. 또 김춘희님께서 문제를 보내주셨어요. 엄마가 길을 잃으면 뭐게요? 엄마가
0: 뭐지?
3: 길을 잃으면? 엄마가 길을 잃으면?
0: 어 나 궁금해 이런 거.
3: 길을 잃으면?
0: 엄마가 길을 잃는.
3: 길을 잃어버린다. 아 이거 또 좀 뭐 줄이는 걸 텐데.
0: 그러니까 아니, 이런 근데 넌센스 뭐 이런 걸 텐데.
3: 무슨 뭐 이런 거 아닐 것 같은데. 무슨 뭐. 미, 아.
0: 뭘까?
3: 미아가 어린이니까 미모? 아 근데 그럴 리가 없잖아.
0: 뭔지 잘 알겠어요?
3: 아니요. 뭔지 지금. 스위치 끄고 있었죠.
0: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승우씨 문치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어린 시절에 했던 엉뚱한 행동이나 말 사연 만나볼게요. 지금 보내셔도 좋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예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올 텐데요. 김춘희씨가 내주신 문제 정답은 노래로 밝혀드리겠습니다. 카라가 부릅니다. 맘마미아.
3: 어우 열받아. 어우 열받아. 이걸 못 맞춰.

0: 엄마가 길을 잃으면 뭐다?
1: 맘마미아.
0: 네, 카라의 맘마미아 듣고 왔습니다.
2: 아우 열받아. 이걸 못 맞췄어.
0: 네, 이제 여러분이 보내주신 어린 시절에 했던 엉뚱한 행동이나 말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2: 3355님, 어릴 때 엄마가 밤에 제가 잘 자는지 확인하러 방에 들어왔다가 양쪽 귀에 제가 피가 흥건하게 있는 걸 보고서 깜짝 놀라서 저를 소리치면서 흔들어 깨우셨어요. 근데 그게 피가 아니라 크레파스 초콜릿을 양쪽 귀에 꼭 꽂아서 녹았던 거예요. 그때 많이 놀랐는지 지금도 자주 얘기하신답니다.
0: 아니 크레파스 초콜릿
2: 뭔지 알죠?
0: 크레파스 초콜릿을 양쪽 귀에 왜 꼭 꽂아요?
2: 왜? 저도 너무 궁금해. 왜? 왜 귀에 꽂고 자고 싶었을까?
0: 사연자님 왜 귀에 꽂고 잤어요? 난 그게
1: 저는
0: 궁금해.
1: 저는 꽂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0: 아니 난 꽂는 것도 이해가 안 가.
1: 아니 꽂을 수 있어요. 꽂는 거는. 네, 네. 저도 어릴 때 많이 꽂아봤기 때문에 뭐 귓구녕이고 뭐 콧구녕이고 네, 네. 사인펜 꽂고 콧구멍에 그리고 다 해봤는데 이 꽂고 자는 건 하면 안 되죠. 아,
0: 꽂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1: 네, 꽂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0: 와, 신기하다.
1: 이거 치우는 것도 힘들었겠다. 또 3759님. 5살에서 6살 넘어가는 새해였습니다. 언니랑 1살 차이인데 제가 엄마한테 나 이제 6살이니까 언니가 5살인 거지?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음? 언니가 이미 5살을 살았을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거죠. 맞 교환하는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게 아니라고 엄마가 설명해줬는데도 믿지 못하고 제 말이 맞다고 우겼는데 너무 강렬했던 나머지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아직도 엄마가 가끔 얘기하세요. 어린아이들의 생각은 정말 엉뚱한 것 같아요. 육아난이도 상급의 아기를 키워낸 엄마 고맙고 사랑합니다.
0: 진짜 웃기다. 나 이제 6살이니까 언니 5살이지?
1: 언니랑 나이 바꾼다고 생각한 거지.
2: 자기도 너무... 언니가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지.
0: 그러니까.
1: 이제 아니, 내가 언니 차례.
0: 귀여워. 이게 너무 귀엽습니다. 네. 2321님. 아들만 키우셨던 우리 형님. 아기 때부터 말을 잘하는 우리 큰딸이 너무 귀여워서 이것저것 물어보며 대화하던 중에 체인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라고 묻자 딸이 엄마요 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형님이 엄마가 왜 좋아 라고 묻자 곰곰이 생각하던 큰딸의 대답. 그럼 너는 싫으냐?
2: 뭐야? 이 말투는 어디서 배워?
1: 사극인가? 어디야?
2: 그럼 너는 싫으냐?
0: 싫으냐? 이건가?
2: 상상도 못한 화법이 나왔어요.
0: 아 진짜?
1: 아이의 갑자기 뭐 아이의 몸을 차지한 누군가가
0: 그럼 너는 싫으냐?
2: 꽝. 진짜 어린아이들의 이 관점은 너무 귀여워요. 또 있네요. 9763님. 어릴 때 명절에 온 가족이 다 모인 자리에서 아빠가 작은 엄마를 재수씨라고 부르는 걸 듣고서 저는 그게 작은 엄마의 성함인 줄 알았어요. 그 이후에 아빠가 다른 분들한테도 가끔씩 재수씨 하는 걸 보고서 우리나라에는 재수라는 이름을 가진 어른 여자들이 많구나 생각해서 어느 날 아빠 친구분의 아내분한테 이모도 성함이 재수예요? 여쭤봤던 기억이 나네요.
0: 아 귀여워.
1: 귀여워.
0: 아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이건.
2: 맞아 맞아.
0: 이거는.
2: 왜냐면 그게 명칭이
1: 맞아.
2: 돼버리니까.
1: 맞아요.
0: 네. 이거는 몰랐을
1: 헷갈리니까.
0: 것 같아요.
1: 헷갈리니까. 그런 건 있잖아요. 그 뭐냐 강아지나 고양이 보면 어른들이 항상 나비야 이렇게 부르는 게. 나비야 안 들어봤어요?
0: 네.
1: 에? 넘어갈까요?
2: 전 많이 들어봤어요. 네.
1: 나비야 이렇게 불러서 네. 왜 다 이름이 나비지? 했던 기억.
2: 아, 맞아 맞아. 네.
1: 뭐 그들만의 암묵적인 뭔가 있었나 봐요.
0: 나비야.
2: 대한민국 같구나. 모든 건물은 임대문 씨 거고 이런 거.
1: 아 임대문.
2: 임대문이. 네.
1: 임대문의
0: 임대문이.
1: 건물.
0: 아~
2: 맞아 맞아.
1: 네. 아, 요건 약간 어디 개그 책에서 본 것 같아.
2: 넘어갈까요?
1: 넘어갈게요. 네. 그리고 8000님이 보내주셨어요. 제 조카 이야기입니다. 조카와 함께 길을 걷는데 조카가 반짝반짝 불빛이 나는 구두를 자랑하고 싶었나봐요. 삼삼오 모여있던 초등학교 언니들에게 내 신발 불빛 나온다 그것만 기억해 하고 뛰어가는데 초딩 언니들은 엄청 어이없이 웃더라고요. 우리 조카 귀엽죠?
0: 아 귀여워.
2: 진짜
0: 근데
2: 귀엽다.
0: 아 근데 이런 신발 자랑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럼 뛰어나이잖아요.
1: 저는 바퀴 달린 운동화.
0: 아 알죠. 아 귀엽다 근데.
2: 내 신발 불빛 나온다 그것만 기억해.
1: 그것만 기억해. 너무 웃겨.
0: 드라마
1: 어디서 배운 거야?
2: 진짜 드라마 같아.
0: 귀여워. 0580님 치약은 민트 맛이니까 사탕처럼 먹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부모님 몰래 한가득 짜먹혔다가 고생했네요. 와 이거를
2: 이런 거 있죠. 막 딸기맛 치약들이라든가 이런 거.
0: 아 애기용으로 네, 그런 것도 네. 있잖아요.
1: 근데 이건 민트 맛이라고.
0: 민트 맛.
1: 민트 맛을 먹은 거면 진짜 진짜 인간 그러니까. 자체가 강한 건데.
0: 그러니까.
2: 어릴 때부터 민초파로

0: 크겠네요. 걱정이 좀
1: 그러니까요.
0: 되네요. 네. 0616님. 저 어렸을 때 미니 게임기가 있었는데 레이싱 게임이었어요. 근데 비가 오는 날씨에 게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싱크대에서 물을 게임기 위로 틀은 채로 했더니 아 물을 틀어놓고 게임기를 그냥 그대로 했더니 어머. 당연히 망가졌어요. 많이 혼났습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1: 와, 비가 왜냐면 해시하고 싶다고 이렇게 한 거야.
0: 그 감성을 좀 살리고 싶으셨구나.
1: 와, 대단하다.
2: 이런 분들이 또 발명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0: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2: 그리고 김미경님, 운동회 때 빨간 물건 가져오라는 미션이었는데 갑자기 아빠 데리고 나가서 오늘 아빠 빨간 팬티예요 해가지고 부모님께서 정말 민망해하셨다는. 엄마 아빠 미안.
1: 근데 맞아 맞긴 해. 빨간 물건
0: 빨간색이잖아.
1: 어, 맞긴 해.
0: 왜 내가 맞잖아. 아빠 발 보여줘봐. 어, 맞잖아. 할 말 없어.
2: 증명해. 아빠 증명해. 증명해.
1: 어, 맞긴 해. 할 말이 없어. 네. 3566님. 우리 아들 4살 때 태풍 다음날 유치원 등원하는데 유치원 정문에 있던 화분이 태풍 여파로 쓰러져 있더라고요. 어머 어떡해. 화분이 바람 때문에 쓰러졌나 봐. 라고 했더니 우리 아들 화분에 급하게 뛰어가더니 나무야 정신 차려. 우리 아들 너무 귀엽죠. 이라고
2: 너무 귀여워.
1: 귀엽다. 진짜 귀엽다.
0: 이런 거 영상으로 남으면 평생 보시겠다.
1: 맞아. 그러니까.
0: 너무 귀여워.
1: 너무 귀엽네요.
2: 그리고 또 착해.
0: 착해 맞아. 맞아요.
2: 마음이 귀엽네요. 너무 착해.
0: 네. 4729님. 4학년 소율이에요. 항상 학원 2시간 해서 9시에 끝나고 집에 가면서 재밌게 잘 듣고 있는데요. 저는 밴드에 사인펜으로 칠한 다음에 엄마에게 다쳤다고 거짓말했더니 엄마가 놀랐어요. 엄마 이제 4학년 됐으니까 이런 거짓말 안 할게요. 사랑해요 엄마.
2: 아 귀여워.
1: 귀엽다.
2: 진짜 4학년 소율 맞아요?
0: 진짜 아, 귀여워.
2: 36세 성인 아니에요? 4학년 소율인 척한 거 아니죠?
0: 지난번에도 소율이 친구 맞아요. 보내주지 않았네. 그쵸?
2: 맞아요. 진짜 너무 귀엽다.
1: 소율 친구 자주 이게, 보내줍니다.
2: 너무 귀여운 게 뭐냐면 밴드에 사인펜을 칠한 다음에 엄마한테 다쳤다고 했더니 엄마가 놀랬어요. 이게 끝이 너무 귀여워.
1: 그러니까, 귀여워요. 소율아, 소율아? 소율이 보내줘서 고마워요.
2: 소율이 고마워요.
1: 네. 보내주신 사연들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희는 빅뱅의 거짓말 듣고 올게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4: 엄마 손은 약손 마다 쓰제야.
2: 약국에서 만나요.
5: 케어 원해요.
6: 케어원 헤어.
5: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6: 케어원 헤어.
5: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6: 케어원 헤어.
5: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7: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8: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7: 비다샵
8: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7: 비다이렉트샵
8: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7: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9: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1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충청 캠퍼스와 고향 캠퍼스로 어디서나 가까운 중부대학교.
1: 캠퍼스가 두 개, 꿈도 두 배.
0: 모든 학생이 성장하고
1: 학생과 함께 성장하는
2: 중부대학교.
0: 중부대학교와 함께
1: 여러분의 꿈을 키우세요.

0: Young Street.
1: 웬디의 영스트리트 광고 듣고 왔습니다. 이제 웬가만 마칠 시간인데요. 5805님께서 추억 얘기도 즐겁고 추억의 노래도 많이 들어서 행복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2: 네.
1: 방금 요 빅뱅 선배님의 거짓말이 2007년도 노래.
3: 에이 거짓말.
2: 나 안 믿어. 잠깐 2007년이면 지금으로부터 19년 정도 된 거.
3: 에이 거짓말. 안 믿지.
1: 나도 안 믿어.
2: 이게 무슨
1: 안돼.
2: 이게 언제부터 추억의 노래예요.
3: 나도 거짓말. 이제 그런 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야 내가 20년 전엔
2: 와
1: 거짓말 지금 거의 20년 말도 안 돼.
2: 20년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구나 이제 진짜로.
1: 말도 안 돼. 나 진짜 생각 많아진다.
2: 네. 오늘 자기 전에
1: 정말 즐거운 시간이죠. 생각 많아지는 시간이고요.
3: 아니요 여러분 그냥 삽시다.
2: 그럴까?
3: 그냥 삽시다.
1: 열심히

0: 그 사람은요 응원도 하고요 야야 그 사람은요 잘 웃고요 그 사람은요 바로 저예요 봉태규 매일 아침 9시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2: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1: 돈 워리 비 하겐
2: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1: 돈 워리 비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돈 워리 비 하겐
3: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4: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에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도건
5: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6: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7: SBS 생활정보
8: 여름철 집안일 중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것 중 하나는 조금만 방치해도 악취를 풍기는 주방 쓰레기죠. 특히 요리할 때 자주 나오는 달걀 껍데기는 날벌레와 냄새를 유발하는 주범이 되는데요. 이때 달걀 껍데기를 그냥 버리지 말고 물에 가볍게 씻어 말린 뒤 배출하면 냄새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달걀 껍데기 안쪽에 얇은 단백질막이 부패하면서 심한 악취가 풍기기 때문인데요. 물로 이 막을 깨끗이 헹군 뒤 바짝 말려주면 미생물 번식이 억제되면서 냄새도 나지 않게 됩니다. 잘게 부숴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이런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 여름철 주방 위생을 더 쾌적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다.
9: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완소들의 취향을 알아보는 이곳 영스랩스의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은 0902님께서 새로운 연구 주제를 의뢰해 주셨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주제부터 만나볼까요?

제가 곧 이사를 하는데요. 엄마가 자꾸 손 없는 날로 하라고 신신당부를 하길래 요즘 그런 거 누가 신경 쓰냐고 한마디 했거든요. 손 없는 날이 뭔지 저도 들어보긴 했지만 정확한 뜻은 몰라서 그냥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날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찾아보니 귀신이 없는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귀신이나 악귀가 없는 날로 좋지 않은 기운이 따라오지 않기를 바라는 미신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거 믿지도 않고 신경도 안 쓰는 편이라 상관없는데 엄마는 자꾸 찝찝한 것보다 낫지 않냐고 하도 얘기를 해서 알아보니 그날은 이사가 몰려서 예약도 어렵고 가격도 더 비싸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 요즘도 신경 쓰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제가 무심한 건지 궁금해서 영스랩스에 의뢰해봐요.

영스랩스 첫 번째 리서치 연구는 이사할 때 손 없는 날 신경 쓴다, 안 쓴다 입니다. 1번 신경 쓴다, 2번 안 쓴다. 두 개 보기 중 하나를 골라 의견과 함께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의견 만나보겠습니다. 위너의 Everyday.

노래 듣고 왔습니다. 완서분들이 보내주신 의견을 만나볼 순서인데요. 그 전에 저 같은 경우는 1번 신경 쓴다. 그 이유는 몰랐으면은 괜찮았을 것 같거든요. 알아서. 이거에 대해서 알아가지고. 예.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신경을 쓰세요. 신경을 쓰셔서 이 날에 이사를 하고 제가 숙소 살았을 때는 이거를 지켜서 했었던 건지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냥 이삿날이야 하면은 넵 하고 그걸 지켰었는데 이제는 제가 혼자서 이사를 하고 이런 거다 보니까 손 없는 날 이사를 하고 이랬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그거를 한번 경험을 하니까 괜히 그걸 안 하면 괜히 좀 그래요. 예.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더 비싼 이유가? 더, 그 가격도 더 비싼, 그 비싸게 내고 싶지 않죠. 근데 더 비싼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6367님, 1번 신경 쓴다. 조상님들이 정해두신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이혜림님, 2번, 이제는 안 쓴다. 처음 결혼하고 집에 들어갈 때는 신경 썼는데요. 이제 아무나 이사 가서 잘 살고 있어요. 아닌 날에 또 이사를 해보셨나 봐요. 괜찮으셨지죠? 말이 이상하네. 황영숙님, 1번 쓴다. 밥솥도 먼저 갖다 놓고 팥도 뿌려요. 저는 이것까지는 안 해요. 그냥 날만 딱 지키지. 되게 뭐 많은 걸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네. 변수현님, 요즘 영혼, 귀신님들도 세대가 바뀌어서 손 없는 날안 가리고 쉬신대요. MZ 귀신 피스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니, 우리 수현님은 소통을 좀 하시나 봐요. 우리 조상님들이랑 귀신들이랑 예, 손 없는 날 쉬신다는 거를 좀 소통을 사셔가지고서 아시는 건가? 어떻게 하세요? 예. 어떻게 하시는 건지? 아, 만약에 쉬시는 게 확정이 된다면 쉬죠, 뭐. 예, 저도. 우리 9250님, 요즘 귀신 도깨비보다 손 없는 날 이사비가 훨씬 무서우니까 2번, 신경 안 쓴다. 그쵸? 그러니까 가격이 그때만 유독 비싸고 그리고 그날만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이삿날 예약이 꽉차 있으니까 뭐한달뒤막두달뒤 이렇게 예약을 해서 어렵기도 합니다. 네. 근데 뭐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네. 완소분들이 보내주신 의견 만나봤고요. 이제 리서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완소분들은 이사할 때손 없는 날 신경 쓴다. 42% 안 쓴다. 58% 손 없는 날을 신경 안 쓰는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오, 안 쓰시는 분들이 좀더 많구나. 저는 신경 쓰시는 분들이 좀더 높게 나올 줄 알았어요. 뭔가 느낌상. 네. 그리고 뭔가 이사하실 때도 그손 없는 날들이 조금 더 예약이 많이 차 있고 하다 보니까 더 퍼센티지가 높을 줄 알았는데 아니군요. 오호, 오케이. 다양한 의견을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리서치 연구 주제 만나볼게요. 이번 주제는 7736님께서 의뢰해 주셨습니다.

지난 주말에 완디가 한줄리뷰 코너에서 이사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짐 싸는 게 힘든지 푸는 게 더 힘든지를 얘기하는데 저는 진짜 푸는 게 훨씬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쌀 때는 시간적 여유도 없으니까 어떻게든 해야 된다는 생각에 초인적인 힘이 생기기도 하고 체력도 좀 괜찮을 때라 버릴 건 버리고 빠르게 진행이 되는데 풀 때는 짐을 쌀 때 생각도 나고 보고만 있어도 아 이걸 언제 다 푸나 싶고 너무 막막해요. 심지어 저는 이사하고 그냥 박스에서 꺼내 쓰다가 한 달에 걸쳐서 짐을 풀었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영스랩스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요.

영스랩스 두 번째 리서치 연구 주제는 이사할 때 짐 싸는 게 힘들다? 푸는 게 힘들다? 입니다. 1번 싸는 게 힘들다. 2번 푸는 게 힘들다. 두 개 보기 중 하나를 골라 의견과 함께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의견 만나볼게요. 다비치의 타임캡슐.

다비치의 타임캡슐 듣고 왔습니다. 완소분들이 보내주신 의견을 만나볼 순서인데요. 그 전에 저 같은 경우는 1번 싸는 게 힘들다. 그 이유는 이삿날이 일단 정해지잖아요.

그리고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까지 이삿날이 정해졌었던 그 기간이 너무 짧았어요. 한 일주일 반? 일주일에서 일주일 반 동안 그 이삿짐들 다 뭔가 챙겼어야 된달까? 그리고 보통 포장 이사긴 했었었는데 잘 해주시지만 무거운 것들은 제가 부탁을 드렸지만 뭔가 제가 하는 게 더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성격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막 대충 싸도 되지만 그게 안 돼서 다 하나하나 어차피 가서 다 풀 건데도 불구하고 다 하나하나 막 테트리스 쌓듯이 그런 성격이어가지고 그렇게 했었고 그리고 보통 다 챙겨가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서 버릴 것들도 많잖아요. 그거를 생각하면서 하는 것도 힘들었었고 그냥 이사 가는 날이 정해져 있어서 그 안에 짐을 다 싸야 하는 게 저한테 좀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푸는 거는 솔직히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오래 걸려도 푸는 거는 뭐 시간이 정해져 있진 않잖아요. 예. 근데 싸는 거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힘들다. 우리 9381 1번 싸는 게 힘들다. 먼지나 기본 청소하고 버릴 거 버려야 해서 맞아요. 진짜 버릴 것도 힘들고 청소도 힘들고 유덕정님 2번 짐 풀고 다시 정리하는 게 훨씬 힘들어요. 이걸 또 반대로 생각하시면은 싸는 거는 대충 그냥 하시는 것 괜찮고 푸는 거는 일단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일단 이게 다 어느 곳에다가 해놓고 이렇게 아예 제대로 하시는 게 또 힘드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요. 3759님 1번 싸는 거요. 이삿날은 정해져 있어서 그때까지 무조건 정리를 해야 하니까 심적인 압박이 있는데 풀 때는 오늘에도 되고 내일에도 되니까 마음이 불편하진 않아서 싸는 게 더 힘들다고 생각해요. 저희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신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예, 이 날짜가 정해져 있으니까. 2447님 2번 푸는 게 더 힘들다. 싸는 건 막 싸도 되고 생각 없이 해도 괜찮은데 짐을 푸는 거는 어디에 둘지 생각을 하면서 해야 하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푸는 거는 다 생각을 하면서 아 이거 여기다 둘까? 한번 정해지면 이제 변경이 조금 나중에 힘드니까. 근데 아 이거 진짜 생각하기 다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완서분들이 보내주신 의견 만나봤고요. 이제 리서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완소분들은 이사할 때 짐을 싸는 게 힘들다. 34% 푸는 게 힘들다. 66% 짐을 푸는 게 힘들다는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아 근데 진짜 이거 생각하기 다 다른 것 같아요. 네. 근데 푸는 게 힘드신 분들이 더 많군요. 오호. 네. 이렇게 리서치 연구를 함께 봤는데요. 다양한 의견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제와 의견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영스 전속 리서치 연구소 영스 랩스 일상 속 궁금했던 다양한 주제들을 연구해드립니다. 의견이 나뉘는 문제들이나 평소 궁금했던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 영스 랩스로 의뢰해주세요.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실라 고려 기파트 반청물 굿즈 반청물을 고려하라 휴리카 굿즈 고려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엉망팔팔

0: 서울에서 왔습니다.
1: 경남서 왔어요.
0: 아따 반갑소이. 전라도에서 왔어라. 타 지역에서 대구 모빌리티 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최대 1200만 원 지원.
2: 취업하고 지원받고 성장하고 오오.
3: 대구 잡고 쓰리고.
4: 대구 잡고 쓰리고. 9월 30일 마감.
5: 완소들,

지금부터 완소들을 위한 7월의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하루 10분 독서 습관 지학사에서 독서 평설 정기 구독권, 명품 덴탈 케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치약 칫솔 세트,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의사가 만든 베개 시가드에서 3중 구조 베개,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 번호로 문자 발송되니까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개인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0: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0시에는 배성재의 텐이 방송됩니다.
1: 웬디의 영스티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1050님 오늘 청취율 조사 전화 받고 제일 먼저 웬디의 영스티라고 했네요. 첫 문자에 인증샷 보내니 꼭 읽어주세요. 항상 좋은 음악과 따뜻한 이야기 덕분에 잘 듣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와 네 정말 오늘이 이제 또 마지막 청취율 조사 기간이었잖아요. 마지막까지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인증 문자 보내주신 분들과 청취율 조사 기간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제가 준비한 그리고 또 영스 가족분들이 또 준비해주신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스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끝곡으로 줄리 런던의 Fly Me to the Moon 들려드리면서 전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웬디 기분 좋은 밤 만나

0: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0: 국민 인쇄 서머.

0: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 필.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남자가 딸을 찾기 위해
2: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가 되는
3: 아빠 유니버스 액션 드라마
1: SBS 금토 드라마 김부장은 매주 금토 밤 9시 50분 SBS에서 만나요.
4: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세라하임.
5: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6: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용입니다.
7: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8: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7: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8: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7: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8: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7: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0: 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1: 4, 3, 2, 1 속보 무적 함대 스페인 16년 만에 우승 메시 아르헨의 1대0 연장승 눈물로 끝난 메시의 라스트 댄스

0: 안녕하세요. 2026년 7월 20일 월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BTS 다이너마이트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무적함대 스페인 16년 만에 월드컵 우승 메시의 아르헨티나의 1-0 연장승 눈물로 끝난 메시의 라스트 댄스였습니다. 오늘 새벽에 열린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 많이들 보셨겠죠? 한국은 이제 월요일 아침 출근 또 학교 가는 시간 이런 거 겹쳐가지고 쪼개서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스페인이랑 아르헨티나가 결승을 치렀습니다. 스페인이 메시의 아르헨티나를 1-0으로 꺾고 우승을 했고요. 피파 랭킹 1, 2위가 결승에서 만났고 남미 챔피언이랑 유럽 챔피언이 만났고 또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이기도 하고요. 또 야말과 메시의 20년의 세월을 건너는 이 감동적인 만남도 있었고요. 메시의 라스트 탱고였는데 연장까지 치른 끝에 스페인이 두 번째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1-0이긴 했는데 뭐랄까 접전이라기보다는 아르헨티나가 완전히 막 아무것도 못해본 그런 느낌이었고요. 스페인이 역시 정말 잔혹한 축구, 상대를 완전히 말려죽이는 축구를 하면서 아르헨티나가 그냥 힘을 못 썼습니다. 39살 나이에 최고의 축구력을 뽐냈던 메시에게는 아쉬운 경기가 됐을 것 같고 시상식 할 때 은메달을 목에 걸고 눈물을 좀 펑펑 쏟아가지고 축구팬 입장에서는 축구의 신이 이제는 여기서 끝내려는 건가 막 이런 걱정도 들고 그랬습니다. 더 보고 싶네요. 아무튼 많은 축구팬들에게 즐거움을 줬던 2026 북중미 월드컵 오늘로 마무리가 됐고요. 월드컵이 좀 길었습니다. 이전 월드컵들보다 한 일주일이 길었기 때문에 저도 좀 길게 느꼈고 축구팬들은 뭐 좋았을 수도 있지만 또 길게 느끼셨던 분들도 계시겠죠. 저의 중계로 월드컵 봐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시차를 빨리 이제 다시 돌려서 배텐 사이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꿈과 음식 사이 꿈음사 날입니다. 시차를 한국에 맞추려면 음식이 최고죠. 예, 야식 땡기는 시간에 음식 얘기를 실컷 하면서 눈과 귀를 살찌우는 시간이고요. 여러분의 음식 사진을 받고 있으니까 한 주 동안 찍어둔 음식 사진 샵 1077 100원이 드는 사진 문자로 보내주세요. 보면서 들으실 분들은 채팅으로 참견도 가능합니다. 생방송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코너 전엔 일상문자 소개 코너 NPC 타임 있고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장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5: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4: 비다샵!
5: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4: 비다이렉트샵!
5: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4: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6: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7: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6: 국민 인쇄.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3: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함께하는 여러분의 NPC 배성재가 여러분의 심심한 일상도 특별하게 들어드립니다. 문자 소개 코너 NPC 타임. 9258님, 주말에 용곱창이 문을 닫는다고 해서 지인들과 용곱창에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배디 흔적도 보고 지인들과 수다 떨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네요. 배텐의 공식 회식 장소이기도 했던 용곱창이 어제부로 영업 종료돼서 이제 저는 곱창 유목민이 되었답니다. 슬픈 소식입니다. 예, 뭐 정용국 씨가 한번 또 소식을 전하긴 했었습니다만 결국은 영업 종료가 됐습니다. 용곱 라스트 댄스. 아, 그리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고평 어디서 봐야 되냐고 하신 분 있고요. 아, 볼 기회는 또 충분히 있겠죠. 파이팅이고요. 진연희님, 84년생 43세 첫째 아이를 가졌어요. 자연 임신인데 태교는 배텐으로 합니다. 유쾌한 아이를 원해요. 아, 잘 찾아오셨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뇌발달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유쾌해지고 일단 둥글둥글해지고. 예. 근데 진짜 축하드립니다. 얼마나 지금 애지중지하고 계실까요? 힘들게 얻으셨는데 왜 여기로 왔냐고 하신 분 있고요. 그리고 오늘 배텐 식구 김지영 씨가 포비를 순산했습니다. 아, 등려 축하드리고. 출산휴가는 짧게 드리니까 곧 돌아올 겁니다. 4640님, 수험생인 저의 애제자가 감기 걸려서 골골대고 있어요. 뭐라도 챙겨주고 싶은데 뭘 주면 좋을까요? 감기 걸렸는데 불러다가 뭘 먹일 수도 없고, 그죠? 뭘 좀 이렇게 보내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기프티콘 종류? 본인이 알아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 입대영장 보내주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죽을 상품권 비슷하게 해가지고 배달시켜서 먹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있죠. 예,

자, 그런 것들 요즘 뭐 열어보면 많습니다. NPC 타임이었습니다. 푸짐한 밥상에는 찬사를, 불쌍한 밥상에는 위로를, 맛있는 밥상에는 군침을 흘려드립니다. 본격 야식권장, 음식사진 분석, 공감 토크 코너, 꿈과 음식 사이 꿈음사.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어디서 누구와 뭘 드시며 살았는지 음식 사진으로 생존 신고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찍은 음식 사진을 받고 있으니까 샵 1077 짧은 사진 문자 100원 또는 배텐 월요일 꿈음사 게시판에 누구와 함께 뭘 하면서 드셨는지 자세한 메뉴 소개와 함께 보내주세요. 소개되는 분들께는 선물로 커피 쿠폰 챙겨드리고요. 클로징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음식 사진을 오늘의 밥상으로 선정해서 블랙박스를 추가로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5005님 지난주에 오염화채 보냈던 학생입니다. 문자를 또 이렇게 피드백을 주시네요. 이번 주는 주말 동안 일본 오사카에 가서 오코노미야키를 먹었어요. 저는 미성년자인 관계로 하이볼을 먹지 못했지만 부모님 말씀으로는 하이볼도 매우 맛있다고 하시네요. 그렇군요. 뭘 또 보냈냐라고 하신 분 있고요. 부자라고 하신 분 있고요. 예. 자, 어쨌든 피드백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오염화채 너무 그 긁히거나 너무 화나거나 막 상처받은 거 아니죠? 예. 여기는 그런 곳입니다. 자, 여러분의 음식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8289님, 의성 마늘 주문하고 절구로 잘 빻아서 짜장라면에 소고기 국거리 넣고 끓여 먹었습니다. 운동 3주 안 한 것도 있고 3kg 쪘네요. 배디는 배가 나와서 배디인가요? 묘한 동질감을 허락없이 느낍니다. 어우, 맛있겠다. 이게 짜장면, 짜장라면이 짜장면보다 요즘은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제가 한국 와가지고 아직은 중국 음식을 못 먹었는데 계속 지금 중국 음식이 땡기다가 얼마 전에 짜장라면을 한번 먹었거든요. 맛있어요. 근데 짜장라면은 컵라면으로 먹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발면으로 먹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무조건 봉지로 뜯어서 만들어 먹어야 되고 지금 보니까 이 짜장라면에다 소고기를 잔뜩 넣어가지고 마치 그 기생충 영화에 나오는 채끝 그 짜장라면 같은 느낌도 있고 그리고 그 마늘을 빻거나 갈아가지고 어디다가 이렇게 쭉 넣으면 웬만한 것들은 맛이 확 살아나고 한국인 입맛에 맞더라고요. 근데 국물이 너무 많은데 약간 덜 짜게 드시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물 조절에 실패하신 건지 예 조금 덜 짜게 먹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네. 매일경제 보나 보내라고 하신 분 있고요. 정확히는 매경 이코노미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네, 아무튼 신문에 깔아놓고 절구로 빻아서 드신 것 같습니다. 맛있겠네요. 나중에 밥 말아 먹을 때 저 국물 유용하게 쓰인다라고 하신 분 있고 덜 짜게 먹으려면 스프를 덜 넣어라. 그러니까 짜장라면 쪽은 이렇게 국물이 좀 있으면은 보는 눈 뜨고 못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나중에 밥 비벼 드시는 분들 은근히 있습니다. 예. 짜장 전골저라고 부르신 분 있고 꾸덕하게 먹어야 된다. 스파게티는 꾸덕하게 안 먹고 이제 자박자박하게 국물 있는 스파게티 드시는 분들 많은데 스파게티야말로 사실 실제로 꾸덕꾸덕하게 면에 거의 소스 묻혀 먹듯이 먹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짜장라면은 그거를 눈 뜨고 못 보시는 것 같아요. 예, 너무 습하다. 예. 절구 층간소음 조심해라 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상 위에 올려놓고 절구로 빻더라도 너무 세게 하면 소리가 타고 내려가서 층간소음 있을 수도 있죠. 다음은 1007님. 이번 연휴 때 전남 여수로 가족 여행을 갔는데요. 와, 남편과 저는 게장이 먹고 싶고 초등학생 아이들은 제육볶음이 먹고 싶고 두 가지 음식을 다 하는 곳에 갔어요. 여수시청 근방이고 현지인 맛집으로 인정한 곳이더라고요. 와, 간장게장, 양념게장, 불고기 제육, 고추장 제육까지

같이 푸짐하게 먹었습니다. 와, 메뉴 너무 좋다. 아니 이게 그 쟁반 비슷한 데에다가 담아서 나왔는데 일단 확실히 남도 쪽에 전라남도 쪽에 가면은 2층으로 쌓아서 주거든요. 이 반찬을. 이게 사실 플렉스입니다. 일단 보니까 밑반찬들은 잔뜩 깔려 있고 그 위에다가 메인 요리인 이 제육볶음이랑 또 양념게장, 불고기 제육, 간장게장 이런 것들이 쌓여 있는데 일단 깨를 잔뜩 뿌린 거 보니까 일단 양념에는 굉장히 자신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밑에 보니까 소세지 반찬이랑 알감자 반찬도 있고 계란말이도 있고 부침개도 있네. 그릇도 놋그릇. 지금 국도 괜찮아 보입니다. 미역국이거든요. 깨를 잔뜩 뿌린 이게 아무도 안 건드린 이 상태인 느낌. 행복하죠. 이 정도면 우창현 쌤도 칭찬하겠다라고 하신 분 있고 미역국 탁한 거 봐라. 얼마나 진한 거냐. 역시 답은 한정식이다라고 하신 분 있고요. 야, 불고기 제육이랑 고추장 제육 이렇게 이 제육도 종류가 나눠져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하네요. 맛있게 이거 내 밥 한 그릇으로 됩니까? 안 될 것 같은데. 자, 그리고 4313님. 저 생일이었어요. 생일 밥상으로 게임하면서 진짜 좋아하는 비빔라면을 먹었습니다. 설거지 귀찮아서 뽀글이 해먹었습니다. 생일상 별거 없죠? 라고 보내셨습니다. 지금 게임을 하는 그 게임 컴퓨터 책상에다가 뽀글이 하나 이렇게 올려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일은 일단 축하한다고 하신 분들 있고요. 책상 좀 닦으라고 하신 분 있고요. 예. 비빔을 어떻게 뽀글이를 했냐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비빔라면 뽀글이가 안 되나요? 너 왜 그러냐 사람 미안하기라고 하신 분 있고 이게 뜨거운 비빔면이 되니까 열받아서 보내신 거구나. 그러니까 좀 거슬리네요. 여기다가 찬물을 부어서 좀 냉각을 시키셨겠죠? 예. 우리 모니터가 지저분한 거야? 책상이 지저분한 거야? 책상이 너무 지저분한데? 나도 모르게 이제 여기 라디오 모니터를 닦았네. 여수 한정식 뒤에다 이거 붙이면 어떡하냐라고 하신 분 있고요. 예, 미안해 죽겠다. 저러다 비빔면 쏟아봐야 정신 차린다라고 하신 분. 그러니까 사실 컴퓨터 책상 앞에서 라면 종류를 먹다 보면 면이 약간의 면치기를 안 하는 분들도 약간 치게 되잖아요. 예, 중간치기. 그러면 확 하다가 꼭 그 키보드 사이에 국물이 떨어집니다. 예, 키보드 그 틈으로. 모니터에 튀는 건 괜찮아요. 모니터에 튀는 건 좀 보기 그렇지만 금방 닦으면 되는데 문제는 키보드 사이에 이 국물이 그리고 심지어 면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예. 야식을 많이 해본 사람이라 잘하네라고 하신 분 있고 저도 얼마 전에 짜장라면 그 국물이 키보드 그 QWER 그쪽 그 Q 근처에 떨어졌는데 아 얘가 나중에 발견을 했더니 늘어붙었어요. 그게 너무 싫습니다. 키보드를 근데 왜 철판으로 보호하냐고 하십니다. 그러게. 왜 철판 같은 게 깔려있지? 자, 네, 그렇고요. 다음은 8191님. 요리도 창의 예술이라고 아내가 퓨전 요리 만들기를 자주 합니다. 아내가 만든 카레 야채 순대볶음이라는 요리예요. 참 그 맛이 난해했습니다. 아내에게 아 이게 이런 맛이구나 라고 시식평을 했다가 눈욕 먹었습니다. 이게 순대예요? 순대구나. 일단 파프리카 좀 썰려 있고요. 검정깨를 무슨 개미떼가 습격한 것처럼 너무 많이 뿌려놨고요. 그 다음에 이건 잘못된 것 같은데. 순대볶음에다가 3분 즉석카레 부은 거 아니냐라고 하신 분 있고요. 사연자님 누렁인가요? 라고 하신 분 있고요. 카레만 빼면 괜찮았을 것 같다. 그러니까 야채 순대볶음 이거는 뭐 좋은 요리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카레 그리고 비주얼 안 좋게 왜 검은 깨를 이렇게 예 음식에 개미 올라간 것처럼 색도 좀 별로다라고 하신 분 있고
인도 사람들도 저건

거른다. 똥집 볶음 아닌가요? 모래집. 예. 차라리 그게 나왔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순대 그 당면 사이사이에 카레가 들어가는 게 좀 애매하네요. 그릇은 이쁘다라고 하신 분 있고, 그릇도 이쁘고 테이블보도 이쁩니다. 예. 가만있어 봐. 이게 파프리카 맞죠? 당근 아니야? 채팅창에 현근이라고 하신 분 있고. 현근. 당근인가? 당근을 뭐 이렇게 정성스럽게 썰어가지고 넣어놨어. 오뎅처럼. 파프리카가 아니네. 이거 좀 열받네요. 자, 이건 좀 예, 개미 습격받은 카레 야채 순대 볶음. 다음은 0692님. 신랑이 직접 해줬던 소시지 탑이에요. 사랑이 느껴지는데 저는 소시지를 안 좋아하는 단점이 있어요. 계란을 그 오믈렛 하듯이 접시에 넓게 펴고. 가만 있어봐. 방금 전 접시랑 똑같네. 문자는 다른데. 아내의 요리를 신랑이 보내시고 신랑의 요리를 아내가 보내신 거 아닌가? 부창부수 아니. 네. 아무튼 그 접시에다가 계란을 쫙 깔고 그 위에다가 비엔나 소세지랑 그 김밥 소세지, 분홍 소세지를 잔뜩 쌓아 올렸습니다. 산에 올라가다 보면 이제 돌탑들 그 등산객들이 쌓아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네요. 혈서 쓴 것 같다고 하신 분 있고요. 사랑해라고 케찹으로 써놓으셨는데 글씨는 잘 쓰신 것 같습니다. 리을도 사실 리을이 어려운데 리을 획수를 그대로 지키신 것 같기도 하고 소세지를 싫어하는데 아내에게 신랑이 소세지 탑을 쌓아줬다. 이건 이제 남기면 본인이 먹겠다는 의지죠. 예, 제가 많이 써보는 방식이라 알고 있습니다. 소야 10층 석탑이라고 하신 분 있고 케찹으로 근데 어떻게 이렇게 궁서체로 글씨를 쓰셨지? 그게 좀 신기하네요. 사망해라고 쓴 거 아니냐라고 하신 분 있고요. 사랑해 같습니다. 리얼 맞아요. 예. 야채가 하나도 없다. 건강을 생각해 주는 거냐라고 하신 분 있고요. 야 햄석봉이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난 햄을 썰 테니 너는 글씨를 써라. 자, 다음엔 4달러 써주라라고 하신 분 있고요. 자, 이쯤에서 쉬어가는 음식 퀴즈, 음식 사진 퀴즈입니다. 5465님이 보내주신 음식 사진인데요. 허리 수술 후에 병원 입원 중에 나온 병원 밥을 보내드립니다. 거의 매일 풀반찬이라 기력이 딸리네요. 메뉴는 흰쌀밥 있고요. 묵국, 그 다음에 양념장, 양념된장 같고 파래무침, 나물무침, 그리고 오이소박이, 그리고 이것입니다. 자, 가려진 메뉴 이것이 뭔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흰쌀밥, 묵국, 양념된장, 파래무침, 나물무침, 오이소박이와 뭘까요? 객관식 1번 애호박전, 2번 연근전, 3번 새송이버섯전, 4번 계란말이. 숟가락에 된장 묻어있는 거 열받는다라고 하신 분 있고, 그러니까 뭔가 된장이 숟가락 뒤쪽 바닥에 지금 잔뜩 묻어 있어서 약간 병원밥이 맛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뭔가 불만이 있어가지고 그냥 된장에다 밥을 막 비벼가지고 그냥 드시는 것 같습니다. 자, 병원밥 반찬 중에 가려진 반찬 하나는 뭘까요? 저도 같이 맞춰보겠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제가 맞히면 당첨자 두 배로 뽑아서 더 많은 분들께 선물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병원밥이니까 그래도 단백질이 뭐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4번 계란말이를 택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택하실 건가요? 태연의 만찬가 듣는 동안 보내주세요.

0: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1: 자비니 스파, 국민 스파 자비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0: 싹 관리했더니 자비니. 혈색이 싹 도네.
1: 스파 자비니 스파.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 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2: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3: 고릴라 SBS 생활정보.
4: 칠레 아타카마 사막에서 밤하늘을 찍으면 어떨까요? 별들 사이로 마치 손톱으로 긁은 듯한 여러 개의 직선이 찍힌다고 해요. 놀랍게도 인공위성이 지나간 흔적인데요. 인공위성이 많아질수록 별과 우주를 관측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공위성이 태양빛을 반사해 밤하늘을 밝게 만들고 천체 사진에도 긴 선을 남겨 별과 은하를 관측하기 어렵게 한다는 것인데요. 현재 지구 궤도를 도는 인공위성은 약 14,000기, 발사 예정인 건 170만 기가 넘는다니까요. 기술이 발전할수록 별이 빛나는 밤하늘도 함께 지킬 수 있다면 좋겠죠. 환경을 생각하는 SBS 고릴라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5: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6: 매쉬!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송제의 텐 중에서 배텐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

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군침 유발 귀로 듣는 먹방 코너 꿈과 음식 사이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찍은 음식 사진 또 누구랑 뭘 하면서 뭘 드신 건지 음식에 담긴 사연까지 함께 보내주세요. 샵 1077 사진 문자 100원 또는 배텐 월요일 꿈음사 게시판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막간 간식 퀴즈를 드렸죠. 병원밥 반찬 중에 가려진 반찬 하나는 무엇일까요? 저는 자 계란말이를 택했는데 일단 객관식에는 애호박전, 연근전, 새송이버섯전 등이 있었고요. 정답은 애호박전이었습니다. 이런 아 이거 밥이 좀 맛이 좀 없을 것 같은데 애호박전? 자 아무튼 병원식이 환자를 만족시키려고 만드는 밥은 아니긴 하죠. 몸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거지. 자, 애호박전입니다. 먹다가 병나겠다라고 하신 분 있고 3010님, 3038님, 김인자님, 9381님, 윤희영님께 예,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절에서 숟가락을 던진 거구나 라고 하신 분 있고요. 퇴원식 같다라고 하신 분 있고요. 역시 아프면 고생이다라고 하신 분 있고요. 저러니까 치킨을 시키지 라고 하신 분 있고요. 예. 자, 이거 맞춘 거면 병원 관계자들 아니냐라고 하신 분 있고요. 애호박전도 계란물 입혔으니까 부분 점수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근데 애호박전이 맛있어 보이긴 하네요. 예. 보니까 밑에 두부도 있는 것 같아요. 애호박전 밑에 두부도 있고 저걸로 좀 단백질을 채우시는 게 아닌가. 자, 그러면 여러분의 음식 사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0144님. 덥고 습한 날에 딱 좋은 해신탕입니다. 돈으로 제 돈으로 사서 만들었어요. 밖에서 사 먹는 게 싼 것 같다는 가족들 의견이 대부분의 고생은 고생대로 했습니다. 하지만 다들 건강해진 것 같대요. 죽도 짱 맛난대요. 재료비만 20만 원이 들었습니다. 우와, 해신탕. 이게 전복 들어가고 문어 들어가고 그런 거죠? 예. 바다의 신이 먹는 음식이라 그래서 해신탕. 이게 밑에 있는 게 지금 이게 오리인가요? 닭인가? 밑에 깔려 있는 어쨌든 주재료가 예. 와, 이건 진짜 비쌀 수밖에 없네. 전복이 몇 개야 이게? 5개, 6개. 예. 보이는 것만 지금 6개입니다. 그 밑에도 하나 깔려 있네. 7개 같고요. 문어도 엄청 크고요. 지금 닭이 약간 오리인가 닭인가 긴가민가 한 느낌으로 피지컬이 좋은 거 보니까 토종닭 같기도 하고요. 예. 자, 용국영 우는 사람 있습니다. 아닙니다. 자, 원래 단가 자체를 굉장히 센 재료를 구하셨기 때문에 야, 근데 이 탕은 진짜 만약에 밖에서 이대로 사 먹으려고 그러면 수십만 원 하겠네요. 어쨌든 가족들이 다 건강해지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정수호님. 경주로 교육을 간 김에 배디가 극찬했던 프레지덴트 땡버거를 먹으러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술을 못 마셔서 흑맥주 말고 오렌지 에이드와 먹었는데 탁 트인 해운대 배경으로 먹으니 정말 좋더군요. 그런데 버거도 버거지만 감자튀김이 정말 맛있던데요. 바로 이겁니다. 예, 제가 길티 플레저라고 해가지고 갈 때마다 몸에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지만 꼭 먹는다는 부산 햄버거. 네, 고급 버거. 근데 요즘은 또 버거들이 점점 커져서 그런가 비주얼상 약간 평범한 느낌이 들긴 하네요. 옛날에 비해서. 트럼프 버거냐고 하신 분인데 아닙니다. 부시 대통령 시절에 이름 붙여진 거고요. 예. 여기는 진짜 감튀도 맛있고 사실은 여기 앉아서 음식이 나오기 전까지 먹는 커피 땅콩이 진짜 맛있어요. 예. 그거를 계속 리필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흑맥주를 먹어야 되는 것이죠. 예. 야, 뷰 보니까 다시 가고 싶네요. 예, 사진 잘 찍. 저도 맨날 똑같이 찍어서 올리고 그랬습니다. 자, 다음은 3783님. 초딩 딸 저녁으로 김치볶음밥에 계란 두 개 넣고 스크램블을 해서 밥 위에 얹어줬습니다. 김치볶음밥은 하트 모양으로 만드셨는데 그 위에다가 스크램블을 그냥 끼얹었네. 스크램블 떨어뜨린 거 아니에요? 예. 딸이 강아지인가요? 라고 하신 분 있고요. 찐 개밥이다라고 하신 분 있고 양푼을 긁어서 하트를 만들었다라고 하신 분 있고요. 근데 그 사진에 자체 자막을 왜 달아놓으신 거죠? 자체 캡션이 있어요. 예. 미안해서 하트를 만든 것 같다라고 하신 분 있고 플레이팅 좀 제대로 해라. 그러니까 이거 접시에다 담아서 요 하트 모양을 했어야지 요 그대로 했네. 저거 블로그에 올린 거 여기다 넘긴 거다라고 하신 분 있고요. 만들다 보니까 미안해서 저렇게 한 거다. 딸도 저런 건 안 먹는다라고 하신 분 있고 글을 잘못 읽은 거 아닌가요? 초딩 딸이 아빠한테 해줬다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신 분 있는데 아니에요. 초딩 딸 저녁으로 해준 겁니다. 예. 자, 일단 아빠가 만든 건 확실해 보인다. 스크램블도 너무 엉망이다.
수저에 왜 양파가 붙어 있냐? 그러게. 자, 오늘 따님 성적표 나온 날인가요? 라고 하신 분 있고요. 성적표 보고 만들어줘. 딸아, 넌 이런 거 먹어라. 이런 식으로. 자, 초딩 딸 저녁으로 김치볶음밥에 계란 2 스크램블 해줬어요. 띄어쓰기를 뭐 그렇게까지 안 하시는 분인데 마침표는 또 찍은 게 약간 킹받습니다. 마침표 왜 찍었을까요? 블로그에 올릴 때. 부녀 사이가 돈독하다라고 하신 분 있고요. 자, 다음은 6385님. 집에서 만들어본 롤 유부초밥입니다. 배디에게도 드리고 싶네요. 옆구리가 잘 터지더라고요. 김 넣고 말아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야, 롤 유부초밥. 야, 근데 이거 맛있어 보이는데. 유부 쪽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유부초밥도 나쁘지 않고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 물론 김밥보다는 후순이지만 왜 유부로 개부를 만들었나요? 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애벌레 세 마리 아니냐라고 애벌레 세 마리 같다고 하신 분 있고 군뱅이들 누워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신 분 있고요. 아, 그리고 카메라에 손가락 찍힌 게 너무 열받네요. 예, 이런 거 컨트롤 못하나요? 렌즈 근처에 손가락 뭡니까? 곧 우화할 것 같다. 예. 어허. 김은 왜 콜라보 한 거냐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예. 사진 좀 잘 찍자. 예. 손가락 아니고 머리인 거 아니야? 누구 머리? 예. 너무 민머리잖아. 혀 아니냐, 혀. 자. 아무튼 저는 좀 통통하고 실해 보여서 맛있어 보였는데 많은 분들이 악플을 다네요. 예, 베텐너들 대신해서 제가 사과드립니다. 군뱅이라니 너무하네. 듄에 나오는 그 모래벌레 같기도 하네요. 예. 2809님 손이 큰 친구가 만들어준 김치볶음밥과 크림파스타입니다. 요리를 했던 친구라 맛은 있는데 두 명이 먹기에 양이 많아서 무섭더라고요. 꿈에 나올 것 같았어요. 음식이 너무 양이 많아서 폭탄 같으니까 맛은 있는데 좀 무섭다. 꿈에 나올 정도다. 양이 폭력적이다. 잔치하냐고 하신 분 있고요. 양이 왜 이렇게 많아? 손이 크다는 건 이제 좋은 말이고 양 조절 실패한 거죠. 예. 왼쪽 후라이팬에는 김치볶음밥이 가득 들어있고요. 오른쪽 후라이팬에는 크림파스타가 가득 들어있습니다. 베이컨이랑 햄 종류도 잔뜩 넣으신 것 같고 김치볶음밥에도 고기가 좀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양이 근데 문제인 게 파스타는 거의 한 4인분. 김치볶음밥도 사실 이거 4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인데 지금 둘이 드신 거잖아요. 그죠? 김치볶음밥은 어떻게든 소분하고 얼려가지고 나중에 먹을 수 있다 치더라도 파스타는 좀 모르겠네요. 예, 뱉어서 죽겠다라고 하신 분 있고 혈당 스파이크 각이다. 취사병 출신인 것 같다. 취사반 출신이라서 양 조절이 잘 안 된다. 대량으로만 만들고 예, 저건 찌양도 힘들겠다라고 하신 분 있고요. 냄비 하나가 3인분 정도다. 심지어 궁중 팬이다. 예. 그렇군요. 저 형 왜 다 못 먹는 척하냐. 저도 못 먹어요. 저 양이 많지가 않습니다. 자, 에이, 찌양이면 저거 먹고 라면까지 먹는다라고 하신 분 있고요. 찌양이긴 가볍다. 자, 친구가 어쨌든 요리를 잘하시니까 부럽네요. 다음은 정영복님. 아내가 오므라이스라고 했는데 밥 보고 허걱했습니다. 야채 볶음밥에 계란 후라이 하나 올리는 게 더 먹음직스럽고 먹기에도 좋을 것 같은데 밥 위에 동물 미니 포크가 너무 많이 꽂혀 있어서 먹는 내내 빼느라 미션 수행하는 느낌까지 들었어요. 미안하지만 당신은 미적 감각이 없는 것 같아. 아니, 미적 감각은 있는 거 아닌가요? 동물 포크들 꽂아놔가지고 되게 귀여운데 뭐 드실 때 걸리적거리긴 했겠습니다만 천천히 드시라고 꽂아놓으신 게 아닐까요?

0: 사연자 혹시 유치부인가요? 라고 하신 분 있고요. 동숲 갖고 좋은데 왜 그러냐? 왜 뭐라 그러냐? 예, 동물적 감각이다라고 하신 분 있고. 근데 궁금해하는 게 이제 케첩 하트를 만들었는데 하트 점 세 개가 꽃 붙어 있거든요. 지금 볶음밥 위에다가 그 계란을 이제 덮어서 오므라이스를 만들었고 그 위에다가 파를 왜 이렇게 많이 썰어서 쌓아 놓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파, 그다음에 판다, 코끼리, 파란 사자, 분홍 토끼, 초록색 개구리, 그리고 접시에는 나비가 잔뜩 붙어 있고 예, 요런 포크를 꽂아 놨습니다. 쪽파를 왜 이렇게 쏟아 버렸지? 하트의 케첩 세 개는 돼지코 그린 것 같다라고 하신 분 있고요. 계란 익힌 모습만 봐도 요리는 꽝인 것 같다라고 하신 분 있고요. 다이땡의 밀키트 같다라고 하신 분도 있고요. 자, 일단 그리고 포커스부터 맞추고 사진 보내자. 그러네. 약간 초점이 나갔네. 예.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란이 무슨 버거 빈 같다. 번 같다라고 하신 분 있고요. 내 눈이 지금 흐려진 줄 알았다. 예, 초점 나간 거 너무 열받는다라고 하신 분 있고요. 자, 그럼 이쯤에서 쉬어가는 음식 퀴즈 또 나갑니다. 이번 퀴즈는 오디오 퀴즈인데요. 지금부터 김단군 채널에서 단군 씨의 먹방 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듣고 어떤 음식을 먹는 건지 맞춰주세요. 오디오 나갑니다.
1: 이거 먹는 방식에 따라 사람들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하나씩 먹을 때마다 자르시는 분이 계시고 다 잘라놓고 먹는 사람이 있어.

0: 아이씨 맛있네.
1: 자, 어떤 음식을 먹는 것일까요? 너무 쭈압쭈압거린다라고 하신 분 있고요. 이 아저씨 되게 짭짭거리네. 네. 자, 미리 썰어놓고 먹는 사람이 있고 그때그때 썰어 먹는 사람이 있다. 요거는 예, 뭔지 떠오르네요. 객관식 드리겠습니다. 1번 돈가스, 2번 스테이크, 3번 양갈비, 4번 폭립입니다. 자, 한 번 더 들어볼까요?
2: 이거 먹는 방식에 따라 사람들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하나씩 먹을 때마다 자르시는 분이 계시고 다 잘라놓고 먹는 사람이 있어.

0: 아이씨 맛있네.
1: 너무 쿰쩍쿰쩍거린다 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자, 객관식 1번 돈가스, 2번 스테이크, 3번 양갈비, 4번 폭립. 미리 잘라놓고 먹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죠. 돈가스와 스테이크. 양갈비나 폭립은 일단 제외하고요. 왠지 먹방을 했다는 것은 본인의 개인 스튜디오에서 먹방을 한 거니까 제 느낌에는 집이 아니라서 배달을 시켰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스테이크보다는 돈가스를 생각하고 있는데 단군 씨가 지금 너무 쭈압쭈압거린 게 돈가스 소리랑은 조금 안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스테이크 같기도 하고. 돈가스 저는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돈가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제가 맞히면 당첨자 두 배로 선물 드립니다. 프로미스 나인 위고 듣고 오죠.

자, 오디오 먹방 퀴즈. 김단군 씨. 예, 먹방 소리는 뭐였을까요? 미리 썰어놓고 먹는 것. 돈가스, 스테이크, 양갈비, 폭립. 저는 돈가스 택했습니다. 정답은? 아! 폭립이라고 합니다. 아, 이걸 틀렸네. 폭립을, 아, 그치, 립도 썰어 놓고 먹죠. 아, 그 생각을 못했다. 돈가스 치고 너무 물렁했다라고 하신 분 있고, 역시 헛돼지다. 예, 성제립인데, 예, 폭립을 못 맞추냐. 소리 자체가 카츠가 아니었다라고 하신 분 있고요. 바삭 소리가 없었는데 뭘 고른 거냐. 죄송합니다. 자, 제가 틀려서 두 배로 못 드리게 됐고요.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 6367님, 유선주님, 5090님, 0136님, 4922님. 쪽 빠는 소리가 나는 게 완전 4번 폭립이네요. 아, 그 소리가 힌트였군요. 아, 두 배로 주기 싫어서 저러는 거다. 곳간 하나는 잘 지킨다. 아닙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지긋지긋 무조맨
3: 디어실 원스.

0: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2: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3: 안녕하세요, 카사베르디 모델 리센네입니다.
4: 상큼함이 필요해.

0: 할 때
1: 와인 비니거
0: good
1: 레드 와인 비니거 better
0: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
1: 페르디
0: 디스니처럼 상큼하게 good better 페르디
1: 프리미엄 레드 와인 비니거는 역시
0: 카사베르디
2: 발효식초 광고.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4: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3: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스톱!

0: 나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2: 서울에서 왔습니다.
3: 경남서 왔어요.
2: 아따 반갑소이. 전라도에서 왔어라. 타 지역에서 대구 모빌리티 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최대 1200만 원 지원.
4: 취업하고 지원받고 성장하고 오오.
5: 대구 잡고 쓰리고.
2: 대구 잡고 쓰리고. 9월 30일 마감.
6: 배텐의 영원한 막내 소혜가 배성재의 텐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7: 안녕하세요. 딘딘입니다.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라디오 파워 FM. 잠시 후 11시에는 뮤직하이가 방송됩니다.
8: 배성재의 텐 월요일 코너 꿈과 음식 사이 함께했고요. 소개된 모든 밥상에는 선물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기억에 남았던 오늘의 밥상은 초딩 딸 사랑이 느껴지는 스탱에 밥 긁어서 하트 김복 스크램블 만드신 3783님께 드리겠습니다. 블랙박스를 추가로 드리고요. 마침표가 아주 킹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유니폼, 모자 당첨자 중에 주소를 안 보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아, 배성재 코, 뒹굴뒹굴, 소도둑 마법수아님, sbs10@daum.net 메일로 받으실 분의 아이디 캡처본, 성함, 연락처, 주소 꼭 보내주세요. 자, 꿈음사 게시판 여러분의 음식 사진 기다리고 있으니까 월요일 게시판 활용해 주시고요. 자, 오늘 끝곡은 한로로 너와 나입니다. 꿈에서 연애하세요.

0: 그 사람은요 응원도 하고요 야야 그 사람은요 잘 웃고요 그 사람은요 바로 저예요 봉태규 매일 아침 9시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연극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역을 맡은 연정훈입니다 아카데미 각본상 수상 명작이 한국 초연 무대로 찾아옵니다 시대를 초월한 감동을 만나보세요 9월 13일까지 놀시어터 대학로 우리카드홀 8세 이상 관람가
2: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여름은 폭염으로 인한 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계절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지면 야외 활동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해야 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현기증이나 메스꺼움 등 열사병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그늘로 이동해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여름철 폭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3: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4: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5: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제가 뮤직하이에서 마지막 방송을 하던 날에 딘딘씨가 오하영은 구원투수 1번이다 언제든 믿고 맡기겠다라는 말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그런가 지금 이 자리가 떨리기도 하지만 절 믿어주는 분들 덕분에 조금 든든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누군가를 조건 없이 믿어주는 건 생각보다 큰 힘이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믿고 힘내보는 밤, 여긴 뮤직하이고요. 전 스페셜 DJ 오하영입니다.

희대의 명곡 우아영의 Don't Make Me Love로 7월 20일 월요일 뮤직하이 시작했고요. 전 스페셜 DJ 에이핑크의 오하영입니다. 네, 딘딘 씨 목소리가 아니라서 놀란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딘딘 씨가 일주일 동안 해외 일정을 나가느라 자리를 비우게 돼서요. 제가 뮤직하이 진행을 맡게 됐거든요. 윤기님께서 귀한 분이 오셨다. 김영민님께서 너무 이쁘다. 홍성택님, 빵하! 우리 막냉이가 스페셜 DJ로 나온다고 해서 불이 났게 달려왔어요. 긴장하지 말고 화이팅이라고 보내셨습니다. 제가 원래 뮤직하이 고정 게스트였는데 코너 마지막 날 딘딘씨가 오하영은 뮤직하이의 구원투수 1번이다 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그랬었군요. 사실 기억 안 나요. 아, 그랬군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연락달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왔다기보다는 이 피디님과 작가님께서 저를 더 좋게 봐주셔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딘딘의 의사는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저 안 그래도 오자마자 그거부터 여쭤봤어요. 네, 뮤지카에도 거의 3년 반 만일 텐데 오랜만에 오니까 어떠신지. 그래서 저 놀랐어요. 핑크백이 아니던데요? 옮겼더라고요. 사실 핑크백은요, 깜짝 놀랐어요. 뭔 일을, 뭔 짓을 해도 얼굴이 이상하게 나오더라고요. 이야, 그 핑크 색깔, 에이핑크인데 살아남기 힘든데 어떻게 거기서 살아남아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여기 너무 좋습니다. 네, 이렇게 그레이백 너무 좋네요. 네, 어제는 또 저의 생일이었습니다. 제가 뭐 하면서 보냈냐면요, 어제 생일 카페에서 팬분들께서 열어주신 생일 카페에서 팬분들이랑 시간 보내고 저녁에 에이핑크 너튜브에서 라이브 하고 집에 가서 조금 자다가 나와서 월드컵 경기를 매니저님과 우리 너튜브 작가님과 지인분들과 함께 보고 아침 8-9시쯤 귀가를 해서 조금 자다가 네,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정우진님, 어제 하영이 생일 카페에서 보고 좋은 분위기 그대로 이번 주 한 주 동안 쭉 볼 생각하니까 행복지수 상승 뿜뿜. 네, 전 이번 주 일요일까지 여기 있을 거니까요. 여러분들 쭉 함께 해주시고요. 제 오늘 이번 주 계획은 우리 피디님이 절대 그 어떤 경위서 뭐 심할서 쓰지 않고 수트 입으실 일 없게 정말 안전하고 또 좋은 청취율을 안겨드릴 수 있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네, 그냥 잠들기 아쉬운 이 시간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은 노래와 함께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육중한 밴드의 준우씨, 중한씨와 특별 초대석으로 함께 할 거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저는 광고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쇼리 실라!

0: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3: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0: 신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2: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0: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아직도 생각나는 그때 그 장면, 나의 모든 순간. 친구랑 오랜만에 만나서 수다를 떨었다. 직장 얘기부터 요즘 사는 얘기까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얘가 갑자기 날 보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다. 나 살 좀 쪘지? 순간 너무 당황해서 나도 모르게 뱉어버린 한마디. 좀 그런 것 같기도?

나의 모든 순간 뒤에 이어진 곡은 빅뱅의 거짓말이었고요. 사실 심야 라디오가 혹시 높은 텐션을 부담스러워하실까봐 걱정했는데 플리는 황제 파워보다 텐션이 높네요. 저 진짜 이렇게까지 이 밤에 거짓말 들어본 거 처음이에요. 네, 양현진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사연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나 살 좀 쪘지라고 물어봤는데 너무 당황해서 인정을 해버리셨다고 합니다. 아, 저는 사실 이럴 때 빈말이라도 아니야 라고 해주길 바라는 편이에요. 저도 그래요. 왜냐면 사실은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도 알아, 나 찐 거. 근데 그래도 보기 좋아 라거나 그 안에서의 장점을 찾아주면 우리 모두가 평화롭잖아요. 그리고 약간 좀 오히려 보기 좋은데? 그 전에 너무 말랐었어 라고 얘기해주면 우리 모두가 평화롭고 행복한 길이에요. 근데 진짜 그 친구가 살이 좀 찐 것 같다면 보통 어떻게 대답해주냐고요? 아, 저는 오히려 그 안에서의 장점을 찾아요. 이게 더 나아. 진작 찌직을 했어. 난 이게 좀 더 보기 좋은 것 같은데? 더 어려 보여. 그리고 그 전에는 약간 여기가 너무 갸름해서 여기가 좀 없어 보였는데 이제 약간 있으니까 약간 귀엽다. 이렇게 좀 찾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연자분도 최대한 장점을 찾아서 야, 세금을 내는 값을 하는데 더 많은 부피를 우리나라에서 차지하고 사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약간 좀 장점을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이게 좀 나라를 조금 더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 부피를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 라거나. 네, 아무튼 사연 보내주신 양현진님께는 선물 보내드리고요. 여러분의 사소하지만 다양한 순간들 편하게 나눠주시면 저희가 소개도 해드리고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고요. 홈페이지 나의 모든 순간 코너 게시판이나 실시간으로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플라이 투 더 스카이의 Sea of Love에 이어서 올데이 프로젝트의 이거 봐 진짜 신난다니까 페이머스까지 두 곡 듣고 올게요.

Fly to the Sky의 Sea of Love에 이어서 올드의 프로젝트의 Famous까지 듣고 왔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나 듣고 싶은 신청곡 있으신 분들은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나눠주시고요. 아, 밤에 이렇게 신나는 노래 들으니까 텐션이 올라가서 오늘 한 새벽 5시쯤 잘 것 같습니다. 김보람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야식으로 매운 불닭맛 라면 먹으려고 물 끓이면서 합방언니 목소리 듣고 있어요. 아, 이 시간에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저는 매운 거 사실 잘 못 먹어요. 그래서 그 불닭맛 라면을 아예 입도 못 댑니다. 그리고 신땡면도 이 정도면 다 말한 건데 아무튼 그것도 잘 못 먹고 디땡땡 돈가스 있어요. 진짜 매운 거. 혀 대는 순간 바로 진짜 조상님을 만날 정도로 정말 지금 침 나와. 힘들어요. 이름값 하는 돈가스 진짜. 야식 잘 안 먹지 않고 전 야식을 먹어요. 제가 아침 공복은 참는데 자기 전 공복을 못 참아가지고 자기 전에 먹고 그 포만감에 자야 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좀 늦게 먹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끝나고 먹으려고 생각 중이에요. 임수빈님, 3년 전에 하영님 고정 게스트였을 때는 전공 과목 과제하면서 들었는데 이번엔 취업 때문에 자기소개서 작성하면서 듣고 있어요. 열심히 써볼게요. 아, 이게 약간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거나 시간이 오래되면 느끼는 것 같아요. 같이 잘하는 거, 같이 시간 보내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취업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조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랑 같이 이렇게 시간 보내는 것도 좋은 추억으로 남길 바라겠습니다. 네, 잠시 후 2부는 육중한 밴드의 강준우 씨, 육중한 씨와 특별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두 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나 질문들 있으시면 지금부터 미리 보내주시고요. 저는 빅나티 피처링 이무진의 바이바이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딘딘의 뮤직하이.
1: 힘든 월요일에 이분들 노래로 위로와 응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 초대석의 주인공, 신곡 어쩔 건데로 돌아온 육중한 밴드입니다. 뮤지카의 특별 초대석 시작했고요. 육중한 밴드의 강준우 씨, 육중한 씨 어서 오세요.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1: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네. 있는데요. 한 번씩 카메라 보시고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네.
4: 안녕하세요. 육중한 밴드 강준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육중한 밴드의 육중한입니다.
1: 어머, 애교 받으시다.
2: 사랑해.
1: 늦은 시간인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4: 네, 저희가 감사합니다.
1: 전 사실 방금 말씀드렸는데 저는 초면이 아니고 저는 처음 뵙죠.
4: 그렇죠, 그렇죠.
2: 맞아요, 맞아요.
4: 네,
2: 맞아요.
1: 홍대에 돌아다니면서 저는 뵀었어요.
4: 네, 맞아요.
1: 제가 이렇게 친한 언니와 같이 돌아다니면서 킥보드를 타고 계시는 선배님을 뵀습니다.
2: 맞아요. 아, 저도 기억나요.
4: 어떻게? 어,
2: 홍대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 계시네.
4: 아.
1: 방금 기억 못한다 그러셨잖아요.
4: 막 지어내네.
1: 방금 위치 지어내네. 알려드리니까 그제서야 아셨어요. 맛집으로 아시더라고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원래 보통 이 시간에 뭐 하세요?
4: 아, 이 시간에는 보통 이제 자기 전에 먹는 약이 있거든요.
1: 어?
4: 저녁에 먹는 약.
1: 아,
4: 아 원래 이제 이 나이쯤 되면 저녁에 약을 하나 먹고 자요.
1: 아,
4: 그때 느낄 거예요.
1: 아, 그래요?
4: 저녁에
1: 아, 비타민 같은 거.
4: 아, 그렇죠, 뭐 그런 거. 이제 자기 전에 건강을 위해서 아유, 이제 그쵸, 그쵸. 먹는 약이 있거든요. 아. 그거 하나 딱 먹고 이제 잘 준비하는 시간이죠.
1: 아, 평소 네. 이 시간대에 주무세요? 조금,
4: 아, 제가 아침에 7시 정도 일어나니까.
1: 아, 진짜요?
4: 네네네. 조금 일찍 자게 되더라고요.
1: 아, 네. 이 시간대 뭐 하세요?
2: 아, 저는 이제 와이프랑 아이가 자면 슬 판을 깔죠.
1: 어? 무슨 판이요?
2: 아니 한잔하는 거죠.
1: 어? 진짜요? 괜찮아요?
2: 아 저는 혼술.
1: 우와 혼술. 대박.
2: 저는 혼술 팝니다.
1: 체력이 진짜 좋으시다. 아, 치가 없으신가 봐요.
2: 완벽하죠.
1: 부럽네요.
2: 아 건강합니다.
1: 주로 주종이 뭐세요?
2: 저는 이제 맥주랑 소주랑 같이.
1: 아,
4: 아 혼합으로 드시는
2: 거구나. 혼합은 아니고 네. 그러니까 뚱땡이라고 있어요.
4: 아, 예, 예.
2: 뚱땡이 하나랑 네. 그거 하나랑
4: 아, 따로따로
2: 하나하나 예. 예.
1: 자 같이 자주 안 드세요?
4: 아 제가 또 별로 술 안 좋아해가지고.
1: 예. 오, 아 몸 이렇게 관리를 엄청 많이.
2: 아니요 건강을 예. 엄청 생각해요.
1: 오,
2: 장수하고 싶어서.
4: 예. 아. 어떻게든 형보다 하루 더 살라고 아. 항상 노력하고.
1: 네. 아 너무 좋네요.
4: 네. 네.
1: 오늘 그럼 뭐 하다가 오셨어요?
2: 저는 작업실에 있다가.
1: 아.
2: 네. 네 작업실에 왔어요.
1: 어떤 뭐 하세요?
4: 아

0: 저는 집에 가서 세수 한 번 더 하고 왔습니다.
1: 세수를 한 번 더 하고 오셨다고요? 네.
0: 딘딘 씨 나온다고 하길래 네. 원래 딘딘 라디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냥 올라 그러다가 하영님 나오신다길래 아~ 면도도 한 번 더 하고
1: 아 진짜요?
0: 세수도 한 번 더 하고 깔끔한 모습으로
2: 가면 쓰고 가면 쓰고 나오지 아. 뭘 이렇게 세수를 해
1: 아니, 너무...
0: 깨끗한 모습으로
2: 뵈려고
1: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육중한 밴드의 준우 씨, 중한 씨에게 네.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얘기 미담과 목격담 있으면 편하게 사연 보내주시고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 추첨해서 선물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두 분이랑 공통점이 있는데요.
0: 네네.
1: 제가 11년도에 데뷔를 했고 두 분도 11년도에 처음으로 밴드를 결성하셨다고 합니다.
2: 아, 맞죠. 맞아요. 맞아요. 네, 맞죠.
1: 그럼 올해로 15주년을 맞으신 거네요.
2: 맞습니다. 몇 월이세요 데뷔가?
1: 아... 데뷔요.
0: 네. 아, 뭐 그런 거 따지나요? 뭐
1: 아 그럼 그걸로 이제 또 사열을 하는 게 나뉘는 건가요?
2: 저희 얄짤 없죠.
1: 어 잠시만요. 좀 비교적 앞이신가 봐요.
0: 우리 좀 뒤쪽인데.
2: 우리 언제지? 우리가?
0: 우리 11월 30일.
1: 잠시만요. 제가 4월 19일이거든요.
2: 아, 선배님.
1: 제가 4월이거든요.
0: 아, 네. 야, 4월이면 저희 새파랄 때인데.
1: 그때쯤이면 네. 봄이고 11월은 추워져가지고
0: 아, 완전
1: 많이 차이가 나요.
2: 아, 네. 아 선배님이시군요.
1: 아, 아닙니다. 아, 아닙니다. 15주년 소감이 궁금한데 한 분씩 간단하게 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0: 아 그래도 이렇게 버티다 보니까 왔구나 여기까지. 아. 네. 그래도 여기 아직 하고 있다 이런 어. 소감. 그 정도?
2: 저는 네. 언제 이렇게 됐는지 그쵸? 모를 맞아요. 정도로 금방 빨리 갔어요.
1: 맞아, 맞아.
2: 네. 엊그저께가 네. 처음으로 TV에 나왔을 때 카메라를 보고 신기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와 벌써 15년이 지났네요.
1: 맞아요. 시간 진짜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2: 그때는 진짜 귀엽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0: 아 본인이요?
1: 진짜 하나도 안 변하셨어요.
0: 아 처음과
1: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네. 그렇거든요.
2: 네.
1: 미리 그러니까 그러시다는 게 아니라
0: 미리 늙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1: 그러니까 미리 다 늙었어. 저요. 저는 네. 미리 가 있어요. 세월을.
2: 아.
1: 그래서
2: 아니에요. 하영님은
0: 아, 아니에요.
1: 네. 그래요?
0: 네. 네. 네. 얼마나
1: 저 데뷔 때 사진 보셨어요?
2: 아니 저는 어릴 때부터
0: 네네네.
2: 어릴 때부터 난다 TV에서 네. 그 활동하시는 거 보면서 아 귀엽다 귀엽다.
1: 아, 진짜요?
2: 근데 지금도 귀여우세요.
1: 아, 감사합니다. 저도 뵈면서 진짜 네. 그대로 오신 거를 매번 느끼고 있습니다.
2: 아, 그대로 말고 딴 표현은 없어요?
1: 아 깜찍하시다. 앞으로도 네 우리 15년 더 열심히
2: 그럼, 알겠습니다.
1: 150년
2: 네.
1: 네 그래서 두 분이 15주년 기념으로 열일을 하고 계시는데
2: 네.
1: 올해 신곡을 두 곡이나 발표하셨습니다.
2: 그럼, 맞아요.
1: 먼저 5월에 발표한 곡이죠. 오늘도 나는 악착같이 돈을 번다. 어떤 곡인지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0: 아, 이게 이제 음악을 계속하다 곡을 쓰다 보면 자기의 어떤 경험들을 쓰게 되잖아요.
1: 네.
0: 근데 이제 어느 날은 앉아서 얘기하는데 아 언제까지 내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또 이제 이직이란 가사도
1: 맞아요,
0: 나오고
1: 맞아요.
0: 내가 다른 일을 할 수긴 할까?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아직 뭔가 부모님도 이렇게 좀 몸이 안 좋아지고 아이들도 생기고 뭐 이렇게 대출금도 갚아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막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한번 써보자 라고 해서 쓰게 된 곡이죠. 네.
1: 약간 첫 마디부터 가사가 울컥했는데요. 혹시 직접 네. 한번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2: 내 맘대로 아플 수도 없어요. 내가 아프면 모든 게 멈춰버려요. 힘들어도 출근해야죠. 그래야 우리 가족 먹고 살 수 있어요.
1: 네. 와 이거
0: 부르다가... 노래 좀 하시네요.
1: 잘하시네.
0: 잘하네. 네. 잘하네.
1: 정말.
2: 감사합니다. 예.
1: 이게 사실 실제로 전 네. 이거 컬러링이랑 벨소리 하는 분들 몇 분 뵀어요.
2: 아, 맞아요.
1: 네, 진짜 많이 하세요.
0: 왜냐면 이게 맞습니다. 네.
1: 마음을 약간 후벼 파는 가사잖아요. 되게 덤덤하게 불러주세요.
2: 사실 네. 어릴 때는 몰랐거든요.
1: 네. 네.
2: 근데 이제 아이가 커가고 부모님이 약해지시고 병원 다니고 이제 사실 혼자 살 때는 나 혼자만 책임지는 삶 말고 이제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막 생기면서
1: 네.
2: 뭐 가사가 더 공감이 되더라고요. 네.
1: 아.
2: 그래서 책임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을 것 같거든요.
1: 네. 네.
2: 그분들에게 바치는 노래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1: 이 노래 덕분에 실제로 큰 힘을 얻은 분이 계시다고 들었어요.
2: 네.
1: 직장암 투병 중인 자영업자 부부팬을 위해서 오산에 있는 가게까지 깜짝 방문을 하셨다고.
2: 네, 맞아요.
1: 어떤 상황이었어요?
2: 어느 날 SNS에 네.

0: 저희 그거 오늘도 나는 악착같이 노래를 만들고 올렸는데 댓글에 이 노래 듣고 남편이랑 껴안고 펑펑 울었어요 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다가 아 힘을 내십시오 해가지고 그분 이제 SNS를 타고 들어갔더니 네. 자영업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용들이 보니까 네. 경기 침체, 코로나 그 네. 이후로 계속 힘드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글들과 영상을 보면서 제가 이제 유튜브를 이제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구독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렇게 홍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에게 가서 좀 힘을 좀 실어주면 네. 용기가 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갔는데 알고 보니까 네. 직접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남편이 최근에 이제 암 삼기고 그 어머니는 그 사장님 사모님은 네. 그 우울증에 뭐 이런 시간들이 있는데 엄청 위로가 돼서 엄청 힘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그분들 만나고 나서 더 용기 내고 힘내고
1: 진짜
0: 예, 예, 더 좋은 노래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왔죠.
1: 오히려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힘을 더 많이 받는
0: 맞아요.
1: 것 같아요.
0: 네. 네, 맞아요.
1: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더 감사하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0: 땡큐.
1: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7월 2일에는 어쩔 건데란 노래도 발표하셨는데요.
0: 네.
1: 이것도 직접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2: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제 누워 있었어요 침대.
1: 되게 삶에 녹아 있어요.
2: 그럼요. 침대 이제 누워서 이제 곡 어떤 무슨 곡을 쓰지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니 내가 좀 잘 못하면 어쩔 건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좀 틀리면 어때?
1: 진짜.
2: 꼴등하면 어때? 요즘은 꼭 잘해야 되고
1: 맞아요.
2: 뭐 1등해야 되고 이게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그 테크트리라고 하잖아요. 뭘 탁탁탁탁 정확하게 계단식으로 맞아요. 타고 가서 절대 손해 없이 성공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 손해 보면 어때? 느리면 어때? 넘어지면 어때? 실패하면 어때? 뭐 어쩔 건데?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세상인데 좀 편안하게 살자.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좀 가사를 생각하게 됐죠.
1: 저도 네. 가사 보면서 조금 많이 힘을 네네네. 받고
0: 맞아요.
1: 걱정이 진짜 많거든요.
0: 아 정말요?
1: 네. 네. MBTI 혹시 어떻게 되세요?
2: 저는 INFP인데
1: 너무 INFP예요? 네.
2: INFP
1: 무슨 말인지 모르네요.
2: 저분은 아마 MBTI 뭔지 모를 거예요.
1: 아, 네.
2: 제 생각에 E 뭐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0: 근데 이거 저는 태음인 A형입니다.
1: 아 그래요? 태음인이시구나.
0: 네. 태음인 A형.
1: 아 몸이 좀 평소에도 차시고.
0: 아니 따뜻한데?
1: 아 따뜻해요? 네. 태음인 차요? 아 따뜻해요?
0: 아 그러니까 따뜻해요. 손발이 따뜻해요.
1: 전 소음인이거든요. 무슨 뭐세요?
2: 저는 그것도 안 해봤어요.
1: 아 그래요?
2: 네. 아 근데 하영님 이제 얘기 좀 나눠보니까
1: 네.
2: 육수영 씨가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좀 어르신들이랑 정말 얘기 잘 하시는
1: 맞아요.
0: 아 진짜
1: 노래보다 어르신들이랑 잘
2: 맞춰주실 것 같아요.
1: 맞아요.
2: 그런 느낌 확 드네요.
1: 감사합니다. 어쩔 건데 가사가 누구나 공감할 수 있으면 네네네. 유쾌하더라고요.
0: 맞아요.
1: 이게 혼자 살면 어쩔 건데 돈 없으면 어쩔 건데
2: 그러니까요.
1: 1등하면 어쩔 건데 못생기면 어쩔 건데.
0: 맞아요. 맞아요.
1: 약간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포인트가 있나요?
0: 그냥 포인트는 딱 그거죠. 정확하게 핵심은
1: 네.
0: 인생은 짧다.
1: 짧다.
0: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마흔 이제 중후반 이제 언저리에 있는데 앞으로 건강하게 살 날이
2: 네네.
0: 일로.
2: 아 일로.
0: 일로 따지니까
2: 날짜로
0: 되니까 한 만일 남았더라고요.
2: 그밖에 안 남았어요?
0: 네.
2: 너무
0: 그러니까 건강하게 만약에 건강하게 할 때 그렇게 따지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남한테 피해 안 가게.
1: 그럼요, 그럼요.
0: 남들이 뭐라 해도 내가 생각한 내가 꿈, 내가 가져간 사상, 가치관, 그대로 해도 되지 않을까.
2: 그렇죠.
0: 맞잖아요.
1: 진짜 이거 보고 듣고 계시는 분들도 힘 진짜 많이 얻으실 것 같아요.
0: 맞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남 눈치 보면서
1: 얼마 안 남았나요?
0: 아니,
1: 많이 남았는데
0: 짧다.
1: 그러니까 그만큼
2: 금방 간다.
0: 금방 간다. 인생 금방 간다.
1: 맞아. 네. 김채연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2: 네. 오빠들 아이디랑 비번 까먹어서 이제 들어왔어요. 나는 오늘도 악착같이 돈을 번다 그 노래로 암 환자지만 쉴 수 없는 남편의 힘을 얻었고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오빠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가게에 와주신 것도 감사드려요. 진짜 말도 못하게 힘이 됐습니다. 뉴스에도 나왔어요. 저 듣고 있습니다.
0: 채연님이에요. 맞아요. 네,
2: 우리 김알바님.
1: 네. 어떡해.
2: 김알바님.
0: 맞아요.
1: 와, 저도 사실 기사로 확인했는데 네네네. 이렇게 듣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니까요. 이거를 보고 계신 이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네. 이 동기가 너무 많이 될 것 같아요.
0: 맞아요.
1: 한마디 또 해주시면.

0: 사랑해.
1: 감사합니다.
2: 어, 너무 개그가 많으신데요?
0: 아, 부끄러워요.
2: 계속해서 육중한 밴드 두 분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신 분들은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남겨주시고요. 소개된 분들은 추첨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육중한 밴드의 어쩔 건데 듣고 올게요.

0: 육중한 밴드의 어쩔 건데 듣고 왔습니다.
1: 어쩔 건데.
0: 진짜 들으면서 진짜 어쩔 건데. 이 생각이 건데. 드네요.
1: 그렇죠.
0: 태균님께서 육중한 밴드의 노래는 마음을 울리는 게 있습니다. 진짜 들으면서 약간 이입되는 것 같아요.
2: 아이고 맙습니다.
0: 이승욱님 네. 한번.
1: 우리도 힘나요. 진짜 어쩔 건데 니들이.
2: 송지연님께서 저도 내일 출근해서 실수해도 주눅 들지 않고 어쩔 건데 하면서 맞아, 힘내서 맞아. 일해야겠네요.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1: 맞아요.
0: 저도 사실 들으면서 에이핑크도 이런 노래 하고 싶다는 생각이 에이핑크 이런 거 잘 안 어울릴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1: 네네.
0: 어쩔 건데 싶을 정도로 잘 할 수 있어요.
1: 아 진짜요?
0: 네, 진짜 너무 좋아합니다.
2: 다 가져가십시오. 네, 다 드리겠습니다.
1: 이거 후속곡으로

0: 우짤낀데.
1: 어 저희 은지 언니가 부산이어가지고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할 자신 있어요. 아 그래요?
0: 우짤낀데.
1: 너무 좋다. 네네네. 김유사님 듣고 싶었던 말이었나 봐요. 이렇게 신나는 노래인데 왜 찡해지는지.
0: 그럴 수 있어요. 아, 그럴 완전. 수 있어요. 네네. 네. 눈치 보고 사나 봐.
2: 아이고.
0: 유선이.
1: 이정욱님 노래 처음 들어봤는데 너무 좋다. 플레이에 바로 담아야지라고 보내셨습니다. 두 분에게 기쁜 일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먼저 네, 주드 씨 네. 결혼 10년 만에 아빠가 되셨다고요.
2: 아 그렇습니다.
1: 너무 축하드립니다.
2: 고맙습니다.
1: 아들 이름이 뭔가요?
2: 강우주입니다. 강우주.
1: 아, 왜 우주예요?
2: 아 그게 한자가 뭐가 있었는데요. 네. 그 하여튼. 뭐 무슨 우에 무슨 주에
1: 아, 예, 예.
0: 아빠 달라고 아직 모르겠어요.
1: 쉽게 안 여쭤볼게요. 아, 우주 이뻐요.
2: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았다. 아. 뭐 그런 뜻으로 뭐 이게 강우주다.
0: 우주의 기운을 받았다.
1: 아, 뭐 아 그렇죠, 그렇죠.
2: 그런 걸로
1: 이쁜 우주가. 아들 자랑 한 번만.
2: 아 우주가 약간 작게 태어났어요.
1: 오.
2: 25주에 690g은 좀 태어났어요. 그래서 자랑을 하고자 하면 저는 그냥 이제 눈곱도 생긴다.
1: 아.
2: 이제 뭔가 코딱지도 생긴다. 그런 거 하나하나가
0: 신기하지,
2: 뭔가 너무 장하게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1: 아, 눈물도 막 나셨겠네요.
2: 그러니까 뭔가 엄청 큰 거 말고 네. 그냥 어 울음소리를 내네 이런 게 엄청 아. 잘하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아직은 아. 그런 단계라서
0: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 생각나네요. 뭐 우리 애기 처음 났을 때 네. 기저귀 탈 때 네. 처음에 이제 그 변을 봤을 때 네. 찍어 먹어봤어요.
1: 어 진짜요?
0: 네, 네 찍어 먹어봤어요.
2: 네 잘하셨어요. 네.
1: 어머
2: 네.
0: 그 정도로 사랑했던
2: 네. 사람스러운 느낌.
0: 네, 그 정도로
1: 막 밥 안 먹어도 배부르고.
0: 그럼요. 그럼요. 그런 감정들이 네네, 생기면서 야 진짜 사랑이 이런 거구나라고 느껴.
2: 맞아요, 맞아요.
0: 이게 사랑이구나. 지금까지 사랑은 가짜 사랑이었구나.
1: 너무 멋있다. 맞습니다.
0: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아빠가 되고 나서 가장 달라진 점이 뭐예요? 왜냐면 저도 아예 겪어보지 못한 세상이잖아요.
2: 그러니까 그 원래 이제 누군가를 어떤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통하거나 네. 사귀게 되면 기분이 엄청 행복한 기분이 들잖아요.
1: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2: 근데 그 행복한 기분과 다른 차원의 어떤 행복한 기분 뭔가 있기만 해도 내 마음을 가득 채워주는 느낌이랄까 뭐 그런 이상한 알 수 없는 그런 충만감 같은 게 충만한 느낌 뭐 그런 게 좀 다르더라고요. 그게
0: 맞아요.
1: 어떠셨어요?
0: 저는 결혼하고 와이프가 잔소리하고 막 괴롭히고 뭐 나를 못 살게 굴고 해도 이 아이의 존재만으로도 다 버틸 수 있다.
2: 그러니까 애 때문에 산다 그런 말 있잖아요. 애 때문에 산다 이거 그래서, 딱 그럼, 그거죠. 애 그냥, 때문에 산다.
0: 그 정도로
1: 힘이 된다. 그러시다는 거지.
0: 그 그렇죠, 정도로 힘이 그렇죠. 된다. 아, 그렇죠. 그런 그렇죠. 거지. 그렇죠. 실제로는 아니고.
1: 아 그렇죠. 예. 그만큼요. 그러시다는 거죠.
0: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1: 아니, 그럼 이렇게 사랑꾼이신데.
0: 아 그럼요.
1: 네. 네. 그리고 또 처음 출산 소식 들었을 때는 어떠셨어요?
0: 아
1: 조카 생긴 거잖아요.
0: 사실 네. 믿기지 않았죠.
1: 그렇죠.
0: 농담인 줄 알았죠. 네. 사실 준우가 네. 태어나기 전까지 말을 안 했어.
2: 태어나고
1: 한
2: 한 달 정도 있다가 얘기했어요.
0: 네, 소식을 전하지 않았어요.
1: 왜요? 왜요? 이유가 있어요?
2: 약간 너무 작게 태어나니까 좀 겁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뭔가 섣불리 입밖에 꺼내기가 조금 겁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좀 한 달 정도 지나서 근데 내가 너무 이게 안 알리기가 내가 이렇게 축하받아야 될 일인데 내가 뭔가 내가 잘못한 건가? 잘못한 거 아닌데 우리 애기도 축하받아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0: 맞아요. 네. 그래서 못 믿었죠.
1: 그 뱃속에 있을 때도 그러면
2: 몰랐죠.
0: 몰랐죠.
2: 아무도 몰랐어요.
1: 네. 입이 진짜 무거우시네요.
2: 그냥
0: 아니, 친구가 없어요.
2: 말할
1: 만큼 이제 비밀을 잘 지켜주신다는
0: 그럼요.
1: 거겠죠.
0: 네, 그럼요.
1: 네, 김애림님 태어날 때 몸무게가 중요하진 않더라고요. 우리 네. 조카도 그랬는데 지금 키가 180이 넘고 건장하게 잘 컸어요.
2: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0: 맞아요.
1: 맞아요. 180. 하나도 안 중요해요.
2: 아 맞아요.
0: 사랑 많이 주십시오.
2: 맞습니다, 맞습니다.
1: 네, 그리고 두 분이 데뷔 15주년을 맞아서 콘서트도 앞두고 계신다고요. 공연 소개도 직접 부탁드립니다.
2: 저희가 이제 8월 21일
1: 네.
2: 금요일입니다. 오후 8시 홍대 벨르에서 8년 만에 저희가 이제 육중한 밴드 한지 이제 8년 됐거든요.
1: 네.
2: 8년 만에 첫 단독 콘서트 정거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우와.
2: 네네네. 오실 것 같은 표정인데요.
1: 저 가도 될까요? 그 자리를 제가 하나를 뺏으면 안 되지
0: 안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아, 그러면 안 되지 않을까요?
2: 형님이 오신다면 제 의자를 빼겠습니다.
1: 아니 그러면 안 되죠.

0: 제가 객석에서 보겠습니다.
1: 아닙니다. 팬분들이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나 초대를 해주신다면 저는 그럼 뒤에 서서 한번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가겠습니다.
2: 알겠습니다.
1: 이름이 정거장이라는데 그 네.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2: 저는 아직 잘 이해를 못하는.
0: 아 일단은 우리는 이제 이름을 지어놓고 네. 뜻을 붙이는 스타일이거든요.
1: 야, 네.
0: 자, 정거장. 자, 8년 만에 네. 돌아왔습니다. 정거장. 이제 새로 오. 출발한다. 우리가 출발하려면 이제
1: 저 네. 우주부터 시작해서 혹시 네. 어떤 거를 제가 들을 수 있을까요?
0: 자, 정거장이라는 것은 이제 출발하는 네. 의미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8년 만에 이제 새로 출발했고 그리고 정거장 또 기다리는 곳입니다.
1: 그렇죠, 그렇죠.
0: 항상 팬들을 정거장에서 기다려왔다. 이런 이제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아주 그렇죠. 좋은 뜻이죠.
2: 저희가 노래 만들 때도 네. 제목부터 네네. 짓는 경우가 많아요.
1: 오, 그럼요. 아 던지고 그 뒤에 파생되는 그렇죠. 것들로 이렇게.
2: 그렇죠.
1: 이번 공연 앞두고 긴장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2: 맞아요.
1: 이유가 혹시 있어요?
2: 너무 하고 싶었어요.
1: 콘서트를.
2: 콘서트를 너무 하고 싶어서. 근데 사실 이제 준우랑 저랑 네. 개인적인 약간 뭐 컨디션과 뭐 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못 하고 있었죠. 못 하고 있고 그래서 언제 해야 되나 언제 해야 되나 마음은 있는데 네. 용기가 사실 안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자 그냥 갑자기
0: 그냥 하자
2: 갑자기 올해 갑자기 올해 초에 네. 그런 용기가 생겼어. 그래서 하자 하자
1: 대박.
2: 그러면서 이제 일사천리로 준비를 하게 됐죠.
1: 아, 팬분들 너무 좋아하시겠다.
0: 저희가 더 좋죠. 만날 수 있으니까.
1: 아 그만큼 진짜. 이제요. 네, 그쵸,
0: 저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진짜.
1: 그럼 이번에 네. 어떤 무대 준비하고 계시는지 살짝 스포를.
0: 그 이제 보통 이제 공연은 저희가 이제 네. 보고 네. 듣고 네. 즐기고 이런 거잖아요.
1: 그쵸.
0: 저희는 이제 좀 신개념입니다.
2: 네.
0: 보고 듣고 만지고. 육중환 씨 직접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기회.
2: 저 만져도 괜찮아요. 네.
0: 자, 걸그룹에게는 생소하겠지만
1: 네.
0: 저희 이제 남성 듀오에게는 아주 이렇게 살아남는 방법이죠.
2: 네.
0: 보시면 만질 수 있는.
1: 우와, 네. 4DX가 아니라 그럼요.
2: 보고
1: 새로운
2: 듣고
1: 개념.
2: 만지고 콘서트.
0: 볼도 한번 이렇게 쓰다듬어 볼 수 있는 하이파이브도 할 수 있고.
1: 네. 야 새로운 개념의.
0: 그럼요.
1: 네. 와 정말 처음 봐요.
0: 네, 네 그럼요.
2: 처음 보죠.
0: 네. 함부로 네. 도전 못 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
1: 저희는 꿈도 못 꿀 콘서트.
2: 그냥죠.
1: 너무 와 뭐 저도 한번 그.
0: 갑니다 저희는.
1: 야, 네. 네. 아, 객석으로 와주시는군요.
0: 아, 그럼요, 그럼요.
2: 아, 객석뿐만이겠어요. 네, 네.
1: 네, 오늘 특별 초대석은 육중환 밴드의 준우 씨, 종환 씨와 함께하고 네. 있고요. 이따 3부에서는 주제 문자 받아서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 챙겨드릴 거니까요. 끝까지 참여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2부 끝곡으로 육중환 밴드의 섬소년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딘딘의 뮤지컬.
1: 뮤지컬의 특별 초대석 3부 시작했고요. 오늘은 8월에 단독 콘서트를 앞두고 있는 육중한 밴드의 준우 씨, 중환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진님 사연 한 번만 읽어주세요.
2: 육중한 밴드는 노래 한 곡 한 곡이 밍밍하지 않고 컨셉이 확실하신 것 같아요. 텐션 올리는 상황에서 올리고 진지할 때는 진지하고 딱 어우러지는 장점만 극대화되는 것 같네요.
1: 진짜 와,
3: 감사합니다.
2: 아, 너무 이렇게 좋은 말을 해주시네.
1: 노래 컨셉마다 진짜 분위기가 엄청 달라지시잖아요.
3: 그게 그 네. 나이가 네.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네. 생각이 달라져서 그런 것 같아요.
1: 아~ 네.
3: 준우 씨랑 저랑 이제 곡을 네. 쓰기 시작할 때 30대 초반
1: 네.
3: 초반에 만나서 이제 밴드를 만들고 이럴 때
1: 네.
3: 그때 가지고 있는 생각을 넣었고.
1: 네.
3: 점점 지나가면서 그래서 준우 씨랑 같이 활동하면서 뭐 50대도 궁금하고 60대 어떤 생각을 또 어떤 음악을 던질지도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아요.
1: 아~ 네. 그럼 두 분은 가수 입장에서 어떤 분위기의 노래를 더 좋아하세요? 약간 밝고 활기찬
2: 저는 진짜? 밝은 거 좋아하고요. 밝고 뭔가 가볍고 네. 그런 거 좋아하고 중간이 형은 약간 우중충한 그런 느낌?
3: 네. 저 친구는 가벼운 노래 좋아하고요.
2: 아니에요. 저는 밝은
3: 저는
2: 거 좋아하고요.
3: 무거운 노래 좋아해요.
2: 저요. 우중충.
3: 진짜 가벼워요.
1: 네. 네. 아 이거 근데 네. 콘서트 샌리지할 때도 그러면은 그것들끼리 묶이나요? 아니면
3: 그러니까
1: 떨어뜨리나요? 그러니까
3: 가벼운 노래 준우 씨가 만든 가벼운 아, 네. 노래 저처럼 묵직한 노래 이렇게 네. 섞어서 아. 섞어서 하죠.
1: 가벼운 것들끼리 분리하고 네. 무거운 것들끼리 분리하고 이렇게
3: 아니야 같이 섞어야 돼.
1: 섞어요?
3: 섞어요. 섞어요.
1: 왜요? 그런데 그럼 곡의 텐션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3: 아, 네. 이 친구가 가벼워도 네. 약간 그래도 뭐 무게가 좀 있어요.
1: 아, 네. 그러니까 갈아 껴야 되잖아요.
3: 아, 괜찮아. 네, 네, 괜찮아.
1: 그렇게 되시는구나.
3: 네, 그래서 네, 네. 잘 맞춰가고 있습니다. 네.
1: 너무 기대되는데.
2: 아, 잘 맞춰가고 있습니다.
1: 네. 이진민님. 네. 육중한 밴드가 벌써 8년 차잖아요.
3: 네.
1: 두 분이 함께하면서 아, 이건 우리 밴드 진 아니면 못한다 싶었던 순간이 있나요?
2: 저는 네. 정말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공연장에 가면 이제 관객들이 많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관객들의 텐션이라는 게 네. 어떤 날은 막 와 이렇게 홍이 잘 나오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조금 약한 날도 있고
1: 네,
2: 이렇잖아요.
1: 네.
2: 중한이 형은 텐션이 약한 걸 못 봅니다.
1: 어?
2: 좀 텐션이 약하다.
1: 네.
2: 그럼 무대가 한 1m, 2m가 돼도 네. 뛰어내리면 점프. 바닥이 세멘이로 뛰어내리면
1: 우와.
2: 그렇죠.
1: 흙길라도
2: 뛰어내.
1: 진짜요?
3: 네, 네. 그럼요.
1: 그 노하우가 있어요? 어떻게?
3: 아 그냥 먹고 살라고. 아,
2: 뒤에서 보면 저게 아빠다. 역시 아~ 아빠다, 아빠야.
3: 아 그게 아니라
2: 이런 느낌.
3: 무대에 이제 저희가 무대 딱 쓰잖아요.
1: 네.
3: 어쨌든 저희가 무대 하면서도 저희가 흥분해
1: 그쵸,
3: 있고
1: 그쵸.
3: 또 그리고 이제 눈빛과 표정과 이거 보면 그냥 그러고 싶어져요.

0: 아~ 네, 그 몸이 그냥 움직여요.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1: 멋있다. 네. 가끔 이제 종교 행사나 네. 이게 회사 행사 같은 데는 회사. 텐션 올리기 되게 어렵죠.
0: 그렇죠.
1: 그럴 때도. 이제.
0: 아, 그럼요, 그럼요.
1: 와, 그럼요. 멋있으시다.
0: 아닙니다, 아닙니다.
1: 행사 영상부터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2: 아, 어디서든 불러주십시오. 저희 뭐 다 됩니다.
1: 많이 불러주세요. 5138님. 스티아 형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 육중한 밴드 형님들은 노래할 때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동네 형 같은 목소리. 특히 퇴근하겠습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해주세요. 실상을 밑점 노래. 아,
0: 감사합니다.
1: 네, 육중한 밴드 이번 신곡 제목이 어쩔 건데잖아요.
0: 네.
1: 뭐 어쩔 건데 하면서 유쾌한 반항을 하는 어허. 곡인데 오늘은 이런 주제로 사연을 받아볼까 합니다.
0: 응? 좋다.
1: 두 분이 직접 소개 좀
2: 알겠습니다.
1: 해주세요.
2: 다이어트 한다고 해놓고 과자 두 봉지 먹었어요 라든지 월급날은 멀었지만 옷 샀어요 처럼 그래서 뭐 어쩔 건데 싶은 사연들도 좋습니다.
0: 아니면 핸드폰 액정 다 깨졌지만 통화는 잘 돼서 그냥 써요 처럼 이렇게까지 쿨하다고 싶은 사연도 좋습니다.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고요.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 챙겨드릴게요.
1: 이게 약간 어쩔 건데 라면서 좀 나의 편을 들어주길 바라는 공감을 바라는 얘기일 수도 있고
0: 네.
1: 좀 내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 그런 제목인 것 같아요.
0: 맞아요.
1: 두 분도 최근에 그래서 어쩔 건데 했던 적이 있으세요?
0: 저는 DM이 오면 네. 가끔 그거 그게 뭐냐 고민 상담이
2: 아~
0: 와요.
2: 네.
0: 그러면 이제 그 형님 제가 음악을 지금 이렇게 하고 곡, 네. 곡 썼는데 한번 들어봐 주세요. 어. 근데 형님 제가 너무 키가 작고 좀 뚱뚱한데 어쩌고 어. 뭐 어떡할까요? 나 실제로 안 봤구나 이렇게.
1: 아.
0: 네, 그럼요. 음악 사랑하면 그냥 하시면 된다고.
1: 너무 멋있다.
0: 네, 그냥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로 그냥 하시면 된다고.
1: 어, 너무 멋있다.
0: 네.
1: 있으세요?
2: 어쩔 건데 했던 적?
1: 네.
2: 없었던 것 같아요.
1: 아, 지금 저한테 해주시면 돼요.
2: 어쩔 건데 아, 네. 할 말이 없어요.
1: 아, 네 알겠습니다. 건데? 좋아요. 이런 때 쓰면 되는 거잖아요.
0: 건데? 그래 할 말 없는데 어쩔 건데.
1: 좋아요 좋아요. 굳이 없는데. 억지로 쥐어짜내실 필요가 어쩔 건데. 없어요.
0: 그러니까 대본대로 너무 억지로 질문하지만 어쩔 네. 뭐 어쩔 건데.
1: 피디님에게 작가님에게 어쩔 건데. 하영 씨에게 어쩔 건데 해주시면
2: 네,
1: 됩니다.
2: 네 알겠습니다.
1: 그럼 약간 두 분은 어떤 부분에서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쿨해지는 편이세요? 이것도 없으면 그냥
2: 아,
1: 어쩔 건데 해주세요.
2: 저는 네. 이렇게 상대방이 뭔가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네. 뭔가 사과를 먼저 이렇게 하거나 인정을 하면 그러니까 다 이렇게 그래 그러면 그럴 수 있지
1: 그치, 그치.
2: 그렇게 좀 이렇게 사과나 어떤 그런 게 있으면 금방 좀 인정이 되더라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
1: 반대로 이런 건 용납 못한다 할 때 그럼 이 죽어도 인정 안 할 때는 좀 약간 오기가 생기겠네요.
2: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좀 아, 저 사람 분명히 잘못했는데 사과하지 않는다 뭔가 이렇게 무시한다 이런 느낌 들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1: 약간 빠직하는
2: 내가 사과만 잘하면 저는 잘 그래 그럴 수 있지.
1: 근데 그럴 때도 막 티나게 화를 내는 스타일은 아니시죠?
0: 아 꿍 해요.
1: 아.
0: 입 툭 튀어나가지고
2: 저는 입이 튀어나오는데 저분 말을 안 해요.
1: 네. 이게 저 근데 무서워요. 저도 입 튀어나오는 스타일이거든요.
2: 저분은 말을 안 해요.
1: 어떠신데요?
2: 가만히 있어요.
0: 저는요 네. 정확하게 준우도 알 거예요. 네. 저는 일 네. 음악 네. 말고는 별 관심이 없어요.
1: 오.
0: 진짜 뭐 그냥 쿨해도 이런 게 아니라 네. 뭘 먹어도 되고 뭘 해도 되고 사실 관심이 많이 없어요.
1: 근데 어떨 때 그러면 말씀 안 하실까요? 말씀 들어보면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은데.
2: 아니 어쨌든 본인이 삐지는 그런 파트들이 있거든요.
1: 네.
2: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제가 뭘 하다가 제가 말실수를 했다든지 네.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삐지는 파트들이 있어요. 가장 긁히는 부분이 아기 같다 이런 말 엄청 싫어하더라고요.
1: 왜요?
2: 이렇게 어머 아기야 아기 같아 이러면 엄청 삐지더라고요.
1: 귀여움 받는 것보다 약간
0: 아니 놀리면서 하니까요.
1: 아 이게 귀엽게 봐주는 게 아니라 약간 꼬마 잡는 느낌이
0: 아 그럼요 동생인데
1: 아
0: 그럼요
2: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말을 안 한다 삐지면
0: 아 그때는 생각을 할 시간 필요한 거죠.
1: 시간 지나면서 또 자연스럽게 풀리는
0: 잘 안 풀려
1: 그거 어떻게 풀어
0: 아니야 이거 제가 스스로 다 풀어요.
1: 아 네, 풀고 제가, 이제 다시 회복하는
0: 네, 제가 스타일. 스스로 푸는 스타일.
1: 아, 어떤 스타일인지 알겠습니다. 네. 보통 남자 그룹이라면은
0: 네.
1: 약간 이렇게 주먹 다짐도 할 수도 있고.
0: 아 쟤는 왼팔 하나만 써도 끝나죠 쟤는.
2: 저 또 운동을 좀 했어가지고.
1: 진짜요?
2: 네, 일반인이랑은 주먹을 썩지 않습니다.
1: 어떤?
2: 저는 권투했었거든요.
0: 저는 씨름 선수 출신이라.
2: 씨름이랑 권투랑 잽이 됩니까?
1: 왜요?
0: 일반인이랑
2: 모래바닥 아니면 잽도 못 써요?
0: 잡히면 끝나요.
2: 나는 쎄맨을 싸울 건데.
0: 허리 접혀요 쟤는.
1: 알겠습니다.
0: 네.
1: 어쩔 건데라는 거 그리고 쿨하다는 거와 굉장히 다른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옆에서 좀 많이 느껴집니다. 네. 울중한 밴드에 제가 살짝 들어온 느낌도 오늘 많이 받아요.
2: 아 맞아요?
1: 네, 이 두 분의 매력을 오늘 많이 느끼고 있어요.
0: 들어온 느낌요?
2: 들어온.
1: 자, 들어온. 아, 자, 들어온 트입한. 아까 트입한.
2: 저 형이 마이크가
1: 새 3인조가 된 느낌.
0: 나 말 안 할 뻔했다.
1: 아, 제가 들어온.
0: 나 침묵할 뻔했다.
1: 제가 같은 팀 멤버가 된 느낌.
0: 아 예 네. 알겠습니다.
2: 만약에 우리 세 명이 멤버라면 네. 우리는 일자로 줄을 쓸 거예요.
1: 왜요?
2: 하영님 앞에 우리는 뒤에 쓸 거예요.
1: 아 이렇게 일자가
2: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1: 아, 혼자
2: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그렇게 될 거예요.
1: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그래서 어쩔 건데 싶을 정도로 쿨했던 사연들 받는 네. 동안 육중한 밴드의 낭만과 사랑 듣고 올게요.

0: 육중한 밴드의 낭만과 사랑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래서 어쩔 건데 했던 사연들 하나씩 소개해 볼게요.
1: 3070님께서 이제 야간일 시작해서 일하면서 들을 거 있나 싶어서 라디오 찾았는데요. 뮤직하이가 딱 뜨길래 듣는데 너무 좋아서 계속 듣고 있어요. 옷에 구멍이 살짝 났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옷이라 그냥 입고 있어요. 육중한 밴드 두 분도 오하영님도 너무 좋아해요.
0: 맞아요. 이런 거 되게 필요해요. 요즘 너무 남는 치 많이 보고 사

0: 하는 맞아요. 세상이잖아요.
1: 네네네.
0: 저도 사실 그런 편이긴 한데 아,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2: 어떤 거요?
0: 뭐 저는 사실 네. 식당 가서 이모님 부르는 거 옛날에 되게 못했었거든요.
2: 아,
0: 네.
2: 아 그럴 수도 있죠.
1: 오, 네. 그렇죠, 그럴 수 아, 있죠. 있죠, 있죠.
0: 그런 거 잘 하세요.
1: 너무 잘하죠, 저는.
2: 아, 그럼요. 네. 네. 아. 부르는 거 잘 상관없죠.
0: 네. 네. 남 눈치 잘 안 보세요?
1: 네.
2: 눈치 주한 형도 눈치 안 보죠.
1: 네. 어. 그러니까 안 보지. 사실 네. 그거 딱히 뭐. 내가 나쁜 짓 할 사람도 아니고 아, 나쁜 짓 한 그렇죠. 것도 없으니까 그냥 뭐 그냥 떳떳하게
0: 사람들 많은 데서 넘어져도 부끄럽거나 하지는 않고 그냥 그러니까 털고 일어나는
1: 있어요. 부끄럽죠 그거.
0: 아 그거 부끄러워.
1: 제가 네. 망원시장에 네.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0: 네. 그 킥보드
1: 주말에 외국인들부터 해가지고 네. 그때 주말에 한 5만 명 오거든요 망원시장에
0: 어. 5만 명이 나오나요?
1: 진짜 킥보드를 탔는데 사람들이 어 육중하다 육중하다 육중하다 하는데 나도 모르게 고개를 네. 한번 딱 돌렸거든요.
0: 네.
1: 진짜 대자로 자빠져가지고 아~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아~ 일어나지 못. 근데 웃긴 건 사람들이 어머어머 하니까 키득키득 웃고 있는 거야. 아, 아 진짜 아~ 내가 진짜 아 부끄러워가지고 딱 일어났더니 무릎이 깨져가 무릎이 아~ 피가 나는데 아~ 그게 아 살짝 부끄럽더라.
0: 아, 그때는 사실 넘어진 것보다 그 일어날 때가 더 부끄러워.
1: 아 진짜 너무 부끄러워요.
0: 그때 그 주섬주섬이 그러니까 일어날 때.
1: 너무 아프지만 네. 활짝 웃으며, 웃으면서 일어났어. 너무 아프지만 활짝 웃으면서 일어났던 기억이네요.
0: 아, 네. 뭔지 압니다. 네. 다음 사연은 중한 씨가 소개해 주세요. 네.
1: 고동남님이 네. 혼자 사는 취업준비생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돈 나갈 때가 많아서 최대한 아끼고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어떤 패스트푸드점에서 1인당 5개까지 햄버거 할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5개 쟁여놨다가 하루에 한 개씩 5일 동안 먹으려고 했는데 입 터져서 이틀 만에 5개 다 먹어버렸습니다.
2: 그 입 터진 기준이 좀 낮으시네요.
0: 어? 어? 어?
2: 그냥 한 끼에 다 먹어야 입 터진 거 아닌가요? 이틀 만이면 잘 아껴 먹은 건데요. 이게 기준이 너무 낮으시네. 입 터졌다는
1: 그러니까
2: 표현에.
1: 이게 진짜 이 마음을 알아. 네. 고동남님이 네. 돈을 아껴서 아껴서 이거 네. 샀더니 먹었는데 진짜 맛있거든요.
0: 네, 맞아요.
1: 진짜 맛있으니까 입이 터지신 거지.
0: 그렇죠. 입 터지신 기준이 그럼 어떠?
2: 한 끼에 다 먹어야죠 뭐든지.
0: 오 진짜요?
2: 그게 입 터진 거죠. 이틀은. 많이 그래도 아끼신 거예요.
0: 아...
2: 저는 아꼈다고 봅니다.
0: 그쵸.
2: 반은 성공했다 이틀이면.
0: 돈 아껴보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또 우리 다 그런 경험.
2: 아, 맞아요, 맞아요.
0: 충분히.
1: 이때가 가장 식욕이 좋은데요.
0: 아, 그쵸, 그쵸. 예. 취업 준비할 때.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두 분은 데뷔 전에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실까요?
1: 저는 늘 있죠.
2: 아. 맞아요.
1: 저는 고시원에서 할 때 입 터져가지고 고시원에 딱 라면 공짜, 밥 공짜, 김치 공짜거든요.
2: 그렇지, 그렇지.
1: 고시원 들어갔는데 살쪄가지고 나와서
2: 잘 드셨네.
1: 예.
0: 그럼 그거 한 개 몇 개까지?
1: 무조건 라면 두 개에 밥 말아 먹었죠.
0: 와. 예. 그런 데서 먹는 것도 맛있잖아요.
1: 너무 그렇죠, 맛있죠.
0: 내 돈으로 먹지 않는 라면.
1: 그럼. 너무 맛있죠. 네. 어떻게든 그 고시원 비 그 어떻게든 다 만까이. 만까이란다. 죄송합니다.
2: 할게. 아니 근데
1: 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저렴한 죄송합니다.
0: 그 시절을 생각하면 또 그럴 수 있죠.
2: 맞아요.
1: 만까이가 일본 말인가 정말 죄송합니다.
2: 아니 근데 저는 어렸을 때 돈이 없어가지고 네. 이렇게 아끼려고 하다가 그렇게까지 해본 적 있어요. 쌀은 있잖아요. 지금 네. 보통 쌀과 다른 반찬이지 쌈장만.
0: 아.
2: 밥 해가지고 쌈장으로만 반찬.
1: 아~
2: 그렇게 막 끼니 때우고 했던.
0: 그렇죠.
1: 그런 시절이 있죠.
2: 데뷔하기 전에 네. 그런 기억이 나요.
0: 그 기억이 또 저 지금을 더 만든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헝그리 정신이 있잖아요.
1: 네. 근데 하영님은 네. 구김없이.
0: 그랬을 것 같죠.
1: 잘 자란 것 같아요.
0: 정말 아니에요.
2: 아 진짜요?
0: 진짜 아닙니다. 저도
1: 악착같이 네. 왔나요?
0: 저 나 뭐 이렇게 다르게 살아왔을 수 있겠지만요.
2: 아, 그럼요.
0: 저도 철봉 아래를 많이 파보곤 했죠.
2: 아 동전 같은 거 이렇게
0: 그럼요, 그럼요. 예. 아 뭐 그렇게 아주 힘든 뭐 그러진 않았지만은. 그렸던 적이 없진 않습니다. 네.
2: 타짜의 철영이 형님 같이 그러니까 안경제비 제끼고
1: 아, 옛날에 내가 남산의 철봉 밑에 네. 돈을 숨겨놨었는데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0: 아 죄송해요.
1: 하영
0: 진짜 죄송합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네. 다음 사연은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1: 네.
0: 9144님 교양 좀 쌓아보려고 책을 사놓고 앞에 다섯 페이지 정도만 읽고 말아버리고요. 남들 다 하는 것 같아서 OTT는 종류별로 다 구독해놓고 있는데 메인 화면에서 고민하다가 그냥 꺼버리고 맙니다. 가끔 좀 아깝다는 생각도 들지만 뭐 어때요?
1: 맞아요.
3: 그렇죠. 어때요?
0: 이것도 공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1: 네.
0: 이건 좀 아까와는 다른 약간 사치의 영역일 수도 있겠고 이제 조금 내가 이거 정도 할 수 있지라는 영역일 수도 있는데 두 분은 어떠세요? 남들도 다 하는 것 같아서 하는 거.
2: 내가 있는데 못 쓰는 것과 네. 없는데 못 쓰는 것과 완전 다르거든요.
0: 네.
2: OTT로 구독해놓고 안 보는 건 괜찮아요.
0: 네.
2: 하지만 구독 안 해놓고 못 보는 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사치 괜찮다.
0: 아, 이 정도는 괜찮다.
2: 이 정도? 아, 충분히 괜찮죠.
0: 아.
2: 네. 그럼요, 그럼요.
0: 남들 다 하는 것 같아서 하는 거 혹시 있으세요?
1: 저는 남들이 하는 거 안 해요.
0: 어? 그러면은?
1: 그냥 안 궁금해.
0: 땡플릭스도 안 보세요?
1: 아, 그건 보는데 추천이 막 와요.
0: 네.
2: 야, 사람들이 보라고.
1: 야, 중환아 이거 진짜 재밌더라. 재밌더라. 하는데 거의 제 주위에는 액션물을 좋아.
0: 네.
1: 뭐 저는 액션 말고 그거 멜로 좋아해요.
0: 오.
2: 내가 애견남이라 그랬잖아.
0: 애견 스타일. 최근에 본 영화
1: 아니,
0: 그러면
1: 밖에 나가서 거칠게 사니까.
0: 아,
1: 거칠게 감사. 남자답게. 거칠게 남자답게 사니까. 어.
0: 그다음 최근에 본 영화 알려주세요.
2: 장군의 아들 아니에요? 장군의 아들 그때 보고
1: 야인시대. 야인시대.
2: 야인시대. 야인시대.
1: 야인시대.
2: 최근 야인시대. 네,
1: 그 넷 거기에 올라왔더라고요.
0: 아, 그래요? 네. 그 다시 보면 재밌죠.
1: 네. 마루오꺼 저입니다. 마루오꺼. 네. 아, 셉니다.
0: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다음 사연 준우 씨가 소개해 주세요.
2: 네, 정옥님께서 오늘 면접 보고 왔는데요. 마지막으로 본인을 왜 뽑아야 되는지 10초 정도로 얘기해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10초요? 저 부족한데 이랬어요. 내가 너무 잘났는데 어떻게 10초 안에 표현해?
0: 우와.
2: 그냥 생각 자체를 바꿔버렸답니다.
0: 대박.
1: 야, 정옥님 최고다. 최고다. 최고시다.
0: 이거 진짜 좋다.
1: 마인드 너무 좋다.
0: 진짜. 아예 10초가 부족하다고 얘기해버리는 건 보통 이렇게 10초로 주어주면 두 분은 뭐라고 얘기하실 것 같으세요?
2: 8월 21일 홍대 벨레에서 단독 공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0: 아, 네. 진짜 자기 어필을.
2: 네, 그럼요. 해야죠.
0: 만약에 이렇게 진짜 네. 면접 시간이라면요?
2: 면접 시간이면.
1: 와, 저는 일단 만약에 이 면접에서 뭐 10초 가면 하얘질 것 같아.
0: 저도.
1: 머리가 하얘질 것 같아.
0: 와, 이분 이거 되게 좋다.
1: 진짜 마인드 너무 좋다.
2: 네.
1: 정옥님.
0: 저도 그냥 저 최대한 빨리 랩으로 얘기할 것 같아요.
2: 랩으로?
0: 저는
1: 어떻게 해요?
0: 뽑으시면 후회 없으실 것 같아요. 10초 말고 100초, 10년을 함께 하시죠.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아, 근데 당황할 것 같긴 합니다.
1: 맞아요. 네. 왜냐하면 10초라는 이게 딱 프레임에 딱 쌓이니까 10초 안에 당황할 것 같아. 머리가 하얘지고.
0: 맞아요. 다음 사연 중환 씨 읽어주세요.
1: 예, 7964님이 냉장고에 있는 우유 유통기한 보니 일주일 지났지만 냄새 맡아보니 괜찮길래 그냥 먹었어요. 뭐 어쩔 건데.
0: 그렇죠.
1: 맞아요.
0: 저 맞아요. 방송에서도 이런 거 많이 보여주셨었잖아요.
1: 맞아요.
0: 이런 거 뭐 많이들 있으시죠?
2: 저는 이것 때문에 아내랑 매일 싸워요.
0: 왜요?
2: 저는 이제 날짜 지난 거 절대 안 먹는
0: 스타일이에요. 왜요? 왜요?
2: 그 몰라. 그냥 날짜가 지나면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저희 와이프는 한 우유 뭐 3, 4일 일주일 지났다.
0: 네.
2: 근데 맛 좀 뭐 괜찮으면 꿀떡꿀떡 먹는 스타일이에요.
0: 그럼요, 그럼요.
2: 제발 먹지 마. 그래도 괜찮다고. 자기는 괜찮다고.
0: 아, 이게 사실 유통기한이 있고 소비기한이 있어요.
2: 아, 그래요?
0: 유통기한이 쌓여있는 거는 네. 실제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고 먹을 수 있는 건 조금 더 길어요.
2: 좀 더
0: 길어요. 네. 그러면 지나면 아예 안 드세요?
2: 저 날짜 지난 거 이상 잘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가 계속 먹어요. 먹지 말라고 하는데 잘 먹더라고. 그 때문에 맨날 싸워.
0: 왕자님 같이 크셔.
2: 입이 약간 고급이라서 그런 거.
0: 아.
1: 네. 저는 그냥 날짜 안 보고 먹어요.
0: 상해도.
1: 그러니까 상한지 모르고 먹어보고 상한 것 같으면 안 먹고
2: 꿀떡꿀떡 먹다가
1: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삶은 계란 있잖아요. 네. 그거 뭐지 그거 건조 계란인가?
2: 그 삶은 거 어쨌든
1: 무슨 황학 뭐 석탄
2: 황토방 아니고
1: 황토 계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0: 맥반석
1: 계란 맞아.
2: 정답. 무슨
0: 게임하는 거야?
1: 생각이 안 났네.
0: 너 초식의 소리 나는 줄 알아?
1: 내가 또 황토 계란이라 했네. 그러니까 맥반석 계란이 네. 집에 있는데 그게 언제 샀는지 기억이 안 나.
0: 네.
1: 근데 이제 갑자기 그러니까 살은 빼고 싶고 그래서 계란을 딱 먹었는데 딱 먹고 다 먹었어. 세 개 세 알을 다 먹었거든요. 먹고 났는데 껍데기에 껍데기가 다 초록색인 거야.
0: 어머
2: 어머 이제 리얼한 반응이네.
1: 어.
2: 네.
0: 아이고야.
1: 방금 두 속 나왔어요. 아,
0: 네. 오, 잘 썼죠 방금. 됐나요?
1: 와 신기하다.
2: 길이 열렸어. 곰이 잘 나와.
1: 어, 두 성이 바로 뚫리네.
0: 아, 바로 뚫렸어. 어,
1: 곰팡이에 바로 뚫리네. 두 성이. 어쨌든 어쨌든 그, 그 먹고 나서 어? 배탈 나나? 그러니까 안 나?
0: 안 나셨어요? 안
2: 나. 이겨냈네.
1: 아, 안 나, 안 나.
0: 이 면역력이 되게 좋다.
1: 맞아요.
0: 냉장고에 있었나 보다요.
1: 냉장고에 있었죠. 아, 냉장고에 있었죠.
0: 그래도 쉽지 않았을 텐데.
1: 안 나, 안 나.
2: 대단하네.
0: 네, 마지막 사연은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내일 새벽 8299님. 내일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하는데 지금 뮤지카이 듣고 있어요. 일어날 수 있겠죠? 어쩔 건데. 야. 아,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어요.
2: 이게 가장 힘들어요.
0: 맞아요.
2: 이게 보통 5시간, 6시간 정도 잡을만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1시간 지나고 2시간, 3시간 한 2시간 남으면 자지 말까?
0: 아.
2: 어, 그게 딱 힘들잖아. 자지 말까?
0: 아.
2: 자지 말까 하다가 이제 나가기 10분 전에 잠이 오기 시작하죠.
0: 아.
2: 그게 제일 힘들어.
0: 너무 괴로워요. 어. 사실 어제 새벽에 월드컵 결승이 있었어 가지고.
1: 네, 맞아요.
0: 보셨어요?
1: 아, 저는 짤로 봤습니다.
0: 아, 보세요.
2: 아, 저는 또 축구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0: 아, 그래요? 야구 좋아하시.
2: 아니, 스포츠 안 좋아해가지고.
0: 어, 진짜요?
2: 뭐 권투 말고는 하는 게 없어요.
0: 아, 이 그게 연장까지 가가지고.
1: 맞아요. 네.
0: 너무
1: 아,
0: 길었었어요.
1: 너무 길었죠. 어.
0: 그래서 제가 잠을 못 자는 걸 선택했어요.
2: 네. 아, 그래, 안 자는 걸.
0: 네, 네. 어쩔 수 없었어요. 그건 그러니까. 봤어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는데. 네.
1: 지금 뭐 안 주문 상 안 잔 상태.
0: 조금 짧게 아, 조금 쪽잠을 좀 잔 상태입니다. 아,
1: 그럼 근데 어떻게 잠을 안 자는데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0: 아유, 아니에요. 샵 같다 가지고 그래요.
1: 그러니까 피부가 그렇게 그 좋아 보진 않는다는 얘기죠.
0: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잘 살아있는 상태예요. 저 육조한팬트의 새로운 멤버가 된 느낌이에요.
1: 농담입니다.
0: 케미가 좋네요.
1: 아, 좋네, 좋네요.
0: 아무튼 알겠습니다. 우리 5시 일어나라고 일어나라고 한번 좀 알람이라도 우리끼리 좀 해줄까 봐요.
2: 그래요. 자기 네. 전에 네. 침대에다 대고 5시 그러면 좋아요. 5시 일어나죠. 네.
0: 아,
2: 침대에게 전해주세요. 예. 네.
0: 그럼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2: 어.
0: 하나, 둘, 셋.
2: 5시 일어나실 겁니다 이제.
0: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사연 만나봤고요.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2: 아, 축하드립니다.
0: 뮤지카의 특별 초대석 오늘은 육중한 밴드의 준우 씨, 중환 씨 함께했는데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두 분 오늘 어떠셨어요?
1: 아쉬워요. 너무 짧아요.
0: 한 분씩 그러니까요. 편하게 소감 말씀해주세요.
1: 아, 저 하영님 처음 만났는데 네. 너무 편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1: 아, 너무 감사합니다.
2: 그러니까요. 네, 진짜 네. 편하게 원래 저 제가 이렇게 말이 많은 스타일이에요.
0: 아, 그래요? 네,
2: 원래 감옥하고. 딱 할 말만 하고 중요한 말만 딱딱 하는
0: 아, 진짜요?
2: 그 스타일인데
1: 가볍고
2: 저는 절대 우중충하지 않거든요. 아. 어쨌든 근데 오늘 즐겁게 잘하고 왔습니다.
0: 어. 네. 한마디만
1: 방금 했는데
0: 아, 그래, 안 해주셔도 돼요.
1: 어.
0: 아,
2: 하지마.
0: 네,
2: 하지마.
0: 어쩔 건데
2: 어쩔 건데
1: 농담이 아니라 아니, 진짜 저는 저녁 지금 딱 잘 시간이에요. 네. 저는 네네. 저도 일찍 일어나서 딱 잘 네. 시간인데 좀 피곤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하영님 덕분에 하나도 아이고. 안 피곤했네.
0: 아이고야 감사합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저도 오늘 사실 이렇게 실제로 대화를 나눠본 건 네네. 처음인데 너무 네. 편안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노래도 너무 좋게 잘 들을 것 같고요. 사실 콘서트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거든요.
1: 네.
0: 안표가 있다면 제가 어떻게든
1: 알겠습니다.
0: 안표 구하면 안 되고요. 네. 오늘 첫 이렇게 같이 얘기를 나눠봐서 너무 좋았고요.
2: 네.
0: 아
2: 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너무 즐거웠습니다.
1: 제가 감사합니다.
0: 스페셜 DJ 첫날에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한 번 더 감사드리고요. 8월에 열리는 육중한 밴드의 단독 콘서트 정거장도 안표 없이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그럼 전 육중한 밴드의 오늘도 나는 악착같이 돈을 번다 들려드리면서 두 분 보내드리고 영카이브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뭐라도 하고 싶은 밤 뭐든지 추천해드립니다. 오하영의 아카이브 영카이브. 오늘 제가 영카이브에서 골라본 건 축구고요.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 듣고 와서 그 이유 소개해드릴게요.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 듣고 왔습니다. 이번 주는 저 오하영이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것들을 추천해 드릴 건데요. 오늘 영카이브에서 제가 골라본 건 축구였습니다. 사실 추천하는 이유는요. 오늘 월드컵이 새벽에 스페인 우승으로 끝났잖아요. 96년 역사상 하프타임 쇼가 등장한 건 처음이라고 하는데 그때 BTS가 이 다이너마이트로 무대를 장식했었는데 보고 되게 좀 많은 게 느껴지고 너무 자랑스럽고 또 한국인으로서 많이 영광스럽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순간을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고 싶어서 이걸 골라봤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올 건데요. 그 전에 잠시만 여러분들 조금 귀를 기울여주시면 제가 호우돌풍 낙뢰 대비 국민행동 요령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게요. 요런 게 사실 들어두면 정말 필요한 내용들이거든요. 자, 오늘 새벽부터 낮까지 지역에 따라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된다고 하니까요. 되도록 야외 활동은 삼가주시고 빗길 교통 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소라의 트랙 9에 이어서 에디 앤 더 브릭스의 포즈까지 두 곡 듣고 올게요.

이소라의 트랙 9에 이어서 앤디 앤더 브릭스의 포즈까지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네, 문자 읽어볼 건데요. 3064님, 작년엔 먹는 거에 조금 신경 쓰고 매일 헬스장 열심히 가서 10kg 감량했는데요. 올해는 먹는 거 아주 조금 덜 신경 쓰고 바빠서 운동을 못했더니 다시 4kg가 쪘네요. 다이어트 꿀팁 좀 알려주세요. 아, 이거 진짜 평생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다이어트는. 제가 한번 옛날에 마음 놓고 먹다가 지우지 못할 사진들과 영상들을 남겨놓고

섭외를 하고 있어가지고 다이어트 꿀팁은 사실 저는 첫끼 그리고 식단을 했을 때 그 순서를 지켜요.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을 꼭 지켜요. 무조건 앞에 아무리 뭐 떡볶이 맛있는 게 있어도 피자가 있어도 무조건 채소부터 먹고요. 그리고 나서 고기나 좀 생선들 먹고 그 다음에 달걀이라도 하다 못해 그 뒤에 고구마를 제가 너무 좋아해서 고구마를 먹고 그 뒤에 어느 정도 배를 채워놓고 그 뒤에 먹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혈당도 좀 덜 오르고 좀 나아요. 조금만 살짝만 늦게 먹으면 나아요. 근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단체 생활할 때요. 내가 이걸 다 먹고 그걸 먹으면 없어요, 음식이. 근데 뭐 다이어트를 해야 되니까 우리 이거 한번 조금 지켜볼까요? 저는 근데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한번 지켜보시고 나서 또 다시 한번 문자 주시면은 제가 어떻게 한번 들어볼게요. 알려주세요. 4661님, 요즘 지나간 일들이 계속 떠올라서 자주 괴로워요. 자꾸 잠만 자고 싶고 매일 너무 버거운 기분인데 하영님은 이런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시나요? 아, 저도 사실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고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전에 밀려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약간 시즌제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아, 내가 지금 이런 시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때 그냥 고민이랑 생각을 몰아서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 한 몇 주, 며칠 지나면 이거 다 없어질 거니까 지금 최대한 고민을 다 해놓고 이 시기가 지나면 또 평범하게 별 걱정 없이 살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나의 인생 재정비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생각이 많은 게 너무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게 자기 반성도 할 수 있는 거고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한 번쯤 되돌아볼 수도 있는 거고 나를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인 것 같아서 전 오히려 지금의 모습이 너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나태해지지 않을 수 있는 되게 좋은 방법이거든요. 전 오히려 지금의 기간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럼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올게요. 이야, 오늘 영어 할 일이 굉장히 많네. 네, 내일 영어 레슨 있는데 오늘 미리 해둡니다. 넬리 퍼타도의 I'm like a bird에 이어서 브루노 마스와 레이디 가가의 Die with a smile까지 두 곡 듣고 광고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3: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2: 비다샵
3: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2: 비다이렉트샵
3: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2: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그대와 함께 언제나
4: 광고 듣고 왔습니다. 오늘 스페셜 DJ 첫날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거를 읽으면서 오늘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아님, 첫날이라 긴장됐을 텐데 그런 기색 없이 밝은 에너지 뿜뿜하며 잘해낸 오하영 DJ 아주 칭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사실 노래 나가는 동안에 제가 고릴라 켜가지고 한번 봤어요. 근데 여기서 하영이 영어 잘한다 라고 써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합방이 영어 선생님 합방이 칭찬해주세요 했는데 제가 안 그래도 여쭤봤거든요. 피디님과 작가님께 여기 보면요, I'm like a bird라고 한글로 친절히 써주셨어요. 굉장히 친절하신 프로그램을 이렇게 이끌어주시는 분들이세요. 제가 사실은 딘딘 오빠께도 그렇게 해주시냐고 여쭤보니까 또 그러지는 않으신데요. 얼마나 이렇게 DJ 친화적인 프로그램이라는 걸 여러분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춤형 굉장히 긁힙니다. 예, 저는 이번 주 일요일까지 여기 있을 거니까 쭉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첫날인데도 다들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렸고, 또 육중한 밴드 분들도 함께해서 너무 좋았고, 딘미화가 처음이 아니지만 너무나도 처음인 것 같은 느낌으로 왔는데요. 장소 때문인지 다들 너무 잘 맞아주셔서 좋았고, 저는 오늘 어제 생일이라고 주신 케이크를 먹으면서 오늘 밤을 보낼 거라 내일 살짝 부어도 이해해주세요. 오늘 뮤지컬 끝곡으로 에피톤 프로젝트의 선인장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도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안녕.

아나운서 이윤아입니다. 우리 주변 어딘가에는 노인 학대로 고통받고 있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노인 학대를 목격하거나 의심된다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노인 학대 신고, 더는 외면하지 말고 동참해주세요. 노인 학대 신고 전화 1577-1389와

0: 새김 신고 앱으로 언제든지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용기 있는 신고로 노인 학대를 멈추고 학대 피해 노인에게는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3: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애프터 클럽.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올 여름도 역시나 더위도 심하고 열대야도 자주 나타나고 있죠. 그래도 저마다 더위를 이기는 방법이 하나쯤 있을 텐데 시원한 팥빙수 한 그릇, 냉방 잘 되는 곳에서의 잠깐의 휴식, 아니면 반대로 뜨거운 라면으로 땀을 쭉 빼거나 공포 영화 한 편으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에 공감되는 이야기가 더해진다면 어떨까요? 이 더위도 조금은 가볍게 흘려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함께 견디면 덜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3시까지 달려보겠습니다. 유슬립.

0: 어허! 아, 신난다 아주. 프리마돈나에. 아니 아니. 자니 버니에. 프리마돈나. 야, 옛날에 제가 정말 음악을 참 많이 들었는데 아주 신나는 노래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슬리피의 아이유 슬리피 찾아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요 이 새벽 시간 새벽 1시부터 3시까지는 애프터클럽이라는 라디오가 진행이 되는데 매일매일 DJ가 다르죠. 오늘은 저 래퍼 슬리피가 진행하는 날입니다. 반갑습니다. 소리 질러. 야, 오늘 텐션 좋은 분들 많이 왔어요. 지금 소리 한번 질러. 도또 질러.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아이유 슬리피 찾아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자, 저는 이 시간에 맞지 않게 텐션을 좀 높여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아무래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종종 꽤 있어요. 얘 왜 이렇게 시끄러워? 와, 지금 시간이 몇 시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는 아주 텐션이 높아요. 그래서 이 시간대 원래 새벽에 방송하시는 분들 굉장히 잔잔하죠. 잔잔발이에요. 잔잔한데 저는 아주 크게 가요. 크게 아주 텐션 아주 업입니다. 업. 자, 여러분들 잠 깨워드립니다. 지금 운전하시는 분들, 공부하시는 분들, 일하시는 분들 있죠? 아주 저랑 아주 신나게 한번 2시간 달려볼 거예요. 준비되셨죠? 죄송합니다. 제가 그 효과음 중독이에요. 효중이에요. 효중이. 슬효중. 슬리피 효과음 중독. 좀 효과음으로 좀 달려봤습니다. 어떻게 텐션 올라왔죠? 자, 달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만나봅니다. 이제 7월 21일이 됐어요. 12시 넘었어요. 7월 중순이 넘었습니다. 더워요. 최성아님께서
1: 슬리피님, 오늘 한 달 동안 준비한 서류가 몽땅 날아갈 위기에 처했는데 동료가 구해줬어요. 거의 생명의 은인급이에요. 무엇을 선물할까 고민하다가 디퓨저를 찾아보는 중이에요. 동료가 아니었으면 지금 일하는 다시 하느라 고생이었을 텐데 너무 기뻐요.
0: 기뻐요 산담 고음을 해봤습니다. 우리 최송아님이 한 달 동안 뭔가 이제 직장에서 제가 봤을 때 직장에서 뭐 이렇게 준비를 막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몽땅 날아갈 뻔, 파일이 날아갈 뻔한 것 같아. 이게 저장도 다 해놨는데 근데 그거를 동료가 탁 날아갈 위기에 있던 거, 한 달 동안 준비한 거 얼마나 많이 그 피땀 눈물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죠? 친구를 위해서 디퓨저를 찾아보면서 라디오를 들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군요. 너무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제 그 다행이다인데요. 디퓨저 좋은 거 하나 좀 선물해 주세요. 디퓨저랑 저 뭐야 손세정제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생필품들. 아유 너무 좋으시겠다. 이소영 님께서 원래는 일찍 자야 하는데 슬리피를 알고 나니 잠을 설치게 되네요. 정말 정말 신나고 좋아요. 와우. 잠을 설치게 되네요까지 했을 때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 원래 일찍 자야 되는데 아, 슬리피 알고 나니까 잠을 솔직히 돼요. 이래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했는데 신나고 좋아요! 고맙습니다. 우리 소영씨. 좀 미안하긴 합니다. 일찍 자야 되는데. 제가 하는 일이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신나게 텐션 좀 높여서 즐겁게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고 싶은데 너무 감사합니다. 소영씨. 오늘도 졸리시면 그 언제든지 주무시고 3시까지 달려봅시다. 저 얘기하고 싶은 얘기! 신청하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잘 보면 좋으시면 김문자 100원 유료 문자 돈 들어 샵 1077번으로 보내주세요. 무료인 고릴라 어플 있어요. 애프터클럽 홈페이지 SNS 인별그램 열려있어요. 언제든지 찾아주셔서 Are you sleepy? 앞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곡 배미라님의 신청곡 김동률의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듣고 돌아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어요. 김동률의 다시 사랑하다 말할까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두 명 더 만나볼 거예요. 0568 님께서 내일 미팅을 위해서 인테리어 시안을 잡고 있어요. 일주일 내내 바빴는데 처음 듣는 방송이 저를 위로해주네요. 그게 난가? 나예요? 나 맞아요? 고맙습니다. 믿기질 않네요.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0568님. 아, 이런 시기에 아까 전에도 제가 친구를 만나고 왔는데 힘들다는 얘기밖에 못 듣고 왔어요. 제 친구랑 제 친구의 친구들 다른 애들은 어떻게 사니? 근데 다 힘들다고 들었는데 어찌됐든 뭐 일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일주일 내내 열심히 사시고 야 슬리피의 아이유 슬리피를 딱 들으셨는데 위로가 됐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그 이대로만 하면 되겠죠? 그죠? 이대로 언제나 열심히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유 슬리피. 0568님 파이팅! 다음은 장미경님의 사연입니다. 우리 장미경씨, 우리 단골손님 로즈경 장미경 슬디 생일인데 생일 축하 노래 불러주세요. 슬디 멋지고 좋은 목소리로 완전 힘차고 신나게 슬디가 축하해주면 하루종일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할 것 같아요. Pratt and McLean의 Happy Days 듣고 싶어요. 아, 제가 생일 축하 노래를 또 불러드려야겠네요. 우리 아이유 슬리피의 단골손님 로즈경을 위해서 장미경님을 위해서 지가 신나게 힘차고 신나게 불러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장미경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장미경 생일 축하합니다. 마음에 드셨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또 반말을 해버렸어요. 장미경 생일 축하합니다. 어때요? 저의 락 발성. 미경씨 너무 생일 축하드리고 오늘 하루 그 어느 날보다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사소하고 뭐 일상들 저희 라디오에 항상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건강도 쾌차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장미경님의 신청곡이죠. Pratt and McLean의 Happy Days 그리고 바시아의 Astrod 듣고 올게요.

0: 자, 여러분의 사연을 두 분 더 만나보겠습니다. 김혜진님, 여의예요. 김혜진.
1: 요즘 물을 많이 마시려고 노력 중이에요.
0: 좋은데요.
1: 그래서 몸이 좀 가뿐해진 느낌이 있는데 화장실에 자주 가요. 지금도 자다가 깼어요. 방송 듣다 잘게요.
0: 물을 많이 드시면 이제 쉬를 많이 하게 되죠. 그 제가 약간 그 유독 저는 어렸을 때부터 물을 좀 자주 많이 먹는 스타일이에요. 그 뭐 누가 시키지도 않았고 근데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뭐 이제 뉴스에 막 나오죠. 막 그런 걸 보게 되죠. 물 많이 먹으면 좋다. 뭐 또 한편으로 또 그런 얘기도 있었죠. 뭐 2리터를 먹어라. 그래서 지금 PD님이 2리터짜리 들고 다니시는데 이 2리터 텀블러 맞죠? 근데 물을 또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다는 또 그런 것도 있고 너무 조금 먹어도 안 좋고 적당히 먹으면 좋다고 하는데 맞아요. 조금 가뿐해진 느낌도 있고 피부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좀 너무 건조하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제가 물을 원래 자주 마시는데 피부도 예전 그 내 동년배 치고 좀 좋은 편이다 뭐 이런 얘기 들어서 저 지금도 굉장히 자주 먹고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화장실 자주 가요. 쉼 아니에요. 쉬쟁이에요. 자 자다가 깨셨군요. 자 그리고 2255님의 사연. 형님 주말에 휴가 갔다 오는 길에 렌트카 사고를 냈지 뭐예요. 수리비만 500만 원 나왔습니다. 잊지 못할 휴가가 됐어요. 잠이 안 와요. 어우 아찔합니다. 아찔해요. 렌트카를 이제 저도 항상 여행 가면 좀 빌리는 것 같아요. 저도 여행이나 일할 때도 가끔 빌리지만 특히나 제주도 가면 많이 빌리게 되는데 야 그 몇만 원 아끼려고 자꾸 고민하게 됩니다. 보험 들지 말까? 아 이게 들자 안 들으면 막 뭐 많이 할인되는 것도 아니야. 제가 이제 오래 빌리진 않으니까 뭐 길면 2박 3일 3박 4일인데 그래봤자 막 한 1, 2만 원 빠져. 아 보험 들지 말까 괜히 막 이런 고민을 하는데 수리비 500 아 요럴 때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된다. 안 다쳐서 다행이다. 2255님 크게 다치지 않은 것만으로도 정말 다행이지 않습니까. 그죠. 요럴 때 또 비싸게 수업료 냈다라는 말 쓰죠. 아 비싼 수업료 냈다. 안전운전을 위해서 또 많이 배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까. 긍정 샵 긍정 긍정 긍정. 마음 아프네요. 그죠. 다시 열심히 또 살아나가야죠. 일도 하시고 쉬시고 휴가 가시고. 지윤이님의 신청곡입니다. 프라이머리 피처링 빈지노 팔로알토입니다. 3호선 매봉역 듣고요 쿨밤으로 돌아오겠습니다.

0: 시간은 참 빨라 어제와 오늘의 유행도 달라 시간이라는 화살은 얼마나 더 멀리 날아갈까 시간을 아주 잠깐만 잡아두고파 난 오늘 밤만이라도 yeah.
1: 쿨하게 떨쳐버리고 싶은 사연들을 소개해드리고 공감하고 위로하고 속 시원하게 날려드리는 시간 쿨밤 시작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야바라바 뭐요? 야바라바류요. 야바라바류가 나올지는 제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됐었어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근데 신은 나네요. 쿨밤 시작합니다. 아, 또 클래식한 Just One Ten Minute 효과음 나왔어요. 자, 오늘은 어떤 분께서 고민 사연 보내주셨을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은지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슬디, 주말에 남편 밥 해준다고 밥솥을 돌리고 친구들 만나러 나갔거든요. 근데 남편한테 사진이 한 장 왔는데 밥이 다 된 밥솥 안에 제 헤어 곱창 밴드가 빠져 있네요. 뒤돌면서 들어간 건지 어쩐 건지 알 수가 없네요. 이제 쉰 됐는데 절망스럽습니다. 벌써 깜빡깜빡하다니!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미스터리한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건 미스터리죠. 왜냐면 곱창 밴드 생각보다 커요. 곱창 밴드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뭐 깜빡깜빡한다는 표현을 쓰죠. 깜빡깜빡해도 이 왕 곱창 밴드를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때 밥솥에 내가 넣을 리는 없어요. 말이 안 되잖아. 이거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제 손은지 씨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뭐지 이거 뒤돌면서 헤어 헤드뱅잉 하면서 들어갔나? 저는 남편을 살짝 남편을 의심하고 있어요. 저는 죄송해요. 아니 뒤돌면서 곱창 밴드가 빠지면 머리가 팍 풀리잖아요. 풀리면 알지. 요 왕 곱창 밴드가 밥솥에 있었다. 제가 그 알 매니아로서 요것은

남편이 약간 의심이 간다. 왜냐면 남자들이 좀 그렇게 뭐 철이 많이 빨리 안 들어요. 그래서 약간 장난치는 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약간 보고 있고요. 요거는 은지님이 깜빡한 게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걱정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살다 보면 저 엄청 깜빡깜빡해요. 제일 많이 하는 실수 뭡니까? 핸드폰 들고 어딘지 모르겠어요. 핸드폰 들고 핸드폰 너무 많이 찾아요. 어디 갔지? 제가 아까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오전에 오토바이 키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오토바이가 있거든요. 1년에 두세 번 타는데 오토바이가 없는, 오토바이 키가 없는 거예요. 오토바이 1, 2년 만에 타려고 하는데 오토바이 없어. 아무리 찾아도 없어. 너무 슬프고 괜히 와이프를 쳐다보고, 근데 와이프를 의심하면 또 혼나기 때문에 아, 나 왜 이러지 하면서 아, 차 타고 가야겠다 하고 딱 내려왔는데 오토바이 꽂혀 있는 거야. 와, 몇 달 동안 꽂혀 있어. 몇 달 동안 오토바이 키가 꽂혀 있는데, 야, 우리 동네 사람들 착한 사람들입니다. 그대로 놔두셨어요. 이렇게 깜빡깜빡해요. 누구나 그럴 수 있다. 저는 그 말씀 드리려고 한 겁니다. 누구나 깜빡깜빡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벌써부터 그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은지님을 응원해드리면서 이 사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손은지 화이팅! 핸드 은지, 손은지 화이팅! 걱정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쿨밤 코너에 쿨하게 있고 떨쳐버리고 싶은 사연들 많이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프터클럽 홈페이지 Are you sleepy?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돼요. 부탁드립니다. 요쯤에서 또 노래를 들어야겠죠. My Aunt Mary, 기억의 기억.

0: 이번에는 매주 한국 힙합을 소개해드리면서 사심을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코너 이름은 바로 피처링 해주세요. 자, 굉장히 힙한 효과음과 시작했습니다. 오늘 제가 골라온 사심이 가득한 분들의 음악,
1: A Drunken Tiger, 845 Heaven, Honey Family,
0: X라는 아이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힙합 래퍼가 되게 만든 분들이에요. 제가 맨 처음에 들었던 게, 저 때는 이제 너튜브라는 게 없었죠.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PC통신이 유일했고, PC통신도 모뎀을 사용해서 전화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TV 뭐 이런 거 간간히 보는 PC통신. 그 이후에 이제 1, 2년 후에 이제 인터넷 PC방이라는 것이 생겨서 거기서 조금씩 접할 수 있었는데, 드렁크 타이거 허니패밀리는 정말 제가 래퍼가 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많이 따라 불렀는지 모르고. 그래서 저의 영웅들 중에 한 명인데, 제가 아직까지 못 낸 1집 정규 앨범에 언젠가는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드럼 타이거 845 헤븐, 그리고 허니 패밀리 X라는 아이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자, 1부를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한 시간이 벌써 후루룩 지났습니다. 노래 하나 듣고 2부로 돌아올 건데요. R.E.F. Jazz 듣고 저는 2부로 돌아오니까 졸리신 분들은 주무시고 달리실 분들 이따 봐요.

0: 한낮 강릉의 어느 카페. 점심 식사 후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던 여성들이 창밖을 바라보다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성들이 달려간 곳은 도로 한복판.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쓰러진 걸 발견하고 본능적으로 달려온 이 여성들은 근처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이었죠. 여성들은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한 동시에 119에 지원 요청을 했는데 하늘이 도운 걸까요? 마침 반대편 도로를 지나가던 119 구급대가 차를 돌렸고 덕분에 오토바이 운전자는 의식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운전자의 안전을 확인한 후 다시 카페로 돌아온 두 여성.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손님들이 생명을 살린 두 영웅에게 마음 가득 담아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고 하네요.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1: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예방은 철저한 대비가 중요합니다. 저지대나 상습 침수 지역 주민들은 대피소의 위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촌 산간 지역에서는 재반시설을 점검하고 산사태 위험지구의 경계도 강화해야 합니다. 해안 지역은 선박 출항을 엄격히 통제하고 항해 중인 선박은 기상 상황에 따라 미리 대피해야 합니다. 재해로부터 소중한 목숨과 재산을 지키는 방법은 철저한 대비밖에 없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잠을 못 이루고 계신 분들 계시죠?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시간입니다. 잠이 잘 오는 노래를 선곡해 보았어요. 목욕탕 같네요. 볼륨을 높이고 잔잔한 음악 들어보실까요?

이재영의 대단한 너 듣고 오셨습니다. 신나는 음악으로 잔잔한 음악 틀어드리는 척하다가 신나는 음악으로 다시 한번 텐션 올려서 2부 달려보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코너입니다. 제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뮤지션들을 소개하고 같이 음악도 들어보는 시간, 슬리피의 최애랑 놀기. 지금 아주 큰 저기 쟁반이 떨어진 것 같아요. 쟁, 아주 징이 울렸습니다. 자, 슬리피의 최애랑 놀기 오늘의 주인공 누굴지 궁금하세요? 궁금하세요? 아, 효과음이 준비가 안 됐네요. 아, 여기서 제가 효과음을 바랄지는 모르셨을 거예요, 피디님이. 자, 여러분, 오늘의 최애 뮤지션 누굴지 궁금해요? 우와! 이상하다. 이미 안다는 리액션인데 이거는 누군지 안다. 자, 오늘의 최애 뮤지션 10cm입니다. 우와! 그렇죠. 여기에 맞는 여기엔 맞네요. 자, 10cm 분들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우리 10cm 분들의 이야기 쭉쭉 해보면서 그분들의 기가 막힌 노래들 들어보겠습니다. 10cm! 감성을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가 없는 이름이죠. 2010년 2인조로 데뷔를 해서 지금은 권정열 씨 혼자서 활동하는 원맨 밴드입니다. 10cm는 홍대 인디씬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이름을 알렸는데요. 데뷔곡 아메리카노가 독특한 가사와 중독성 있는 멜로디로 큰 사랑을 받으며 단숨에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후 쓰담쓰담까지 연이어 히트를 시키면서 담백한 감성과 개성 있는 음색으로 감성장인 음원 강자라는 수식어를 얻었습니다. 각종 음악 시상식에서 인디와 대중음악의 경계를 헤은 아티스트로 인정을 받으면서 수상의 기쁨도 안았는데요. 이쯤에서 10cm 음악 듣고 와야죠. 아메리카노 쓰담쓰담 두 곡 듣고 이어갑니다.

슬리피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뮤지션들을 소개하고 같이 음악도 들어보는 슬리피의 최애랑 놀기. 오늘의 주인공 10cm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아실 텐데 아메리카노 쓰담쓰담이었죠. 자, 권정열 씨 혼자서 원맨 밴드 체제로 활동을 하면서 10cm만의 감성이 더욱더 짙어졌는데요. 권정열 씨는 각종 음악 예능과 페스티벌, 대학 축제, 전국 투어 콘서트까지 꾸준히 이어가고 있고요. 라이브 강자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유의 입담과 편안한 무대 매너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요즘 너튜브에서도 눈에 띄는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매와 동시에 음원 차트 상위권을 이제 휩쓸면서 지금까지도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10cm의 네가 참 좋아 그라데이션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0: 10cm의 네가 참 좋아.
1: 그라데이션 두 곡 듣고 왔는데요. 자, 요즘 가요계의 유행 중에 하나가 노래 커버 챌린지잖아요. 작년에 발표한 10cm의 너에게 닿기를, 이 노래가 쇼펌 영상으로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다비치 이혜리, 아이브 레이, 세븐틴 도겸,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태현, 그리고 방송인 주우재 씨까지 등판하면서 화제가 됐고요. 음원 차트 1위까지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다시 한번 믿고 듣는 10cm라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번에 발표한 신곡 일말의 가능성 역시 섬세한 가사와 따뜻한 멜로디를 갖고 있는데, 화려한 퍼포먼스보다 진심을 담은 노래 한 곡으로 오래 기억되는 10cm만의 매력이 살아있습니다. 쉼없이 꾸준하게 공연과 페스티벌, 방송, OST 활동을 활발하게 이어가는 10cm의 너에게 닿기를, 일말의 가능성 두 곡 듣고 듣고 있는 도영아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슬리피 아이유 슬리피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슬리피가 이번 주에 새롭게 발견한 핫한 아티스트, 새롭게 발견한 핫한 신곡들, 이런 발음이 되게 올드하다. 아테사터 핫한 신곡들 소개해드립니다. 듣고 있니 도영아? 오, 깜짝이야. 좀 굉장히 좀 화려하고 다이나믹한 효과음이네요. 요거는 한번 다시 들어볼까? 듣고 있니 도영아? 좀 볼륨도 크고 우렁찹니다. 자, 좀 기대감이 올라가는 효과음이에요. 과연 신곡은 뭘까? 과연 핫한 아티스트는 누굴까? 기대가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장범준 신곡 나왔습니다. 몰랐던 그대를. 최고죠, 장범준 씨. 이승윤 무얼 훔치지? 야, 신곡들 여러분들 신곡 찾아듣기 쉽지 않죠. 아이유 슬리피에서 쏙쏙 뽑아서 들려드립니다.

자, 노래 듣고 왔는데 아이고 우리 어머니께서 사연이 왔어요. 강선영님입니다. 강선영. 슬디 19개월이 되어가는 아기 모유수유를 해왔는데요. 이제 그만 먹이려고 해요. 아기도 말을 알아듣는지 얘기해줄 때마다 끄덕이긴 하거든요. 근데 새벽에 불안한지 계속 깨서 우네요. 방금도 어르고 달래서 채웠어요. 남편도 딸도 자는 이 시간 저는 못다한 살림을 마무리하는 중이에요. 이 세상 모든 엄마들 존경해요. 잘 키우고 있다고 응원해주세요. 아, 제가 육아 토크쇼 굉장히 오래 했죠. 굉장히 핫했던 지금 쉬고 있는데 이웃집 남편들 굉장히 오래 했고 근데 또 육아를 또 제가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 입으로 육아 마스터다. 육아 마스터. 육아 넘버 원. 누가 육아를 대표해? It's me. 정말 소름이 돋죠. 와이프가 너무 싫어하더라고. Yo, you got master. You got number one. 누가 육아를 대표해? It's me. Yeah, that's me. Sleepy. 누가 육아를 대표해? It's the K 육아. Sleepy. 연년생 육아 열심히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엄청 대단하십니다. 우리 선영 씨. 집안일 지금 마무리하고 있다는 이제 이해한다니까요. 새벽에 저희 와이프 이제 연년생 육아 같이 하고 뭐 조금 너무 우리 시간이 없었으니까 드라마 하나 정도 봅니다. 드라마 하나 정도 보면은 이제 졸리죠. 너무 졸려요. 왜냐면 아이들도 일찍 일어나니까 저희가 뭐 늦잠을 잘 수 있습니까 부모들이? 근데 못 자요. 여보 왜 안 자? 설거지 빨래가 진짜 한무대기입니다. 한무대기. 그래서 제가 설거지를 하고 뭐 와이프가 이제 빨래하고 뭐 건조도 하지만 이제 말려야 되는 것도 있으니까 말리고 하면 새벽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 새벽 라디오에 어머니들이 살림 마무리한다고 했을 때 저는 예전에 왜 이 시간에 하시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 너무너무 공감합니다. 그게 매일이니까요. 우리의 데일리죠. 너무 세상 모든 엄마들 존경하고 응원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응원하고요. 19개월 되어가는 아기 모유수유도 정말 쉽지 않잖아요. 요즘 19개월

까지 모유수유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초유만 먹이고 단유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얼마나 아픕니까 또. 그게 얼마나 힘든지는 안 해본 사람들은 또 모르니까. 강선영 화이팅! 강선영님 정말 존경합니다. 항상 힘내시고. 또 그 외동인 줄 알았더니 딸도 있다고. 아, 진짜 진짜 대단하실 겁니다. 노래를 듣고 와야겠다. 웬디 원더 She loves me. 노레몬 노멜론 사요나라 메이비라는 모르는 노래. 또 같이 사네 거짓말 자판기까지 세 곡 듣고 옵니다.

여러분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서운하세요? 빨리 끝내. 저 그만 듣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은 즐겁게 마무리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이 항상 끝날 시간이 된다 그러면 너무 아쉬워하시고 해서 제가 발걸음이 참 무거웠는데 오늘은 달려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주 동안 SBS 파워 FM 홈페이지 게시판이랑 애프터클럽 SNS에 사연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DJ가 달라요. 그래서 슬리피의 Are you sleepy? 너 졸려? Are you sleepy? 앞으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마지막 곡으로 오자케 유타카의 I love you. 난 너를 사랑해.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정말 오늘 하루 고생하셨고 행복하시고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하시고 슬며드세요.

0: 불안 가방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최근 Z세대를 중심으로 스스로 불안과 스트레스를 조절하려는 셀프케어 문화가 널리 퍼지고 있는데요. 가방 안에 손으로 가볍게 만질 수 있는 장난감이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아로마 오일, 신맛이 나는 사탕, 달콤한 초콜릿 같은 걸 넣어두고 불안이 느껴질 때 긴장을 푸는 도구로 활용하는 거죠. 전문가들은 이 불안 가방을 두고 자신의 감정을 인지한다는 점, 불안을 참는 대신 스스로 조절한다는 점이 자기 인식과 관리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스트레스 없이 살아가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요. 마음에 불안이 스며들 때 가만가만 다독여줄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1: SBS 이현경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자연재해 지진. 평소 철저한 대비와 대처 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내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테이블이나 책상 밑으로 몸을 피하는 게 안전하고 실내에 갇히는 사태를 대비해 문은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진 발생 시에는 가스레인지나 난로와 같은 화기 사용은 삼가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지진. 평소 철저한 대비만이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SBS 이현경이었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2: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플레이리스트 파워스테이션. 매일 밤 3시부터 5시 파워스테이션은 청취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알아주는 AI 성

제가 사랑하는 아이돌의 인기곡부터 그 시절 추억 속의 노래까지 SBS 파워 FM이 사랑하는 노래만 모았습니다. 다음 노래는 잠깐만요.

거 우울하지만은 않아 나 오늘 너 비워 내려고 이곳에 왔어 지난 여름 모래 위에 네가 한 낙서처럼 빠르지도 쉽지도 않겠지

0: bouncing around, bouncing.
1: I like big butts, and I cannot lie. You other brothers can't deny. That when a girl walks in with an itty bitty waist and a round.
2: 모르는 가수의 모르는 노래인 줄 알았지만 쇼다런들은 다 아는 것도 한 노래. Music start.
3: Lights, camera, action.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여름은 폭염으로 인한 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계절입니다. 심하면 생명까지 잃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폭염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지면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해야 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편한 옷을 입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 또는 주류 등은 좋지 않습니다. 야외 활동 중에는 현기증이나 메스꺼움, 두통 등 열사병 초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시원하고 그늘진 장소로 이동해서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야외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평소보다 물을 자주 마시고 기온이 가장 높은 낮 12시에서 4시 사이에는 휴식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식중독이나 장티푸스, 뇌염 등의 질병 예방을 위해서 업무 공간과 식당 등의 청결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여름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다 세심한 주의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SBS 아나운서 정성문이었습니다.

0: 경남 진주의 어느 작은 고깃집. 고소한 냄새가 풍기기 시작하자 가게를 꽉 채운 꼬마 손님들의 표정이 더 환해졌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가게에 초대받은 귀한 손님들이었는데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올 초 한 아이의 아빠가 된 고깃집 사장님. 갓 태어난 작은 생명을 보면서 사랑이 필요한 다른 아이들도 떠올리게 됐고,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서도 보육원 아이들을 초대해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기로 한 거죠. 웃음이 끊이질 않던 즐거운 식사 시간, 한 아이가 정성스럽게 쌈을 만들어 사장님께 건넸는데요. 사장님은 그 작은 쌈 하나가 커다랗게 느껴져서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어른들의 관심과 작은 나눔, 아이들을 키우는 가장 든든한 사랑 아닐까요?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2: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만든 감성 최적화 공간 파워스테이션. 매일 밤 3시부터 5시 파워스테이션은 청취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알아주는 AI 선곡과 함께합니다.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노래와 함께합니다. 우리 모두의 플레이리스트 파워 스테이션. 인생의 명장면 속 흐르던 당신만의 OST는

여러분은 지금 파워스테이션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호출보 HLSQ FM 107.7MHz 파워 FM입니다. SBS 파워 FM은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SBS는 세계 속 디지털 방송 문화의 주역으로서 차원 높은 고품격 방송을 선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생산과 공유의 시대, 사람들이 모이고 방송에 대해 말하고 생각을 더하는 그 모든 곳에서 진짜 방송은 태어납니다. SBS는 함께 만드는 방송, 함께 만드는 기쁨으로 세상을 더 밝게 만들어갑니다. SBS 파워 FM 방송 책임자는 은지양입니다. SBS 파워 FM은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SBS 파워 FM과 함께 밝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2: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2026년 7월 21일 화요일 오늘의 TMI. 프레이밍 효과 믿어보시겠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펀펀투데이 찡디 아나운서 이인권이고요.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오석준의 웃어요입니다. 프레이밍 효과는 동일한 사건이나 정보일지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판단과 선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뜻하는 용어입니다. 프레이밍 효과에 따르면 주어진 객관적인 정보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이를 긍정적으로 제시하는지 부정적으로 제시하는지에 따라서 사람들이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건데요. 대표적인 예시로는 자 여러분 어떤 수술을 앞두고 이 수술의 생존율이 90%라고 하는 것과 이 수술의 사망률은 10%라고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일한 정보임에도 생존율 90%를 더 안전하게 느끼고 사망률 10%를 더 위험하게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생존율 90%라는 말을 들었을 때 수술의 동의할 확률이 사망률 10%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야, 그러니까 말 하나에 따라서 이렇게 좀 받아들이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친구들 이 시간 청취율 1위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펀펀투데이 잘 오셨습니다. 지난번에도 1등이었으니까 우리도 한 70% 너무 높아요? 68%? 정도 높은 펀펀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등 청취자분들과 함께 오늘도 재밌게 진행해 볼게요. 화요일 아침 지금 뭐 하면서 펀펀 듣고 계신지 신청곡과 함께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선 광고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0: 세제야.
1: 케어 원해요?
0: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0: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0: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 어실 원스야.
2: 딱 한 번만
3: 티 어실 원스야.
2: 싹 한 번에
3: 티 어실 원스야.
2: 무조맨
3: 티 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 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 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4: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5: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4: 비다샵
5: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4: 비다이렉트샵
5: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4: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6: 시스팡

워킷.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일부 시작을 했습니다. 7월 21일 화요일 첫 번째 문자의 주인공은 4094님이에요. 징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같은 내용의 말도 조금 더 긍정적인 언어로 전달했을 때 돌아오는 결과도 더 좋게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하루는 긍정적인 말과 행동으로 살아봐야겠습니다. 아 그리고 펀펀 청취율 1위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한 거죠. 예. 이 말을 결과가 나왔을 때 여러분 뭐 예, 약간 거들먹거리면서 저희가 뭐 예, 똑같이 뭐 나왔습니다. 1등 했습니다. 이런 모습도 좀 보여드리고 싶네요. 근데 정말 오늘 하루 긍정적인 말로 살다 보면은 긍정적인 일들도 많이 돌아올 겁니다. 한은재님, 두 달 전부터 동전을 모아둔 저금통을 열어봤습니다. 얼마나 모였겠어 했는데 생각보다 금액이 꽤 되더라고요. 괜히 횡재한 기분이 들어서 그 돈으로 부모님 드실 과일을 사다 드렸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더 의미 있게 쓴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좋았네요. 찡디는 저금통에 돈 모아본 기억나나요? 저는 그 저금통을 채우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항상 돼지 몇 마리를 키웠었고요. 지금도 하나 키우는데 요즘 확실히 카드를 쓰다 보니까 동전이 예전만큼 생기진 않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생기면은 어디 굴러다니는 거 모아두면은 그래도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정도에는 열 정도로 좀 차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7260님, 어제 운동 겸 산책하다가 새로 생긴 푸드트럭에서 만두를 사 먹었어요. 운동 중이라 참으려고 했지만 제가 평소에 만두를 너무 좋아해서 먹게 됐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김치만두가 있어서 한 팩 사도 될 걸 두 팩이나 사서 어제도 먹고 지금도 먹고 있네요. 찡디는 만두 좋아하세요? 만두 너무 좋아하죠. 어디 와도 잘 어울리는 메뉴가 만두인 것 같아요. 라면에도 좋고요. 짜장라면에도 좋고요. 간식으로도 좋고요. 야식으로도 좋고요. 사실 또 남자들 혼자 자취할 때 냉동실에 냉동만두 떨어지는 집은 거의 없지 않을까요? 예. 저도 김치만두가 더 좋아요. 고기만두보다. 이렇게 또 입맛도 저랑 잘 맞는 분이셨네요. 아유 부럽네요. 만두만 또 먹고 싶네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목동 임무새로 돌아올게요. 코니 탈봇의 Somewhere Over the Rainbow 들어보시죠.

그런 날 있잖아. 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날. 여러분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해드립니다. 목동 인무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솔직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드릴 인무새 인권입니다. 2026년 7월 21일 찾아주신 분은 서민기 님입니다. 징디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남매 아빠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요즘 책임감이 필요하지만 그만큼 더 행복하고 더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아내가 셋째를 임신 중이에요.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땐 놀랐지만 놀란 만큼 앞으로 우리 새 남매랑 함께할 미래가 기대가 됩니다. 아내가 요즘 더운 날에 입덧하느라 고생이 많네요. 아내가 먹고 싶은 게 생길 때마다 최대한 구해서 오고 있습니다. 먹고 싶은 음식 못 먹으면 괜히 서러울 것 같아서요. 부디 맛있는 음식 많이 먹고 아내도 힘내고 또 건강하고 씩씩한 아기가 나올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여보, 더운데 조금만 더 힘내고 우리 셋째도 엄마 고생 조금만 시키고 만나러 나오렴. 우리 가족 사랑해. 힘들 때 들으면 용기를 낼 수 있는 부석순의 파이팅 해야지 들려주세요.

부석순의 파이팅의 아재 듣고 왔습니다. 사연 소개된 서민기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와, 그냥 혼자 있어도 덥거든요. 저 혼자서 에어컨 켜고 있어도 힘든 날씨에 뱃속에 아기까지 있고 입덧까지 하고 계시면은 아내분도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소중한 셋째가 찾아온 거잖아요. 첫째만큼 이쁠 거고 둘째만큼 이쁠 거고 이 셋째 나오면 또 얼마나 행복한 시간들이 또 펼쳐질까요? 셋째 건강하게 잘 나올 수 있도록 저도 이곳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도 30대 이제 후반인 거잖아요. 37인데 우리 민기님은 벌써 애가 셋인데 저는 아직도 연애 어떻게든 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참 민기님이 부럽기도 하고요. 참 민기 나보다 어른이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사랑하는 마음 잘 전하고 싶을 때 목동 이무새 게시판이나 문자로 사연 보내주세요. 마음 잘 전달해드리고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화요일 아침 지금 뭐 하면서 펀펀 듣고 계신지 신청곡과 함께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들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최서연님, 아들이 새벽 4시에 일어나 고기랑 햄을 구워 먹는다고 달그락거리네요. 제가 불면증이 있어서 겨우 잠들었는데 그래도 혼 안 내고 잘 참았습니다. 아들 덕분에 저도 일어나 출근 준비해요. 피곤하지만 텐션 끌어올리며 힘내볼게요. 쨍디는 불면증 없죠? 이제 불면증 전에 우리 아들은 그 입맛이 엄청나네요. 새벽 4시에 고기랑 햄을 구워 먹는 거는 좀 쉽지 않은데 그래도 잘 먹는 게 보기 좋지 안 먹는 거보다 안 그래요? 그리고 저는 불면증이 없었는데 와 약간 요즘 조금씩 잠을 좀 잘 못 드는 것 같아요. 그 지난주에 그 3단 구워 마셨

잤을 때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날 거의 1시 넘어서 잠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10시엔 누워요. 근데 잠이 안 든 것 같이 생생하게 막 잡생각하다가 자야지 뒤척이다 보니까 1시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잠들기 위해서 더 낮에 노력을 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됐죠. 네. 잠 못 자면 괴롭죠. 1255님, 우리 아들이 취준생 탈출하고 이제 취업하게 되어 첫 월급을 받았네요. 저도 아들도 취업 준비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았는데 참 대견하네요. 아들이 훨훨 날 수 있도록 HOT에 자유롭게 날 수 있도록 신청합니다. 야, 아들 역시 첫 월급 받아서 기분 얼마나 좋을까요? 이 돈으로 부모님께 얼마 넣지 선물해드려야지? 현금을 드려야 되나? 아니면 이걸 사야 되나? 이런 고민도 많았을 것 같은데 너무 기분 좋은 한때를 보내고 계셨네요. 박현희님, 징디 2주 만에 휴일입니다. 어제부터 제사 준비로 마트 시장을 전전하고 있는데요. 날씨가 더워서 시장에도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오늘 시장 한번 더 다녀오고 제사 음식 만들고 저녁에 제사 모시면 2주 만에 휴일이 다 지나가 버리네요. 그나마 휴일이라 일 없이 제사만 준비하니 다행인 것 같아요. 신청곡은 한루루의 자처입니다. 야, 박현희님은 정말 긍정적이고 이거 조상님 덕 이런 분들이 봐야 돼요. 저는 내가 휴일인데 제사 준비만 하다가 내 귀중한 휴일이 끝난다 이러면은 내가 제사를 왜 지내야 되고 막 이랬을 것 같은데, 야, 그나마 제사만 한결 준비해서 다행인 것 같다. 조상님들이, 현희님 언젠가는 이거 도움 주실 겁니다. 이런 분들은 복 받아야 돼요, 진짜. 자,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H.O.T.의 자유롭게 날 수 있도록, 한로로의 자처 두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H.O.T의 자유롭게 날 수 있도록 한루로의 자처 듣고 왔습니다.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친구들이 보내주신 문자들 하나하나 만나봐야겠죠? 7816님, 얼마 전에 처음으로 베개를 바꿔봤는데 별 차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며칠 써보니까 아침에 목이 훨씬 편한 것 같더라고요. 찡디는 지금 쓰는 베개 잘 맞는 것 같아요? 아, 지금 거 안 맞아요. 근데 이게 이 베개를 그만 사야 돼서 지금 침대에 베개가 4개가 있거든요. 어떤 날은 잘 맞는 것 같고, 전 생각을 해봤는데 매트리스가 문제인 것 같아요. 오래 쓴. 그래서 그거 바꿔봐야 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일환님, 찡디 남편이 전주 출장 일정이 있어서 가는데 저도 같이 가자고 하네요. 큰 일정 없어서 알겠다고 했는데 먼 길 떠나는 거라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부디 안전운전해서 잘 도착했으면 좋겠어요. 찡디가 쭉 같이 가주실 거죠? 그럼요. 예, 저도 끝까지 함께 할 거고요. 또 희란이 옆에 앉아 있으면은 또 이런저런 대화하면서 졸음운전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안전운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혼자 가는 것보다 옆에 누가 있는 게 훨씬 마음이 놓이죠. 또 전주 가서 맛있는 거 너무 많잖아요. 이게 뭐 비빔밥만 있는 게 아니에요. 비빔밥 외에 전주는 일반 한식당만 가도, 아, 한 정식만 나와도, 아, 밑반찬부터 엄청 맛있거든요. 맛있는 한 끼 꼭 하고 돌아오시고요. 저희는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잉대카소로 돌아올게요. 5659님이 신청한 노래예요. 코나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길이 찌고 저리 찌어서 다친 내 마음에도 연고가 필요한 순간 상처엔 솔솔 잉데카솔. 오늘 잉데카솔이 필요하신 분은 왜 안 되나요? 님입니다. 친구 안녕하세요. 얼마 전 회사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날따라 필 늦잠을 자는 바람에 지각할까봐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사람이 급하다 보니 깜빡하고 핸드폰을 집에 놓고 나온 거예요. 사실 특별히 연락 오는 것도 없지만 핸드폰이 없으니까 오전 내내 계속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택시 타고 집을 다녀와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택시 타고 이동하면 점심시간 안에 다시 복귀가 가능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곧 점심시간이 됐는데요. 한 선배가 점심을 같이 먹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사정을 말씀드렸는데, 아니 회사에 왔다가 집에 간다는 게 말이 돼? 가는 게 맞아? 갑자기 화를 버럭버럭 내는 거예요. 점심시간 이용해서 집에 갔다 오는 건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그냥 저 혼자 밥을 못 먹는 것뿐이잖아요. 갑자기 화를 내는 바람에 당황해서 아무 소리 못하고 집에 다녀오지 못했는데요. 오후 내내 핸드폰 없는 것도 신경 쓰이고 그 선배가 화를 낸 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일을 하나도 못했네요. 아직도 왜 혼났는지 이해가 안 가요. 징디, 상처난 제 마음에 잉데카솔 발라주세요. 사연 보내주신 왜 안 되나요 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글쎄요, 혹시 선배가 같이 점심 먹을 사람 없어서 혼자 먹기 싫어서 가지 말라라는 거를 좀 감정을 담다 보니까 화까지 나온 것 같은데, 야, 좀 애매할 수 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하루 온 거잖아요. 한 번이고 다른 것도 아니고 핸드폰을 두고 온 거면은 왜 얘기하고 다녀와도 전혀 문제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뭐 그 시간 다들 회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나가서 밥 먹고 차 한 잔 먹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 시간 나는 그거 포기하고 핸드폰만 딱 들고 제 시간 안에 돌아오겠다. 글쎄, 한 번 정도는 이거는 문제 없는 거 아닌가? 화낸 사람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화를 받은 왜 안 되나요 님이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드네요.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생겨요. 잉데카솔 게시판이나 문자로 억울했던 사연들 편하게 보내주세요. 제가 진심을 담아 위로해드리고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정재영의 러닝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이인권의 펌펀 투데이 일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펌펀 가족들 오늘 아침도 기분 좋게 시작해야죠. 친구들을 위해 귀를 즐겁게 해줄 사연과 노래들 준비했습니다. 좋은 노래와 재밌는 사연 듣다가 나도 신청하고 싶은 분들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사연이라면 언제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님, 찡디, 나이 60인 우리 남편 작년 10월부터 휴직 중인데요. 취업이 아직까지도 잘 안 되네요. 하루빨리 취업이 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노래는 서영은의 꿈을 꾼다 들려주세요. 아, 그쵸. 참 요즘 취업하기가 어려워요. 예. 근데 우리 남편분도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고 이렇게 간절히 두 분이 다 바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만간 취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안정적인 자리로요. 그리고 우리 재은님이 옆에서 너무 조바심 내는 불안해하는 모습 보여주면은 우리 남편분도 좀 더 급해질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면접을 봐도 잘 안 될 거니까 편안하게 옆에서 그냥 계셔주시면은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서영은의 꿈을 꾼다, 박보영의 자유시대 두 곡 띄워드립니다.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1부 마칠 시간입니다. 잠시 후 2, 3부에서는 문안인사로 잠 깨워드리고 궁금한 이야기 F, 챗 잉피티 장명소로 돌아올 테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계속해서 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신청곡은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지성님이요. 매일 아침 엄마 아빠 출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이 새벽에 일어나는 초등학생 은성이 민철이랑 같이 듣고 있습니다. 아침 먹으며 펀펀 듣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고맙고 사랑한다고 찡디가 전해주세요. 신청곡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무진의 신호등이요. 야, 초등학생 친구들이 이 시간에 일어나서 아침밥 잘 챙겨 먹으면서 엄마 아빠랑 라디오 듣는 거 이거 정말 쉬운 거 아니거든요. 우리 은성이 민철이 키도 쑥쑥 클 것 같고 앞으로 뭘 해도 해낼 친구들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도 엄마 말 잘 듣고 이 시간에 벌떡벌떡 잘 일어나야 돼요. 1부 끝곡으로 이지성 님이 신청한 또 은성의 민철이랑 같이 듣고 있다고 하네요. 이무진의 신호등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힐러리 더프의 Wake Up 듣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디어 지난주 합숙맞선 2에서 네 영표 받은 영표남 찡디 인사드립니다. 벌써부터 출석 체크 문자들 많이 오고 있는데요. 이지은님, 오 오늘은 블랙 의상이네요. 멋지다 찡디. 오늘 또 좀 깔끔하게 블랙 의상으로 한번 톤다운해서 챙겨 입고 와봤습니다. 0614님도 비도 오는데 아주 깔끔한 신사가 앉아 계시네요. 그러니까 되게 칭찬해 주셨는데 신사요? 네 아무쪼록 감사합니다 0614님. 0752님 빵표남 찡하 서장훈님이 인정한 테토남 크크크크. 저 이제 벌써 뭐 빵표남이란 얘기 나올까봐 제가 먼저 선수 쳤습니다. 네. 0378님 찡디 이거 뭡니까? 왜 라디오보다 화면빨이 안 받는 거죠? 신랑이 말하길 목소리랑 얼굴이 다르대요. 남자답게 생겼는데 웃는 소리가 다르다고. 어찌 맞선 잘 된 거죠? 결혼 가자! 이렇게 또 보내주셨는데요. 아 하고 야 합숙맞선2 캡처를 해서 실시간으로 찍어서 사진까지 남겨주셨어요. 그래요? 이때보다 지금이 나아요? 저때 살도 많이 빼고 간 건데 약간 부은 것처럼 나온 장면들이 꽤 있는데 갈수록 야여가면서 살이 빠집니다. 여러분 또 이제 이번 주가 5화가 나올 텐데 5, 6, 7, 8 또 좀 더 나은 모습 보이지 않을까요? 기대해보면서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고요. 오늘따라 합숙맞선2 잘 챙겨봤다는 친구분들도 많이 계세요. 새싹 문자들도 많이 도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잠시 후 오늘은 궁금한 이야기 F에서 합숙맞선2 특집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참여도 많이 해주세요. 화요일 보는 라디오 켜놨습니다. 제가 어떻게 라디오를 진행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SBS 고릴 어플 켜시고 파워 FM 클릭 후 보라 온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 듣고 싶은 노래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인권의 펀펀 투데이 광고 듣고 올게요.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3: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주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클레오?
7: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6: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7: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왕,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6: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액젤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0: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여러분이 궁금합니다. 궁금한 이야기? 네. 어제까지 청취율 조사 기간이었는데 이번에도 펌펀투데이 외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 전화 받고 펌펀투데이 듣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신 친구분들도 계신지 많이 궁금하고요. 아, 이번에도 잘 나와야 될 텐데 여러분만 믿고 이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청취율 조사 기간만 되면 새롭게 보이는 새싹 친구분들 많이 계신데요. 이번에 특별히 제가 SBS 합숙 맞선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자로 그리고 1번 남으로 나갔잖아요. 아마 합숙 맞선 프로그램을 보고 제가 궁금해서 2인권 라디오 검색해서 듣게 되신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오보영님 합숙 맞선에서 봤어요. 잘생겼다. 감사드립니다. 오보영님 이렇게 또 만나게 되는 거죠. 김동우님 저도 합숙 맞선 봤는데 영표남이었지만 그래도 얼굴이 완전 배우급이셨어요. 입담도 제대로 나왔으면 몰표남이셨을 듯. 이 문자 보고 이제 우리 제작진은 친구냐 친척이냐 둘 중 하나 확실한 것 같다 라고 해주셨는데 동우님이랑은 오늘부터 우리 제대로 친구하려고요. 예, 사랑해요 동우님. 0416님 합숙 맞선 잘 보고 있어요. 잘 되기를. 감사합니다. 0416님. 가은님도 원래 연애물 잘 안 보는데 찡디 보려고 합숙 맞선 봐요. 하, 따뜻하게 남겨주셨거든요. 지금 소개해드린 네 분이 다 새싹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주제를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맞선 특집. 어서와 펌펀은 처음이지.

0: 다들 목요일마다 방송 잘 보고 계시죠? 지난주에 저희 어머니가 저를 대신해서 2인권 자기소개 요렇게 남겨주셨는데요.
1: 안녕하세요. 저는 2인권 엄마 배명옥입니다. 우리 아들은 1990년생으로 올해 나이 37입니다. 말하는 센스가 엄청 재밌습니다. 인권위가 좀 경제관념이 좀 투철합니다. 그런 경제관념이 있고 또 자기 커리어에 대해서 자부심 가지고 발 맞춰 가실 수 있는 분, 그런 분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0: 아, 또 어머님이 이렇게 소개를 실제로 해주셨었고요. 요약을 좀 해보자면은 저는 1990년생 37살 9년차 SBS 아나운서고요. 어머님 피셜 말하는 센스가 엄청나다. 그리고 경제관념이 투철하다. 이렇게 소개를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저희 어머니가 저를 소개해 주신 것처럼 우리 펌펌과 오랫동안 함께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새롭게 펌펌을 듣기 시작한 새싹 친구들에게 저 찡디 그리고 우리 펌펌투데이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새싹 친구들이 펌펌에 빠르게 적응하려면 우선 찡디를 잘 놀려야 됩니다. 여긴 잘 놀린 사람한테 상품을 주는 곳이거든요. 또 우리 찡디 이인권 씨는 가끔씩 새벽 6시에 생목 라이브를 진행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열정이 있는데요. 사실 노래는 되게 못 부릅니다. 지난주에 들으신 분이네. 아니면 펌펌투데이에는 기억해야 할 이름과 별명이 있어요. 인권 씨의 첫사랑 희진이, 그리고 DJ 자리를 노리는 경민 라이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건희의 하찮은 형, 모두 다 찡디 이야기죠. 이런 식으로 찡디와 펌펌을 자유롭게 소개하는 걸 남겨주시면 됩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랜덤 추첨을 통해 비타민 음료를 보내드립니다. 자,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무료로 참여 가능한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합숙 맞선 투로 찡디 그리고 펌펌 투데이까지 알게 된 새싹분들 좀 샤이하게 숨어서 듣지만 마시고요. 문자나 고릴라로 궁금한 거 많이 남겨주세요. 저희 물지 않습니다. 친절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우리 새싹분들의 질문 그리고 우리 오래된 친구분들이 어떻게 저를 그리고 펌펌투데이를 소개하는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익스에 잘 부탁드립니다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익세 잘 부탁드립니다 듣고 왔습니다. 새싹 친구들에게 펌펌과 저 찡디를 소개하는 문자 많이 도착을 했는데요. 하나씩 만나볼게요. 오늘은 랜덤 추첨을 통해 비타민 음료를 드립니다. 성재원님, 우리 찡디 매력남인디 도통 드러나질 않나벼. 그거를 드러내주셔야 됩니다. 성재원님, 이게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제 매력이나 우리 펌펌의 매력이, 그거를 함께하는 우리 친구분들이 조금만 힘을 내서 찾아서 드러내 주셔야 됩니다. 1254님, 새싹분들 찡디 모자 쓰고 오면 머리 안 감고 온 거예요. 정답. 근데 보통은 머리에 안 감으면 모자 쓰는 거 아니에요? 오, 다들 이거 기가 막히게 요거를 또 포인트로 집어주시는데 뭐 이거는 당당합니다. 김태라님, 아 요거는 포인트를 정확하게 집으셨네요. 우리 찡디는요 청취율 조사 기간에는 머리 꼭 감아요. 그리고 합숙마선 나간 이후 깔끔해졌어요. 그렇죠 여러분, 청취율 조사 기간에는 항상 경건하게 샤워를 하고 꼭 나옵니다. 그리고 합숙마선 나간 이후 깔끔해졌다, 그 후에 좀 사리를 좀 빼서 그런가? 약간 좀 멀끔해졌다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남겨주시더라고요. 어쨌든 테라님 감사합니다. 1476님, 찡디의 별명은 많지만 그가 제일 좋아했던 별명은 찌렁이, 쩐한근, 별명에 쌍지읒 들어간 걸 좋아해요. 이걸 제가 진짜 제일 좋아한 게 아니라 제일 긁힌 거를 우리 친구분들은 이렇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어떻게 사람한테 별명으로 찌렁이랑 쩐한 거, 심지어 쩐한 거 아직도 안 커갖고 맨날 긴팔만 입고 다니는데 이걸 좋아한다고. 이건 제가 많이 긁히는 별명이에요. 한정은님, 우리 찡디는 아무리 긁혀도 따끔 말고는 화도 못 내는 마음 약한 남자랍니다. 합숙맛선에서는 영표남이었지만 친구들에겐 한없이 약한 우리의 몰표남이랍니다. 이게 또 너무 따뜻한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에, 감사합니다. 자, 어떻게 친구분들에게 화를 내겠습니까? 그죠? 2358님, 새싹 친구들, 난 입이 틀렸어. 너라도 탈출해. 아니, 탈출하라니요. 우리 어디 가지 말아요. 저 발목 잘 잡습니다. 우리 바지끄랭이 저 잡고 안아드려요. 나가지 마세요. 박미경님, 찡디가 아나운서지만 가끔씩 발음이 저보다 안 될 때도 있어서 아나운서 맞아?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오독할 때 우리가 알아서 짚어줘야 오독한 줄 알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아나운서는 확실하니까 의심은 거두세요. 자, 광희PD 이쁘이쁘이쁘이는 이게 왜 나오는 거야? 여러분, 제가 새벽 5시부터 일을 좀 하다 보니 살짝 정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도 오독 하나에 어머 저거 아나운서야 뭐야 집중하게 되고 잠 깨게 되고 웃음까지 가끔 드린다라는 거, 요거는 자랑이에요. 이건 제가 예, 숨기지 않습니다. 오독 좀 있습니다. 가끔 많은 날이 있어요. 네. 그리고 아직도 왜 찡디라고 불리는지 모르는 분들 계시는데요,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0752님이 알려드립니다. 찡찡대서 찡디예요. 그리고

찡한 감동을 준다고 찡디라고 하는데 그냥 찡찡거리는 게 더 큰, 더 많은 DJ랍니다. 우리 목표한 바와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왜 찡딘지를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0752님, 땡큐! 4868님, 목요일에 되게 뻔뻔한 변호사분 나오시는데 둘이 케미가 너무 재밌어요. 목요일만 기다려줘요. 그쵸, 우리 펌펀투데이 특징, 우리 4868님은 목요일 집중해달라, 목요일 아주 재밌는 사람과의 케미도 이거 엄청나다 소개를 해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펌펀투데이 그리고 저 찡디 소개해주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새싹분들 주저하지 말고 편하게 남겨주시고요.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무료로 참여 가능한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DJ DOC의 나 이런 사람이야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DJ DOC의 나 이런 사람이야 듣고 왔습니다. 친구들이 소개해주는 펀펀 그리고 찡디 이어서 살펴볼까요? 랜덤 추첨을 통해 비타민 음료 보내드립니다. 민트의 초코빼님. 서장훈님이 찡디 보고 테토남이라 하는데 서장훈님은 펀펀 안 들으시나 봐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저의 약간 이 테토 모먼트들이 단 1%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아 이거 내 질문 내 멘트가 별로 아 그랬구나. 알겠습니다. 4827님 우리 찡디 아나운서라 그런가 사투리 잘 못해요. 전국의 새싹분들 이해해주세요. 아 맞습니다. 제가 사투리 약합니다. 하지만 빠득빠득 우겨서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순간들 많이 있다라는 거. 5036님 찡디 첫방할 때 젖조 아래 식스팩 사진도 보여줬습니다. 궁금하면 찾아보세요. 요즘 얼굴 갸름해지고 멋져지고 있어요. 이 구석에 숨겨놨던 그 사진 바로 요 사진입니다. 에이. 이때 몸 예뻤는데 너무 싫었던 게 여기 누가 사인 겸 낙서해놨는데 이거 딘딘이가 아니 딘딘씨가 왜 내 벗은 사진에 본인이 사인을 해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요랬던 순간도 있다라는 거. 이선희님 펀펀투데이는 인별 참여도 많아요. 월요일 직업적 사고 금요일 이거 해보셨어요? 주말 꼭꼭 선곡해 코너 사연 받고 있어요. 제작진분들이 꼼꼼하게 읽어보고 소개해주니 새싹분들 참여하기 좋아요. 물론 찡디가 정성스레 소개해주니 사연 당첨되면 기분 업! 선물도 줍니다. 우리 막내 유진 작가가 사진도 잘 올려주거든요. 인별그램 놀러 오셔서 사진도 보시고 사연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야 앞으로도 우리 새싹 친구들 그리고 늘 함께 해주고 계신 많은 친구분들과 함께 펀펀 잘 만들어 가겠습니다. 소개 감사드리고요. 3부에서는요 챗 잉피티 장명소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화력이나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 때 뜨거워진 설비를 식히기 위해선 많은 양의 물이 냉각수로 쓰이는데요. 에어컨 가동이 많은 여름엔 전기를 아끼는 것이 곧 물을 아끼는 것과 같습니다. 이를 위해 실내는 적정 온도인 26에서 28도를 유지해 주시고요. 암막 커튼이나 블라인드로 직사광선을 차단해도 좋겠죠. 또 선풍기, 서큘레이터를 함께 활용해서 찬 공기를 순환시키는 것도 전력 소모를 줄이는 건강한 습관입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지게.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시엘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시엘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3: 미국, 일본, 동남아에 한 번에 상품 판매하려면
4: 카페 24.
3: 세계 80억 소비자에게 손쉽게 상품 판매하려면
4: 카페 24.
3: 현지 배송과 결제까지 글로벌 판매 제대로 시작하려면
4: 아, 카페 24.
3: 해외 판매는 카페 24가 딱이니까.
5: 해외 시장으로 고고고. 카페 24로 다다다.
6: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7: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8: SBS 우리말 지킴이.
9: 점심 먹고 카페라떼 한 잔 어때? 점심 먹고 카페라떼 한 잔 어때? 생각만 해도 부드러운 우유를 머금은 기분인데요. 둘 중에 맞는 표기법은 카페라떼입니다. 카펠라떼는 이탈리아어로 우유를 뜻하는 라테와 커피를 뜻하는 카페가 합쳐진 말인데요. 우리나라 표준 국어 대사전에는 카펠라떼가 올라가 있습니다. 반면 카펠라테는 원어 발음에 더 가까운 형태라 일상에서 종종 쓰이기도 하는데요. 대다수의 카페 메뉴판이나 공식적인 문서에서는 카펠라떼를 올바른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왠지 나른한 오후를 보낼 것 같다면 고소한 카펠라떼 한 잔으로 기분 전환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8: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이 필요하다.
1: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꼭 필요한 이름을 지어드릴게요. 챗잉피티 장명소. 친구들과 함께라면 어떤 것도 이름을 지어드릴 수 있는 챗잉피티 장명소 시간입니다. 장명필요

0: 하신 분들은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유료 문자나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오늘의 첫 번째 의뢰인 김민정님 만나볼게요.
1: 찡디 안녕하세요.

이 물건만 있어요. 저희 딸은 김서우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자기만의 공간이 생긴 것이 너무 좋은지 방 문에 달 명패를 직접 만들겠다며 방 이름을 매일 고민하고 또 고민하네요. 서우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고 에너지가 넘쳐 일주일에 3번 복싱도 배우는 활달하고 밝은 아이입니다. 아이가 오래도록 애정을 갖고 사용할 수 있는 따뜻하면서도 개성 있는 방 이름 선물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김민정님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일단은 큰 집으로 이사간 거 너무 축하드립니다. 우리 서우 양도 내 방 생긴 거 너무 축하드리고요. 사실 이 기쁨을 다 알잖아요. 나만의 방이 생긴 이 기쁨 열심히 담아서 이 방의 이름을 지어봅시다. 우리 서우 양은 복싱도 배우고 그림도 잘 그리는 멋진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선물로 커피 쿠폰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숀의 웨이백 홈 띄워드릴게요.

쇼네 웨이백홈 듣고 왔습니다. 챗 잉비티 장명서 첫 번째 의뢰인은 김민정 님이고요. 이번에 큰딸 김서우 양이 방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 방에 이름을 부탁을 하셨습니다. 서우 양의 특징으로는 초등학교 6학년이고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고 복싱도 좋아한다고 합니다. 커피 쿠폰 준비해놨고요. 지금부터 우리 서우 양의 방 이름 지어보겠습니다. 정용경님, 엄빠 출입 금지. 이게 뭐 서우 양 입장에선 그렇겠지만은 출입 자체를 금지시키는 거는 이게 너무한 처사 아닌가. 정용경님 따끔.

1223님. 서우방님, 서방님 부르는 듯한 방 이름 어때요? 초등학교 6학년인데 서우방님. 약간 아버님은 싫어하실 것 같은데 우리 서우향이랑 어머님은 오케이 할것 같거든요. 서우방님 1223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이선혜님, 룸 서비스. 요거 너무 좋네요. 룸 서비스. 우리 이선혜님에게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8258님, 이것 봐, 나를 한번 쳐다빵. 우리는 너무 좋은데 서우 양이 모르지 않을까요? 모를 확률이 조금 높다. 8258님 따끔. 2358님 노크 없이 들어오면 서운해. 2358님 따끔. 이민행님 보내주셨는데요. 노크 안 하면 원투. 아, 이제 바로 서우양 복싱 좋아하기 때문에 나간다라는 거예요. 노크 안 하면 원투. 우리 이민혁님 따끔.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6615님 합숙 맞서우. 이 서우양 방 이름에 대한 이 의미가 하나도 없고 그냥 어떻게든 나 한번 놀려보겠다고, 찡기 놀리겠다고 합숙 맞서우. 6615님 따끔. 임지선님,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거 의미가 너무 좋다. 아트링, 그림 아트와 복싱 링을 합친 이름 아트링 보내주셨는데요. 개인적으로 아트링은 딱 들었을 때 너무 있어 보이잖아요. 우리 임지선님에게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7568님 방이야 방이야 방이야. 7568님 따금 따금 따금. 0752님 핑클 자동차. 나 지금 이쁘다고 말해 빵. 재도전을 하셨는데요. 이 재도전에 박수를 보내드리면서 따금. 이렇게도 서우양이 모른다니까요, 이 노래를. 2124님 서우위트룸. 고급지다. 서우위트룸. 우리 2124님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2160님, 서우세요. 서우세요. 2160님, 마지막으로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이게 또 멋진 이름들이 많이 왔는데, 아무쪼록 서우양이 새로 생긴 본인의 방에서 멋진 꿈 매일매일 꾸기를 응원 보내드립니다. 챗 잉피티 장명수 함께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 사연 최정복님이 의뢰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쨍디. 전 파주 봉일천에 있는 킥복싱 전문 도일체육관을 다니고 있습니다. 오전 반 수강생 평균 나이는 66세고 저녁에는 학생들이 다녀요.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다니고 있는 도일체육관에서 관장님의 할수 있다, 다 되게 하라는 굳은 신념 아래 킥복싱을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체육관 다니는 회원들이 모여서 모임을 만들었다고 해요. 오는 8월 16일에 첫 모임이 정해졌죠. 이날 모임 이름을 정하기로 했는데 짧고 강한 이름으로 멋지게 시작하고 싶어서 부탁드립니다. 도일체육관 관장님 성함은 김장호 관장님이고요. 우리 친구들이 장명한 이름이 뽑힐 수 있게 멋지게 부탁드립니다. 사연 보내주신 최정복님에게 선물 보내드리고요. 김장호 관장님의 다 되게 하라 이 신념 아래 킥복싱 배우는 회원분들의 모임 이름을 지금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커피 쿠폰 준비해두고 기다릴 테니 강한 이름 또 짧게 부탁을 하셨거든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유정석의 질풍가도 띄워드릴게요.

유정석의 질풍가도 듣고 왔습니다. 챗 잉비티 장명수 함께하고 계시고요. 최정복님이 의뢰하셨어요. 김장호 관장님이 운영하는 킥복싱 체육관 회원 모임 이름입니다. 커피 쿠폰 준비해놨고요. 벌써부터 친구분들이 많이 보내주셨어요. 먼저 0202님. 앞서 최정복님이 짧고 강한 이름 부탁을 하셨거든요. 보내주셨습니다. 세계정복. 정말 짧고 강력하고 우리 정복님까지 만족을 할 수 있는 세계정복. 0202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2482님 이것도 되게 맞는 말이거든요. 관장님이 모이라장오. 이거 왜 모이겠어요? 관장님이 모이라장오. 우리 김장호 관장님이 모이라장오. 2482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0431님 합숙 맞선 밭장호. 0431님 따금. 2928님 장호 쉬는 고양이의 냥냥펀치. 장호 쉬는 고양이의 냥냥펀치. 2928님 따끔. 약간 강함에서 조금은 부족했다. 2358님이에요. 합숙 킥복. 합숙 킥복. 2358님 따끔. 6564님 또 맞는 말 해주셨어요. 복사들. 복서는 안 돼요. 사자 달아야지 잘 풀림. 공교롭게도 이제 사자들에게 다표가 몰렸던 합숙마선이었고요. 아나운 서. 서자 달고 있는 저는 영표였어요. 이거 너무 공감 가요. 복서들 안 돼요. 복사들로 가야 우리 엄마들이. 잠깐만, 엄마들의 의미가 없잖아 이거는. 그래도 여러모로 복사들. 6564님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사자들 모임이 되는 거예요. 6137님 영웅본킥. 야, 이게 또 수강생 평

평균 나이가 66세, 영웅본세 이거 확 끌리실 분들이거든요. 영웅본킥 6137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7885님 영크크 말고 영킥킥 영킥킥 7885님 따끔. 이민행님 장호야 나를 한번 쳐다 빵. 핑클 세 번째 도전하셨어. 세 번째까지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박수 보내드리면서 우리 이민행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강민재님 한 대 맞으면 방에 가서 누울 수 있는 룸 서비스. 룸 서비스 우리 강민재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아 다시 한번 이렇게 재밌는 이름 보내주신 우리 친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보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룸 서비스 요거 참신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채팅비트 장명소 마무리 짓고 저희는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0: 한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3: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2: 비다샵!
3: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2: 비다이렉트샵!
3: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2: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4: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6: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8: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9: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1: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2: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1: Walk it, walk it. 안전화.
13: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4: 든든한 네일로요.
13: 네?
1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3: 제대로 가시네요.
1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6: 대한민국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7시부터는 김영철의 파워 FM이 방송됩니다.
17: 광고 듣고 왔습니다. 이경리 님이요. 저도 합숙맞선 보면서 인권님 응원하고 있어요. 좋은 분 꼭꼭 만나시길요. 우리 아들은 내년 3월에 결혼해요. 인권님도 얼른 장가가세요. 아드님 부럽네요.

3월이면은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한 6개월 남은 건가?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한정우님, 새싹 여러분들 배꼽 빠지셨죠? 내일 또 오세요. 내일도 꿀잼 예약되어 있어요. 내일도 보는 라디오로 함께합니다. 여러분 내일도 많이 찾아와 주시고요. 오늘 끝곡 핑클의 내 남자에게, 아 핑클의 내 남자친구에게 이거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이 곡 듣고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에이, 오늘도 또 오독을 마지막에 한번 또 보여드렸네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어메이징 알로보스 맛쟁. 고맙습니다.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0: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잘 만들었다, 몽잘.
3: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4: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3: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5: 인쇄는 와우 플러스
6: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움
6: 운동할 때도
5: 뉴바움
6: 장 건강에도
5: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바움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4: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5: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 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한국인은 단기 시효를 못 읽는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고 해요. 풀 단기 시효가 떡하니 수연이 돼도 일단 밀어보는 심리. 나는 아니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나요?

건물 밖에서 안으로 들어갈 때 밀면서 들어가면 훨씬 편한데 왜 늘 당기시오가 써 있을까요? 건축물 방화 구조 규칙 법규가 있다고 하네요. 집회 시설, 종교 시설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건물은 안에서 밖으로 나갈 때 밀고 나가게 만들어야 된대요. 비상사태에 출구 쪽으로 사람이 몰릴 테니까 문을 당기다가 사고가 날 수 있겠죠. 반면 안에서 당기는 문을 만들어야 되는 곳, 은행, 금은방, 경찰서 같은 곳은 도난 방주를 도난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좀 불편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비 오는 아침 당기시오가 유독 귀찮게 느껴지죠. 그래서 한번 짚어봤네요. 천천히 조심조심 당기시오. 김영철의 파워FM, 저는 김영철이었고요. 오늘 첫 곡은요,

0: 문을 여시오. 임창정의 노래로 2026년 7월 21일 화요일 김영철의 파워 FM 시작했습니다. 이준희님이 역시 철파엠은 진짜 선곡 맛집. 크크. 비실령으로 치면 3스타 철파엠입니다. 크크 하나요. 감사합니다. 3스타 라디오. 자, 이혜경님이 은행 문은 당겨야 열리는 것 때문에 예전에 도심을 질주하던 멧돼지가 현금 일출기 있는 곳으로 들어갔다 못 나온 경우가 있었죠. 하, 정말 이게 우픈 상황이네요. 그죠? 자, 얼그레이님은 당기시오 미시오 글씨는 잘 확인하는데 이게 잠깐 버퍼링이 걸려요. 크크크. 당기는 게 뭐였지 하면서요. 사실 얼그레이님 우리가 이것도 있죠. 말 안 듣는 것보다 이게 당기다가 그죠 나 쪽으로 당기는 건데 푸시가 밀단데 이게 좀 그 어떤 데 푸시도 있고 당기시어도 있고 좀 이게 막 헷갈려 그죠 맞아 버퍼링이 되는 것 같아 뭐지 하면서 꼭 반대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꼭 말 안 되는 청개구리처럼 그건 아닌데 맞아 버퍼링이었어 방송국은 양방향이 다 밀리는 거 보니까 법규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네요 중간에 또 회전문도 있어가지고 아 여기 비 오는 날 진짜 편하긴 해요 딱 들어가면 삥삥삥삥삥삥 돌면 탁 들어가게 되고 그죠 어쨌든 당기시오가 떡하니 써있는 문은 아 법이구나 이유가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화요일 4분은 과학 편의점 이 편의점에 과학이 있어요. 과학도 팔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화요일에 마스코트 곽재식 작가님과 흥미진진 과학수다 이어갈 거고요.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라는 무료 오늘 철파임에서 드리는 선물은 단백질면 쑥 인절미 세트 집 와이어 이용권 혈당관리차입니다 문화 선물 있네요 엑스디너리 히어로즈 김준수 즈뜸하여 등이 출연하는 사운드 플래닛 페스티벌 2026 관람 티켓인데요 9월 5일 그리고 6일 이틀간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펼쳐진다고 합니다 1인 2매씩 총 5분께 티켓을 드릴 테니까 관심 있는 철가루들은 문화선물 게시판을 확인해 주세요. 자 고릴라 보이나요? 바로 우리 이선자님이 철앞뒤 바다로 떠나야 할 것 같은 의상이네요. 정답입니다. 오늘 너튜브 촬영이 약간 도심에서 즐기는 휴가 컨셉이어서 딱 뭔가 딱 휴가 느낌이 딱 있죠. 와, 뭔가 약간 세부로 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어디 푸켓 약간 그죠? 아니 제주도? 속초도 좋고 바다로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SBS 너튜브는요 여러분 에라오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이 옷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도 있고요. 언학이미지 언제나 아침에 김영철 광고 듣고 오늘 아침 데일리 리포트 5대1부터 2시간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다 같이 달려라 하니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 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0: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바이오컴.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6: 고민이 있으신가요? 연희동 강영욱, 데이브레이크 키보디스트 김장원과
7: 성수동 오은영, 싱어송라이터 유승우가 해결해 드릴게요.
8: 그렇다면 철파엠 선물이 너무 많아서 고민인데 두 분이 소개해 주실래요?
7: 콜콜! 완전 콜!
6: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7: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6: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헬스키퍼 구급함,
7: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6: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7: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김치,
6: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7: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6: 남이섬에서 스카이라인 집 와이어 이용권,
7: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6: 스마트 앤 심플 부아스에서 두피 앤 헤어 드라이기,
7: 공간 케어 파트너 케어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6: 한국 블루베리 의무 자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7: 캐나다 건강 기업 오로니아에서 남성 활력 V파워,
6: 예쁘게 나이 들자 영모닝에서 리포점 NMM,
7: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6: 국민 스파 모두의 스파 자딩이에서 바디 선물 세트,
7: 편안한 휴식 휴슬 침대에서 쿨 냉감 매트리스를 드립니다.
6: 지금까지 데이브레이크의 키보디스트 김장원,
7: 싱어송라이터 유승우였고요. 일요일 나름 진지한 고민 상담소 낮은 고에서 만나요.

이 어유진 그만 아프자 박경아 시각 탈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뉴스만 간추린 오대리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주민등록 통계의 정확성을 위해 2026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정기조사로 복지와 재난관리 등 각종 행정서비스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데요. 먼저 9월 7일까지는 정부

0: 24 앱을 통해 비대면 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휴대전화 위치 정보 GPS를 활용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민등록지에서 참여해야 하고요. 사무실이나 외부에서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소가 같은 세대라면 대표 한 명만 응답하면 된다고 하네요. 이후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를 중점으로 방문 조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비대면에 참여했어도 100세 이상 고령자, 고위험 복지 위기 가구 등 중점 조사 대상은 방문 조사가 시행이 됩니다. 미리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면 방문 조사 부담도 줄일 수 있으니까요. 잊지 말고 참여하자고요. 다리 혈관이 구불구불하게 튀어나오는 하지 정맥류는 여름철이 되면 다리의 묵직함이나 통증이 더 심해지고 혈관도 더 도드라져 보일 수 있습니다. 피부 가까이 있는 표제 정맥은 체온 조절 역할도 하는데 무더위로 혈관이 확장되면서 정맥의 부담이 커져 증상이 더 심해지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하지 정맥류 환자는 찜질방이나 사우나처럼 고온 환경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 정맥류를 방지하면 삶의 질이 떨어지고 궤양이나 혈전성 정맥염 같은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증상이 있다면 초기에 진단받고 적절한 치료로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데일리 리포트 오데리였어요. 자, 오늘도 오데리로 정보 많이 챙기셨죠? 아유 진님, 아유 제가 순간 어를 약간 이로 볼 뻔하다가 바로 유진, 아유 유진 씨 굿모닝, 철학디 굿모닝이요. 지난달부터 우리 5살, 3살 남매 아기들이 수족구 노로바이러스로 줄줄이 입퇴원을 반복하다가 아유 지금은 또 기관지염, 거기다 폐렴으로 둘 다 또 입원을 했네요. 이번 여름은 병원에서 보내나 싶습니다. 유유, 아기들 아프니까 너무 힘들어요. 아 그러니까요. 아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슬기네가 6살, 3살 이렇게 되겠다. 예. 거기 얘기 들으면 진짜 반복하더라고요. 오빠 또 이번에 둘째가, 이번에는 또 둘째가 표현이 그래요. 그죠? 한 명 나오면 또 둘째가 이렇게 아프고. 아유 지금 정신없을 때죠. 그죠? 이러다 뭐 여름 금방 가겠어요. 진짜 이번에는 딱 퇴원하면 이제 다시는 병원 갈 일 없길 바라면서 유진님 조금만 더 버텨내시고 잘 버텨내요 우리 여름을. 박경환님은 철합디 어제는 비가 많이 와서 출근 버스를 놓쳐서 지각을 했네요. 시작부터 꼬여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오늘은 별일 없길 기도해봅니다. 매일 아침 철파엠 듣고 가면서 먼 출근길 위로가 많이 되네요. 흥 끌어올려 하셨습니다. 참 경환님 5분이 뭐라고. 저도 어제 갑자기 다짐을 했어요. 어제 우리 저기 김하영 씨가 막 이제 조금 막 간당간당하게 왔어. 그래서 나도 10분 일찍 나와야 되겠어. 어제도 또 다짐했어. 그럼 6시 10분이 나오는데 오늘도 6시 20분 원래대로 나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진짜 우리 3분만 땡겨봐요. 경환 씨, 유진 씨 두 분께 진짜 닭가슴살로 만들면 JCDM에서 꼬담면 세트를 드리고 7시 16분 23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날씨 궁금하시죠? 오늘도 꾸물꾸물한 것 같은데. 경화 박경화 리포터.
1: 안녕하세요, 철업디.
0: 오늘도 전국적으로 꾸물꾸물인가요?
1: 꾸물꾸물하고 비가 내립니다.
0: 그렇군요. 날씨 얘기 들어보죠.
1: 네, 오늘도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전까지 수도권 중심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고요. 남부지방 중심으로는 비가 소강 상태 보이면서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중부지방에 최고 10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8도, 광주가 32도, 대구가 34도까지 오르면서 남부지방은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겠습니다. 이번 주 중부지방 중심으로는 장맛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5.2도입니다. 파워FM 날씨였습니다.

0: 아침에는 철가루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 퀴즈 풀고 햄버거 세트 3개와 백화점 상품권까지 챙겨드리는 빵야 빵야 빵야. 자, 오늘 도전할 철가루는 박수정님인데요. 매일 아침 7살, 8살 어린이 철가루들과 함께 철파임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어요. 분주하게 준비하다가도 제가 퀴즈만 나오면 초집중해서 푸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집에서만 그러지 말고 엄마도 전화해보라고 하네요. 아이들에게 멋진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전화 연결된 순간 제가 노래 앞부분을 부를게요. 철가루가 뒷부분을 불러주시면 됩니다. 크리스탈 크리스탈 박수정님.
1: 네, 안녕하세요. 철업디.
0: 크리스탈.
1: 네.
0: 핑클 노래 가볼까요?
1: 그거였으면 좋겠어요.
0: 그랬으면 좋겠어?
1: 네.
0: 항상
1: 나의 곁에 있어줘.
0: 꼭 내게만
1: 내 꿈을 맡기고.
0: 잘했어. 보너스 선물. 야, 이거 처음인데요. 하나 하고 주고받고 주고받고 주고받고 보너스 네. 선물 하나 드리면서 네. 수정님 별명이 혹시 영어 이름이 닉네임이 크리스탈?
1: 아니요. 크리스탈은 아니에요.
0: 아니야?
1: 네.
0: 그럼 뭐예요? 닉네임?
1: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0: 그러니까 어쨌든 수정님
1: 네.
0: 중간에 생각날 거야. 아니 아침마다 네. 철파인과 함께 하루를 시작한다고요?
1: 네 맞아요.
0: 매일 아침?
1: 그 로고송 매일 아침 7시 이걸 하면 애들이 자동적으로 일어나서 이제 일어날 시간인 걸 알고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0: 그러니까요. 매일 아침 월화수목금
1: 네.
0: 토일은?
1: 토요일 일요일도 아침에 애들이 일찍 일어나니까 듣고 이어서 다른 것까지 쭉 같이 듣고 있어요.
0: 그 아이들도 즐기는 철파임인데 이게 라디오를 듣기 전후에 아이들이 좀 네. 바뀐 점이 있나요?
1: 사실 원래는 애들이 뭐 이렇게 준비를 좀 일찍 하거나 이러면은 뭐 방송

0: TV를 보여달라고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라디오는 등교할 때까지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쭉 듣다가, 그리고 이제 뭐 어떤 프로그램이 나올 때쯤 되면 학교 갈 시간이야, 이렇게 알아서 준비해서.
1: 그 코너를 딱 보고 듣고, 그죠?
0: 네네, 뭐, 그, 영어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그 로마시나 하는 프로그램, 이런 거 있으면은, 그거 보고, 시간 보고 가고 있어요.
1: 그럼 우리 7살, 8살 두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라디오, 왜 코너 있잖아. 난 엄마 이 코너 좋아하는 거 뭐예요?
0: 그... 피터 선생님 나오면 될 거예요.
1: 누구 선생님? 피터 선생님.
0: 네네.
1: 진짜 영국 진영으로 그, 좋아하는구나.
0: 네. 처음에 그 영국에서 물건 넘 피터 이거 해주셨었잖아요.
1: 그렇죠.
0: 보고 따라 부르고 하는 거 좋아했었어요.
1: 영국에서 물건 넘 찐 양국에 피터 함께하는 네. 양국식 양어 하는 그 코너.
0: 네, 맞아요.
1: 지금 네. 방학이라 어때? 애들 좀 여유로워졌어요?
0: 아, 아직 큰 애는 이제 초등학생인데 금요일날 방학이고, 작은 애는 다음 주 일주일만 방학이어가지고 지금 일요일날 친정 울산에 갈 예정이거든요.
1: 아, 친정이 울산이에요?
0: 네, 맞아요.
1: 울산시 어디에?
0: 네, 저희 그 신정동이요.
1: 신정동이구나.
0: 네.
1: 아, 울산 너무 갑자기 반갑네.
0: 아니, 네, 맞아요.
1: 지금 수정님 이제 또 퀴즈에 푹 빠져 계시다고 지금.
0: 아침에 항상 그 퀴즈를 하는 시간이 애들이 밥 먹는 시간인데 애들 밥 먹을 때 식탁에 앉아가지고 풀면은 애들이 엄마 그냥 혼자만 하지 말고 나가보라고
1: 그렇지.
0: 그래서 사연을 쓰게 됐는데 마침 딱 하게 돼가지고 애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1: 김은경님이 우리 수정 실장님은요 일도 잘하고 애들도 잘 키우고 앞날을 위해 열심히 공부도 하는 분이랍니다. 실장님 화이팅. 퀴즈 다 네. 맞춰버리자. 아자 우리 은경 씨가 또 보내주셨어 문자.
0: 저희 제가 학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학원 선생님이에요.
1: 오늘 목표가 몇 개?
0: 저는 다 맞춰보는 게 목표입니다.
1: 좋습니다. 전화 연결이 됐으니 햄버거 세트 3개 기분으로 드리고 스피드 네. 퀴즈 한 문제 마실 때마다 100상 2만 네. 원 제한 시간 30초 모르면 바로 패스.
0: 네.
1: 갑니다. 고체 상태의 물. 더운 여름 시원한 음료들 얼음. 얼음. 연상 퀴즈 개주 마라톤 우사인 볼트하면 생각나는 운동
0: 달리기
1: 사자성어 작은 변화에 따라 기분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함 일희
0: 일비
1: 산수 퀴즈 돼지 콧구멍 개수 더하기 다리 개수는
0: 6개
1: 줄임말 한 번도 연애를 해본 적 없는 사람 모태솔로를 줄이면
0: 모솔
1: 넌센스 마그마의 반대말은
0: 마그마
1: 뚫
0: 패스
1: 뚫음아 마그마 뚫음아 잘했어 그래도 10만 원 네. 받게 되셨습니다. 컨그레츄 여기서 철가루 퀴즈 요거는 맞추지 마세요.
0: 아 네.
1: 대표적인 열대 과일 주황색 속살에 검은 씨들이 주황에 몰려 있죠. 자 하늘이 날 아니 노래 잠깐 실패 세 글자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러 무료 오늘 상품은 쑥 인절미 세트고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끝으로 우리 7살 4살 아들에게 한마디 해준다면
0: 네. 우리 지금 듣고 있을 우리 가족들 친구들 항상 응원해줘서 너무 고맙고 우리 애사둔서 그리고 우리 남편 지금처럼 웃음 가득하고 행복하게 지내자 사랑해.
1: 고맙습니다 수정님.
0: 네 감사합니다.
1: 이 노래 뭐지? 하늘이 날 반기고 세상은 아름다워 네. 이거 맞나?
0: 네?
1: 뭐 비슷한 것 같아. 네네.
0: 네.
1: 수정님 크리스탈님 네. 별명 네. 크리스탈이에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여러분 파타야 아니에요.
2: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산책 즐기는 분들이 많은 요즘 가벼운 걷기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만 숨차고 땀이 나는 중강도 이상의 신체 활동을 할 정도로 국내 신체 활동 부족률은 전 세계 대비 2배 가까이 높다고 합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일상의 작은 움직임뿐 아니라 중강도 이상 신체 활동을 정기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숨찰 정도의 움직임.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실천해봐도 좋겠죠?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4: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3: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4: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3: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4: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3: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 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3: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5: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될걸? 할인 훌라면.
1: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2: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1: Don't worry, be 하겐.
2: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1: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3: 자,

0: 국내 최초 동물복지닭고기 참크래.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케이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7월의 바다는 여름을 닮아서 뜨거운 생명력으로 가득합니다. 이번 달엔 바다의 상징적인 존재들인 세계 상어 인식 증진의 날과 세계 범고래의 날이 있는데요. 물 환경의 균형을 지켜주는 소중한 생명들을 기억하는 날이죠. 그런데 만약 해양 오염으로 이들의 서식지가 줄어들면 바다 생태계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오염을 줄이고 바다 생물들이 마음껏 숨쉬는 맑고 푸른 바다를 함께 지켜주세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김영철의 파워 FM.
1: 철가루네 이놈, 어서 일어나지 못할까?
2: 철가루 일어나, 일어나서 우리 철파임도 듣고 함께 아침을 시작해야지. 예.
3: 이거 써도 돼요?
2: 써도 돼.

0: 사람들이 함께하는 뮤직타임. 오늘은 김서영님의 사연입니다. 오늘 랜덤 선물 뽑기 전에 아주 나이스부터 먼저 신나게 이 기분은 뭐야 어떡해
1: 아주 나이스 내 딸 서영이 아주 나이스.
0: 자, 오늘 랜덤 선물은 두구두구두구두구 아주 나이스하게 제가 하나를 뽑았고요. 김치 세트 김치 야야 자자 선물 드리면서 김서영님 오늘 어떤 사연일까요? 저에겐 일본인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에게 처음으로 한국에 놀러와서 먹고 싶은 음식이 있냐고 하니까 딱 한 마리 딱 한 마리 라는 거예요. 처음 듣는 음식이라 삼계탕? 이랬더니 동대문 맛집이 있다고 막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친구랑

처음 가봤는데 진짜 맛있던 거 있죠. 그때 이후로 그 친구 올 때마다 무조건 닭 한 마리 먹으러 간답니다. IVE AFTER LIKE 들려주세요. 아니 선생님 진짜 그 일본인들이 닭 한 마리 그거 진짜 좋아하죠. 저도 제 아는 뭐 친구 일본인인데

차로서 공감되지 그거죠. 의외로 외국인에게 인기 있는 한국 음식. 우리보다 외국인들이 더 좋아하는 음식들 있잖아요. 의외로 이런 음식을 좋아하네 싶었던 것들 알려주시고 듣고 싶은 노래도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로 보내실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일려는 무료. 첫 번째 전업성 I've Apt Like Music Start. 자, 그리고 여러분 1부 철가루 퀴즈 지금 정답이 헷갈리셔서 난리 들이신 것 같은데 정답 오렌지 아니에요. 정답은 내 얘기를 들어봐 사랑 만들기를 부른 2000년대 걸그룹 이름이랑 똑같습니다. 힌트는 여기까지 드릴게요.

철없성 주제. 재밌죠, 재밌죠. 의외로 외국인에게 인기 있는 한국 음식. 뭐 우리도 좋아하고 같이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의외로 이런 것도 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신기하다 있죠. 김윤정님이 바나나 맛 우유요. 한국 여행 오면 편의점 가서 다 털어버리더라고요. 진짜 이거 홍보해야 되겠다. 베토벤이 좋아하는 과일은 바나나나 바나나나 맛 우유 이렇게 하면서. 야 바나나 맛 우유 어떤 느낌으로 먹을까. 우리는 옛날 어릴 때 목욕 갔다 오면 그죠. 스트로 탁 빨대 넣고 꽂아가지고 이렇게 먹고 했는데. 자 배선미님은 일본 회사에서 근무해서 가끔 일본 분들이 출장을 오시는데 부대찌개, 순두부찌개 이런 칼칼한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맵긴 해도 맛있다 하셨어요. 저도 궁금한 게 일본 여행 몇 번 해봤잖아요. 매운 게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드시지 했는데 막 생각하면 매울 것 같은데 오히려 잘 드시죠, 그죠? 그러니까 뭐 김치, 이제 김치 된장 이런 거 너무 흔하고 그래 흔해졌어. 야 부대찌개 이런 거 신기할 거야. 그 라면 들어가고. 조하리님은 김이요. 서울시청 광장에서 젊은 외국인 남녀 둘이 잔디 앉아서 커다란 김을 뜯어먹고 있는 걸 본 적 있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김을 그렇게 공항에서 면세점에서 많이 사간대잖아요, 그죠? 우리 그 간 돼서 좀 짭조름해서 그런가? 아 우리는 또 너무 흔하고 우리는 늘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김, 미역 이런 거는. 자 5399번이 명동에 파는 칼국수를 무지 좋아하더라고요. 한국 여행 필수 코스라네요. 크크크. 근데 제가 먹어봐도 맛은 있어요. 마늘 향 가

나는 김치도 굽니다. 아 사실 그 명동에 파는 그 칼국수 그래 그 약간 그 당일날 만드는 그 겉절이 같은 거랑 먹으면 아 이거는 뭐 진짜 뭐 설명이 안 되죠. 특히 오늘 같은 날 꾸물꾸물하고 비 오는 날 왜 우리 칼국수 한 잔이란 한 그릇 갖가죠. 맛있지. 이런 것부터 전 세계 입맛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윤세현님이 로제 떡볶이도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유럽인 친구가 완전 감탄하면서 먹었어요. 크크. 자랑스러운 케이푸드. 한국 음식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스파게티에 그 로제 파스타 이건데 로제 떡볶이 참 신선하긴 했어 처음에. 거기도 떡을 생각했을까? 9814번님 예전에 유조선 탔었는데요. 아침마다 마른 멸치에 고추장이 나와주는데 미얀마 선원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미얀마는 바다가 잘 없어서 멸치가 그 짭짤 고소 신기하대요. 크크. 아 이게 또 그렇구나. 우리는 아 진짜 우리 멸치 옛날에 멸치 여러분 멸치 우리 대가리 그 땄잖아요. 멸치 똥 따라고 그걸로 있기도 했고 없기도 했는데 아 사실 또 있어야 그죠. 맥주에 마셔도 맛있고 소주에 마셔도 맛있고 아 멸치 안주 진짜 맛있죠. 2229번이면 저 시드니에서 알바할 때 인형처럼 예쁜 현지인 여다수님이 항상 칠리 비프숲 먹었어요. 육개장이요. 칠리 비프숲 육개장이네. 아 이게 어떤 느낌으로 얼큰하고 시원한 느낌을 알까? 맵고 막 그럴 텐데. 김미선님이 미국인 제 영어학원 선생님은 제가 잘 못 먹는 청국장을 잘 먹어요. 햄버거, 피자, 러버인 저보다 더 한국인 같으세요. 거꾸로 될 때 있어 그죠? 에 우리는 또 햄버거, 피자 그것 또 기름진 거 좋아하고. 신청곡은 이정인의 바꿔 하셨네요. 모두 커피 쿠폰 챙겨드리고 두 번째 철없성 뮤직 스타트.

0: 무식 탈출 영철 쇼. 우리 모두가 무식을 탈출하는 그날 폐지될 곧단 코너죠. 매주 화요일 핫한 시사 키워드를 골라 쉽게 풀어드립니다. 알고 싶어요. SBS 보도국 정다은 기자님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정다은입니다.
0: 0714번님이 다은 기자님은 한식파 아니면 양식파?
1: 저 완전 한식파요.
0: 오.
1: 저는 쌀을 안 먹으면 밥을 먹은 것 같지가 않은 사람이어서 빵으로는 한 두 끼 이상 못 먹어요.
0: 아, 면은요 차라리?
1: 면도. 그러니까 밀가루를 먹으면은 약간 그 속이 더부룩하고.
0: 아, 오히려 면도 안 되고 차라리 그냥 밥.
1: 네, 헛배부.

0: 그런 느낌이 계속 들어서 무조건 밥.
1: 밥 다음에 저는 면도 괜찮은데 나는 빵은 이상하게 나도 빵은 좀 그죠.
0: 그렇죠. 네.
1: 그래. 아니 우리 황동일님은 그럼 다은 기자님이 외국인 친구가 있으면 사주고 싶은 음식은 뭐예요?
0: 돼지갈비.
1: 아
0: 너무 맛있지 않나요?
1: 양념 아니면은?
0: 양념.
1: 아 양념으로.
0: 네.
1: 아.
0: 저 끝도 없이 먹을 수 있어요.
1: 대갈 대갈. 몇 인분까지 드셔보셨어요?
0: 한 5인분까지 먹어봤는데.
1: 그 정도로. 네. 오 좋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또 이렇게 또 음식 얘기하면 또 한도 끝도 없지만 또 주제로 들어와서 먼저 컷 듣고 올까요?
2: 특정 종목 주가의 일간 변동률을 2배 이상으로 추종하는 상품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최근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키운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이를 상장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데 대해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3: 상장 폐지는 사실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상품이 지금 10조 이상 그 형성돼 있는데 만약에 상장 폐지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또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죠.
2: 대신 김 실장은 레버리지 ETF 거래를 위한 기본 예탁금을 1천만 원에서 현금 3천만 원으로 올리고 최소 거래 단위도 20주로 늘리는 금융당국의 보완책에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0: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본주 가격 변동률을 2배씩 반영하는 해당 상품들의 거래 대금이 몰리면서 시장 전체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에 따른 건데요. 오늘의 알고 싶어요는 레버리지 ETF입니다.
1: 자, 레버리지 ETF가 요즘 가장 많이 다뤄지는 뉴스인데 정확히 네. 어떤 건지 먼저 짚어볼까요?
0: 네, 이 레버리지 ETF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기초가 되는 주가 지수가 오르고 내릴 때 그 움직임의 두 배나 세 배로 돈을 벌거나 잃도록 만든 주식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주식 코스피 지수를 따라가는 두 배 레버리지 상품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1: 네.
0: 그러면 이 코스피 지수가 오늘 1% 오르면 이 상품은 2%의 수익을 내는 거고요. 반대로 코스피가 1% 떨어지면 이 상품은 2% 손실을 봅니다. 그 지수의 하루 움직임을 그대로 복사를 하되 크기만 두 배에서 세 배로 뻥튀기해서 따라가는 건데요. 레버리지 ETF는 적은 자금으로 투자 효과를 확대할 수 있어서 상승장이 예상될 때 단기 투자에 주로 활용됩니다.
1: 어쨌든 상승도 똑같고 하락도 똑같네요. 그죠?
0: 그렇죠.
1: 예. 그런데 갑자기 레버리지 얘기가 왜 진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죠?
0: 이게 약 한 달 반 전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이른바 삼전닉스 레버리지가 출시되면서부터인데요. 그동안 금융당국에서는 분산 투자 원칙에 따라서 단일 종목 2배 이상 레버리지 ETF 출시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지수 추종 ETF는 보통 수십에서 수백 개 종목으로 구성이 되고요. 집중형 ETF도 5개에서 10개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하거든요. 반면에 이런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삼전이나 SK 하이닉스 한 종목에만 투자를 해서 분산 투자 기능이 없고 여기에 주가를 두 배 추종하는 레버리지까지 적용이 되다 보니까 변동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삼전닉스 레버리지는 투자자의 선택권을 다양하게 하고 또 국내 투자자들이 이미 별도의 어떤 보호장치 없이 홍콩 같은 해외에 상장된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를 하고 있었던 만큼 국내에서도 이런 상품을 허용을 해서 오히려 보호장치를 갖추자라는 취지에서 마련이 됐어요. 출시 이후에 반응은 굉장히 뜨거워서 네. 거래 대금이 전체 ETF의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쏠림이 심화됐습니다. B2까지 하면서 이게 점점 과열이 됐는데요.
1: 네.
0: 그러다가 보니까 강제 청산 규모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어요. 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빚을 못 갚아서 주식이 강제로 팔렸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반대 매매 비율이 출시 전인 1월에서 4월에는 평균 1.1% 안팎이었거든요. 야, 내가 100만 원 외상으로 빌려서 주식을 샀으면 평소에는 한 만 원 정도 강제로 팔렸던 셈인데 이게 출시된 이후에 비율이 10배로 뛰었습니다. 그 삼전닉스 레버리지 출시일부터 지난 7월 14일까지 강제 청산된 금액은 1조 1,053억 원에 달합니다.
1: 그렇군요. 요즘 이제 코스피가 엄청나게 출렁이고 있잖아요.
0: 네.
1: 이 레버리지 ETF 때문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던데요.
0: 네. 지난해에는 3번뿐이었던 사이드카가 올해는 벌써 40번 가까이 발동됐습니다. 특히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출시된 이후에만 19번이 집중됐는데요. 이 개인 투자자의 자금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로 쏠리면서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데다가 막대한 피해가 나온다는 지적이 나오니까 정부에서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이 상품 자체를 없애기보다는 투자를 더 어렵게 만드는 쪽을 택했는데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당분간 이런 상품이 더 새로 상장되지 못하게 막고요. 증권사들이 이 상품을 광고하거나 홍보하는 것도 즉시 금지했습니다. 또 투자 투자자를

0: 보호하는 장치를 강화했는데요. 상품의 시장 가격이 실제 가치랑 너무 동떨어지지 않도록 운용사와 증권사의 관리 책임을 높이고 상품에 가입하기 전에 들어야 되는 교육도 강화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애초에 이 상품에 돈이 몰리는 것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 투자 조건을 좀 까다롭게 바꿨습니다.
1: 네, 레버리지 ETF 투자 요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0: 그러니까 가장 큰 변화는 예탁금이에요. 이 예탁금이라는 게 이런 위험한 상품을 사기 전에 계좌에 미리 넣어둬야 되는 최소한의 돈을 말하는데요. 지금은 이게 천만 원인데 갖고 있는 주식이나 채권 가치의 70%까지도 예탁금으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을 1,500만 원어치 갖고 있으면 예탁금을 1,050만 원을 채운 걸로 쳐준 거죠. 근데 앞으로는 이 기준이 3,000만 원으로 3배가 오르고요. 반드시 현금으로만 채워야 됩니다. 주식이나 채권은 인정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 레버리지 ETF를 내가 새로 사거나 더 사려면 그때마다 현금 3천만 원 이상이 계좌에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 한 번에 살 수 있는 최소 수량도 늘어나는데요. 지금은 한 주 단위로도 살 수 있었는데 11월부터는 20주를 한꺼번에 사야 되고요. 원래 주가가 100만 원이 넘는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기초로 한 상품인데도 이런 ETF 자체는 한 만 원에서 2만 원짜리 낱개로 팔리다 보니까 실제보다도 훨씬 적은 돈으로 살 수 있었던 걸 손질하는 겁니다. 이미 상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 파는 것에는 제한이 없지만 새로 사거나 더 사는 문턱은 확실하게 높아지는 겁니다.
1: 네, 상장 폐지 얘기도 나왔는데 폐지가 아니라 요건 강화를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0: 네, 이 레버리지 ETF에 몰린 돈의 규모가 출시 당시에 4조 4천억 원에서 이미 11조 9천억 원까지 불어난 상태입니다. 근데 이걸 한꺼번에 빼면 뭐 본주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상품을 완전히 없애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금융당국은 이런 예탁금을 크게 올린 것만으로도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일단 우선 이런 세계적으로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변동성이 극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코스피의 변동성이 당분간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는 이런 시장 동향을 파악하면서 필요한 경우에 추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네, 우리 박경희 님이
0: 네, 투자는 정말 많은 공부와 조심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큰 성공을 할 수도 있지만 큰 실패를 할 수도 있어요.
1: 맞아요.
0: 라고 해주셨습니다.
1: 무작정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공부도
0: 그렇죠.
1: 많이 해야 돼요.
0: 네, 맞습니다.
1: 자, 그렇다면 마무리 퀴즈 내주실까요?
0: 최근 단일 종목 이것이 극심한 증시 변동성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기도 했는데요. 기초가 되는 주가지수가 오르고 내릴 때 그 움직임의 2배나 3배로 돈을 벌거나 일토록 만든 주식 상품을 뭐라고 할까요? 주간식입니다.
1: 자, 오늘 주간식으로 합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는 무료고요. 최영식님이 다음 기자님, 연보라가 퍼스널 컬러? 오, 오늘 유난히 화사해 보이시네요. 조심히 가세요.
0: 감사합니다.
1: 오늘도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3: 1533-1566 세라하임.
4: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0: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1: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3: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6: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Walk it, walk it
7: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Walk it, walk it
8: 안전화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9: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10: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11: 3465번님이 레버리지 ETF 주식 잘 모르는데 오늘 다음 기자님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투자도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느껴요. 4978-2081 권형님도 정답 맞추셨죠. 1부 철가루 퀴즈 정답은 파파야였습니다. 정하리님이 파파야. 나트랑 가족여행 갔다가 좀 전에 입국했어요. 조식 뷔페 망고만 잔뜩 먹고 파타야는 안 먹고 왔는데 0851-7096님도 선물 챙겨드릴게요. 영철 분석 준비할게요 여러분. 스테이 튠.

0: 구직자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해외 취업 연수 프로그램 K-무브스쿨을 통해 호주로 건너간 노혜연 씨. 그녀는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을 안고 타일 기술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엔 낯선 작업 환경과 체력적 한계로 시련이 많았지만 영주권까지 연결될 수 있는 유망한 직종인데다 기술자를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덕분에 포기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다고 하네요. 열심히 일한 만큼 좋은 삶을 보상받고 있다는 노혜연 씨, 그녀의 멋진 도전에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현진이었습니다.
1: SBS 희망 리포트, 도전하는 내일이 아름답다. 글로벌 인적자원 개발 파트너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합니다.

0: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성원 에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 필.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남자가 딸을 찾기 위해
2: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가 되는
3: 아빠 유니버스 액션 드라마
1: SBS 금토 드라마 김부장은 매주 금토 밤 9시 50분 SBS에서 만나요.
4: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0: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 1533-1566 세라하임.
2: 니 12시에 말해. 점심 때리고 잠 솔솔 와. 그땐 12시엔 주현영 들러야 돼. 지금 당장 창문 대신 귀때기 열어.
3: 행복한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입니다.
4: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5: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4: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5: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4: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5: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4: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6: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7: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6: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8: 모닝 메아 헤비 오피션 플리즈 안 쓰네요. 지금 아침도 시작됐고요. 지금 라디오 다 켜셔야 돼요. 아, 배틀.

0: 결코 가볍지 않은 화요일의 아침 단상 영철 봉세
1: 행 행 小星在为我送温暖你为我
0: 여름이면 돈부죽을 그리 많이 끓여 먹었다. 돈부를 동부라 하기도 하고 강남콩이라고도 하는 것 같다. 그 강남콩이 진짜 그 돈부인지는 잘 모르겠다. 껍질을 까보면 자주색도 있고 자주색이 얼룩진 것도 있고 하얀 것도 있는 돈부. 막간 돈부같이 반짝반짝 보석같이 이쁜 것들이 또 있을까? 너무 예뻐서 가지고 놀고 싶은 햇 돈부알들. 껍질을 깔 때마다 터지는 가슴 속 환희. 아, 예뻐라, 예뻐라. 돈부알들 예쁘고 돈부 껍질 까는 내 분홍 손톱이 예뻐라. 돈부는 대개 따로 밭이 없다. 일종의 더부살이를 한다. 논두가엔 콩나물 콩, 밭두가엔 돈부다. 그러니 돈부는 태생지에서부터 밭두가에 자라라는 무수한 잡초들과의 싸움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운명에 처해 있는 것이다. 그다지 기회를 받지 못하고 자라서도 돈부는 어쩌면 그리 어여쁜지 모른다. 빨간 햇돈부를 보리에 섞어 밥을 지어놓으면 까끄러운 밥이 훨씬 보드라워진다. 맛도 한층 더 구수해진다. 돈부는 감자랑 함께 한여름이 없어서는 안 될 귀한 먹을거리가 된다. 언제 심었는지도 모르게 심고 어디서 자란지도 모르게 자란 돈부가 한여름에 없어서는 안 될 먹을거리가 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지만 그렇다. 공선호 그 밥은 어디서 왔을까 중에서 영철분색 콩, 감자, 고구마, 콩나물, 호박 흙과 물과 공기와 햇빛만으로도 쑥쑥 자라던 자연의 먹거리들이 우리를 키운 가장 귀한 먹거리였다는 거 어른이 돼보니 더 사무치게 알 것 같지?

잠시 매일 아침 8시 아침 단상을 나눠보는 영철 본색. 오늘은 이땡땡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어릴 적 엄마는 가끔 돈부콩으로 돈부죽을 끓여주셨어요. 그때는 맛 없다고 막 먹지 않았는데 지금 그 맛이 그리워서 시장에 갈 때마다 햇 돈부콩이 보이면 꼭 사와서 돈부죽을 끓여 먹어요. 한 숟갈 떠먹을 때마다 엄마가 끓여주시던 그 시절이 떠오르고 더위에 지친 입맛도 절로 살아나요. 음식 에세이 책 속에서 추억 한 자락을 발견하고 같이 나누고 싶어 올려봅니다. 아, 고맙습니다. 음식 이야기, 옛날 10대 때, 20대 때 어린 시절 추억 이야기, 가족들과의 또는 엄마와의 음식 이야기 해주면 할 말들이 우리가 많아지잖아요. 여러분 어때? 강남콩은 알죠? 나도 돈부콩을 또는 동부콩 이제 검색을 했더니 우리 공선의 작가님 써준 딱 그 문장대로 껍질을 딱 까보면 자주색도 있고 자주색이 얼룩진 부분도 있고 또 하얀 것도 있고 돈부콩 여러 종류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했어요. 아 이걸 돈부콩이라 그러는구나. 그냥 우리 다 강남콩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맛일지 조금 그 달짝지근한 달큰한 맛이 예상이 되면서도 또 어떤 맛일까 궁금해지고 좀 고소한 맛도 날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예. 이게 예전에는 감자 못지않은 여름 먹거리였다고 하네요. 여러분 강남콩, 콩 진짜 좋지 않아요? 저는 콩 하나만 있어도 어릴 때부터 근데 콩을 좋아했어요. 우리 사연 주신 이땡땡님하고 달리 어릴 때 강남콩 콩밥도 좋아했었고 뭐 팥밥도 좋아했었고 콩국수도 좋아했었고 그걸로 만든 두부도 좋아했었고 지금도 여전히 좋아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 장 건강뿐만 아니라 혈당 상승, 우리 요즘 뭐 혈당 스파이크 얘기하잖아요. 그 완화에도 좋다고 하니까 올여름 뭐 삼계탕 이런 것도 좋지만 콩으로 만드는 여름 보양식 이것도 챙겨 먹으면 좋겠네요. 아, 사연 주신 이땡땡님, 엄마가 예전에 해줬던 그 추억과 기억의 맛은 있는데 그 맛이 안 나죠. 저도 제가 단골로 가는 그 아이엄 가기 전에 일산 식당 거기서 누룽지랑 미숫가루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서 왔어. 그래서 엄마가 끓여준 그 느낌을 해보려고. 아, 여러분 그 미숫가루에 알룰루스 넣으면 안 되는 것 같아. 그냥 설탕 넣어야 돼. 설탕을 넣어야 되는데 그 엄마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설탕 맛이었던 것 같죠, 그때. 그때 막 달달거리 하고 막 희한하게 맛있었는데 건강한 맛 알죠? 덜 달고 막 희한한 그 엄마 맛 안 나가지고 혼자 웃음이 나와가지고. 어쨌든 여러분 엄마의 맛도 생각이 나고 돈부콩 여러분 한번 검색해서 보세요. 아 하고 아실 거예요. 이땡땡님께 백화점 상품권 챙겨드리고 다양한 걸 젓가락도 함께 나누고픈 다상 올려주시고 이제 8시 뉴스 시작할게요.

0: 12시간 바른 뉴스 8시엔 뉴스. 지금 제가 8시 6분 50초 됐습니다. 정상욱 기자님 정상 출근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박종옥 님이 정불리는 돈부를 좋아하시나요? 돈육을 좋아하시나요?
1: 돈육이죠.
0: 네. 그렇죠. 돈육이죠.
1: 돈육이 최고입니다.
0: 네.
1: 근데 밖에서 영철 본색을 좀 듣다 보니까 네. 네. 가만히 보면은 그 저보다 영철 본색에서 더 먹는 얘기를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하루에 한 번은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요.
0: 그죠. 사실은 어릴 때 추억 얘기 등등 뭐 옥수수, 감자 우리가 돌려막기해서 그렇지
1: 네.
0: 고기만 얘기를 많이 안 해서 그렇지.
1: 아, 근데 이제 추억하면 또 먹는 걸 빼놓을 수가
0: 그렇죠.
1: 없죠.
0: 그렇습니다. 네. 우리 박종옥님도 선물 챙겨드리면서 이제 뉴스 시작을 해볼까요?
1: 네.
0: 자, 첫 소식은 쿠팡 물류센터 화재의 큰 불길을 잡았다고요?
1: 네. 지난 토요일 발생한 인천 서해구 이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어제 61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이제 잔불을 정리하면 본격적인 화재 원인 감식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인 것은 불이 5층까지 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화재는 6층에서 발생해서 7층으로 번졌는데 바로 아래 5층에는 그 리튬 이온 배터리를 탑재한 로봇 수백 대가 있었습니다. 이 물품 운반용 로봇들이었는데요. 이 배터리를 모두 합하면 전기차에 들어가는 대형 리튬 이온 배터리 20개의 분량이나 됩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한 번 불이 붙으면 열폭주로 이어져서 진압이 쉽지 않습니다. 지난 2024년 무려 23명이 숨진 경기도 화성시 REC 공장 화재도 리튬이온 배터리의 열폭주로 인한 것이었기

0: 때문에 화재가 리튬 배터리로 옮겨붙을 경우 건물 전체로 불이 확산됐을 가능성이 있어서 소방당국이 어제 이 저지선 구축에 총력을 기울였었습니다. 네.
1: 그런데 이번 화재가 5년 전 물류센터 화재 사고와 비슷한 점이 많다고요?
0: 네, 그 5년 전 이 경기도 이천의 쿠팡 물류센터에서도 화재가 발생했던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선반마다 물품들로 꽉 차 있는 구조에 이 화재 진압 장비가 미비해 화재가 크게 번졌고 이 불을 끄는데 엿새나 걸렸던 바 있습니다.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인천 서해구 물류센터는 이천 물류센터보다 두 배 정도 컸는데요. 당시에도 물류센터의 구조와 또 화재 취약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바 있는데 물류센터는 여전히 똑같은 구조로 운영되고 있었고 이번 화재도 큰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이천 화재 물류센터 사고 이후 이 소방 기준이 대폭 강화됐지만 2023년에 지어졌던 이 인천 물류센터는 개정 소방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여기서 다음 소식은 중국 스타트업의 새로운 AI 모델 공개에 전 세계 증시가 출렁였다고요.
0: 네, 이 중국의 한 스타트업이 키미라는 인공지능 모델을 어제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보기에 그 수준이 상당했던 모양입니다. 선두 모델인 챗GPT나 클로드에 뒤지지 않는 성능을 보였는데 문제는 가격이 이들의 반값 수준이라는 데 있습니다. AI 성능 분석업체 평가에서도 키미는 현존 AI 모델 중 4위에 오르며 이 미국 AI를 빠르게 추격하고 있고요. 오픈소스 전략까지 택하면서 개발자들의 활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AI가 가격과 성능을 모두 앞세우자 이 미국 빅테크의 막대한 AI 투자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요. 이것이 전 세계 반도체 주식을 출렁이게 만들었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한 달 만에 20% 가까이 떨어졌고 일본 대표 반도체 기업인 키옥시아의 주가는 고점 대비 54%, 미국 샌디스크와 SK하이닉스도 한 달 사이에 40% 넘게 빠졌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은 여전히 견고하고요. 이 중국 AI가 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에는 답변을 피하는 등 이 중국 체제에서의 AI 모델은 한계가 뚜렷하다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최태원 SK 회장은 앞으로 이 반도체 공급을 빠르게 늘려야 한다라고 말했고요. 이 대만의 TSMC도 수백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다음은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대상으로 해상 봉쇄를 선언했다고요.
0: 네, 예멘의 친이란 무장정파 후티 반군이 홍해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데 이어서 산유국들의 우회로였던 바브엘만데브 해협도 봉쇄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후티 반군은 2022년 휴전했으나 이 중동전쟁 재개 이후 사우디가 후티 반군의 공항을 폭격을 했고 후티 반군은 사우디의 공항을 타격해 이 긴장이 고조됐었습니다. 관건은 역시 유가인데요. 후티 반군이 실제로 홍해를 봉쇄하고 지나다니는 선박을 공격할 경우 이미 유가는 급등을 했지만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홍해 항로를 통해 수출되는 원유는 약 460만, 하루에 460만 배럴 수준으로 전쟁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를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데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1: 네, 자, 이제 마지막 소식인데요. 배재고 야구부의 징계가 감경됐다고요?
0: 네, 이 고교 야구 경기 도중 이 광주일고 선수들을 향해 5.18을 비하하는 구호를 외친 이 배재고등학교 야구부는 한국야구소프트볼협회로부터 6개월 출전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었습니다. 이 징계가 확정이 된다면 배재고는 그 올해 하반기 봉황대기 출전이 불가능해진 상황이었는데요. 이후 배재고 학생들이 광주일고를 찾아가 사과를 하고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며 5.18 역사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고 광주일고와 광주일고 총동문회 그리고 5.18 단체들은 배재고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고 화합을 이끄는 주역으로 성장해 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한국야구소프트볼협회는 배재고의 징계를 1개월 출전 정지로 감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배재고 야구부는 올해 이 봉황대기 출전의 길이 열렸습니다.
1: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님이었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자, 문제의 노래 오렌지 아니었어요, 여러분. 파파야의 내 얘기 들어봐. 듣고 비타라 여공부에 가요.

0: 색깔을 박지윤님이 의뢰해주신 사연입니다. 요즘 너무 피곤한데 잠이 안 와요.
1: 아, 돌겠네. 아픔이 계속 나. 근데 왜 잠은 안 오냐고.
0: 그래서 특단의 조치로 수면 보조제를 며칠 먹었더니
1: 어머, 벌써 아침이야? 너무 개운해. 좋은 아침.
0: 꿀잠을 자게 되어서 아침에 눈이 번쩍 떠져요. 그래서 피터, 잘 자서 개운해의 영국식 영어 너무너무 알고 싶은데 알려주실 거죠? 김성철님이 피터쌤, 피터쌤도 일할 때 꼭 듣는 노동요가 있나요? 피터, good morning, how are you?
2: Good morning. 진짜 노동요, 진짜 레이버송.
0: 영국 가수 거 듣나요? 저는 비틀즈.
2: 원래 일할 때 진짜 그냥 조용히. 다른 거 있으면 집중이 안 돼요. 막 부르고 싶고 그래서 일한다는데 요즘 잉글랜드 팀 그거로 유명해요. 잘 많이 도는데 Wonderwall, Oasis, You're my Wonderwall 팬들이랑 같이 부르는 거 그거 너무 요즘 듣기 좋아서 그거 계속 듣고 있어.
0: 스파이스 걸스 어때요? 야!
2: 축구 선수가 팬들이랑 그거 부르기가 조금 그러겠죠.
0: 그렇군요. 네. 너무
2: 업데이트면
0: 너무 업데이트죠.
2: 네, 네, 저는 좀 카만 브릿팝 그런 느낌.
0: 좋아요, 피터. 오늘 함께할 진짜 영국식 영어 오늘 의뢰받은 표현이 잘 자서 개운해. 잠을 일단 잤고요. 네. 그 다음에 기분이 깨운한 거예요. 깨운한 거 있잖아요, 그죠?
2: 그렇죠.
0: 푹 잔 거. 야, 일단 잘 잔 거니까 제가 라임 한번 맞춰볼까요?
2: 오, 좋아요.
0: 잘 잔 게 일단 sleep well이잖아요, 이를테면.
2: 좋아요.
0: 잘 잤어? sleep well, feel well.
2: Sleep well, feel well.
0: Good well.
2: Good well.
0: 침대 광고 같잖아요. Sleep well, feel well, good well.
2: 그런 브랜드 있는 것 같아요. 네, sleep well, feel well, good well.

0: feel well보다 개운한 거가 더 긍정적인 것 같아요. well은 그냥 괜찮다 예, 어, 이 정도면 개운한 거는 조금 더 뭐 긍정적이어야 되는 것 같은데.
1: Sleep good, feel good.
0: 맞아요. 그게 sleep 좀 good, 좋아요.
1: 어, sleep 네. good, feel good 이게
0: yeah, 약간 임팩터 있어요.
1: 침대 간 것 같고.
0: 네. 근데 저는 그 잠 잘 자서보다 개운의 표현을 개운의, 가져왔는데.
1: 그러니까 포인트예요.
0: 다람쥐랑 비유했어.
1: Squirrel.
0: Squirrel.
1: Yes. Squirrel.
0: Squirrel 발음 진짜 어려워. 많은 한국 사람들이 squirrel.
1: Squirrel.
0: 어렵죠. Squirrel.
1: 처음에 제가 그냥 틀리게 자신 있게 잘했는데 네. squirrel 했는데.
0: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squirrel 약간 너무 집중했다가 근데 squirrel.
1: Squirrel.
0: 어, 안 돼요. 네. 진짜 안 돼. 우리 와이프도 안 돼요. 평생 안 돼요. Squirrel. 아, 어떡해요?
1: 아, 되게 밝고 재밌는데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
0: 아, 절대
1: 있어서
0: 절대 안 돼요. 절대
1: 그게 너무 웃겨요. 절대 안 돼요.
0: 아니요, 저도 뭐 상시옷하고 시옷 그런 차이 잘 못해요 지금도.
1: 그럼 스쿼러 말고 청설모 이거 없어요?
0: 아, 청설모가 스쿼러이고 다람쥐는 오? 칩망크.
1: 칩망크.
0: 칩망크 맞아요. 청설모 그 아, 맨날 까먹는데
1: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청설모가 스쿼러.
0: 네네네. 그 더 큰 거죠. 어어. 다람쥐는 더 작고 그렇죠.
1: 어, 다람쥐는 이제 칩망크.
0: 칩망크. 칩망크. 근데 이 표현은 스쿼러 맞아요. 청설모. 어. 청설모가 진짜 눈이 초롱초롱하고 그 꼬리가 이렇게 몽실몽실하게 돼 있잖아요. 그거를 비유해요. 사람이 개운할 때.
1: 어, feel I feel like a squirrel.
0: 근데 squirrel 얘기 안 하고 그냥 그 초롱초롱한 눈 있고 나는 몽실몽실한 꼬리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1: 아, 그렇구나.
0: 어떻게 할까요? 그거 한번 도전해 보세요.
1: 도전해보라고요?
0: 눈은 되게 초롱초롱하고
1: my eyes are bright.
0: Yes, yes 그런 느낌이고
1: my eyes are bright.
0: And 꼬리가 몽실몽실해.
1: 꼬리는 허리 back으로 가요. Back.
0: No, not back. 꼬리 뭐죠?
1: 꼬리 tail.
0: Yes.
1: My eyes are bright. My tail jar.
0: 몽실몽실. 이거 어렵죠.
1: 몽실몽실. 피터가 준비한 오늘의 표현은요.
0: I'm bright-eyed 오. and bushy-tailed.
1: One more time.
0: I'm bright-eyed and bushy-tailed.
1: I am bright-eyed and bushy-tailed. Bright-eyed, bushy-tailed.
0: 네, 그렇게 ed까지 붙이면 형용사형으로 되는 거죠.
1: 그러면 눈이 초롱초롱한 게 bright-eyed 스펠링은요?
0: Yeah, b-r-i-g-h-t hyphen e-y-e-d, bright-eyed. 눈이 진짜 초롱초롱할 때 bright-eyed.
1: 이게 한 문장이군요.
0: 네.
1: 한 단어군요, 그렇죠? Bright-eyed가 눈이 초롱초롱한.
0: 네, 그다음에
1: 그리고 bushy-tailed가 있는데 네. 스펠링이.
0: 원래 사람은 꼬리 없지만 bushy는 b-u-s-h-y. hyphen tailed, T-A-I-L-E-D.
1: 우리 tail, tail이가 꼬리니까.
0: 그렇죠, 네. 청설모처럼 막 이렇게 바짝 써 있잖아요, 꼬리가. 하고 되게 몽실몽실해서 되게 생생해 보여요. 되게 개운해 보여서 I'm bright-eyed and bushy-tailed.
1: 꼬리도 탱글탱글 몽실몽실, 눈도 초롱초롱. bushy-tailed라는 표현도 기억하시면서 bright-eyed, 눈이 초롱초롱한 이것도 꼭 기억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0: 이것도 세트예요, 같이 써요. bright-eyed and bushy-tailed. 하나만 쓰진 않아요. 네.
1: I'm bright-eyed. 네. 끝내버리면
0: 조금 어색하고 더 어색한 거 I'm bushy-tailed. 네, 그냥 꼬리 얘기가 왜
1: 갑자기 꼬리가 네. 꼬리가 왜 탱글탱글 몽실몽실하다는 네. 얘기지. bright-eyed and bushy-tailed 표현 같이 기억하면서 피터의 진짜 영국식 영어 박지윤님이 우리 주신 표현했습니다. 잘 자서 개운해는 다음날 표정이죠. 눈이 초롱초롱 그리고 아까 꼬리가 탱실탱실 어떻게 한다고요?
0: I'm dang-eyed and bushy-tailed.
1: 땡에 들어갈 단어 자 밝은 거 우리 비로 시작합니다. 샵1077 짧은 문자 10원 긴 문자 100원 굴려는 무료. 피터 오늘도 즐거웠어요.
0: Have a lovely jubbly day.

0: 팡팡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벨리미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케어.

0: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 케어원 케어
0: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2: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1: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2: 비다샵
1: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2: 비다이렉트샵
1: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2: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3: 상동역 초역세권 선호학군의 중심 49층 1859세대에 단지내 수영장까지
4: 마침내 비교할 수 없는 캐슬을 만나다.
3: 노라이벌 랜드마크
4: 상동역 롯데캐슬 7월 오픈 예정 1551 3555 롯데건설.
5: 아나운서 김재원입니다. 76년의 세월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무공훈장이 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가족이 있다면 1661-7625로 전화주세요. 우리 가족이 그 주인일 수 있습니다. 1661-7625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4: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5: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6: 김영철의 파워 FM 3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영영에서 내드린 영단어 퀴즈.
7: 잘 돼서 개운해.
6: I'm bright eyed and bushy tailed. 자, I am bright eyed and bushy tailed. 오늘 bright 기억하세요. 아자아자 아자님이 B-R-I-G-H-T, bright. 침구리를 싹 바꿨더니 기분이 너무 좋아지고 촉감이 너무 좋아서 잠이 그냥 오더라고요. 꿀잠 자서 기분 좋아요. 7098번인데 bright. 친구가 어제 너무 잘 자서 개운하다 그러길래 몇 시간이나 잤는데 물었더니 주말에 16시간을 잤대요. 사람이 그렇게까지 잘 수 있다니 깜짝 놀랐어요. 이틀치 몰아서 잤네. 구자춘인데 bright. 프로젝트 총 책임 맡아 지금 두 달째 수시로 야근하는데 저도 개운하도록 자고 싶어요. 프로젝트 끝나고 꼬꼬꼬 모두 집 와이어 이용권 쏘고요. 과학 편의점으로 과학 제작 그리고 같이 들어갈게요. 여러분 스테이 튠에 넣고 anywhere.

여름철 필수기기 에어컨에 쓰이는 냉매가스는 위험도가 높은 편은 아니지만 누출된 양이 많을 경우 주변 산소 농도를 낮춰 질식 위험이 커집니다. 이는 산업 현장에서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데요. 현장에서 쓰는 에어컨은 단순한 냉방기기가 아닌 작업 환경을 유지하는 공조설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조설비는 주로 기계실이나 냉동창고 등 밀폐되거나 환기가 제한된 공간에 두기 때문에 산소감지기도 함께 설치해야 하는데요. 이때 산소감지기는 단순히 감지만 하는 게 아닌 산소 농도가 낮아질 때 주변 설비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기능까지 갖춰야 비로소 안전이 완전해지는 법입니다. SBS 가스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자비니 스타, 국민 스타 자비니, 모두의 스타.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타, 부담 없는 헤드 스타. 싹 관리했더니 혈색이 싹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3: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4: 고릴라 SBS 생활정보.
5: 우리 몸을 튼튼하게 움직여주는 중요 엔진 중 하나가 바로 심장과 혈관이죠. 건강을 위해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쌀은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요. 쌀농가 쌀겨에 함유된 항산화 성분은 동맥경화를 막아주고 쌀 속 양질의 단백질은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추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또 쌀에 함유돼 있는 천연화합물인 페롤산의 경우 심장마비와 협심증의 원인이 되는 동맥경련을 예방해준다고 하는데요.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서양식보다 한식을 섭취했을 때 콜레스테롤 수치가 줄어들어 심혈관 질환 개선에 도움을 준다니까 쌀 중심의 한식으로 심혈관 건강까지 챙겨봐도 좋겠습니다.
6: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점수 보고 있나? 그럼 됐어.
1: 이 편의점에 과학 있어요?
2: 과학도 팔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1: 여기는 어디? 24시간 언제나 열려있는 과학 편의점.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0: 제시가! 제시가 아침밥 다 차렸다. 어서 와서 보양식 먹어라.
1: 어, 엄마 감사해요. 보양식이라니. 어, 보자 보자. 삼계탕인가? 추어탕인가? 어, 계란 후라이?
0: 닭 삶을 시간이 없어서 계란 부쳤어. 어차피 계란에 크면 닭이 되니까 다 똑같은 보양식이지 뭐. 어서 먹어.
1: 아, 예. 잘 먹겠습니다.
0: 제시가 점심밥 차렸다. 어서 와서 보양식 먹어라.
1: 어, 점심 메뉴 진짜 보양식이겠지. 보자 보자. 어, 라면?
0: 대기업에서 푹 고운 사골 라면이야. 어서 먹어.
1: 아, 예. 아, 감사합니다.
0: 제시가 저녁밥 차렸다. 어서 와서 보양식 먹어라.
1: 아, 예, 엄마. 아, 이번에 진짜겠지? 아, 보자 보자. 어, 장어구이. 어, 가 아니네.
0: 고등어. 간장 양념으로 구워봤어. 양념은 다 똑같으니까 장어 맛이 날 거야. 뭐, 먹어봐. 나지 맛이에요. 아, 대사를 빨리 해. 사람들이 아니, 놀래잖아.
1: 어서 먹어봐라는 것까지.
0: 그래. 아, 어서 먹어봐 그래.
1: 아유, 아유 어머니. 그래도 삼시세끼 보양식 차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용돈을.
0: 뭐? 용돈?
1: 용돈을 드리지는 못하죠.

0: 만 용돈보다 더 좋은 노래를 불러드릴게요. 야,
1: 용돈 대신 노래를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0: 갑작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엄마의 보양식은 맛있어. 보양식은 맛있어. 10점 만점에 10점. 해피 바디 다 같이. 엄마의 보양식은 맛있어.

0: 아, 네, 지금 김영진의 파워FM 4부 오늘도 편의점 오픈했습니다. 과학을 매주 기다리는 남자, 과메기 숭실사회대 환경안전과학과 교수입니다. SF 소설 쓰는 작가입니다. 과학재식, 과학재 작가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재식입니다.
0: 2396번님이 아, 오늘도 곽쌤 때문에 웃는다. 크크크크. 즐거운 나의 화요일 아침.
1: 아, 웃어주시니까 저도 감사하네요.
0: 아, 중간에 진짜 우리가 또 너무 막 약간 힘이 빠져가지고 아까 막 아, 여섯 먹어봐까지 해줘야 되는데 대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자꾸 달걀 후라이 해주고. 아, 어, 우리 이은자님이
1: 삼시세끼 잘 먹는 게 보양이죠.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0: 그죠. 네, 사실 그렇습니다. 챙겨만 먹어도 보양식 아닌가요?
1: 그렇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계란에 뭐 간장, 고등어 이렇게 하면 뭐 이것도 괜찮죠. 나쁘지 않죠. 사실
0: 우리 자꾸 거르고.
1: 그렇죠.
0: 한번 먹어도 또 갑자기 막
1: 많이 먹구만.
0: 이래서 문제지. 네, 꾸준히만 먹는 그렇습니다. 것만 해도 이게 보양식입니다. 네. 아, 과학 편의점 매달 새로운 주제로 곽 작가님과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7월에는 내 더위 사가라, 내 더위 사가. 아, 뜨거. 시원하게 여름을 나기 위한 각종 아이템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작가님, 그럼 오늘의 주제는 뭐예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안 먹으면 서운해 보양식입니다.
0: 아, 근데 또 주제가 이러니까 이게 또 뭐 아까 새끼 먹는 게 보양식이지 했는데 또 바로 싹 바꿔서.
1: 해야죠. 아, 보양식이 중요하죠 여름에.
0: 그럼요.
1: 아, 보양식 좀 먹어줘야죠.
0: 마침 이번 주 토요일이 보양식 먹는 중복이에요.
1: 그렇습니다.
0: 일단 복날이 정확하게 뭔지 이제 그거부터 이제 궁금한데 이게 복날은 잠깐만 양력으로 정해요 아니면 음력이에요?
1: 엄밀하게 말하면 복날 양력으로 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뭐 음력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 24절기 중에 하나도 아니고요. 좀 어. 특이한 뭐 희한하게 날짜를 정하는 겁니다. 복날은 초복, 중복하고 말복하고 또 좀 달라요. 에, 일단은 초복은 1년 중 낮이 가장 긴 날인 그러니까 이제 여름철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지 그 다음 한 20일에서 30일 후쯤이 초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그럼 매년 달라지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오. 그런데 왜 20일도 아니고 30일도 아니고 20일에서 30일 정도 후냐라고 하면 날짜를 딱 정해놓은 게 아니라 요일 비슷한 걸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는 요일을 7개를 정해가지고 월화수목금토일,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7개의 요일이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0: 네.
1: 근데 조선시대에는 이 월화수목금토일 대신에 갑자의 갑을병정이라고 하는 거를 요일 대신에 사용을 해가지고 갑을병전 무기경신임계,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 이 10가지가 요일 비슷하게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요즘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에 결혼식을 많이 하는 것처럼 조선시대에는 갑일에 결혼을 하면 좀 좋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복날은 항상 경일 그러니까 갑을 병정 무기 경 중에 일곱 번째에 해당하죠. 이 경일을 복날로 정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하지가 지난 후에 세 번째로 돌아오는 경일을 초복으로 정하고 그 다음 경일이 중복이 되죠. 그래서 초복에서 항상 10일 후가 중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이 갑을병신 무기경신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로 따지면 병일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병정 무기경하면 화수목금토 이번 주 토요일이 경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 토요일이 중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입추는 어떻게 정하느냐? 입추를 기준으로 입추 다음에 돌아오는 경일이 이제 말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추를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서 말복이 정해지는데. 지구가 태양을 1년에 한 바퀴씩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구가 태양을 360도 돌아간다고 했을 때 낮과 밤의 길이가 봄에 똑같아지는 그때의 지구의 위치를 기준 0도로 해가지고 지구가 한 바퀴 다 돌아가면 360도를 돌아가는 건데 135도만큼 돌아간 날을 입추라고 칩니다. 그래서 입추 기준으로 그 다음에 오는 경일이 말복이 되기 때문에 의외로 복날 정하는 게 상당히 복잡한 날짜 세는 규칙, 천문학 지식이 있어야지만 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0: 와...
1: 복날의 이 복자가 엎드릴 어? 복자, 항복한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더워서 이날은 더위에 항복하는 날이다 뭐 이런 뜻도 있고요. 이날만은 더위를 항복시키지 않으면 힘들다 뭐 이런 의미도 있다라는 해설이 있습니다.
0: 그래서 이제 음식으로 또 연결시키긴 했는데 어쨌든 복날 하나에도 와 이렇게 과학적 지식이 한가득일 줄 몰랐네요 진짜.
1: 그렇죠.
0: 근데 이제 아까 보양식 하면 우리가 오프닝 꽁치도 하고 뭐 삼계탕이 아니고 달걀 후라이까지 얘기했지만
1: 네.
0: 이게 삼계탕이 사실 제일 먼저 떠올라요. 어쩔 수가 없어요.
1: 그렇죠.
0: 삼계탕이 왜 보양식의 대표 음식으로 자리 잡게 된 걸까요?
1: 의외로 삼계탕이 복날 음식으로 널리 자리 잡은 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17세기의 조선시대 기록인 응천일록 같은 뭐 이런

0: 기록이라든가 뭐 이런 게 보면 황계탕 뭐 이런 말은 보이거든요. 18세기의 궁중의 승정원 일기 이런 걸 보면 연계탕 이런 음식은 보여요. 그래서 삼계탕 비슷한 거는 옛날부터 많이 있었을 거예요. 닭고기를 주재료로 해가지고 몸에 좋으라고 이런저런 재료를 넣어가지고 푹 삶아서 뭐 이렇게 국처럼 죽처럼 먹는 이런 거 다양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결정적으로 인삼이 너무 옛날에는 귀하다 보니까 삼계탕이 주류로 널리 퍼지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조선 후기가 돼가지고 인삼을 산에서 캐는 것 말고 밭에서 심어서 기르는 기술이 개발이 되면서 인삼이 점점 더 값싸게 수많은 사람들이 쉽게 쓸 수 있는 재료로 바뀌게 됐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인삼을 처음 밭에서 기르기 시작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전설이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오늘 하나만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소호집이라는 책에 홍삼지라는 그런 글이 있는데요. 이 조선시대 글에 따르면 전라남도 화순군 지금의 동봉면 근처에서 사시던 김진사 부인이시라는 분이 이분이 처음으로 밭에서 인삼을 심어서 기르는 거를 성공을 시켰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삼 캔디를 먹을 때, 인삼차를 먹을 때, 삼계탕을 먹을 때 바로 이 김진사 부인이라는 이 여성,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의 여성 생물학자라고도 볼 수 있겠죠. 네, 이 여성에게 김진사 부인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좀 가져도 좋다라고 말해볼 수 있겠죠.
1: 감사드립니다. 김진사 부인님.
0: 네. 인삼이 충분히 많이 보급이 되면서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 인삼과 닭을 주재료로 하는 삼계탕이 나와서 이제 퍼지기 시작했다라고들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초기에는 이제 인삼이 조금 들어가고 닭고기가 아무래도 양이 더 많으니까 개삼탕이라고 바꿔서 부르기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인삼이 더 좋아 보이고 인삼을 좀 강조하고 싶으니까 말이 바뀌어서 삼계탕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에 전국 곳곳에서 삼계탕 하는 곳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고 1970년대에 삼계탕이라는 이름이 누구나 아는 이름이 되어서 널리 퍼졌다라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년대 정도 돼가지고 여름철 복날에 삼계탕 한 그릇 먹자 이런 게 좀 전국적으로 뿌리 내렸다라고 볼 수 있겠죠. 혹시 1960년 이전에 태어나신 우리 철가루님 계시면 네. 나 어릴 때 그러고 보니까 진짜로 삼계탕이라는 게 없었는데 어느 정도 나이가 드니까 학교 다닐 때 삼계탕이라는 말 처음 들어본 것 같다 뭐 이런 추억이 있으신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 네.
0: 인삼이 워낙에 한국을 대표하는 약초라는 인식이 옛날부터 중국이나 일본에는 널리 퍼져 있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한국에 왔을 때 인삼을 한번 먹어보고 싶다, 인삼 체험을 해보고 싶다 이런 게 좀 있잖아요. 근데 인삼을 그냥 사갖고 막 뿌리를 뜯어먹고 이러긴 좀 뭐하다 보니까 이런 관광객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인삼 체험을 할 때 제일 만만하게 한번 먹어볼 수 있는 게 또 삼계탕이거든요.
1: 삼계탕 들어있으니까.
0: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이런 관광 상품으로도 삼계탕이 굉장히 발전해가지고 세계 수많은 나라에 한국을 상징하는 음식으로도 많이 팔리고 있고 수출도 되고 있는 음식이 삼계탕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통계에 따르면 2025년 기준으로 연간 2,500톤의 삼계탕이 세계로 수출되고 있다라고 하네요.
1: 야, 그렇군요. 자, 근데 그러면 초복에 삼계탕을 드셨어요?
0: 초복에요?
1: 네.
0: 삼계탕 못 먹고 치킨 먹었죠 그날.
1: 네. 요즘 나뉘더라고요. 치킨 파 삼계탕 파 나뉘는데.
0: 아, 삼계탕도 맛있는데.
1: 근데 어차피 토요일 날 또 중복이라고 하니까
0: 그렇죠.
1: 토요일 날 노리심이 되고. 그 작가님 삼계탕 먹을 때 대충 먹지 말라는 말도 있던데 와 이건 또 왜 그런지 이것도 과학적인 근거가 있나요?
0: 이게 속설에 따르면 어떤 이야기가 많이 퍼져 있냐면 대추가 독을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건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온갖 재료를 삼계탕에 다 집어넣다 보니까 그 재료마다 들어있는 다양한 성분 중에 안 좋은 거는 대추가 다 빨아들이니까 대추는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최근에는 좀 더 뭐 약간 좀 과학적인 말도 살짝 달라붙어가지고 대추가 지방 성분을 잘 빨아들인다, 대추가 중금속 성분을 빨아들이니까 대추는 먹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현대의 전문가들은 대부분 이게 별 근거 없는 말 그대로 그냥 속설 중에 속설일 뿐이다라는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선시대 의학서적 같은 걸 보다 보면 대추에 해독 성질이 있다라는 말이 적혀 있는 것들은 좀 있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건 말 그대로 해독을 해준다는 거지 대추가 뭐 독을 대신 빨아들인다 이런 발상은 아니기 때문에 대추를 먹어도 큰 상관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계탕을 오래 끓이는 과정에서 대추의 이런 좋은 성분이 국물에 많이 우러날 거라고 대부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추가 맛이 없으면 굳이 먹을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맛 때문에 그 정도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굳이 삼계탕 먹을 때 유의할 점을 따진다고 한다면 삼계탕이 열량이 좀 높은 음식에 속하거든요. 그리고 소금기도 맛으로 느껴지는 것에 비해서는 좀 많은 편인데 속합니다. 그래서 삼계탕 먹는 날은 다른 음식은 조금 덜 먹는다라든가 약간 좀 너무 짠 음식은 조금 피한다든가 하는 그런 정도.

0: 정도만 좀 피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1: 맞아요.
0: 합니다.
1: 맞아요. 삼계탕 안에 뭐 나트륨 함량이라든지 뭐 아까 네. 열량 네. 하루 권장치가 넘더라고요.
0: 아 그런 경우 있죠. 많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또 요즘에 또 좀 슴슴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 조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소세님이 대추를 으깨서 녹인 국물을 먹으면 훨씬 진하고 맛있는데 대추 미워하지 마쇼.
0: 아 이거 이렇게 한번 먹어봐야 되겠네요. 아 이거 맛있을 것 같아요.
1: 대추도 으깨는 것도
0: 사실 것 같아.
1: 그냥 대추 생대추도 너무 맛있지 않나요?
0: 아 맛있죠. 네.
1: 남궁해남님이
0: 얼마 전 금산에서 삼계탕 축제도 했어요. 가서 먹어보니 더 건강해진 느낌 해주셨습니다. 네, 금산 인삼으로 워낙 유명하니까
1: 그렇죠. 네. 자 이번 달에는 내 더위 사가라 내 더위 사가를 큰 주제로 오늘은 보양식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아까 작가님께서 2025년 기준 연간 2,500톤의 삼계탕이 세계로 수출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유럽으로 삼계탕을 수출하기까지는 1996년부터 2024년까지 무려 27년이나 걸렸다고 하네요. 유럽에서는 닭고기와 땡땡을 통해 퍼지는 식중독균 살모넬라균을 굉장히 경계하는 편인데 그래서 유럽이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삼계탕 반입을 거부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을 딛고 개선을 거듭해 어머 서프라이즈 삼계탕 수출에 성공했는데 자 그럼 과연 여기서 땡땡에 들어갈 두 글자는 무엇인지 작가님 힌트 있나요?
0: 네, 유럽이 살모넬라균뿐만 아니라 뭐 조류인플루엔자라든가 여러 가지 보건 위생 관련해서 이 규제가 까다로워가지고 우리나라가 삼계탕 한번 파는데 진짜 오래 걸려서 고생을 했는데요. 닭고기 말고도 유럽에서 우리나라에서 사가는 거를 좀 많이 따졌던 거 뭐가 있을까? 요 땡땡에 들어갈 말 오늘은 곽재식의 뮤지컬 힌트 악뮤의 후라이의 꿈이라는 곡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날 재촉한다면 따뜻한 밥 위에 누워 자는 땡땡 프라이 프라이 같이
1: 나른하게 차라리 나라라라라 김영철의 파워밴드 4부
0: 4부 4부님 알려주십시오.
1: 네, 자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저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수부스 구내식당에서 저는 많이 먹을 때 6개까지 먹어봐서 너리다가 닭 되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려 정답 보내주신 분 중에서 몇 분 봐서 혈당 관리자 쏘고요. 노래는요 Fly to the Sky, Sea of Love.
0: 철업디님이 그런 말씀 저하고 방송하고 난다면 하신다는 말 들었어요.
1: 뭐라고 했죠?
0: 걔랑 나랑 잘 맞는 것 같아.
1: 걔랑 나랑은 절대 안 되지. 뮤직 스타트.

Fly to the Sky, Sea of Love 듣고 왔고요. 자, 곽지 작가님과 과학 편의점 7월에는 더위 피하기를 주제로 오늘 보양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닭고기와 땡땡을 통해 퍼지는 식중독균, 살모넬라균, 유럽에서는 굉장히 경계를

0: 하는 편이라 삼계탕 수출이 오래 걸렸다고 퀴즈 드렸죠. 작가님 정답은?
1: 네, 정답은 계란 혹은 뭐 달걀 되겠습니다.
0: 우용식님이
1: 계란! 구내식당에 계란 후라이 셀프 코너가 있는데요. 밥 먹기 전에 계란 두 개 꼭 먼저 챙겨 먹고 있어요.
0: 그 식전에 달걀 후라이 어때요?
1: 아, 맛있죠.
0: 아니
1: 진짜 짱 맛있죠.
0: 아니 그 뭐
1: 맛소금 살짝 뿌려가지고 맛있죠.
0: 혈당 상승에 이런 게 달걀 후라이가 좋다고.
1: 잘 모르겠고요. 맛있잖아요.
0: 아, 그래, 네. 맛있잖아요. 네. 오상우님이
1: 달걀 강호동 씨 광대살 잡으면서 달걀이라고 했던 개그가 생각나네요.
0: 그치, 옛날 이거 많이 했잖아 얼굴에.
1: 아, 추억의 개그.
0: 그렇죠. 네. 내가 원하는 건 달걀. 7486번님
1: 정답은 계란. 계란이랑 김 없으면 애들 먹기. 아 진짜 맞는 말씀 진짜. 김 진짜 최고의
0: 김은 진짜, 있어야 되고.
1: 예, 현대인 최고의 발명품 진짜 조미김입니다 진짜.
0: 달걀 으깨가지고 뭐 간장 해가지고 애들 비벼 좀 좋아하죠.
1: 계란이랑 맞아요. 계란이랑 제 대한의 어린이들 진짜 조미김으로 자라납니다 진짜.
0: 그렇습니다. 예. 모두 혈당 관리차 보내드리고요. 자 그럼 그렇다면 이제 코너 속의 코너 이름 크게 외치면서 들어가 볼까요?
1: 궁금하잖아요. 궁금할 수 있잖아요.
0: 오늘 혹시 저기 뭐 주식 올랐어요?
1: 아니에요.
0: 이병래니까 볼까요 먼저? 곽 작가님 식용금, 식용꽃, 일반적인 금, 꽃과 똑같은 성분, 똑같은 구조인가요? 혹시 차이가 있다면 무슨 차이인지 궁금해요. 식용금 있잖아요. 막 그 회 같은데 금가루 뿌려주고.
1: 네네네네네. 일단 두 개 다 깨끗하게 만들어낸다라는 건 공통점이고요. 다른 점이 사실은 많습니다. 일단 금 같은 경우에는 순도가 충분히 높기만 하면 어차피 몸속에 들어가지고 아무런 좋은 반응, 나쁜 반응 아무런 작용은 안 하고 그냥 몸에 그냥 있다 그냥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용금은 그냥 순도가 높은 깨끗한 금을 몸에 별로 해가 안 되도록 그냥 갈기만 하면, 작게 갈기만 하면 됩니다. 그 끝이에요. 뭐 어차피 먹어봐야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식용금 그냥 기분으로
0: 먹는 거예요.
1: 기분 내지는 감촉, 약간 색깔 그걸로 그냥 먹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꽃은 좀 달라요. 꽃 성분 중에는 일부 탄수화물, 단백질 같은 게 소화될 수 있는 성분이 있고, 그리고 꽃 중에는 약하기는 하지만 먹었을 때 배 아프거나 약간 머리 띵할 수 있는 독을 품고 있는 꽃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꽃 중에서는 먹을 수 있는 꽃들만 골라야 되고요. 그 꽃 중에서도 뭐 꽃술이라든가 이런 데 독이 있는 부분은 빼내야 되고요. 당연히 꽃을 기를 때는 사람한테 먹을 수 있는 그런 성분이 좀 더 많이 포함되어 있고, 억센 부분은 덜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농약을 덜 뿌리면서 기른 그런 꽃을 식용꽃으로 선별해야 된다라고 그렇군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0: 아 좋아요. 그러면 또 유땡땡님 거 하나 볼게요. 조카랑 신문지 갖고 놀아주다 궁금해졌어요. 다본 신문지 찍기 놀이라는데 신문지가 세로로 잘 찍히고 가로로 잘 안 찢어지잖아요. 안 찢어졌어요. 전단지랑 A4 용지로도 해보니 마찬가지였고요. 종이는 왜 세로로 더 잘 찢어질까요?
1: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종이를 만드는 성분이 대표적인 게 셀룰로스하고 리그닌 같은 나무에 있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주재료로 해가지고 종이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셀룰로스나 리그닌이라는 성분은 섬유질이라고 하죠. 섬유를 잘 만드는, 그러니까 실을 잘 만들 때도 사용이 되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나무에서 이렇게 뽑아냈을 때 자연적으로 어느 정도는 실 모양을 이루고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종이를 만들어서 이런 성분으로 종이를 굳힐 때도 그 실 모양이 어느 정도 남아있으면 그 실 모양으로 줄줄 뻗었는 대로 결이 생기겠죠.
0: 아 그렇죠.
1: 그래서 실 방향대로 찢으면 잘 찢어지고, 실 방향이 90도로 그거를 어긋나게 하면서 찢으려면 그 찢기는 데 힘이 드니까 좀 덜 찢기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만든 신선한 종이일수록, 그리고 결을 일부러 맞춰서 만든 종이일수록 그 결에 따라서 찢기는 게 잘 찢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진짜 대박인 게 저 신문 구독하거든요.
1: 아 네.
0: 신문 매일 갖고 오거든요.
1: 네.
0: 오늘 신문 안 갖고 왔어.
1: 아 오늘 실험했어야 되는데.
0: 아니 방금 나 계속 와 안 갖고 왔어.
1: 오늘 했어야 되는데.
0: 그래서 광고 듣고 올게.

0: 배고플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0: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3: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3: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4: 현대 오피스.
5: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6: 든든한 내일로요.
5: 네?
6: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

0: 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얼음 정수기 더 M 세 가지 얼음 사이즈를 쾌속 재빙으로 시원시원하게 얼음 정수기 부피 기준 국내 최소 사이즈로 공간도 시원시원하게 많이 쓰는 기능도 한눈에 시원시원하게 더 M 얼음 정수기의 시작과 끝 청혼 아이스
3: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2: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1: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3: 안녕하세요, 복태규입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9시에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가 방송됩니다.
4: 이정숙님이 티슈도 그렇더라고요. 아. 티슈도 잘 찢어지는 결이 있어요.
5: 아, 티슈는 실험 안 해봤는데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4: 그러네요.
5: 티슈? 티슈. 약간 충청도 티슈인 것 같기도
4: 하고. 많이 티슈 침이? 티슈? 안직환 씨가요.
5: 아, 인쇄라는데요. 횡목, 종목이 있어서 잘 안 찢어지게 되는 게 횡목이에요. 종이결을 일부러 맞춰서 찍어요. 접었을 때 안 터지게 해요. 맞아요. 이게 결에 따라서 접히는 것도 잘 접히는 쪽이 있고 좀 안 접히는 쪽이 있죠. 맞습니다.
4: 잘 예. 찢어지게 되는 게 횡목이라고.
5: 그렇습니다. 그 방향이 그 방향이. 예. 예. 예.
4: 우린 또 같은 결이죠. 그죠?
5: 아, 그 같은 결이죠.
4: 같은 예. 결끼리 우리 끝인사 또 신나게 한번 해볼까요?
5: 아, 그래 해볼까요?
4: 오늘도 감사드리면서 오늘 하루
5: 오픈 업
4: 지치 때는
5: 치에라
4: 철이라
5: 자세계
4: 이제 샷다. 샷다.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0: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잘 만들었다, 몽젤.
3: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프레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4: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3: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5: 인쇄는 와우 프레스
6: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6: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6: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수산물 구매할 때 원산지 확인 안 한다고요? 안 돼! 판매자는 정확하게 표시하고 소비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알고 고르면 더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로, 걱정 제로!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합니다.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0: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 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속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요즘은요, 뭐 하나 하려고 해도 마음을 참 크게 먹어야 하죠. 약속 하나 잡으려고 해도 이 날씨에 꼭 나가야 하나 싶고요. 가족들과 휴가를 떠나려고 해도 극성숙이라 선뜻 엄두가 나질 않거든요. 여러모로 참 쉽지 않은 계절, 여름입니다. 움직이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운이 쭉 빠지는 이 시기에 나를 위해 시간을 내주는 누군가가 있다면요, 그만큼 대단한 애정이 있다는 의미겠죠. 그렇다면 귀여운 생색 정도는 기꺼이 눈감아줘도 괜찮겠네요.